6월 10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 요조 커피 한잔 어때였고요. 봉두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길에 종종 마주치는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들이 있죠. 해맑게 등교하는 아이들부터 아침부터 신나게 산책하는 반려견과 길거리를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가게까지 특별할 것 없지만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 이런 게 행복인가 싶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아이들 아침 먹는 모습 네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온해져요. 네 뭔가 사실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제일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거든요. 학교 등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아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좀 뭔가 정돈이 된다고 할까요? 네. 오늘 우리의 별거 없는 아침도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되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괜히 이 아침에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0: 사실 우리의 일상처럼 다정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니까요. 특히나 아침봉이 생각해보니까 봉구레들에게 행복을 많이 줬네요. 네. 아,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런데 DJ가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부는요,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게 된 코너 유치봉짝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귀엽고 유치한 사연과 그걸 가장 잘 소개한다고 자부하는 저 봉대와의 콜라보레이션,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집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침 봉태교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4824님께서 작은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요. 옆에 작은 놀이터가 있어요. 오늘 연차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아이들 꺄르륵거리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리네요. 뭔가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 꺄르륵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들렸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좀 듣기가 힘들긴 한데 심지어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집에서도 잘 못 들어요. 네. 특히 평일에는 주말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 노니까 듣는데 평일에는 워낙 바빠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아이들 웃음소리는 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김경준님이 버스를 탔는데요. 앞에 여자분이 카드 지갑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내리려고 하시길래 주워서 전해드렸어요. 301번 버스였는데 혹시나 그분도 아침봉 듣고 있으면 재밌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최근에 뭐 301번 버스에서 카드 지갑 떨어뜨렸다가 다시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네. 계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플레이 화이트 디스, 헤이 데어 딜라일라.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저는 다른 집안일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빨래는 못해요. 신혼초에 빨래한다고 세탁기 만지다가 고장 날 뻔한 대로 그냥 다른 것나 해. 빨래는 내가 할게. 저리 가. 허이 허이.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대신 다른 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아내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밥도 겨우 먹고 약 먹고 잠만 자는 수준이라 집안일은 온통 제 차지가 됐는데요. 특히나 세탁실에 산처럼 쌓인 빨랫감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아, 빨래가 문제네.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지. 입과 세탁기 뭐 그렇게 다르다고. 자, 한번 해볼까? 그래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수건은 수건대로, 어두운 옷은 어두운 대로 나눈 뒤에 빨래를 시작했는데, 아, 세제는 얼마나 넣지? 섬유유연제도 넣어야 되는데. 아이, 몰라. 많이 넣으면 더 깨끗하게 되겠지 뭐. 일단 때려 부어. 그리고 세탁을 해야 되는데 표준 급속? 아이, 뭐 21세기는 빠른 게 최고지. 급속 고!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버튼을 눌렀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니 세탁기가 윙 돌아가더라고요. 와, 그때의 뿌듯함이란 마치 집안일의 달인이 된 것 같달까요? 역시 나는 한다면 하는 남자였어. 세탁기 돌아갈 동안 설거지나 좀 해볼까? 아, 이렇게 다 잘해서 우리 자기가 나 엄청 칭찬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비틀비틀 걸어오더니, 자기야, 이 소리 뭐야? 설마 세탁기 돌렸어? 어, 내가 빨래도 했지. 일단 어두운 색 옷부터 빨고 있어. 나 잘했지? 뭐? 설마 바구니에 있는 옷 다 빨았어? 내 원피스도? 아, 그거 드라이 해야 되는 옷인데 그거 40만원짜리야. 분명 방금 전까지 기운이 하나도 없던 아내는 어디서 무슨 힘이 난 건지 세탁기로 전력 질주를 하더니 열심히 돌아가는 빨래들을 보며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잔소리가요. 옷에 세탁 표시도 안 봤어? 아니, 그냥 수건이나 빨지. 아니, 나한테 물어라도 보지. 아, 내 원피스, 아, 내 40만원. 아, 이거 되돌릴 수도 없는데 내 잘못이다. 어? 감기 걸린 내 잘못. 근데요, 저 그때 사실 이 말하고 싶었거든요. 나야 원피스야. 내가 더 중요해. 40만원이 더 중요해. 세탁기는 못 돌려도 눈치는 있어서 그냥 꾹 참았어요. 저 잘했죠? 오늘 사연의 제목,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하하하.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4931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근데 이걸 잘하려면 계속 해봐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윈터플레이 해피 버블.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그맨 다음으로 꿈꿨던 게 바로 밴드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형 동생들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본다는 게 괜히 가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론 신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다는 용기도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오래 묵혀둔 꿈 있으신가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가져보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김준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스컬, 옥상 달빛, 쓰레기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이지혜님께서 8시 50분에 출근하자마자 듣고 있습니다. 답례품 회사를 11년째 운영 중인데요. 갑자기 지난달부터 주문이 많아지더니 어제는 무려 22시간 일했지 뭐예요.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했지만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을 생각하며 또 열심히 일해보려고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드는 건 어쨌든 일이 많다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제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기분은 진짜 좋으시죠.

시겠네요. 네.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주문이 많고 그러면 너무 다행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틈틈이 좀몸 챙기면서 일하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최경란님께서 지난주에 연습 삼아서 난생 처음 주식을 딱한주 사봤는데요. 오늘 보니 역시 저는 주식은 아닌가 봐요. 바로 발 뺐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너무 텀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목을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좀 변동이 좀 심하다. 우리나라 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뭐 두고 기다려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주식하셨던 분들 중에. 저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몇번 놀랬던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경란님 판단이시니까요. 그게 맞겠죠. 이청희님께서 이번 주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어요. 딸이 손 들고 발표를 겁나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집에 와서 수업 전에 긴장돼서 등에 땀이 났어 라고 하는 거 있죠. 뭔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부담 안 가져도 된다고 그냥 너그 자체를 보러 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은 긴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이제 5학년이니까 참여 수업을 벌써 5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엄마 아빠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긴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둘째랑 따로 가거든요, 저희는. 조금 오히려 한 명씩 가니까 좀 긴장을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이 지켜보는 것보다는 또 그냥 기분적으로 저도 좀 부담이 덜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애들 입장에서는 막 뭔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은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폴킴 빅나티 한강에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경민님께서 봉디가 제 이상형도 아닌데 제 꿈에 나왔어요. 꿈에서 제가 전시회 준비한다고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이었는데요. 봉디가 케이터링 음식이랑 꽃다발을 퀵으로 보내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꽃다발이 너무 예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전시 준비 하시나 봐요. 근데 저한테 진짜 해달라는 건 아니죠. 아니 뭔가 약간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셔서 네, 저 못해드려요. 케이터링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민님. 황 PD가 옆에서 해줘라 뭘 해줘요. 이게 무슨 롯데자이언트 야구장도 아니고 아주라 아주라 뭐 이것도 아니고 뭘 해줘요. 황 PD가 해줘요. 청취자인데. 근데 제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약간 스며드는 게 있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꿈에 나왔나 봐요. 네. 어우. 근데 뭔가 약간 지인이 야 이거 해주면 안 되라고 그런 식으로 문자가 와서 조금 네 좀 놀래긴 했습니다. 1960님께서 남편이 15년 동안 탄 차를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어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비상등이 들어와서 갓길에 세웠다네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바로 정비소에 맡겼는데요. 작은 고장이길 바라봅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사실은 이렇게 갓길에 세울 정도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천만 다행이고요. 아마 비상등까지 켜고 안전하게 정비소까지 들어간 거 보면은 그렇게 큰 고장은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에 큰 고장이면 어쩔 수 없죠.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은 보내줘야겠죠. 황민아님께서 첫째 임신 때는 혼자 산부인과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쩌다가 남편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혼자 가게 되면 병원에 같이 온 부부들 보면서 혼자 슬퍼했거든요. 근데 셋째 임신하니 혼자 병원 가는 게 편해요. 어제 육아 베테랑이지만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검사가 있는 날이라 약간 긴장되긴 하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든 병원에 갈 때는 약간의 그 긴장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첫째 때 경험하긴 했는데 둘째 때 그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9791님이 집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남편이랑 첫째가 용띠고 제가 양띠인데요. 저희 집에 둘째가 생겼어요. 그것도 제가 고대하던 양띠로요. 내년에 태어납니다. 건강하게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신청곡은 태희의 같은 베개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딸이기를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같이 기도를 해드릴게요. 신청곡 태희의 같은 베개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제이슨 델룰로 왓차세이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차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탄력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2년에 부시착한 태교,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늦은 저녁까지 학교에 남아있었다. 이게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래.
1: 어떻게 하는 건데?
0: 다같이 연필을 쥐고 주문을 외우면서 질문을 하면 귀신이 O인지 X인지 알려준대.
1: 나 질문 있어. 다연필에 손 올려봐. 귀신아, 네가 봤을 때 나 잘생겼지?
0: 야, 그건 내가 말해줄게. 뭘 귀신까지 부르냐? X야 X, 봉태규 X.
1: 뭐? 말 다 했어? 너가 오늘 귀신 되고 싶냐? 어?

야간 자율학습에 떠들다 혼난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하던 놀이죠.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여고 괴담에서 주인공들이 이 주문을 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귀신을 부르는 네 글자 주문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과일배 세트를 드립니다.

디바의 웨블러 듣고 왔고요. 아마 그 주문을 듣고 귀신이 입장할 때 웨블러, 웨블러, 웨블러 뭐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회심의 그런 선곡이었고요.

0: 영화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왔었죠. 정답은 분신사바입니다. 과일배 세트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봉 홈페이지 선곡표 화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거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계단 같은 거에 진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네. 학교 계단은 지금도 있어요. 네. 저희 때는 뭐 약간 그 학교에 동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 밤 12시에 가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다던가 아니면 책을 보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으면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던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예. 네. 근데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은 뭐 집까지 쫓아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광고 듣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광고 듣고 왔습니다. 267님의 신청곡이에요. 교생실 쓴 마지막 날 안 울려고 다짐했는데요. 눈물샘이 고장나서 펑펑 울어버렸네요. 정든 아이들과 헤어지려고 하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신청합니다. 애들아 너무 고마웠어. 사랑한대. 267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흰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듣고 와서 유치봉짝 시작할게요.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 봉짝.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So I went out and found myself a guy that's so much wiser and he taught me the way to win your heart.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착한 사연들을 만나볼게요. 4173님께서 게임 좋아하는 아들한테 으름장을 놓으며 아빠랑 상의했는데 너 게임 시간이 너무 길다고 줄이래. 너 오늘부터 게임 조금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엄마가 언제부터 아빠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거의 안 듣잖아요. 저도 아빠여서 아는데 안 듣더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4173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박지인님이 조카랑 보드게임 하다가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딱밤 때리기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조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이겨도 살살 때릴게 라고 했는데요. 조카가 내가 이겨도 손 아파, 이모 돌머리잖아 하네요.

어, 그래요? 돌머리라는 얘기 참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진짜 어릴 때, 이 돌머리야! 이렇게 놀리잖아요. 정말 어떤 모욕감을 주는 거에 제가 생각할 때 일정 나이에서는 최고의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얘기인데, 오, 지님 돌머리예요? 아, 돌머리면 아프죠. 돌머리면 이렇게 손가락 딱 하면은 알죠. 손톱에 잘못 부딪히면, 돌머리에 잘못 부딪히면 손톱 깨지는 거 알죠. 어, 돌머리는 좀 힘들어요, 지인님. 네. 어, 쉽지 않은데요. 7939님께서 4살 어린이집 아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토마토 사진을 보여주면서 토마토 라고 발음했는데요. 4살 아기가 아니야! 토마토야!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근데 뭐지? 최근에는 영어를 진짜 빨리 배우잖아요. 저는 약간 좀 반대되는 건데 제가 토마토라고 했는데 저희 아들 토메이로야 이렇게 아빠!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토메이로 이렇게 알 발음도 아빠 알이라고 못 알아들어 R 이렇게 아, 참 배우면 끝이 없네요. 네, 3415님께서 아들이 뭐만 하면 엄마랑 안 놀아 라고 하길래 똑같이 엄마도 민준이랑 안 놀 거야 아빠랑만 놀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빠도 엄마랑 놀아야지 해서 아들이 삐져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는데요. 나중에 남편한테 왜 그랬냐고 물으니 그럼 네가 삐졌을 거잖아 하네요. 우리 남편 솔로몬이에요. 맞아,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들은 조금 울어도 되거든요. 근데 아예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울 거였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은 좀 삐져. 그래도 돼. 뚫어라 보다. 그런 생각 들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아이유 삐삐.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유치 봉짝한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6185님 아들이 숙제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봐 가르쳐줄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라고 하네요. 네,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아빠가? 야 알아! 씨. 야 아빠도 알아. 물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학교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럼 모를 수도 있지.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 어? 알아. 어? 참다. 지도 모르면서? 김수진님. 얼마 전에 제가 화를 냈더니 남편이 애들한테 엄마 지금 공복이니? 초콜릿 좀 찾아봐라 하는 거 있죠? 어이없어서 웃었네요. 제가 진 거죠? 초콜릿을 먹었다면. 초콜릿을 먹은 거면 진 건데 그게 아니면은 이겼다. 근데 공복에 네, 예민해질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럴 때는 뭐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네. 껌 좋아요. 껌. 왜냐면 이런 얘기 들으면 초콜릿 먹으면 좀 약간 지는 느낌 드는데 껌을 먹으면 좀 화도 나고 화도 좀 삭히면서 남편이 봤을 때 좀 그게 어쨌든 위압감이 들어요. 네, 그래서 껌 좋아요, 껌. 당도 보충하면서 뭔가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껌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신진숙님께서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6살 딸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와주는 건지 일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도와주려는 예쁜 마음을 먹은 건데 엄마도 예쁘게 말해야지 라고 해서 배꼽 잡았습니다. 이 배꼽을 잡았다는 게 어떤 의미지? 너무 전곡을 찔려서 억! 막 이렇게 억! 딸이 너무 전곡을 찔렀어 막 이런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뭐 물론 배꼽을 잡았더라고 하면 하하하하하 뭐 이것도 생각하지 하지만 배꼽이라고 하면 뭐 전곡을 찔린 걸 수도 있고 뭐 노래 들을까요? 네, 패밀리 오브 더 이어 히어로.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6: 생활정보.
7: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죠. 지난해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82.6%로 전국 평균인 75.7%를 웃돌았습니다.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국 평균은 60만 4천 원인 반면 서울은 80만 3천 원으로 약 20만 원 더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노후 준비와 한 달 80만 원씩 들어가는 아이들 학원비, 둘 중 부모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조사 결과 학부모의 49%는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는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학부모 2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보다 아이들 교육을 우선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사교육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금 4부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소개된 사연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8035님께서 7살 딸 아이에게 엄마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지? 딸이 엄마는 왜 이렇게 건방짐이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웃었네요. 네. 그래도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건방짐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건망증에 근접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나 본데요. 네. 저희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지? 이러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오, 신유미님이 조카가 저희 집 베란다 화분이 시든 걸 보더니 더워서 기절했나 봐 라고 하더니 냉장고 얼음을 가득 가져와서 화분에 놓네요. 아이 차가워하면서 제가 봤을 때 화분이 깜짝 놀라서 초록을 띠면서 깨어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지 않아요? 마치 우리 등 뒤에 얼음을 우르르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야. 오, 야 이거 화분이 아이고 차가워하면서 뭔가 깨어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리겠는데요. 그죠? 1978님이 아버님 사연이에요. 딸이 말을 하도 안 들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카운트다운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제서야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아빠가 말할 때 한 번에 하라고 몇 번을 말해? 라고 했는데요. 개구장이 딸이 나 몇 번인지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비슷하네요. 네, 저는 뭐 물론 뭐 무섭게 그렇게는 못해요. 무섭게 그렇게는 못하는데 약간 딸과 아빠의 관계는 어느 집이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약간 좀 아빠가 좀 딸한테 뭐라고 할까 숨 쉴 수 있는 어떤 구멍처럼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커서 약간 좁혀야 되나 요즘에 고민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아빠는 약간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게 딸한테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6950님이 딸 학교에서 단발머리가 유행인지 자기도 자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제가 단발로 잘랐는데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딸이 엄마 보니까 단발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간다라네요. 실패. 6950님의 뭐라고 할까요? 오랜만에 커트는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야, 사실 딸 입장에서는 따님의 입장에서는 엄마 머리를 보면서 아 저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6950님 디자이너 선생님은 이제 깊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된 거야. 아니 왜냐면 이 정도면 딸이 아 안되겠다 싶을 정도면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여기 만약에 단골집이면 만약에 그냥 뭐 우연히 찾아간 곳이면은 다른 곳을 가면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또 너무 오래된 곳이면 한 번쯤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약간 지금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강정림님이 부부 사이에 땡땡이 엄마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남편이 큰아이 이름으로 땡땡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작은 아이가 내 엄마는 어딨어? 하면서 울고불고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유치한 남편은 거기에 너는 주워왔어 라고 불난데 기름 부어서 그 뒤는 봉디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니요? 말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정님님? 아니 이런 거는 사연 보내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몰라요. 왜냐면 제가 작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님님의 작은 아드님이면 알겠는데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아요? 아는 분이세요? 혹시 저희 작가님들이나 혹시 피디님이 아는 분일까? 정님님이? 저는 완전 초면이거든요. 지금 사연만 봤을 때는. 전 전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사연 꼭 보내주세요. 정님님. 8712님께서 소풍 가는 중인데요. 엄마가 봉태규 아저씨 라디오 들어야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안 틀어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로로의 화해 신청해 봅니다. 꼭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8712님 이거는 본인일까요? 아니면 뭐 엄마 번호일까요?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네. 아저씨도 한로로에 화해를 안 털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코너가 유치몽짝이라서 그래요. 오해하지는 말고. 아, 뭔가 아저씨는 약간 이렇게 오면은 안 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네. 틀어줄게요. 고맙죠? 한로로의 화해. 이어서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올게요.

칸로로의 화해,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보 우리 봉그레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0028님께서 저희 신랑이 약간 다혈질인데요. 둘이 부부싸움하고 제가 속상해하고 있으면 아들이 와서 엄마 아빠 성격 몰라? 지금쯤이면 그러려니 해야지. 왜 자꾸 속상해해? 라네요. 이젠 저보다 더 어른 같아요. 근데 옆에 이런 아들이 있다라는 건 뭔가 굉장히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드님이 아빠한테 한 소리 할 거예요. 아빠 자꾸 이럴 거야? 라고. 네. 그럴 정도로 어른스럽고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아들이 있으면 너무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진아님께서 우리 아들이 30년 넘게 저희와 함께 살다가 처음으로 자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집도 알아보고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던데 아드님이 혼자요? 어제는 거실 식탁에서 열심히 노트북 하면서 와 남의 돈 빌리기 어렵네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못 들은 걸로 하시죠.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독립을 할 때는 사실 뭐 물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독립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런 말이 들린다 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좀 온전히 아드님이 다 감당할 수 있게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 그냥 마지막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야 그래도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케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케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6: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5: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5: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6: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5: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7: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끝곡으로는 뉴 레디컬스 You Get What You Give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여행 가방을 단촐하게 꾸렸어. 여행 가방을 단촐하게 꾸렸어. 일이나 차림새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을 땐 단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출은 홀러되거나 짝이 없음을 뜻하는 단과 홀몸을 뜻하는 순 우리말 출이 결합한 형태인데요. 따라서 단출이 아닌 단출이 바른 표기죠. 또한 단출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홀가분해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단출한 식구끼리 모여 저녁을 먹다, 단출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출하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실천하는 비움의 가치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신세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옴 믿었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박가선의 시내타운. 한때 열풍이었던 미드 왕좌의 게임 기억하세요? 이 작품 무려 9년 동안 8개의 시즌이나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야. 아 잠깐 저 사람 누구더라? 아 제가 쟤랑 무슨 사이였지?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원작 소설가도 그 방대한 세계관을 다 기억하지 못했대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소설 다음 편을 쓸 때면 이 작품을 오래 파고든 팬사이트 운영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작품은 때로 만든 사람의 손을 떠난 뒤 더 견고해집니다. 누군가는 작은 설정 하나를 기억하고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죠. 어쩌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작품은 만든 사람의 머릿속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더 선명히 사라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박하산의 시네타운 박하산입니다.

0: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왕좌의 게임에서 파워 이즈 파워 듣고 왔습니다. 2011년부터 19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왕좌의 게임, 허구의 세계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의 국가와 그 하위 왕국들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드라마. 이 드라마 굉장한 인기였는데 여러분은 시즌을 다 끝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에서 왕좌의 게임에서 원작 소설가 조지 R.R. 마틴도 자신의 소설 속 세계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 근데 이게 더 재밌다. 그 다음에 그 팬 페이지를 참고하신다고. 진짜 드라마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복선 다 찾아놓고 이거 의미 부여하고 막 오히려 그 쓴 분보다도 더 배우나 뭐 감독보다도 더 이런 걸 찾아내시는 분들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분의 도움까지 받으셨대요. 아, 너무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였죠? 잠시 후 2부에는 김초희 감독님이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함께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죠.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맛있는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맛있네. 닭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신혜선이 엄청 열렬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5: 감독 김태용도 사랑하는
6: 배우 변요한이 매일 오전 11시에 정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0: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형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초여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제 푸드트럭도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이합니다. 올해 나이 53인 저는 퇴직 후 3년째 푸드트럭에서 떡볶이 장사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공원 입구에 자리 잡고 오가는 이들에게 떡볶이를 팔죠.
1: 아저씨,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여기 떡볶이가 최고예요.
0: 아이들이 엄지척하며 맛있게 먹을 때도 너무 뿌듯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얼마 전 주말이고 날씨가 좋아서 손님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재료를 평소보다 2배 정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손님이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근처 광장에 큰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손님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급한 마음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만 듯 떡볶이 나왔습니다. 떡볶이 팝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날 장사는 맘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고 아내와 함께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봤어요. 주인공이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하루를 채워가는 모습이 꼭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면 행복하고 영화를 보면서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됐을 때 자주 오는 단골 남자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왔더라고요.
1: 엄마, 아빠, 여기 떡볶이 완전 맛있어요.
0: 저를 보며 씩 웃는 아이를 보니 전날 남은 재료 걱정, 매출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장사가 대박나야 인생이 화려해지는 건 뭐

아니잖아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이 요리를 하며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행복을 쌓아갔던 것처럼 저도 초여름 햇살 아래서 떡볶이 냄새를 풍기며 사람들과 웃고 누군가의 즐거운 하루에 작은 추억 하나를 보태는 것,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삶 아닐까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용진의 걷는 마음 듣고 왔어요.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팔며 손님들과 함께 소중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는 형우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형우님의 푸드트럭 떡볶이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거기 어딘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아, 저 떡볶이 참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뭐 떡볶이 많이 판다고 인생이 화려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네요. 우리 일이 잘 된다고 꼭 우리 인생이 화려해지는 게 아니니까. 영화 열킨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은희님이요.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보르우나 카베짜 신청합니다. 저는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캔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아, 여유로운 풍경이 막 그려지네요. 이번 주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네, 아, 평온한 모습을 생각하니까 무조건 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커피 드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선배님 쇼츠에서 봤는데 나이가 드는 건 좋아하는 것과 이별을 해야 하는 거다. 이제 커피 안 마신다 하셨는데 아직 우리 커피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정림님이요. 영화 화양연화에서 네킹콜의 당신의 푸른 눈 신청하셔서 이렇게 두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que los ojos verdes, serenos como un lago.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보로나 카베짜, 영화 화양연화에서 당신의 푸른 눈 듣고 왔어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김재중 공성화 배우의 호러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 예매권, DC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슈퍼걸 예매권, 칸 영화제 이관왕 수상작, 영화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 예매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필립님이요? 캔디 시네타운 문화 선물로 이병우와 국립국악 관현악단 공연 보고 왔대요.

어머 어떠셨어요? 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그 종로 쪽 가니까 이거 붙어 있어서 궁금했는데. 장화홍련의 돌이킬 수 없는 걸음 연주 듣는데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공연 너무 좋았대요. 아 부럽다 부럽다. 80분 동안 좋은 노래 잔뜩 듣고 왔다고.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정민님이요. 주말에 외출할 때만 차에서 들었던 시내타운. 회사 컴퓨터에 블루투스 연결하고 고릴라를 깔았대요. 키아캔디 목소리 회사에서 들으니까 혼자 더 반가워서 인사 전합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회사에서 듣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하영님이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 레지나 스펙터의 어스 신청해 주셔서 요곡 듣고 우리 2부에서 초희 감독님과 다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이번 주는 아침 저녁은 좀 서늘하지만 낮에는 더운 이맘때 맞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저녁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북동산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에 5에서 30,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가 28도, 대구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모레까지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오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언젠가 만들어질 그 영화를 위해
1: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0: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초희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네.
0: 9384님이 감독님 디렉터 스컷 어워즈에서는 장항준 복만대 감독님과 함께 MC도 하시고요. 영화제에서 GV도 하시잖아요. 재능이 넘치는 초희 감독님. 만약 다시 태어나서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 해보고 싶으세요?
1: 아,
0: 반찬가게 열까 고민하실 정도로 요리 잘하고 좋아하셨잖아요.
1: 네, 저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요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0: 맞아요.
1: 예, 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또 만들고 치우고 저는 진짜

0: 뻥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영화 감독하고 싶습니다. 와. 예, 영화 감독은 진짜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글 쓸 때, 그다음에 영화 준비할 때, 영화 찍을 때, 영화 편집할 때, 영화 개봉할 때 이 일의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 성격이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또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네. 배우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근데 저는 데뷔를 너무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어도 그렇게 많이 못 만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영화 감독해가지고 한 20살부터 계속 찍고 싶다. 그러면 그때 또 죽으면 그때는 안 하고 싶겠지.
1: 하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는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20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루트대로, 아는 루트대로. 아, 푹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네타운의 캐스팅 보드가 활짝 열려 있어요.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 캐스팅 함께할 작품은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리메이크할 영화는 무시무시한 집착의 끝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영화 미저리이죠. 네, 오늘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미저리에서 배우 제임스 칸과 캐시 베이츠가 연기했던 폴 쉘던 역과 애니 윌킨스 역을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해 주시면 됩니다.
1: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미저리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0: 아, 네. 미저리는 단순히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사실 이 스티븐 킹의 소설 제목이에요. 동시에 그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고요.
1: 아, 이름이긴 했군요.
0: 네, 영화에서는 폴 쉘던이 미저리라는 시리즈를 쓰는 작가고 애니 윌킨스는 그 소설의 강팬으로서 주인공 미저리에게 집착하는 그런 집착해서 작가에게도 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네.
1: 캐스팅 전에 감독님께서 영화 미저리의 줄거리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유명한 소설가 폴 쉘던은 폭설이 내리는 산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는 간호사인 애니 윌킨스의 집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애니는 폴이 쓴 소설의 팬이라며 그를 정성껏 간호합니다. 하지만 눈이 높고 길이 뚫려도 폴을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는 애니. 너무 무섭죠. 그러던 중 마을에 나간 애니는 폴이 쓴 소설의 최신판을 읽게 되고 마지막에 주인공 미저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요. 애니는 폴이 쓴 소설 원고를 다 태워버리고 그에게 다시 미저리가 살아나는 내용으로 소설을 써달라고 강요합니다. 결국 폴은 애니가 원하는 대로 소설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폴은 이 소설을 불태우는 신용을 하며 그녀와 대치하고 결국 격렬한 몸싸움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트라우마를 안게 된 폴은 작가로서 다시 복귀하는데요. 애니와의 끔찍한 기억이 여전히 그의 곁에 머문다는 걸 암시하면서 영화는 총총총 끝이 납니다.
1: 감독님은 만약에 애니 같은 팬을 만나게 된다면 골방에 가둬두고 감독님 내가 원하는 결말의 시나리오만 쓰세요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0: 진짜 너무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일단 거기 들어간 순간부터는 감독이 아니라 생존자죠.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써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공손 하게 들어간 다음에 속으로는 바로 플랜 B를 돌릴 것 같아요. 일단 챗 GPT 같은 데에 도움을 받아서 미저리가 안 죽고 갑자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시즌 12까지 가는 걸로 바꿔달라고 일단 명령을 해놓은 다음에 뭐 못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출각을 그러네. 계속 엿볼 것 같아요. 창문 위치 보고 문 잠금 구조 보고 결국 명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살아야죠.
1: 느슨할 때 탈출해야죠. 네. 영화 미저리의 폴 쉘던과 애니 윌킨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0: 네. 우선 폴은요.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되게 낭만적인 사람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완전 생존형 인간이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는 사람. 갇혀있는 내내 어떻게 살아남을까 속으로 계속 굴리고 있거든요. 겉은 작가인데 속은 전략가죠. ENTJ인가 봐요.
1: 우리네.
0: 네. 그런데 애니는 정반대예요. 처음에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웃다가 갑자기 뒤집어지거든요. 특유의 이 발작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서 무서워요. 폴도 모르고 관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게 이 영화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결국 애니는 세상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해서 오직 소설 속 미저리한테만 기대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저리가 죽는 걸 알았을 때 그렇게

0: 폭발하는 거죠. 자기 세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1: 네. 영화 미저리의 폴 쉘던과 애니 윌킨스를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할 때 어떤 부분 중점으로 두면 좋을까요?
0: 폴 쉘던 이 영화 남주 역할의 핵심이 사실 무력함이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침대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연기해야 되면 동시에 침대에 묶여서도 그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을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빛 연기가 돼야 됩니다. 네, 뭐 묶여 있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때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존재감이 크면서도 절제미 있는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니는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잖아요. 웃다가 뒤집어지고 다정하다가 폭발하고 근데 그 계산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니까 연기를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근데 하는 사람은 너무 신날 것 같은 역할일 것 같아요. 왜 배우들이 이런 역할 진짜 하면 맞아요. 해보고 싶잖아요. 네. 보는 내내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런 불안감을 주는 배우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역할은 진짜 잘하면 혼자 다 따먹고 가는 역할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캐스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을 보내오실지 기대가 큽니다.
1: 네. 영화 미저리가 리메이크가 된다면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는 어떤 배우가 폴과 애니 역 맡으면 좋을까요? 우리 테리우스들이 직접 캐스팅 디렉터가 돼서 캐스팅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두 캐릭터 중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초희 감독님이 뽑은 최종 캐스팅에 선정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려요.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노래 들어보죠. 영화 미저리에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0: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영화 미저리가 리메이크가 된다면 어떤 배우들이 폴과 애니를 연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네타운 테리우스들이 뽑은 후보들 살펴볼게요.
1: 지니미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폴은 박해일 배우, 애니는 김민아 배우가 왠지 어울릴 것 같아요. 은교를 보면 박해일 배우 소설가 느낌 있잖아요. 침대에 묶여도 눈빛으로 다 알 것 같아요. 김민아 배우의 스릴러 연기도 기대되네요. 순진한 듯 보이다가 휙 돌아서서 무섭게 집착하는 역할 잘할 것 같아요.
0: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0: 7459님은 폴은 변유한 배우, 애니는 염정아 배우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뿔대 안경 낀 우리 변유한 배우를 보면 작가 느낌이 확 느껴져요. 묶여있으면서도 탈출구까지 머리에 다 담아둘 것 같아요. 그리고 염정아 배우는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다가 갑자기 장화홍련 엄마처럼 분노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그때도 참 무서웠는데, 그렇죠?
1: 네. 아니, 변유한 배우님이랑 염정아 배우님이 잘 어울리긴 한데 변요한 배우님이 염정아 미저리를 안 무서워할 것 같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안 무서워할 것 같다. 아쉽습니다.
0: 네. 네.
1: 돼지토끼님입니다. 폴은 손석구 배우, 애니는 이미숙 배우님이요. 두 분 다 선함과 악함을 자유자재로 연기하는 분들이잖아요. 반전의 반전이 만든 미저리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미숙 배우는 얼마 전에 SNL 코리아 나오신 거 봤는데 코믹 연기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이미지 변신 최고. 손석구, 이미숙 배우의 연기 합도 보고 싶어요.
0: 아, 진짜 상상도 못하는 캐스팅이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이 미저리를 코미디 버전으로 바꾸면 이 두 분이서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0: 약간 손석구 배우가 이렇게 묶여있으면은 막 이렇게 능글맞게 농담할 것 같은 느낌. 재밌네요. 7625님은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역에는 한석규 씨가 잘 어울릴 듯해요. 깊이 있고 지적인 카리스마 이미지가 있잖아요. 애니 역에는 오! 요즘 또 핫한 강말금 씨가 딱 어울릴 것 같다고. 화 누르는 연기를 최 감독님도 강말금 배우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고립감에 잠겨있으면서도 참고 있다가 확 터트리는 애니 잘하실 것 같다고. 그 애니 특유의 무표정도 강말금 씨라면 완벽하게 해낼 것 같다고.
1: 진짜 잘 어울린다.
0: 재밌네요.
1: 네. 네.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요.
0: 네네.
1: 네. 김태경님입니다. 폴 역에는 정재영 배우, 애니 역에는 람이란 배우요.
0: 아, 너무 재밌다.
1: 네. 네. 저는 정재영 배우의 버럭 욱 하는 연기를 좋아하는데요. 처음엔 애니가 무서워서 무기력하게 묶여있다가 기회 봐서 잘 풀고 나갈 것 같아요. 여기에 람이란 배우 특유의 따뜻함과 강기 연기.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완전 환상의 화합이네요.
0: 아, 너무 웃기네요. 갑자기
1: 그냥 웃깁니다.
0: 네네.
1: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보고는 싶은데 두 분이 상상만 해도 웃깁니다. 네.
0: 봄봄님은 폴 역에는 유연석 배우, 애니 역에는 염혜란 배우 추천합니다. 유연석 배우가 그리는 폴은 똑똑해 보여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탈출 방법을 잘 찾아낼 것 같은 그런 인내심 있는 캐릭터가 될 것 같고, 염혜란 배우는 워낙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 갖고 계시니까 집착하는 애니 역 찰떡같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오, 이게 지금 람이란 배우에서 염혜란 배우님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런 계보도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4859님입니다. 폴 역에는 이재훈 배우, 애니 역에는 장혜진 배우요. 거의 지금 유명하신 조연 배우님,
0: 그러니까 미친 연기 잘하시는 분들 다 나오고
1: 다 나오네요. 네네. 지금 이재훈 배우가 지적인 작가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애니가 원하는 결말을 다 써준 척하면서 왠지 두뇌 플레이로 모험 택시를 불러서 탈출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혜진 배우는 겉으로는 따뜻하고 너그럽고 친절하게 품어주다가 어느 순간 집착과 감기를 드러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영화 우리들의 엄마와 기생충의 엄마를 오가는 느낌이랄까요?
0: 그러네요. 요 계보들 참 좋은데요. 8585님은 폴은 조금 연륜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정진영 배우, 정재영 배우에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다른 분이. 그리고 애니는 이정원 배우. 나왔습니다. 정진영 배우님은 진중하면서도 학구적인 느낌이 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정원 배우님 순박하면서도 푸근한 인상이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내면 잘 표현하실 것 같다고. 그 기생충에 있는 역할 여기 그대로 가져와서 막 폭주하는 거 더 보고 싶어요.
1: 저도요. 네. 그리고 기생충보다 더 무섭게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무섭게.
0: 네. 어디 부러뜨릴 것 같고.
1: 약간 너무 잘 떡이고 대체 불가일 것 같아요.
0: 무서워요. 무서워.
1: 진짜.
0: 네.
1: 한민재 님입니다. 저는 폴 역에는 박혜수 배우, 애니 역에는 김서영 배우 추천해요.
0: 무섭네,
1: 너무 무섭다. 이거는 장르를 공

0: 공포로 가져가면 더 심하게 미스테리 말고.
1: 여기 막 무슨 엥엥 이런 소리 날 것 같아요. 뭔가 뭔지 알죠? 그 날카로운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엥엥 막 이런 느낌 나요. 네.
0: 아 재밌으시다.
1: 네.
0: 얼마 전에 드라마 허수아비 정주행에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제작 시네타운, 원작 1990년 영화 미저리, 캐스팅 제임스 칸이 연기했던 폴 쉘던 역의 이재훈, 캐시 베이츠가 연기했던 애니 윌킨스 역의 이정은. 도움 주신 분들 4859-8585님께 감사드립니다.

0: 4859-8585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제임스 칸이 연기했던 폴 셸던 역에는 이재훈, 캐시 베이츠가 연기했던 애니 윌킨스 역에는 이정은님 택해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두 분의 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진짜 이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제작자님들 돈 많으시면 판권 사다가 만들어주세요.
0: 뭐 비슷하게라도 어떻게 만들까.
1: 진짜 보고 싶고 그리고 왠지 그림이 너무 그림체가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이정은 배우님과 묶여 있는 이재훈 배우님. 네. 너무 찰떡콩떡일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약간의 그런 뭐 젊은 남자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딱인 것 같아요. 네. 이정은 씨 연기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시네타운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조희 감독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곡으로는 또 미저리 예상곡 들을 거예요. 리버라치의 I will be seeing you 요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영화처럼
0: 네,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스포츠든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장면은 비슷하죠. 아, 어떡해 싶었던 인물이 경험치 차곡차곡 쌓아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순간. 영화 속 주인공도 고난을 좀 겪어야 엔딩에서 여운 진하게 느끼고요. 스포츠도 늘 우승하던 강팀보다 오랫동안 하위권에서 고생하던 팀이 차츰차츰 올라와서 정상에 딱 올라설 때, 야 이거지 카타르시스 쫙 밀려오잖아요. 아직 목표한 것은 멀게만 느껴져도요. 분명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한 칸쯤은 레벨업 했을걸요. 오늘도 함께 써내려가는 성장서사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스포츠든 처음부터 잘하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실수도 좀 하고 고난과 역경을 지나야 이런 성장 서사가 생기는 거고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경지에 오르거나 했을 때 그때 어떤 그 카타르시스와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막 정신없고 때로는 좀 고여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경험치가 아주 그냥 야무지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서로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래도 좀 투덜대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 꼭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로 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서로 얘기해 주자고요. 우리 8577님은요. 주디, 저도 지금 고뇌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랍니다. 왜냐고요? 아래아래집 샤시 교체 공사 중이거든요. 시끄러울 거라 예상은 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울리는 소음에 정말 정말 힘들어요. 주디 목소리도 잘 안 들릴 지경이지만 라디오 집중하면서 조금이라도 힐링해 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쇼츠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우리 개그맨 유세윤 선배님께서 본인의 이제 인별그램에 올리셨던 영상인데 이제 윗집인지 아랫집인지에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다다다다다다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세윤 선배님이 되게 감미로운 진짜 너무너무 감미로워서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 어떻게 뭐라 그랬었지? 그냥 아무 멘트가 없으셨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기억에는 어떻게 예쁘게 또 만들어질까 막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막 되게 그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모습의 영상을 올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되게 우프더라고요. 진짜 이게 어쨌든 뭐 윗집 아랫집 주변 이웃분들의 뭐 동의랄까요? 어쨌든 뭐 잘 말씀은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최대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긴 하네요. 그쵸? 또 우리 1415님은요. 주디 저 어제 저번에 당첨된 꼬다면 세트 왔어요. 히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4669님은요. 주디 저도 어제 꼬다면 받았어요. 일하면서 뜨문뜨문 들어서 어떤 사연이 당첨된 건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12시엔 첫 방부터 지금까지 우와 하루도 빠짐없이 잘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저는 한번 받았으니 이제 선물은 다른 주주님들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12시엔 선물 참 알차다고요. 이렇게 정성 가득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정성 가득히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또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2, 3부에서는요 오로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0: 하는 시간이죠. 주주총회 기다리는데요. 이번 주 주주총회 의제 미리 알려드리면요. 바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강한 중독성을 자랑하는 노래 가사처럼 네가 좋은 이유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 물건, 음식, 영화, 음악, 기타 등등 무엇이든 좋아요. 요즘 내가 푹 빠져있는 게 뭔지 대놓고 자랑하면서 네가 좋은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닦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닦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5: SBS 파워 FM.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6: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뭐 살 때 있잖아, 적당히를 모르고 무조건 대량 구매하거나 쟁이는 사람들 있지 않아? 우리 집에선 우리 언니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아니 며칠 전에는 언니가 아파트 5일장

0: 장 다 보고 왔어? 아이 뭐야 이게 다?
1: 엄마 맛있는 거 사왔어요? 희준이 배고파요.
0: 아우 우리 희준아 이모랑 잘 놀고 있었어? 아이 엄마가 오늘 우울해가지고 김을 좀 샀어. 아니 우울해도 그렇지 빵도 아니고 무슨 김을 이렇게 많이 샀어? 어우 야 오일장에 갔더니 파래김을 팔더라고. 파래김은 또 조미김이랑 다른 거 알지? 바삭바삭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나니. 나 그래서 한 묶음만 사본 거야. 와 나는 근데 양 보고 무슨 급식소 납품용 김 5배송 된 줄 알았어. 아 근데 그 옆에 김이 한 묶음 떠 있네? 어우 야 나 파래김 사고 보니까 좀 옆에 그 곱창김 팔더라고. 그 귀한 곱창김을 어떻게 참니? 그래서 또 2만원어치만 샀어.
1: 야 윤주야 너 뭐 맛있는 것 좀 사왔냐? 아이 이게 다 무엇이여? 여기가 건어물 가게여 김밥집이여 아주 희준이 대학 갈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었어.
2: 거기다 우리 아빠는 세일에 약해서 특가라는 단어만 보면 무조건 사고 보는 분이거든. 근데 대부분 원 플러스 원 상품이나 대량 판매하는 제품들이 싼 경우가 많잖아. 쟁이는 언니의 세일템 사모으는 아빠의 집이 아주 물류창고 수준이야.
3: 이 가격에 이 구성 오늘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납니다. 젓가락만 갖다 대도 살이 이렇게 사르르 사르르 떨어지는 특대 갈비탕 오늘만 파격 특가로 데려가세요. 곧 준비된 수량 매진됩니다.
1: 야, 주문하기가 몇 번이더라? 야, 현영아 여기 와서 이 갈비탕 이거 주문 좀 해봐라요. 갈비탕 시켜봐.
0: 아빠 지난번에도 세일한다고 곰탕 밀키트 30개나 사놓고 무슨 갈비탕을 또 사.
1: 아이 저기 화면에 조뜨까 저 파격 구성 안 보이냐? 현영아 너 한글 몰라? 곰탕은 곰탕이고 갈비탕은 갈비탕이지. 세일하고 세일하는 거는 사고 보는 게 남는 거여. 버스 떠나면 안 돌아와.
0: 어우 아버지 무슨 나 쇼호스트인 줄 알았네. 아니 근데 밖에 또 택배 왔다는데 이번엔 또 뭐라니? 아빠! 아 무슨 고무장갑을 50개나 샀어?
1: 아이 그것도 세일한다길래 미리미리 산 거요. 설거지 할 때도 쓰고 올해 김장할 때도 쓰고 얼마나 좋냐.
3: 으이그 앞으로 그 고무장갑은 당신 전용이야. 죽을 때까지 써도 남겠구만. 남은 여생 원 없이 설거지나 하셔.

크레용팝의 두둠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2178님께서 지금 한 명이 방송하는 거 맞죠? 진짜 재밌게 잘하시네요. 라고 아 감사해요. 진짜 우리 주주님들이 칭찬해주면 할수록 주디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또 우리 3277님은요. 살짝 구운 김에 달래장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저도 못 참아요. 맛있죠. 맛있죠. 이거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달래장 싹 올려가지고 흰밥 해가지고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집이 점점 좁아져요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남편은 대형마트 매니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코스트땡 미쿡 느낌 물씬 나는 곳 아시죠? 거길 엄청 좋아해서 한 번 갈 때마다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쟁여오는데요. 주디 사실 저희 아직 애도 없고요. 둘이 살아요. 제발 세일한다고 대용량 아이템 덥석덥석 집어오는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제 그 냉동실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문자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박유경님은요. 제 동생은 원 플러스 원을 못 참아서 자주 사는데 결국 반은 버립니다. 으이그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옛날에 이 원 플러스 원 진짜 못 참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근데 원 플러스 원인데 이거 하나 더 사실 구매하시면 아 투 플러스 원이니까 하나 더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려요 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그거를 거부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스스로 아니 뭐가 배가 불렀나 이거 세일을 하는데 이거를 쟁여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8379님은 근데 주디도 주연은 주연형 너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어마무시한 보부상 같더라고요. 혹시 이거 주디의 사연? 글쎄요. 뭐랄까. 근데 제가 여러분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요. 그 전에는 대용량이나 미리미리 쟁여놓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뭐 음식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나중에 냉장고 정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냉장고 정리도 어디 요즘에 업체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서 또 돈이 들어가니까 아, 여러모로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2679님은 주디 저희 집은 저희 남편이 그래요. 얼마 전에 종이컵이 1000개가 왔어요. 가정집에서 이 종이컵 언제 다 써요? 그 뭐지 너튜브에 보면은 하수구 청소하는 방법 쓸 때 이 종이컵 많이 쓰더라고요. 잘라가지고 과탄산소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다가 계속 써보세요. 저도 그렇게 종이컵 쓰고 있거든요. 또 우리 신현지님은 저는 대전 성심땡빵집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가서 케이크, 빵, 샌드위치 먹고 싶었던 빵 20만원어치 쟁여왔어요. 시댁이랑 친정에 다 나눠주고도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저는 우리 현지님 같은 분들이 제 주변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빵을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그 정도의 어떤 부지런함이 없거든요. 좀 집념이 없는 편인데 우리 현지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전 너무 행복하죠.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3분 2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의 문자 계속해서 더 만나볼게요. 우리 2939님은요. 주디, 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중이에요. 버스 탔는데 주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꺄! 오랜만에 이어폰 없이 출근합니다. G1300번 기사님 안전운전하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들으셨죠, 기사님? G1300번 기사님. 또 우리 0903님은 쭈디, 저는 이번 주 주말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리는 대문어축제에 판매할 제품 재봉틀로 만들며 공방에서 작업하며 듣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체험부스에서 문어 키캔 만들기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볼거리 먹거리도 많으니까 많이들 놀러오세요. 주디님의 응원 부탁드려요. 와, 이거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제6회 저도 대문어축제 해가지고 대문어축제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현내면 청년회장 김경땡님의 어떤 모습이 실제로 현내면의 청년회장이신가 봐요. 저는 사실 AI로 만들어진 분이신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번 주말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리는 대문어축제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주님의 뭐 문어키캡을 꼭 여러분 가서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집안오프와 소금의 위 듣고 와서 주주총회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자기관리하는 거 있어요?
5: 네, 허약한 체질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매일 축구도 하고 저녁엔 엄마랑 같이 공원에서 달리기도 해요. 체력을 키워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6: 저는 아토피가 있어서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밥 잘 챙겨 먹고요. 채소랑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군것질도 하고 싶지만 예쁜 피부를 위해서 참아요.
4: 자기관리의 첫 걸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 작은 하루하루가 나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오늘도 건강한 하루 이어가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9: 레노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주연영 제83회 주주총회의 교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연영에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배당해드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주님들이 질서정연하게 입장하고 계신 가운데 이미 착석하신 주주님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8325님은요. 내 소중한 밥친구 주주총회 드디어 시작하네요. 점심 거르고 참석하는 주주님들이 많던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밥 꼭꼭 씹어먹으면서 경청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다 드시면서 다 우리 다 먹고 살자고 이런 하는 건데 그쵸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홍수빈님은요 혹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가요? 우리 집 강아지도 귀 쫑긋하고 있어요. 같이 참석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반려동물 동반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뭐 앵무새도 괜찮고 도마뱀 뭐 진짜로 이구아나 다 괜찮아요. 다 데려오세요. 또 우리 김지수님은요 당차게 정중앙에 착석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 2185님도 주디 용인 자작 나무숲에 왔는데 수국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놀러왔어도 주디 방송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도 듣고 있어요. 총회는 참석해야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수국 너무 예쁘겠다. 용인 자작 나무숲 뭔가 전 가보진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그냥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제83회 주주총회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주주 좋아 주주 좋아 네가 주주라서 좋아. 요즘 저와 주주님들의 알고리즘을 정복한 정말 마법 같은 노래죠. 한번 들으면 귓가에 계속 맴도는 수능 금지곡 영화 와일드싱에서 우유빛깔 고막 남친 최성곤 역할을 맡은 오정재 선배님의 네가 좋아 이 노래. 아 진짜 너무너무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서 참 진짜 곤란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 네가 좋아 가사에서는요. 네가 예뻐서 네가 착했어 네가 웃겼어 이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은 무언가를 좋아할 때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푹 빠지게 됐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주총회 의제 바로 네가 좋아 네가 좋은 이유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 물건, 음식, 영화, 음악, 기타 등등 무엇이든 좋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푹 빠져있는 게 뭔지 아주 그냥 대놓고 자랑하시면서 네가 좋은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푹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러닝을 꽤 맛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거짓말 같긴 한데 난 진짠데 왜 거짓말 같지? 근데 이제 매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 조금씩 한 2, 3km씩이라도 뛰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점점 제가 진짜 약골이거든요. 근데 컨디션 조금씩 좋아지는 게좀 느껴지고 오늘은 못했어요. 못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하고 이제 하고 나면은 더 상쾌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요즘에 저는 러닝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조금 빨리 걷기 정도? 슬로우 러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좀 슬로우 러닝에 빠져 있다? 이건 좀 주주님들한테도 완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은 뭐가 좋은지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진아님은요, 저는 물회가 좋아요. 맛있지. 회랑 야채 시원하게 먹고 새콤달콤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물회, 진짜 저는 그런 데가 좋아요. 딱그 진짜 아대 해산물이랑 이런 게 엄청 많은 거 있죠. 막 비비기에도 이걸 다 썩? 그 양념장에 섞기에도 벅찰 정도로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 그 회도 안에 두툼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새꼬시보다는 그 두툼한 회랑, 그쵸. 그막 양배추 썰린 거랑 해가지고 아삭아삭하니 그 살얼음도 있고, 거기에 뭐 멍게나 뭐, 뭐 그런 개불도 들어있고, 막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기 동해 쪽으로 이제 놀러 가면은 물회 맛집 많잖아요. 그쵸. 또 우리 김진설님은요, 제가 왁싱샵 운영 중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모! 정말 좋습니다. 피부가 훨씬 좋아지고 피부 톤도 달라져요. 제모 좋아, 왁싱 좋아, 털이 없어서 좋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모하면 너무 편하다고. 이게요, 우리 막 가가지고 하기에는 귀찮잖아요. 바쁜데. 그러니까 사실 뭐 면도칼이나 그냥 그런 걸로 집에서 사실 다뭐 해결하실 텐데 이 왁싱샵 전문 왁싱샵에 가서 제대로 제모를 하면 특히 이 여름철에는 남자든 여자든 너무너무 위생적이고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하고. 저도 아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581님은요, 원중초등학교 5학년 박소민이에요. 아빠랑 오빠랑 같이 가는 캠핑이 좋아요. 한영 언니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뭐 여행을 가본 적은 있어도 캠핑 가본 기억은 없는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빠랑 오빠랑 해가지고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이 좋아하시는 모든 거 당당하게 자랑하시면서 네가 좋아, 네가 좋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다른 주주님들과 겹치지 않는 특별한 취향이 있거나 무언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상당히 특이하다면 주주총회에서 소개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시고요, 자동으로 제83회 오늘의 주주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83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선정해서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3277님께서 저는 줌바 댄스요. 이제 3일차인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재밌고 신날 수가 있나요? 처음엔 창피해서 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음악에 맞춰 흔들다 보니 왜 이제서야 이걸 했나 싶어요. 줌바 댄스 너무 소왕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뭐랄까, 이 줌바 댄스 하면은 아무래도 좀 내향인 분들보다 외향인 분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도전 못하는. 그러니까 그 수업하는 그 분위기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 주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마냥 그렇지만도 않나 봐요. 가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냥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춤추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운동도 되고.
또 우리 이소라님께서는 5살 남매 쌍둥이 육아 중이에요. 제가

원래 화가 없는 편인데 육아하면서 화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애들이 너무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 이 화를 삭히려고 매번 매콤한 불닭라면 먹으면서 화 풀어요. 불닭 없으면 저 화병 나서 쓰러졌을 것 같아요. 불닭라면 너무 좋아요. 그 제 주변에도 보면요, 화가 많으신 분들이 이걸 특히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도 제가 아테네 여신이라고 불렀던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테네 여신이냐면 그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매번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굉장히 좀 화가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매일 주식으로 이 불닭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참 대단하다, 너 그러다가 속 다 베린다 이랬는데 그냥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난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먹으면서 또 스트레스 풀리면 그걸로 된 거죠. 또 우리 5802님은 저는 요즘 야구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시원한 캔맥주 한 잔 들고 보는 야구 중계에 하루 피로가 쫙 풀립니다. 물론 우리 팀이 지면 속도 상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타이거즈 선수들 정말 응원합니다. 가을 야구 꼭 가보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야구를 잘 모르지만 저희 우리 막내 작가님 인디공주도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야구 중계에 얼굴이 잡힐 정도로 정말 이제 자주 보러 가는데, 뭐랄까, 이 야구 팬분들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궁금하긴 해요. 참고로 민디공주는 라이온즈 팬이라고 합니다. 우리 5023님은 저도 뜨거운 취미 야구 자이언츠 좋아요. 주디 사실 안 좋아요. 네? 울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너무 좋은데 너무 화난데 너무 울고 싶대, 살려달래. 아니, 경기를 보면서 관객들이 이 정도로 과몰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는 너무 궁금해요. 그냥 궁금할 뿐이야, 하염없이. 아, 지금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고 저희가 찾아봤는데 타이거즈 팀이 4위고 자이언츠 팀이 아이고야 9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디군듀의 라이온즈 팀이 3위라고 하네요. 그러면 민디공주는 요즘 컨디션이 좀 괜찮겠다. 그쵸. 우리 5023 주주님은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래 들어줘야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와서 계속 문자 만나볼게요.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312님은요. 낮술 좋아. 저녁에 마시면 자고 일어나면 부어있고 숙취에 다음 날이 힘들지만 낮술이면 저녁에 해장하고 자고 일어나도 깔끔하게 다음 날 지장 없어서 좋아해요. 와우. 나 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날 술을 마시면 그 다음 날이 좀 힘들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아, 오히려 낮술을 하면 저녁에 해장을 해서 그 다음 날에 무리가 좀 덜하구나. 몰랐네요. 이제부터 그러면 낮술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디도. 또 우리 9709님은요. 어머나, 비밀로 사내 연애 중이라 연애하는 티도 못 내고 가끔 같이 퇴근할 때는 첩보 영화처럼 골목에서 만나서 가요. 티를 못 내니 주디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라도 소문내봅니다. 난 네가 좋은 이유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너라는 사람이 좋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너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다 귀여운 추억이 되겠다. 그쵸? 막 첩보 영화처럼 골목에서 만나서 가고 이런 거. 아우, 진짜 이쁜 사랑 오래오래 하시기를 주디가 응원합니다. 또 우리 9740님은요. 주디, 저는 한 집에 여자 네 분과 살고 있어요. 에휴, 사실은 여자 강아지 네 마리예요. 그중에서도 울집 막둥이 강쥐가 너무 좋아요. 말해 뭐합니까? 주디도 사진 보면 제가 왜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걸요? 너무너무 귀엽죠? 하고 강아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너무 이렇게 복슬복슬하니 너무, 그리고 뭐랄까 너무 착해 보. 어머, 진짜 약간 바보같이 착한 어떤 그런 느낌이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힐링될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모든 강아지 반려동물들은 다 귀엽지만. 또 우리 박소연님은요. 저는 초당 옥수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초당 옥수수 좋아. 처음 주문해 먹어봤는데 사람들이 초당 하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역시 아삭 달콤 이런 옥수수는 처음이에요. 맞아. 저도 예전에 초당 옥수수 처음 강릉에서 먹어보고 되게 너무 맛이, 원래 옥수수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초당 옥수수 먹고 확 좋아져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우리 6370님은 우리 강아지 뭉치가 좋아요. 가족들 모두 저한테 입냄새 발냄새 난다 저리 간다 기피하는데, 아, 저리 가라 기피하는데 뭉치는 언제나 저한테 사뿐히 달려와서 뽀뽀해주고 양말도 잡아당겨주고 그래요. 냄새를 뛰어넘는 사랑 주는 우리 뭉치가 너무 좋아요. 일단 좀 씻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주님. 그 모두가 한 입으로 이렇게 입냄새 발냄새 난다라고 입이랑 발 두 개가 동시에 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두 개가 요즘 같은 날씨에 뭐 그럴 순 있지만은 조금 자주 씻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근데 이 기분 뭔지 알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가 제 비루한 발을 핥아주고 있을 때 그럴 때 나 진짜 사랑받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그 뭔지 아시죠? 자, 또 우리 김선아님께서는 줄 이어폰이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무선 이어폰 쓰시지만 줄 이어폰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충전 걱정도 없고, 맞아, 잃어버릴 걱정도 덜하고요. 무엇보다 학창시절 야자 시간에 친구랑 한쪽씩 나눠 끼고 몰래 라디오 듣던 추억이 떠올라서 아직도 줄 이어폰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줄 이어폰 네가 좋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아, 이 저도 한때 진짜 이 줄 이어폰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 너무 충전을 못할 때가 있고 한쪽씩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옛날에 줄 이어폰 감성 막 꼬여있어도 그거 안 풀고서 그냥 쓰거나, 그리고 한쪽이 꼭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 살짝 기울기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걸로 고정시켜놓고 소리 나오게 해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는 또 뭐 불편하더라고요, 줄 이어폰.

쓰는데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다 보니까. 자, 방금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분들 중에서 주디 마음대로 제83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83회 주주는요, 불닭 라면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다는 이소라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일단은 아까 그 저희 소라님 문자 한번더 보여주실 수 있어요? 맞아. 5살 남매 쌍둥이를 육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아이들이 에너지가 막 넘칠 때여서 사실 뭐 식비도 식비인데 그쵸? 애들 그 감당하고 케어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기는 해가지고 우리 주주님 이 갈비 매장 이용권 받으셔가지고 가서 주디 이모가 줬으니까 앞으로 주디 이모가 말잘 들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또 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께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주얼리의 니가 참 좋아 듣고 계속해서 주주총회 이어집니다.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제83회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네, 우리 6264님께서요. 점심 크림파스타 후다닥 먹고 주주총회 참석합니다. 오늘은 뒷자리 말고 중간자리 착석이요. 어우, 우리 6264님 용기 내셨다. 왜냐면 며칠째 뒷자리에만 앉으셨던 주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주주님 이제 중간까지 진출하셨으니까 맨 앞줄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파이팅이에요. 용기를 더 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5살 남매의 쌍둥이 키우며 화병을 불닭으로 다스린다고 하셨던 우리 주주님께서 꺄, 저 지금도 불닭 라면 지금도 먹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유, 조심하세요. 조심, 살이 들리면 큰일 나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꼭 애들한테 진짜 엄마 말 잘 들으라고 그 주디 이모가 준 거라고 꼭 전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주주총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주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노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주주 노래해주! 자, 미리 선정된 주주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의 주주님이 노래하실 글자는 바로 흠입니다. 흠. 우리 주주님이 골똘하게 고민에 잠긴 듯이 흠이 한 글자로 열심히 불러주시는 노래의 제목을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주님은요, 저도 주디랑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딱 한 줄로 문자로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해 주셔도요, 여러분 저와 통화하면서 방송도 타고 또 좋은 선물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1: 네, 아니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요?
2: 아, 저는 택배기사고요.
1: 네.
2: 저 생일 때 주주님께서, 아, 그 주디님께서 저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1: 아, 제가 혹시 그때 노래도 불렀나요?
2: 네네, 노래 불러주셨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아, 진짜 그때 그래도 뭔가 우리 주주님께서 그게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있나 보다, 그쵸?
2: 네, 너무 좋아가지고요.
1: 네. 아유, 다행이네요. 아니, 우리 주주님 닉네임을 제가 또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2: 아, 저 닉네임은 태망이요.
1: 태망이요?
2: 아, 망태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1: 아니, 지금 살짝 뭔가 긴장하셨나 봐, 그쵸?
2: 네, 긴장했어요.
1: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다 긴장하시거든요. 괜찮아요. 긴장 푸시고. 왜냐면 망태, 이 닉네임이 특이한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이 고주망태의 망태예요?
2: 아, 아니요. 저는 망원동 태망이요.
1: 아, 망원도 태망이요?
2: 네.
1: 그 뭐예요?
2: 저 망원동에 사는 태망이에요.
1: 아, 망원도에 사는 태망이다. 난 이해가 안 돼요.
2: 네. 아, 제 별명이 태망이고요.
1: 왜요?
2: 제 이름은 태민이에요.
1: 아, 진짜요? 그 태민 씨를 너무 이쁜 이름인데 그걸 다 태망이라고 부른 거예요?

0: 네.
1: 아, 망원동에 사시는 우리 태망 씨. 네, 일단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요. 지금 네. 이제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배송 업무 중이시겠네요?
0: 아, 배송 업무 중인데 저기랑 네. 통화하려고 지금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어요.
1: 세워놓고?
0: 네.
1: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망태님께서 12시에는 지금 첫 방부터 지금까지 쭉 애청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0: 네, 24년 8월 5일부터 계속 듣고 있었어요.
1: 와, 저 근데 진짜 감동인데. 아니, 그럼 우리 주주님이 이렇게 계속 챙겨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 12시에는 어떤 주디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0: 아, 저 SNL 때부터 팬이었고.
1: 네.
0: 네, 우영우 할 때도 저 주디만 보고 있었어요.
1: 아, 제가 좀 거기서 유독 튀는 아이긴 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요?
0: 아, 아니요. 그 성격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네. 활발하시고 분위기 네. 메이커였고.
1: 아, 뭔가 저 진짜 앞으로 우리 또 주주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 때 또 우리 주디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0: 계속 활동하시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근데 뭐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보여질 거예요. 모든 어떤 모습이든 다 사랑해 주실 거죠?
0: 네, 그것도 매력이셔서.
1: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방송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0: 아, 네. 그 우리 조카 서우 너무 사랑하고 네. 삼촌이랑 꼭 재밌게 놀고 싶고 그리고 서우 엄마인 우리 작은 누나 6월 25일 날 생일인데 너무 축하해.
1: 너무 좋으시겠다. 지금 아이 조카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근데 너무 예뻐할 수밖에 없겠다. 너무 이쁘네요, 진짜.
0: 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엄청 받고 있어요.
1: 보니까 사랑을 아주 듬뿍듬뿍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망태 주주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죠. 오늘의 글자, 흠으로 노래 퀴즈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자,
0: 네,
1: 네 어떻게 좀 준비되셨나요?
0: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오, 근데 너무 쉽게 잘 내주신 것 같아요. 이거 뭐 굉장히 신나는 노래잖아요, 그쵸?
0: 네, 너무 신나는 노래예요.
1: 맞아, 신나는 노래고 그리고 아 이거 약간 좀 뭐랄까 예전에 또 핫했던 노래였잖아요. 국민송이기도 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또 너무 잘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또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0: 네, 자, 알겠습니다.
1: 자, 시작. 자, 좋아요. 이거 많이 지금 주주님들께서 정말 많이 예측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주님 혹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아, 제가 노라조의 형이요.
1: 아, 노라조의 형.
0: 네.
1: 좋아요. 그럼 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주 그냥 오늘 남으신 업무도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0: 네, 전국에 계신 택배기사님들 12시엔 주현형이요.
1: 아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1: 네, 화이팅! 자, 주주님들 우리 망태님께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감이 오신다면 정답이나 재밌는 오답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정답 받는 동안 망태님이 신청해주신 노라조의 형 듣고 올게요.

네, 망태 주주님의 신청곡이죠. 노라조의 형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주 노래해주 망태 주주님께서 흠한 글자로 노래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이거도 따라해보신 주주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흠을 연속해서 계속 말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망태 주주님 좀 떨려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클론의 꽁다리 씨아바라 였습니다. 우리 5105님이 꽁다리 씨아바라 빠빠빠.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하면 이 음악에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또 우리 9585님도 클론 꽁다리 씨아바라 주주님 허밍이 완벽하네요. 따뜻한 마음씨도 최고예요. 맞아요. 또 우리 0594님도 꽁다리 씨아바라 남편보다 반가운 택배 아저씨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진짜. 자,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5086님은요. 주디, 오늘도 출첵이요. 저도 엔땡마트에서 막내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트 행사로 쉴틈 없이 바빴는데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한가함에 조금 편하게 라디오 듣네요. 꾀꼬리 같은 주디 목소리 듣고 오늘도 안전운행하겠습니다. 전국의 배달 배송기사님들 파이팅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니까요. 요즘 참 습하고 날씨도 더워지고 그렇고 하고 있는데 모두 이제 뭐 피부도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최근에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택배 기사님들 만났는데 완전히 꽁꽁꽁꽁 이렇게 싸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꼭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우리 5086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챙겨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열창해주신 우리 망태 주주님께는요, 공기청정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자, 이렇게 주디랑 전화 연결하고 선물도 받고 싶은 주주님들, 지금 바로 문자나 고릴라로 신청해주세요. 저희는 클론의 꽁다리 샤바라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클론의 콩따리 샤바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주주총회의 마지막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 마치고 선물 받아가자. 주 퀴즈 오 예스! 주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문제를 내드릴 건데요. 사연 속에 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객관식 문제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7905 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전에서 경기도 안양까지 땡땡 중입니다. 발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12시엔 주현영 덕분에 힘내서 걷고 있어요. 혼자 걷고 있지만 라디오가 친구처럼 옆에 있는 느낌입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네, 7905 주주님께서 대전부터 경기도 안양까지 땡땡을 하면서 12시엔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인기가 줄기는 했지만 201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생이나 청춘들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고요. 보기 알려드릴게요. 1번 국민체조 헛 둘 셋 넷 둘 둘 셋 넷 2번 구구구구구시에요 3번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국토 대장정. 자, 정답과 재밌는 오답들 환영하고요. 여러분도 이 땡땡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땡땡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 퀴즈 문제였는데요. 대전부터 경기도 안양까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땡땡을 하고 계신 7905 주주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걸으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방송도 바로 들으셨나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 진짜 힘든데 문자 읽어주시니까 눈물 납니다. 지금은 천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도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대단한데 어쨌든 이걸 실행을 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대단합니다. 이제 끝까지도 완주하실 수 있도록 주디가 계속 응원할게요. 힘들면 계속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자, 또 도착한 문자들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720님은요. 그냥 정답이고 뭐고 국물 떡볶이에 순대 찍어 먹고 싶당 하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꼭 드셨으면 좋겠다. 진짜. 또 우리 여소장님은 5번 국민 프로듀서 101 뽑은 사람 나야 나. 나둔데.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저는 심지어 보면서 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투표도 했었어요 예전에. 네, 아무튼 누구 했냐고요? 저 대휘님 투표했었어요. 근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너무 야무지셔가지고 너무 야무져 보이시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보기 좋고 존경해서 투표했었어요.

있어요. 꼭 데뷔하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4번 국토대장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오승주님께서는요, 저 대학교 때 국토대장정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꾹 참고 완주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 대견한 추억이네요. 이렇게 다, 저도 대학교 때 저는 국토대장정에 국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다들 너무 대단해요 진짜. 또 우리 911님도 국토대장정 2009년 대학교 첫 여름방학에 목포부터 임진각까지 국토대장정을 완주했었어요. 대박이다. 목포 출발이라 전라도 친구들이 많았어서 매일 야구 얘기 듣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기아 타이거즈 팬이 되었네요. 그 친구들 와 다들 잘 살려나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인연이라면 어디선가 또 만나겠죠. 그쵸? 또 우리 5895님도 국토대장정 이걸 못해보고 50이 되었네요. 국토가 웬 말이에요. 이젠 그냥 동네 마실도 어쩔 때는 힘겹네요. 이것도 조금 조금씩 걷고 하다 버릇 하면은 모르는 거 이거는 확실히. 그래서 5895님께서 너무 지금 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에너지 음료 바카땡이나 여러 단체에서 이 국토대장정 행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MT나 농활처럼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단체로 진행하는 국토대장정 행사는 많이 줄었고요. 개인이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도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친한 배우 친구도 얼마 전에 국토대장정을 해가지고 보면서 참 그냥 저는 안 방에서 그냥 배나 긁으면서 보는 거예요. 남의 도전들. 그냥 와 대단하다. 짱 고생했어. 문자나 보내고. 자 방금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오늘 주주총회 모든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3부 끝곡으로 가호의 시작 들려드리고요. 제83회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큐!

0: 안녕하세요. 용인에 서운 쇼다는 성현입니다. 저는 컬투 장명소에서 지어준 적토마 바이올린 까따삐아의 주인이자 현직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을 누가 갖다 쓰냐는 분들이 많던데 그 누가 바로 접니다. 깐따삐아라는 이름처럼 앞으로도 귀엽고 유쾌한 음악 많이 연주하겠습니다. 매일 낮 2시에는 컬투쇼로 깐따삐아 컬투쇼 20살 축하해.
1: 20주년 컬투쇼.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슬라임 대신 새롭게 떠오른 장난감이 있습니다. 왁스 부시다 볼의 줄임말 왁부볼이죠. 왁스로 코팅한 말랑한 볼의 겉면을 눌러붙이는 촉감 장난감인데요. 실제로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는 촉감이 긴장감을 낮춰주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왁부볼은 장난감을 넘어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클레이를 원하는 크기로 동그랗게 만든 뒤 양초를 전자레인지에 녹여 얇게 여러 번 입히고 굳혀준 다음 냉동실에 20분 정도 완전히 굳히고 나면 완성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촉감 장난감 가족들과 함께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홍지연님이 전기 모기채를 구입한 뒤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기 검거율이 무려 100%라고 하는데요. 지연님은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샀나 모르겠다며 올해 가장 잘 산 템 1위로 전기 모기채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차를 냈다는 6704님, 조금 전 6살 딸이 블록을 사달라고 해서 함께 조립을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딸은 1분 만에 흥미를 잃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6704님 홀로 386개의 블록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냥 출근할 걸 그랬다는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5278님 가족이 새 소파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각자 원하는 색깔과 디자인이 달라 의견이 좀처럼 모이지 않았다는데요. 이때 평소 코골이가 심해 늘 소파에서 주무시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상황이 단번에 정리됐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 침대인데 왜 너희가 정하냐?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단위에 이어서 샤이니의 드림걸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1366님은요. 주디 회사 다니다가 작은 사업을 시작한 지 딱 1년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익숙해진 것 같네요. 일하면서 12시에는 107.7 고정하고 주디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도 라디오 듣고 있는데 주디의 밝고 맑은 목소리로 1주년을 축하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주님... 맞아. 뭐든지 처음에는 다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다 괜찮아지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능숙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주주님도 앞으로도 더 파이팅이고요. 1주년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6주년까지 주디가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5238님은요. 주디, 저 오늘 회사 휴가 내고 애기들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제주도 왔어요. 한라산 등반하고 저녁에 서울 갈 거예요. 아싸, 한라산 잘 다녀올게요. 몸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한라산 등산이라니. 아, 이것도 내 버킷리스트에만 있는 건데 언젠가는 주디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주주님 오늘 한라산 안전히 무사히 잘 갔다 오시고요. 또 우리 1002님은요. 아들이 고 3인데 지난주 6월 모의고사를 망쳤나 봐요. 기분이 계속 꿀꿀 상태인데 엄마인 제가 대문자 티라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디 어떻게 위로해주죠? 굳이 막 어떤... 아 근데 이게 헷갈리긴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막 그렇게 위로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제가 성인이 되고 그거를 되게 막 뭐라 했었어요. 엄마 그때 나한테 막 위로도 안 해주고 뭐 해주고 나 그때 되게 엄청 외롭고 서러웠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징글징글하고 좀 그렇더라도 낯간지럽더라도 좀 그렇게 따뜻한 말들을 좀 건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좀 영혼이 없어 보일지언정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엄청 저는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우리 9154님은 처음 문자 보냅니다. 하늘이 엄청 맑아요.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9154님께서 신청해주신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신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주디주디 저도 머리를 자를지 말지 고뇌의 연속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 머리를 가지고 저 혼자 난리네요. 주디는 이렇게 머리를 자를지 말지 고민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 보통 저는 뭐 드라마나 다른 것들에 있어서 좀 머리를 잘라야 된다, 뭐 자르면 안 된다라는 제안이 항상 이제 뭐 걸려 있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고민을 좀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저는 잘라버리죠. 왜냐하면 자를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서부터가 이미 자르고 싶다라는 게 침투한 거거든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버려야지, 그래야지 좀 다른 일들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또 우리 3521님은 점심 먹을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간단히 밤식빵에 우유 사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주디는 점심 식사 하시고 오시나요? 아니면 끝나고 드시나요? 오늘도 귀엽고 발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아, 근데 밤 식빵에 우유 너무 맛있겠다. 너무 고소할 것 같아요. 촉촉하게 입안에서 와라라라라 되는 게. 저는 아점을 좀 든든하게 먹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든든하게 이제 밥에다가 닭곰탕이랑 해서 오늘 먹고 왔는데 그래도 저도 살살 배가 고프고 있긴 해가지고 끝나고 빵을 먹을지 어쩔지 좀 고민 중이에요. 밤식빵도 맛있을 것 같고. 또 우리 7098님은 안녕하세요 주디. 다른 방송 듣다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주디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선곡도 너무 좋네요. 앞으로 계속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0019님도 주디님 저는 엄마가 요즘 힘들어하셔서 언니 대신 언니랑 시골집에 매실청 담그러 왔답니다. 올해 매실이 예쁘게 많이 달렸네요. 언니보다 덜하겠지만 맛있게 담그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그리고 암 수술 후 첫 번째 추적 검사 결과 다음 주에 나오는데 결과 좋게 나오라고도 파이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실청 너무 맛있겠다. 아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공기가 맑아 보이는 이곳에서 지금 매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래도 라디오 들으시면서 또 이후에 뭐 컬트쇼까지 선배님들 라디오 쭉 들으시면서 파이팅 하시면서 잘 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언니보단 덜 하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암수술 하시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추적검사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좋게 나올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0019님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4839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살고 있는 주부인데요. 오늘 우리 딸이 100일 되었어요. 우리 딸 윤시은 100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우리 시은이 100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레노.
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3: 넌 대체 누구야?
4: 건방진 녀석. 코코리
5: 코리아.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6: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5: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6: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5: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5: 실장 혜진초이,
7: 난 조디다 냐옹.
8: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5: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9: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8: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5: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9: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8: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5: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9: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5: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9: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8: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9: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5: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8: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257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디, 저는 오늘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난 날이에요. 이 직장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계속 잘 다닐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마음에 들 정도가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우리 주주님 그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마구마구 넘쳐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정미조의 7번 국도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 수치

0: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몽잘?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잘 만들었다. 몽잘.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니 뭘 던지는 거야?
1: 와우,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 만나면 여러분들의 귀권력을 찾아온 남자 달팽이 안절진 고맙고요. 부정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여러분 세포 구석구석 아주 아주 다양하게 쌓아드릴 남자. 니 속엔 니가 하세요.
0: 자, 컬트쇼의 수요일이면 나타난 남자, 치열한 남자죠. 줄여서 수다티남 이열철 황철입니다. 야, 야, 수요일이다.
1: 야, 정말 예, 수요일 기분 좋아하는 날이에요. 오늘 날씨도 아, 좋고 예. 오늘 방청객들 텐션이 토요일 걸 미리 같이 녹음했는데 예. 오늘 방송 기대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리액션 그, 장난 아니에요, 그죠? 예. 아,
0: 예. 예. 예.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자,
1: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방청을 올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 정도는 텐션을 가지고 좀 오셔야 돼요.
0: 아, 그렇죠.
1: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율디가 아, 지난주에는 7월 4일 토요일에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이제 저희한테 알렸는데.
0: 예, 그렇습니다.
1: 어제 추가 티켓까지 오픈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매진됐나요?
0: 매진이었다가 지금 이제 그래서 추가 오픈을 한 거죠.
1: 어, 예. 예. 예.
0: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많이 도와주세요.
1: 매진 임박.
0: 매직 임박.
1: 임박.
0: 그렇죠. 예예 예, 예.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1: 예, 예. 매진
0: 지발 부탁드립니다.
1: 제발 좀 많이 와주십시오. 예. 매진 네네. 매진 임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티켓 몇 장 안 남았죠?
0: 아, 몇 장 안 남았어요.
1: 몇 장 남았어요?
0: 몇 장 안 남았어요.
1: 예, 예. 매진 임박.
0: 예. 임박. 예예 예. 예. 지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몇 장 안 남았는데 지발 부탁한다고요?
0: 예. 아, 그 또 이왕이면 가득 아, 채워서 다 같이 함께 붙잖아요.
1: 솔드아웃 되고 얼마죠?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1: 예.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황치열 우리 율디가 데뷔 이후에 첫 여름 앨범을 아, 발표합니다. 야!
0: 6월
1: 26일.
0: 26일에
1: I love summer.
0: I love summer. 예. 예, 예. 뒤에 포스터.
1: I love summer.
0: 그 이거를 누가 보시고 지인분이 아이 썸머 러브는 뭐야 이러다가 아이 러브 썸입니다. 예예.
1: 아이 러브.
0: 아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일로 와야 돼요.
1: 썸머.
0: 예, 여기 이렇게 뭐 보면은 막 아월부터 해가지고 러브 드라이브 이 뭐고? 예.
1: 아니 이게 어, 뭐예요? 어, 러브 드라이브
0: 언세이드 언세이드.
1: 언세이드 이게 예. 뭐예요? 이게 뭐 다섯 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예 그렇죠. 예 다섯 곡이 들어 있고요. 항상 발라드 할 때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약간 항상 오돌오돌 떨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저희가 항상 올 뭐 초에 이렇게 앨범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추울 때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이번에는 점점 찍으면 찍을수록 한 오후쯤 되니까 까매져 있더라고요 제가.
1: 안 그래도 까만데
0: 아침에 되게 하얘했는데 점점 찍으면 촬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얼굴이 까매져 있었어요. 아~ 예, 예.
1: 노래 제목
0: 너무 좋았습니다.
1: Breath 이건 뭐 숨이잖아 숨 호흡 네네. 숨
0: 그렇죠.
1: 네. Breath Hour
0: 우리
1: Love 사랑. 드라이브 운전
0: 그렇죠
1: 운전
0: 아 역시 잘한다 형아.
1: 예, Unsaid 이게 뭐야 Unsaid
0: 뭐 슬프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 Unsaid인데 예, 예, 예. 그건 Sad고
0: 아, 예. 아 그러니까요 예.
1: Unsaid
0: 아, 말하지 말라고
1: 예예 예.
0: 어, 예. 예, 예. 그렇죠. 아 우리 작가님이 그걸 써주셨어.
1: 야, 네 제목이잖아요.
0: 여기다가 네 제목이잖아요.
1: 세이드.
0: 예예 그렇죠.
1: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예,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뭔가 좀
1: 다시 밝은 신나는 노래. 여름 I love summer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 많이 들어가요.
1: 가사에 다?
0: 가사에. 그리고 웬만하면 다 이제 좀
1: 신나는 노래.
0: 신나는 노래.

0: 하려고 그랬는데 한 곡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1: 그래도 발라드 가수죠.
0: 발라드 가수니까 한 곡은 좀 슬픈 노래로 예. 예, 가슴에 슥 와닿는 예, 그런
1: 치어리만의 예. 슬픈 발라드.
0: 치발이죠.
1: 예, 치슬발.
0: 치슬발.
1: 예, 치슬발.
0: 그렇죠. 예. 치슬발.
1: 예, 치슬발이 한번 한 곡은 들어가줘야지.
0: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I Summer Love, I Love Summer. 아, 나도 보고 그대로 읽었어. 아이 썸머러브.
1: 6월 26일에 발매가 예, 예. 된다고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름이라는 예. 타이틀로 예,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 좋습니다. 첫 곡 소개해 드릴까요?
0: 자, 첫 곡입니다. 핏불. 가수 이름 핏불이에요.
1: 네, 핏불.
0: 예, 핏불의
1: 걔 아니에요. 가수예요.
0: 예, 그렇죠. 핏불. 크리스티나 아길레나가 함께 했습니다. Feel This Moment. 예.
1: 들어보실게요. 들어본 가수의 모르는 노래.
0: 아, 좋습니다.
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Feel This Moment.
1: Feel This Moment. Keep money twice. I'm from the dirty, but that Chico nice. Y'all call it a moment. I call it life.

0: 나.
1: 야,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0: 예. 출산 장녀 가수죠.
1: 그렇죠.
0: 크리스티나 아길라라. 아길라라. 예.
1: 그렇죠.
0: 크리스티나가 하도 이제 결혼 이제 애를 안 낳는다 그래갖고 예, 예. 얘기를 한 거죠. 크리스티나 아길라.
1: 아길라라.

0: 그래, 핏이 좀 불안한 친구랑 같이 불렀네요.
1: 예. 핏불. 예. 핏불.
0: 예, 예. 필디스 모먼트.
1: 잘 들었습니다. 신나는 노래였네요. 예. 노래 잘하네.
0: 예. 강미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율디 진짜 잘 있어요. 저 지금 두식구 공연 거 예매했어요. 율디 공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율디 우리 공연 날 만나요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강미 씨. 네. 두시 공연에 강미 씨가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때 공연 무대 올라가서 강미 씨 오셨나요?
0: 예, 해겠다. 예, 예. 강미 씨 오셨어요? 어, 예. 안 오면
1: 어떻게 예매했잖아요. 예매. 예. 예매했잖아요, 이분.
0: 아, 안 했다고 이게 말만
1: 아, 말만 있을 수 있는.
0: 아, 확인할 거예요.
1: 어, 강미 씨 확인한답니다.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어, 어, 안 했는데.
0: 어머, 해야겠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확인합니다. 예, 예. 자, 3, 4분은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아보는 시간은 중간만 가자가 있죠.
0: 네.
1: 사실 이분이 라디오에 자주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만 아, 예. 우리 치열이 보고 예, 컬투쇼에는 자주 찾아줍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아, 우리 율디의 찐친.
0: 예, 찐친.
1: 배우. 야, 근데 둘이 만나면 그렇게 친해갖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만나갖고 계속 수다만 떨다가 그냥
0: 사람들 거짓말해서
1: 남자 둘이서
0: 거짓말인 줄 알아요.
1: 야 조각 케이크 한두 개 놓고 다섯 시간을
0: 케이크도 잘 안 먹어요.
1: 안 먹어.
0: 커피 먹고 어. 한 두세 시간 지나면 한 번 더 시켜요.
1: 야 진짜 그렇게 수다를 떨고 헤어지면서 야 우리 중요한 얘기 못했다 그러면서 그러고 헤어지는
0: 거죠. 아니 그래갖고 야 자리를 이동하자서 다른 커피숍을 예, 어, 대단한 친구입니다.
1: 빌런 연기도 참 잘하고 코믹 연기도 참 잘하는 예. 친구. 춤도 참 잘 추죠.
0: 아,
1: 가수 출신 아니에요?
0: 가수 출신이고 정말 댄스를 너무 잘하.
1: 너무 잘하는 친구. 예, 예. 너도 댄스 잘하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저 원래 진짜 어 진짜 댄스 출신이에요. 예, 예.
1: 원래 춤으로 시작했어요.
0: 저 원래 춤으로 댄서로.
1: 예, 예. 예, 예. 두 분이 만나서 춤 같이 춰본 적 있어요?
0: 그, 아, 뭐 그냥. 그냥 막춤 같은 거 주고 어. 막 멋있는 건 하진 않아요.
1: 아 네. 그래요? 네. 배우 은문석 씨가 3사부에 찾아옵니다.
0: 우리 문석이. 네.
1: 자. 예, 예. 배우 은문석.
0: 아, 예, 예. 어, 어. 커피숍이에요. 네.
1: 기념사진도 커피숍에서.
0: 예, 그렇습니다. 자, 2부에는 행반행전 노래 이어부르기가 있습니다. 균디 올디랑 같이 노래를 너무너무 부르고 싶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추시면 뭘 준다고? 백화점 상품권 정립! 자,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고릴라는 노노!
1: 아휴, 얘 내가...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0: 많이 배웁니다.
1: 예. 예. 자 이제 여러분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0: 자 이런 시간입니다.
1: 자 직접 50원 100원 150원 무료.
0: 갑니다. 샵에 1077.
2: 50원.
0: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고릴라는.
2: 무료.
1: 나이스. 자 광고 들어가 버리고요. 랩곰으로 갑니다.
0: 갑니다.
1: 여러분들. 광고요.
0: 광고요.
1: Here we go.
3: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가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0: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자,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저항 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은
0: 걸출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이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꽃단 시간.
2: 렛고 무 렛고 무
1: 렛고
0: 렛고무 시간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레전드 사연을 역대급 레전드 사연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사연에 어울리는 문자 주제를 꼬리를 물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문자를 보내시면 그런 상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 그렇습니다. 꼬리를 물면 아프죠.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우리 홍윤아 씨가 소개해 준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투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자.
3: 자, 이번 사연도 익명입니다. 얼마 전 엄마가 라디오에서 들으셨다면서 저기 그 요즘에 그 뭐냐 그 드라마 저기 사네 못 사네 막 하는 드라마 그건 언제 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워낙 TV를 잘 안 봐서 처음 듣는 드라마였는데 제목이 자극적인 게 1일 드라마잖아요. 사네 못 사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 그런 거 없어. 딴 거 봐, 딴 거.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후 일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중간 광고로 안녕하세요. 드라마 사내 맞서네. 안녕하세요. 김사장입니다. 나오더라고요. 사내 못 사내. 사내 맞선. 엄마.
1: 사내 맞서네.
3: 드라마 찾았어. 근데 이제 끝났네. 미안해 엄마. 하시네요.
0: 아, 사내 맞서네.
1: 사내 맞서.
0: 사내 맞서네. 김사장입니다. 사내 못 사네가 훨씬 더 좋네.
1: 아, 사내 못 사네.
0: 예, 막장 드라마 느낌 나네.
1: 예.
0: 사내 못 사네. 예. 자, 문자 꼬리를 무는 문자 주제 알려주세요.
1: 예,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0: 주제.
1: 귀가 이상해. 대체 왜 그렇게 들은 거야? 나랑 내 주변의 사오정 에피소드 대공개.
0: 아, 있죠. 잘못 듣는 거 많죠.
1: 예.
0: 뭐 오래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라디오스타 배우 이동희 씨가 출연해서 본인의 매니저가 엄청 사오정이라고 하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이동희 배우가 매니저한테 콘티 좀 갖다 줘라고 했는데 매니저가 청테이프요? 이거 완전 다른데? 콘티 좀 갖다 줘.
1: 콘티 좀 갖다 줘.
0: 청테이프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예.
1: 잘못 들었어.
0: 그래서 청테이프를 갖다 줬다는. 이제 우리 잘 듣나 몰라요. 좀 어때요?
1: 저는 잘 들어요. 예, 잘 듣는데 제가 틀리게 얘기를 하죠. 예,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0: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 갖고 맞다고 이제 많이 틀린다고 지금 얘기하네요.

0: 우리 방송놈들이.
1: 제가 원래는 살짝 이 빈틈이 있으면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0: 그래서 일부러 틀리게 하는
1: 그래서 일부러 틀리... 제가 되게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틀리지 않는. 되게 사주에 금이 많아서 틀리는 거 싫어해요. 근데 너무 딱딱하니까 일부러 틀리다가 진짜 많이 틀리는 사람이 됐어요.
0: 자, 알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1: 네, 갑니다. 샤비 1077 긴 문자 합쳐서 고릴라는
2: 무료.
1: 좋습니다. 예.
0: 두시탈출 컬투쇼가 처음 유행이고 막 야 그거 들었냐? 되게 재밌대. 그래서 두시탈출 털투쇼를 털투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1: 털투쇼.
0: 뭐 예전에 컬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헐크 뭐 털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컬투쇼입니다.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맞게 되면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건 귓밥이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라고 선물입니다. 소개가 되면 항균 99.9% 5% 유기농 코튼으로 만든
1: 어허.
0: 면봉 100개짜리 4통
1: 400개. 자, 이 향균 99.9%
0: 항균 누구야? 항균
1: 항균
0: 400개 면봉
1: 400개.
0: 아, 1년은 쓸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1년은 쓸 수
1: 예,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네.
0: 아, 앞뒤로 돼 있는 거, 위아래로 그렇죠. 돼 있는 거 다 이렇게 면봉.
1: 너무 좋죠.
0: 좋습니다. 아, 컬투쇼에서는 아마 최초로 면봉을 드리는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자, 착불입니다.
0: 아, 문자 받는 착불이에요.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을까요?
1: 아,
0: 신나게 한번 우리가 네. 네, 잠 깨라고.
1: 예, 갑니다. 김현정의 멍.

0: 잘 추시네요.
1: 예, 갑자기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네. 아, 회식 자리가 됐어요.
0: 예, 예.
1: 한 분이 튀어나오셔서 그냥 춤을 추시는데
0: 예, 예.
1: 아, 우리 또 황치열 씨께서 또 가을이 열대가 나와서 같이
0: 추고 있는데 머리 짓뜯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무서웠어요.
1: 예. 예. 야, 맨정신에 이룰 수 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0: 예. 좀 행복한 일이죠.
1: 예.
0: 예, 예, 행복합니다.
1: 모두가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문자 주제는 기가 이상해 대체 왜 그렇게 들은 거야? 나랑 내 주변의 사오정 에피소드 대공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자, 여기 딩동댕 제가 문자를 소개하고 딩동댕 이렇게 치면은 면봉 100개짜리 네 통을 착불로 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김희원 씨께서 아내가 콜투에서 곰봉 준다고 해서 문자 보냅니다. 아, 진짜 곰봉 주나요?
1: 아, 문자 주제 일단.
0: 주제에 딱 맞아.
1: 아.
0: 주제에 너무 딱 맞아요.
1: 예.
0: 아, 대단합니다. 김희원 씨. 아,
1: 곤봉 400개면 엄청납니다.
0: 그럼요.
1: 이야, 이거 너무 무거워.
0: 쓰기도 힘들어.
1: 너무 무거워.
0: 예, 예.
1: 귓구녕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그게.
0: 예. 아, 쓰기도 힘든데. 예. 대단합니다.
1: 예. 예, 대단합니다.
0: 드리고요.
1: 8176님. 입사 3주차 신입대 부장님께서 아이, 가위 좀 갖고 와 하셨는데 과일 좀 갖고 와라로 알아듣고 탕비실 가서 열심히 과일을 깎아드렸더니 다들 빵 터지셨어요. 아니, 갑자기 뭔 과일이야? 저 그때 그 실수로 사오정 별명이 생겼습니다.
0: 아, 가위 좀 갖고 와, 과일 좀 갖고 와.
1: 가위 좀 갖고 와, 과일 좀 갖고 와. 비슷하네.
0: 아, 비슷하죠. 드리고요. 네. 박은영 씨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냥꾼을
1: 아 사랑꾼을
0: 조선의 사랑꾼을 아, 죄송해요.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냥꾼을
1: 사연이 망했다.
0: 조선의 사냥꾼으로 듣고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요즘 또 사냥이 되나 하면서.
1: 예, 예. 박은영 씨.
0: 예, 아, 제가 사연을 망쳤네요.
1: 먼저 사냥꾼을 읽어버려서
0: 예, 예.
1: 재미가 훨씬 떨어지고.
0: 아, 죄송합니다.
1: 예, 박은영 씨한테 예. 예, 사과하세요.
0: 은영 씨 죄송해요. 드리고요.
1: 진짜. 제가 이걸 가르친 사람으로서 반영 씨 면봉이 없네요.
0: 죄송합니다. 곤봉이 없네요.
1: 자, 조우수 씨. 제가 아내한테 빵집 팥땡 바게트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내가 잘못 알아듣고 사거리 신호등 앞에 바리게이트 앞에서 있었어요. 바리게이트. 팥땡 게이트로 와. 바리게이트 앞에서 있더라고요.
0: 아, 너무 웃기다.
1: 아, 웃긴다.
0: 아, 그럴 수 있네요.
1: 아, 그냥 잘못 알아들면 불편해질 수 있구나.
0: 아, 그렇죠.
1: 어.
0: 딴 데 가서 있고. 자,
1: 안타깝네요. 엇갈린 거잖아요.
0: 그렇죠.
1: 남편은 빵집 앞에.
0: 왜 거기 서 있어?
1: 아내분은 바리케이트 앞에 있었어.
0: 아, 웃기네요. 자, 김현석 씨. 아내가 전화로 나 임신했어!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익산이라고? 거긴 왜 갔어? 라고 해서 한 소리 들었네요.
1: 아, 임신했어. 얼마나 설레는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거기 익산에는 왜 갔어?
0: 익산을 왜 갔지?
1: 익산을 왜 갔지? 예, 드릴게요.
0: 드립니다.
1: 자, 입으로 가서 요거 예, 사오정 때문에 잘 안 들린 것들 더 문자 소개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행보 행전으로.
0: 그렇습니다. 입으로 갑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정우영 셰프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건강을 더 살피게 됐습니다. 체력이 올라오니 기분도 좋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히려 여유가 생긴 거죠. 오늘도 뛰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나를 돌보다 보면 좋아하는 일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정호영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자, 걸출쇼 2부를 엽니다.
2: 2부를 엽니다. 오픈 더 2부.
1: 예, 잘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네. 사오정들 때문에 생긴 거 몇 개 더 소개하고 행보 행전으로 갑니다.
2: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끝나기 전에 이제 2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못 들으셨나 봐요. 5330님께서 뭐 열지는 2부 가지러 간다고요?
1: 2부로 가지러 갈게요.
2: 2부로 갑니다.
1: 2부로 갈게요. 2부로 가지러 갈게요.
2: 2부로 네, 가지러 갈게요.
1: 예, 5330님. 자, 이 1231님 아빠가 친구분이랑 파스쿠치 커피숍으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빠가 파스쿠치는 처음 들어봤나 봐요.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한테 저 하수구 커피숍으로 갑시다 라고 했는데 택시기사 아유 하수구라는 커피숍이 따로 있어요? 못 들어요. 아빠가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야 택시기사님 모른다는데 하수구 커피숍이 어디냐? 어? 어?
2: 네. 아, 네, 저는 좀 공감이 되네요.
1: 그래?
2: 아니 제가 서울 왔을 때 그 홍대 이 똑같은 게 있어요.
1: 예.
2: 파수구치 앞으로 와야 되는데 뭐라고?
1: 파수구치 앞에.
2: 파수구치 앞으로 와야 되는데 문 구찌라고? 처음 보는 그 이름이라고.
1: 그러면 모를 수 있지.
2: 예, 예, 예. 헷갈릴 수 있죠. 이지연 씨, 아, 식당에 전화해서 주차장 있어요라고 했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네, 초장 있어요. 하셔가지고 빵 터진 기억이 나요.
1: 주차장 있어요? 네.
2: 주차 있어요?
1: 네, 초장 있어요. 예, 보세요.
2: 주차 있어요?
1: 재밌다. 자, 5216님 군 시절 선임이 PX 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오라고 제게 시켰는데 그래서 사갔더니 선임이 너 이게 뭐야? 미쳤어? 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면서 혼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간 건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2: 아, 빵 하나 우유.
1: 어, 빵 하나 우유 바나... 하나 사와.
2: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1: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와.
2: 아, 그렇네요.
1: 빵 하나 우유 이건 헷갈릴 수 있겠네.
2: 그렇죠. 빵 하나 우유 사.
1: 예. 선임이 또 발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빵... 야, 빵, 야,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와. 그럼 바나나 우유로 들리잖아.
2: 네, 그렇죠. 들리네요. 드리고요. 자, 9207님 차량 정비소에서 일하는데 차량 번호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갑자기 2호 사줘. 갑자기 2호 사줘. 이러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네? 제가 왜 옷을 그 차 번호는 2호 사줘 땡땡땡땡이었습니다. 2호 사줘. 2호 사줘.
1: 2호 사줘. 2호 사줘. 2호 사줘. 예. 조금 재밌었습니다.
2: 네. 2호 사줘. 조금 재밌었. 아, 그 땡까지는 안 갔네.
1: 예, 예. 예.

0: 예, 드리고요.
1: 면봉, 예.
0: 세 개 가나요?
2: 한 개 갑니다.
1: 한 개, 예. 한 통, 한 통. 아. 면봉 한 통, 예. 자, 0396님. 아이를 데리고 푸켓을 여행하면서 오늘은 푸켓 명소를 갈 거야 했습니다. 한나절 보내고 아이가
3: 엄마 푸켓 염소는 언제 보러 가는 거야? 예. 염소가 아니라 명소야 따라.
0: 푸켓 명소.
1: 명소란 말은 이제 애들이 이제 뭘 알아들을 수
0: 있어요. 그렇죠,
3: 그렇죠. 푸켓 염소 보러 간다. 야. 예.
0: 드립니다.
1: 자, 행번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로 갑니다.
0: 갑니다.
1: 여보세요.

0: 일리 삼사 오 육 칠 팔 팔을 랜덤 물어보는 거나 오고 신청한 사람한테 전화해 노래 이어버리기 미션까지 성공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쏩니다. 아 도랑 찍고 가재 잡고 뒤적고 매부 적고 꽝 먹고 알 먹고 마장 쓸고 돈돈돈 행반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방송놈들 마음대로 제가 번호판을 돌려갖고 나온 번호의 끝자리와 일치하는 랜덤으로 번호를 전환을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럼 노래 이어부르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열디와 균디가 노래를 부르면 그 뒤를 멜로디와 가사를 정확하게 최대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단 제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빵빠레를 울릴 때까지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포장 빠밤 빠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민해요. 선물 보장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익명 보장 익명 보장
1: 좋습니다.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고요. 세 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도 모두 3만 원.
0: 3만 원 나이.
1: 일곱 명 성공하면 7만 원. 10명 성공하면
2: 10만 원.
1: 와우 너무 좋아.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0: 슬퍼요.
1: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른 분들이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0: 정신 차려 정신 차려란 말이야.
1: 당황하셨어. 자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적게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0: 지금 도전하세요.
1: 지금 연습하세요.
0: 김태균은 아, 내가 빠밤이냐?
1: 오늘은 확신에 찬 빠밤이었습니다. 빠밤 김태균. 네. 네.
0: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0: 이렇게 화를 내세요. 자, 자 이렇게 하면은 만 원이 적립됩니다.
1: 만 원이 적립돼요. 예. 어?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400원 주시면 김문찬은 100원으로 노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 갔습니다.
1: 자, 첫 번째 번호 돌아갑니다.
0: 갑니다.
1: 몇 번?
0: 자, 첫 번째 번호 첫 번째 전화번호 끝자리.
1: 자 여러분 끝자리 몇 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0: 8번.
1: 8번입니다. The first number is number 8. 8입니다. 8번.
0: 8번.
1: 끓는 번호. 100도씨 번호죠. 8.
0: 뜨거워라.
1: 왜 8?
0: 왜 8?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왜 여보세요를 바로 안 합니까?
2: 네, 죄송합니다.
0: 갑니다. 아, 2.

0: take the phone call.
1: 전화를 걸 거야. 전화를 받으라는 얘기죠. 8번. 자,
0: 8번입니다. 넘버 8.
1: 뜨거시. 뜨거버려. 뜨거시.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깜빡이 좀.
0: 이거요.
2: 여보세요?
0: 어, 그래. 이제.
1: 아치!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2: 너무 간지러워.
1: 어.
2: 너무 간지러워.
1: 그쵸. 너무 간지러워. 어떻게 하죠? 그럼 간지러운 걸.
0: 너무 간지러우면 긁어요.
2: 너무 간지러워.
1: 어.
2: 긁을 수 없잖아. 그 뒤에.
0: 어? 네? 뭐라고?
2: 너무 간지러워. 긁을 수 없잖아.
1: 너무 간지러워. 긁을 수 없잖아. 가렵지만 너무 간지럽지만 긁을 수 없잖아.
0: 예.
1: 이게 걸그룹 노래잖아요.
0: 예.
1: 걸그룹이 갑자기
0: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걸그룹 예. 노래인데.
1: 너무 간지러워.
2: 숨길 수 없잖아.
0: 어?
2: 너무 간지러워. 숨길 수 없잖아.
1: 숨길 수 없잖아.
0: 예. 아, 안타깝습니다. 긁을 수 없잖아. 너무 좋은데요.
1: 이게 너무 너무 현실적인 가사라.
0: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서 네. 여기 긁으면 안 되니까.
1: 어. 긁을 수 없잖아. 브루투스도 있으니까 긁을 수 없잖아. 좋아해요.
3: 여보세요?
1: 아츄!

0: 나오셨네.
1: 나오셨다.
0: 아 정말
2: 러블리즈
0: 답답해하고 너무 간지러워.
1: 그러니까요.
0: 아우, 간지간지하고 그냥
1: 간지럽다고 긁을 순 없잖아.
0: 만원 적립
1: 갑니다. 만원 적립 됐습니다. 다음 번호 다음 번호 다음 전화번호 끝자리.
0: The second number is the second number.
1: 9
0: 넘버 9입니다. 9 9번. 9번 비둘기 넘버 그그그그그
3: 야. 과자 부스러기 야. 그그 다 먹어야지.
0: 그그그그
3: 좀 흘려 주세요.
4: 여보세요?

0: 한 번만 용서해.
1: 그렇지. 나이스.
2: 아, 이분이 아침에 커피를 새로 산 힌트에 다 쏟았어요. 우울해요, 노래하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그러면 어떻게 그 옷 어떻게 됐어요 지금?
0: 퐁퐁으로 빨았어요.
1: 아, 특정 상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2: 예예.
1: 예, 감사해요.
2: 그, 아, 잘 안 지워질 때 지워졌어요?
0: 아, 네, 지워지더라고요.
1: 걔가 좋아요. 전통 네네네. 전통적인 세제죠.
2: 그렇죠.
0: 아, 네, 오리지널이 좋습니다.
1: 그, 그럼 오늘 기분 좀 괜찮아졌어요? 전화 연결되니까?
0: 너무 행복해요, 진짜.
1: 너무 행복해요?
0: 네, 완전 다 소문낼 거예요, 전화 끊자마자.
1: 어디다 소문낼 건데요?
0: 엄마한테도 바로 전화하고, 신랑한테도 하고.
1: 신랑한테도 하고?
0: 네네.
1: 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0: 저 김태균이요.
1: 나이스. 자, 이번 선물 하나 더 드려.
0: 네.
2: 자, 우리 김태균 형님이 뽑아드립니다.
1: 자, 우리 1699님 제가 하나 더 드립니다. 가요. 곰국.
2: 이거를 다시 힌트에다가 쏟으면 흐려지겠다.
1: 예, 곰국이에요.
0: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곰국에 고기가 한 개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국물만 드리는 거예요.
0: 괜찮아요. 제가 너무 먹을게요.
1: 나. 좋은 하루 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1: 2만원 적립.
2: 2만원 적립. 다음 번호. 다음 번호로 갑니다. 다음 전화번호 끝자리.
1: 자, 몇 번? 몇 번?
2: 몇 번?
1: 5번입니다. 5번. Number 5. Surprise number. 놀랄 때 나오는 번호. 5번. 감동받을 때 나오는 번호. 5번.

0: ne il sure
1: ne numure
0: ania ne il sure
1: ne 뭐라고요?
2: 네네네네네 뭐
0: 내 입술에
1: 네네
2: 네 끊을게요. 네네네 안녕히 계세요.
3: 우리 이은미 선생님께서 내 입술에 네네네 할 순 없잖아요. 예.
4: 자 다른 5번
3: 다른 5번으로 어. 갑니다.
4: 5번으로 가겠습니다.
3: 어
4: 1
3: 아일리
4: 5번
5: 여보세요?
0: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5: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0: 박수. 네? 지금 1215님이신데요. 돌잔치 후에 구내염이 생긴 아기와 함께 컬처를 듣고 있어요. 이번에는 야. 받을 수 있겠죠. 아 저번에 못 받았던 모양이네요.
1: 네, 저번 주에 못 받았어요.
0: 아 그럼 운이 좋네. 네. 전화가 가는 걸 보니까
2: 아는 노래 나왔습니다.
0: 네, 아는 노래 나왔어요. 기분 좋아요?
1: 네.
0: 아이 몇 살이에요, 아이?
1: 아기 이제 돌 지났어요.
0: 아 돌잔치 했다 그랬구나.
1: 네. 네.
0: 정신이 없네요.
2: 말이 됩니다.
0: 예. 구내염을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생기는데.
1: 네, 안 그래도 그래도 수족구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0: 그럼 다행이지, 수족구는 힘들어.
1: 네.
0: 근데 아직 그 어린 나이라 너무 아파서 알보땡은 못 발라주겠다, 그죠?
1: 그렇죠.
2: 와, 하나도 모르겠어요.
0: 이 구내염 많이 생긴 사람은 알고 있는 약이 있어요. 아. 알보땡이라고. 예. 예. 아이한테 한마디 하면서 우리 아이 이름 뭘까요?
1: 아기. 이름 연우요. 연우.
0: 연우야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옆에 있는 아이한테.
1: 아 연우야 제발 아프지 말고 빨리 낫자.
0: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2: 연우야 사랑해.
0: 3만원 정해.
2: 사랑해. 네. 아까 또
0: 다음 번호.
2: 입술에 나와가지고 긁을 순 없잖아 나올 뻔해가지고. 자 갑니다. 다음 번호. 다음 전화번호 끝자리. 번호는요.
0: 7번입니다. Lucky 7.
2: 7.
0: 발음 중요하죠. Lucky 7. 구이 발음은 다 같이 listen and repeat. 7. 7. 7. 에, 몇 분이 오셨어요? 7. 두 분. 여러분.
2: 나는 너의.
0: 여러분. 전화 받은 분.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하루에 네 번 사랑해. 여섯 번에
3: 키스를 해줘.
0: 내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2: 에! 네, 맞췄어요, 맞췄어. 자, 4만 원 정리.
0: 정리.
2: 갑니다. 계속 쭉쭉 정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번호, 다음 번호, 전화 번호. 끝자리는요. 0번.
0: 끝번호 0번. 0번입니다. 제로. 빵번. 0번. 제로.
2: 당 제로.
0: 제로.
2: 제로 콜.
0: 제로. 0번. 제로. 제로. 제로.
4: 영심이.
0: 전화를 받아요.
4: 영.
0: 제로.
5: 여보세요?
2: 라디오
0: 여기다 방청객이에요. 전화 끊으세요. 전화 방청객 전화 왔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자 전화 받아보세요. 네. 자 어렵지 않아요.
2: 네, 쉬운 노래
0: 어렵지 않습니다.
2: 갑니다.
0: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2: 갑니다. 난 너를 사랑해.
0: 알잖아 이 노래.
6: 이 세상 너뿐이야.
0: 딴 사람 조용히.
6: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0: 방청객 중에 한 분을 성공했습니다.
1: 5만원 정립!
0: 정립! 다음 분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정립!

0: 예, 싱글이야. 원. 넘버 원.
1: 좋아요.
2: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너는 떠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네,
2: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넌 떠나도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0: 이분 참 어?
2: 넌 떠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3: 여보세요? 아
0: 내 음이 이상했나?
3: 아, 살짝 당황하신 것 같아.
0: 아니 정확히 불러줄 사람 있어요 여기? 문제를 써라.
3: 아, 나 부를 수 있다. 가사지 보여드릴게요. 어, 네? 아, 저 뒤에도
0: 얼추 맞긴 해요. 그 부분이.
2: 넌 떠나도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3: 맞아, 맞아. 맞는데 왜 뭔가 살짝 이렇게
0: 박자가 좀 이상해. 박자가. 그렇지? 전화 받아요.
4: 여보세요. 예.
0: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넌 떠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4: 오늘 너나 혼자
0: 그렇지
3: 오! 완전 완벽하게
0: 완벽했어
3: 저희 가사지에 있는 걸 정확하게 맞추셨어
0: 우리가 와. 거지같이 불렀음에도
3: 열디랑 노래 부르고 싶어요. 또 좋아요. 꺾어 이렇게.
0: 우리 열디랑 부르고 싶다는 거 보니까 열디 노래를 좀 아시는 게 있나요?
4: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당첨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0: 그냥 낚였구나 우리가. 낚였구나 낚였어.
3: 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예.
4: 감사합니다.
0: 노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잘하는 노래 하나 불러보세요. 선물 또 드릴게요.
4: 잘하는 노래요?
0: 예.
4: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아, 어, 되게 예,
0: 잘 들었습니다.
3: 예, 잘 들었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네.
0: 그냥 돈만 받아가세요.
3: 예. 예,
0: 광고요.
3: 광고요.
0: Here we go.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7: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원 케어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원 케어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2: 성원에드피아.
1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0: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자, 오늘 6만 원이 정립됐습니다. 예, 예. 진짜 오늘의 킥은 바로
1: 네. 너무 간지러워 긁을 수 없잖아.
0: 바로 이거
2: 우리 러블리즈 친구가 했다라는 상상을 잠깐 했는데
0: 나중에 미주 오면 시켜봐야지.
2: 예, 예. 너무 웃기네요. 박한빈 씨께서 아까 라디오 듣는데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긁을 순 없잖아. 빵 터졌어요. 커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예.
2: 아하.
0: 나온다. 다 같이.

0: 아니 제가 이거 제가 노래 명곡에서 이걸 했었어가지고.
1: 아 진짜?
0: 예. 네. 콘서트 때도 이걸 하는데 그때가 그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1: 긁을 수 없잖아. 한번 해줘.
0: 입술이
1: 긁을 수로 한번 해줘.
0: 너무 그 간지러워 긁을 순 없잖아.
1: 이렇게 해줘. 자 저희는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여러분 친구들 스타트 컬투쇼 3부의 문이 열렸고요.
1: 열렸습니다. 3부
0: 방청오니까 너무 신나죠. 내가 왜 이제 왔나 후회스럽기도 하고 옴이 됩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여러분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보러 오면 여기 내가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맞아요. 오시면 이렇게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1: 자 어떻게 오냐면요. 방청 신청 문자 번호 샵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제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야로 15년 전이었나요? 이런 거 안 돼요.
0: 예. 예예.
1: 샵 1088.
0: 예. 저는 뭐 무슨 경주 무슨 이씨 입대 공파 몇 대 손이면서 뭐 이딴 걸 막.
1: 너무 길어요.
0: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1: 네네.
0: 문자가 하나 도착해 있는데 하나 읽어볼까요? 네. 5052님.
2: 네. 저는 여수 아우리울 중학교 교사 유가영입니다. 오늘 저희 반 이채연 학생이 컬투쇼 방청 갔거든요. 방송 쪽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라 오늘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채연아 오늘 방송 잘 들을게. 나도 방송 잘 보고 조심히 내려오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1: 야 우리 채연이
0: 마이크.
1: 자 우리 채연 학생 어디 있나요?
0: 채연이가 지금 어유 감동받았나 봐. 선생님 이거 보내갖고 그지?
1: 예, 눈물을 글썽이고 있습니다.
0: 유가영 선생님이 보냈어. 네. 선생님이 너 간 거 이렇게 알고 너 하나 빠진 모양이구나 반에서.
1: 아 그런 거
0: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1: 아, 예, 예.
0: 몇 학년 몇 반?
3: 3학년 1반 이채연입니다.
0: 3학년 1반. 야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어요?
3: 네.
0: 방송 일이 되게 다양한데 어느 쪽?
3: 약간 PD 하고 싶어요.
0: 약간 PD요? 약간 PD를 보는 거예요.
1: 아니 PD 말고
3: 약간 그런 쪽?
0: FD 정도. 예, 예. 그러면 라디오 PD가 있고 TV PD가 있어. 그죠? 교양 PD가 있고 예능 PD가 있고 라디오 PD가 있어요.
3: 그러니까 예능을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0: 너 되게 밝은 것 같아. 텐션도 좋고 아까 보니까 막.
3: 네.
0: 예능 쪽. 예능 쪽 PD. 그러면 좀 예능 PD가 되려면 일단은 공부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네. PD가 되려면 방송국 입사하려면. 공부에 관심 있나요?
1: 광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3: 아니 공부는요. 하고 있죠 당연히.
1: 아 하고 있죠.
0: 학생이니까 당연하죠. 하고 있겠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공부가 재밌어요. 이제 유가영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재밌어요.
0: 재밌긴 재밌어.
1: 재밌어요.
3: 네.
0: 됐어 그러면.
1: 아 그럼 됐어요. 예, 할 수 있어요.
0: PD가 꼭 돼서 만나.
3: 네.
0: 내가 좀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 테니까. 만나. 나도. 나를 저 MC로 써. 알았지?
1: 나도.
3: 네.
1: 나도 같이 써줘.
3: 네.
0: 자 유강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
3: 가영쌤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제가 말 잘 들으겠습니다.
1: 아 네.
0: 네 그래요.
1: 우리 가영쌤한테 하나
0: 가영쌤한테 선물 하나.
1: 네. 지금 다 듣고 계실 테니까 우리 가영쌤에게 너무 좋네요. 배달 상품권! 야,
0: 배달 상품권입니다. 유가영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싱글인가요?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 생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채연이한테도 형이 하나.
0: 그래 우리 채연이도
1: 네. 멋진 PD가 되기
0: 멋진
1: 위한
0: PD가
1: 바람으로.
0: 되기 위해서. 다 네. 이게 있으면
1: 형이 선물을 드립니다.
0: PD 아유야 이게 아빠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 꼭지 가리개. 남성용이에요 남성용. 네, 네. 오빠나 아빠나 아무나 주세요. 아빠 한쪽 오빠 한쪽 이렇게.

0: 자, 이렇게 광고 듣고요. 우리 상품 소개하고 중간만 가자 은문석 배우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똥꼬가 처참하게 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잘 참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줘
1: 요거 힘들어요. 아, 요거 힘들어요.
0: 줘
1: 예
0: 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 네. 자, 계속 운동을 박자에 맞춰 서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2: 건강해지는 예, 건강해집니다.
0: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서부권,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라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지브와이어 이용권,
2: 에모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2: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2: 세탁 전문 기업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홍식 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2: 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헷갈려줄게. 자,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성 선풍기,
2: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2: 아, 그걸 할 줄 몰랐어요.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예,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2: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네,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2: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광고요. Here we go.
1: 줬다 뺐다 줬다 뺐다
0: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용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2: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0: 머리둘레 61cm
1: 와우!
0: 액대도 다 내 거야!
1: 와우 외계인이다!
2: 체지방 11% 자기관리 잘한 스타 1
1: 집안 좋은 거 하고!
3: 음악할 때 문, 석 이름 석자만 봐도 오 재밌겠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웃음 사냥꾼 믿고 보는 배우이자 가수 댄서 영화감독 뮤지컬까지 와우!
0: 야, 얘도 전염됐다.
3: 모든 장인으로 섭렵하는 올라운드 욕심쟁이 1위
2: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관을 찾는다.
0: 대한민국 빅데이터 추가만 가자! 자, 우리 오늘 중간만 가자의 스페셜 게스트 울디가 절친이니까 네가 네, 소개해보세요. 네.
2: 아, 정말 뭐 믿고 보는 유명 배우죠.
0: 예? 아, 그런 건 많이 찐친처럼 소개를 해야지.
3: 그냥 저의 일상적인 은문석은 어떤 사람이다에
0: 그래 그런 걸 얘기해 줘 봐.
2: 은문석이요? 예. 매력 부자.
0: 매력 부자.
2: 웃음 부자.
0: 웃음 부자.
2: 건강 부자.
0: 야. 실제로 돈도 부자.
2: 아, 큰 예, 죄송합니다.
3: 자산 얘기는 하지 말자고 전화 주자. 서로.
2: 정말 열정 부자. 노력 부자. 정말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정말 멋진 남자. 은문석.
3: 아, 근데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황철 제 친구도 저랑 너무 똑같아서
0: 살아온 길이
3: 너무 비슷해서 제가 살면 처음으로 도플갱어라는 느낌이 들어요.
2: 네, 저보다 더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내가 계산할게 하면서 카드를 냈는데 어유 야 아유 나 카드인 줄 알았더니 민증을 갖고 왔다.
3: 아니, 가끔 그러니까 뭐 아니, 급하게 나오고 제가 네, 근데 자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하실
0: 아니 민증도 돈을 낼 수 있어. 그렇죠. 나중에 돈을 갖다 주면 돼. 민증을 맡기고.
3: 아니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뭐냐면 이 지갑에 카드를 다 넣어놓으면 지갑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다 빼놓고 급하게 나올 때 내가 들고 나왔나 보네.
2: 다음에 할 때는 왜 운전면허증? 아.
3: 예, 예. 자 내가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2: 자 근성의 남자 배우 은문석.
3: 반갑습니다.
0: 어, 이렇게 뭐 한 번씩 나오는 게 너무 좋아.
3: 아, 너무 좋습니다.
0: 문석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분이 또 항상 수다가 막 우리 발라드 명품 발라드 가수 황치열 씨가 컬투쇼를 지금 몇 년 동안 저랑 하면서
2: 그죠.
0: 이렇게 됐거든요.
2: 7년.
0: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친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또 이 문석이한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이 친구도 갑자기 왜 이거 할 줄 몰라.
3: 아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왜? 이 접진하는 소리를 저도 어느 순간
0: 접진하는 소리
3: 이 목이 접지가 딱 되는 소리거든요. 그쵸? 왜 그래?
2: 아, 근데 우리 오민영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 아산의 자랑 선배님이 나오시다.
0: 아산이구나. 아, 오.
3: 그렇죠. 아산이.
0: 아, 충남 아산.
3: 아산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0: 예, 아산. 예. 아산 자랑 한번 해주세요.
3: 뭐 아산 일단
0: 많이 있죠. 일단 많이.
3: 너무 많이 있죠. 예. 어떻게 뭐
0: 아니 많이 있잖아. 아산만.
3: 아산만이야.
2: 아, 많이 있다가 아니라.
0: 예, 만.
2: 아, 그만.
3: 아산만 있죠. 예. 상가 바다가 다 붙어 있고요. 해산물, 뭐 채소, 뭐 할 거 없이
2: 온천,
3: 너무 많고.
2: 온천 있고.
3: 온천 있고요. 온천. 또 도구로 조금만 올라가면 도구 온천, 유황.
0: 도구 온천, 유황 온천.
3: 도구 온천 있고요. 또 뭐 아산에서 또 현충사.
0: 현충사.
3: 예, 현충사 조금만 더 가면 신종호수라고.
0: 신종호수.
3: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놔서 조깅 코스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2: 아니
3: 먹거리 좋고.
2: 이 보니까는 지금 네. 충남 아산 신천탕을 자랑하는 쇼폼 영상이 무려 79만 회를 찍었대요.
0: 와.
3: 아 저번에 나와서 제가 했던 그.
0: 그게 79만 회가 나왔어.
3: 제가 그날 솔직히 제가 너무 오래다 기억이 오래되다 보면 내가 약간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가 탕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들어간 거 아닌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신천탕에서 엄마 갔을 때 못 들어간 적 있죠? 했더니 예 나 몇 번 뒤었어.
0: 너무 뜨거웠고.
3: 너무 뜨거워서.
0: 너무 뜨거워서.
3: 그때는 온도 조절이 안 됐어요.
0: 그게 온천탕이잖아. 온천탕.
3: 네 온천탕.
2: 그렇죠.
0: 네. 이거. 은문석이 몸을 담근 충남 아산 신천탕. 이게 79만 회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물 조절이 그 온도 조절이 안 되었고.
3: 맞아요. 지금은 돼요.
2: 아 지금 돼요?
3: 아, 지금은 돼요. 리모델링해서 되게 깔끔하게 건물도 지어놔서 지금은 완벽하게 됩니다. 물 조절이.
0: 아 신천탕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2: 아, 네. 우리 후쿠자코 유코.
0: 이게 뭐야? 코가

0: 이렇게 말해.
1: 사람 이름이에요?
2: 후쿠작 후쿠사쿠 유코 님께서 은문석 배우님 일본에서 보고
1: 있어요. 아, 일본 팬인가 그래.
2: 유코 유코상.
3: 후쿠 자쿠 유코상.
4: 유코상.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0: 오, 도저 오네.
2: 오, 더 좀 더 더 더.
3: 유코상. 유코상.
4: 이라사이마세.
1: 어서 오세요.
4: 그러니까 저희 커트쇼.
2: 아, 커트쇼.
1: 커트쇼
4: 오시라고요.
3: 아, 커트쇼. 이라사이마세.
4: 이라사이마세.
2: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4: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네. 예, 교화 어머시로이 데스까?
2: 어머시로이 데스.
1: 오늘 좀 즐겨 듣고 예. 계십니까?
2: 코코도와 난지까라 난지마디 데스까?
1: 난지까라 난 지금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
2: 언제까지 하냐고.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3: 아, 2시부터 4시까지 한다니까는.
2: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3: 2시부터는 4시까지 하니까는 오모시로이데스.
2: 아까 듣고 또 듣고.
3: 아까 듣고 또 듣고. 매일 듣고 새겨 듣고. 반복해서 듣고.
2: 마이 우키.
3: 하이. 하이.
2: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고이일사님 거.
4: 맞다가. 온양의 신천탕 유명하죠. 거의 무릎 끓고 있지는 않지. 거의 에? 99.9도였다고 기억한다. 아, 나 야, 무슨 말인가 했는데.
1: 아니 끓는 점이 100도인데 거의 물이 끓고 있지만 않지? 거의 99.9도라는 거야. 그만큼 뜨겁다는
2: 거야. 정도로 뜨겁다는 거야.
1: 야, 이거 누가 들어가냐 여기를?
4: 와. 아, 정말로 그래서 제 기억에는 물을 어르신들이 퍼서 찬물하고 섞어서 썼어요.
1: 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네. 네,
4: 바가지로 흥분하게. 이걸 퍼서도 못 썼어요.
1: 야, 그럼 바로 냄비를 퍼갖고 그래 라면 끓으면 끓겠네.
4: 그 정도 돼요. 왜냐면 와. 그때 당시에 제 기억하기에 지금은 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때 어르신들이 계란도 익히고 그랬어요.
2: 아, 계란 넣어 놓으면은 아,
1: 충분히
4: 물 나오는데.
1: 충분히 그렇게.
4: 예, 어르신.
1: 아, 예. 충분히 그렇겠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아,
2: 진짜 한번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고 싶다.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
1: 화상이 뭐.
2: 예, 예.
1: 진짜. 자, 오늘 황철의 절친 대단한 배우 열정부자 우리 은문석과 함께 배우 특집으로 중간만가절을 해볼 생각인데요.
2: 네.
1: 우리 요리디가 어떤 코너인지 설명 부탁해요.
2: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저희 셋이고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하신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 딱 중간인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2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 자, 오늘 중간만가자는요. 은문석 배우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고 춤도 추고 영화 감독도 하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부자. 산전수전 다 겪어본 은문석 배우에서 영감을 얻은 마스터하고 싶은 땡땡 시리즈로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은문석 배우의 인생 캐릭터 드라마 열혈사제의 장룡 롱드. 아, 제가 너무나 좋아.
2: 아, 정말 롱드 최고였죠.
4: 저를 지금 있게 해준 캐릭터죠.
1: 그렇죠. 네. 주전공은 무에타이, 부전공은 카포에라.
4: 잘 봐, 굉장히 우아한 몸동작이니까.
1: 아, 롱드. 아, 롱드. 장룡이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보여줬던 그 액션. 형편없는 막사운꾼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은문석 배우는 13년 동안 무에타이를 수련했습니다. 그렇게 허허실실 웃고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이 남자. 은문석 배우처럼 강해지고 싶은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이번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 번쯤 마스터해보고 싶은 격투기 종목은!
2: 좋았어요.
1: 많죠. 아, 많죠. 격투기 종목은 진짜 많죠. 우리나라의 전통면 택견도 있죠.
2: 택견.
3: 이크, 이크.
2: 어쨌든 진짜 어려워요. 근데 발을 이렇게 더 유연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이렇게 발차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4: 그리고 발차기 앵글이 다른 격투기에 비해서 되게 가파르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스피드가 엄청나요.
1: 그렇다면서요.
4: 맞아요.
1: 되게 부드러워야 된다면서요.
4: 맞아요.
1: 이렇게 유연하고 이렇게.
4: 어떻게 보면 카포에라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2: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4: 공격할 것 같지 않은데 이크.
2: 방심할 싶을 때
4: 이크.
1: 이크 에크. 네. 아, 이거 네. 이거 있죠.
2: 그리고 태권도도.
4: 아, 그럼요. 있죠.
1: 태권도.
2: 아, 태권도. 태권도. 그 수직 발차기 할 때 180도 발차기 빡.
1: 아, 아 멋있어.
4: 너무 멋있지. 네.
2: 쇄축 막 이런 거 멋있죠.
1: 아, 태권도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 네. 네.
1: 또 뭐 지금 하는 뭐
4: 저는 만약에
1: 무에타이 하잖아요. 무에타이.
4: 다른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이기도 한번 해보고.
1: 아이기는 뭐야?
2: 아이기도.
4: 그 스티븐 시걸 그 배우가 하는 그 무술인데 남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힘이 더 커진다. 아, 그래서 그 아이기도의 정신이 내가 쌀 한 줌 질 힘이 있으면 나보다 두 배 큰 거한도 제압할 수 있는. 예.
1: 네. 어, 그럼 그쪽에서 오는 힘을 이렇게 싹 대받아갖고 딱 맞아요. 치는 거
2: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렇게
4: 하니까 스티븐 시갈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왔던 액션들이 아이기도.
1: 아 그래.
4: 그래서 주먹을 치면 쳐봐. 그러니까 맞기도 해요.
1: 이거 뭐야? 막 그냥 맞은 거잖아요.
4: 그냥 막 주먹이 빠르면 맞기도 한데 이거를 잘 이용해 상대 팀의 힘이
1: 지금 충격이 있던 모양이네.
4: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2: 눈이 빨긴 울고 있는 것.
4: 갑자기 피곤하네.
2: 아 그게 합기도인가 그러면? 합기도? 좀 아, 다른가?
4: 다른 그냥 무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아이키도?
4: 아이키도.
1: 아이키도도 있고 이제 뭐 좀 전에 나왔던 합기도도 있고. 아, 그럼 이제 일본의 이제 무예 중에 이제 가라데가 있죠.
4: 맞아요.
2: 가라데.
1: 예, 가라데가 있고.
4: 또 무에타이가 아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름이 이게 격투하기 격투화되면서 킥복싱으로 바뀌었고.
2: 아, 아 킥복싱으로 바뀌었고. 네네. 맞아, 맞아.
1: 킥복싱.
4: 네, 네.
1: 예. 그리고 뭐 주짓수가 있고. 네. 주짓수가 주짓수. 브라질 건가요? 브라질은 그렇죠. 저건가? 네. 카포에라는 어디 거지?
4: 어, 브라질 카포에라도 브라질이요.
1: 잘 모르죠.
4: 아니에요. 브라질이에요.
2: 너 했었잖아.
4: 아까 맞아서 그런가? 충격이 계속 있네요. 예. 네.
2: 카포에라.
4: 예, 네, 브라질입니다.
1: 태극권도 있고요.
2: 아, 태극권.
4: 네, 태극권. 어,
2: 태극권.
1: 태극권.
4: 어, 뭐 검도도 스모, 있고.
2: 스모도 있고. 어.
1: 검도 쿵푸.
4: 예. 네.
2: 쿵푸. 네, 유수. 유슈.
1: 예. 예? 우슈.
4: 우슈. 우슈. 거 누구시오?
2: 전대인 유슈.
4: 그래요?
1: 네. 그게 너예요? 유슈.
2: 유슈. 거기 누구시오?
1: 우슈. 그리고 유도.
2: 그렇죠. 유도. 아, 유도.
1: 합기도 유도. 그렇죠.
4: 네. 네. 뭐. 장혁 선배님이 많이 하신 절권도.
1: 아, 절, 아 절권도. 네. 장혁.
4: 네.
1: 아. 씨름.
2: 씨름도 있죠.
4: 그렇죠. 아,
1: 씨름.
2: 아, 씨름.
1: 예.
2: 네. 네.
1: 레슬링 뭐 복싱도 있고요.
2: 취권.
1: 취권. 한 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2: 잠깐 중간에 약간 원숭이 권법이 나왔다.
1: 그렇게 보이네.
2: 아 맞네요. 근데 사실 우리 문석 씨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이걸 뭐라 하죠? 뭐 받아주는 거를
4: 어떤 거요? 미트요.
2: 미트.
4: 예.
2: 미트 한번 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꼈어요. 이렇게 뒤에는 침대가 있었고 내가 발로 한번 찰 테니까 받아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팡 쳤는데 침대 자연스럽게 누웠어 제가. 한데 맞자마자 누웠어요.
1: 에너지가.
2: 네. 아우 정말 잘해요.
4: 근데 무에타이 발차기가 제가 뭐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격투기 선수들은 정말 많은 이런 격투기 이제 무술들을 하잖아요. 여기 나온 지금 나온 이런 운동들을 했던 친구들인데 발차기만큼은 무에타이 발차기의 90% 사용해요. 실전에서는 무에타이 발차기가 진짜 파괴력이 세서 예, 무에타이 발차기를 많이 합니다.
1: 그럼 원래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4: 네.
2: 이렇게. 깽깽발 이렇게
4: 그렇죠. 이렇게. 정면은 응시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한쪽으로 이 몸이 쏠리는 순간 양쪽 발과 양쪽 팔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 정면을 향해 있어요.
1: 정면을 향해.
4: 오른발이 나갈지 왼발이 나갈지 모르게 하는 거죠. 예.
1: 그렇게 하는 거구나.
4: 그렇죠.
2: 단증도 있어.
1: 와, 단증이 있고요. 무에타이. 요 단증 언제 딴 거예요?
4: 저는 이거 한 몇 년 됐는데 저는 5단입니다.
1: 5단.
4: 네. 네.
2: 머리를 정말
1: 무에타이 협회
2: 깔끔하게 이렇게
4: 대한 무에타이 협회
1: 회장 여규태 씨가 단증을 줬네요.
4: 네.
1: 와 발차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4: 발차기
1: 무에타이
4: 발차기. 그럼요 보여드릴 수 있죠.
1: 여기 앞에 여기 옆에서 나가갖고
4: 아니 그 보통 이게
1: 예 마이크가 없어갖고 이제
2: 방망이 있죠 야구 배트 야구 그걸
4: 보통 이게
2: 부셔요.
4: 뭐 섀도우 복싱이라고 해서 앞에 누가 없지만 뭐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건데 잠깐만
1: 야 지현아 나가봐. 자, 저 지금 상황이죠?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련하는 상황인데, 예, 네.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여러분 보는 라디오 쳐다보셔야 됩니다. 오른손은 광대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거 차는 줄 알았네, 차는 줄 알았어. 예, 지금 뭔가 합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0: 자, 이제 갈게요. 지금 대령 갑니다. 예, 지금 발차기를 할 모양이에요. 자, 무이태, 무이태. 오! 한 번 더 한대, 한 번 더 한대. 와. 찐친이긴 하다, 아주 합을. 어우, 빠르다. 빨러, 발이.
1: 지금 두 번 맞은 것 같아요.
0: 야. 재밌다, 재밌어.
1: 자, 중간만 가자. 주제. 한 번쯤 마스터 해보고 싶은 격투기 종목은입니다. 자, 어떤 게 생각나는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중간이 되신 분들께는 배우 은문석 씨가 수련한 무술. 짱돌 같은... 이거 뭔 말이야? 짱돌 같은 태국만의 헝그리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 격투기 무에타이는 상대방의 리듬을 파괴하기 위해 이런 소리를 내는데 마치 카페라떼 스팀 치는 소리를 냅니다. 자, 고소한 라떼 참 맛있지만 한국인의 31.9%가 유당불내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는 라떼 말고 이거를 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2: 정신 챙기라. 예, 예.
1: 자,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여러 개의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0: 자, 문자 보내시고요. 여기가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격투기. 아,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적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1: 진짜 하고 싶은 거.
0: 중감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거라는.
1: 아하, 좋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샵 1077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0: 기다릴게요. 저희는 4부로 넘어가실게요.
1: 기다려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 107.7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정보.
1: 청량한 음료 광고 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 유독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그리스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새하얀 집들인데요. 그리스의 집들이 하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는 여름 햇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빛을 반사하는 흰색으로 벽을 칠한 거라고 합니다. 또 과거 콜레라가 유행하던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석회가루를 페인트에 섞어 벽에 칠함으로써 소독 효과를 내고자 했다는데요. 여기에 1967년 군사정권이 그리스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흰색의 조합을 의무화하면서 현재 그리스의 거리 풍경이 만들어진 거죠. 청량하고 아름답다고만 느껴졌던 그리스의 하얀 집에는 기후적인 특성과 역사적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문자는 마감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1: 손 떼!
0: 문자는 3시 31분 46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1: 인정!
0: 한 번쯤 마스터해보고 싶은 격투기 종목을 적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뭘 적었을까요?
2: 네.
0: 아, 실제로 이 절권도라는 어떤 이 무술은 이소룡, 브루스 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2: 아, 창시자입니다.
0: 이게 옷걸이 같은 그런 도구에 연습할 도구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 그 연문.
0: 예? 절권도에서 그렇게 연습을 해요.
2: 아, 그것도 있죠.
0: 그 연문 그분들 이제 그 절권도 하시는
2: 맞아요.
0: 거잖아요.
2: 맞아요.
0: 예. 예. 장
3: 영춘권. 영춘권.
0: 영춘권.
3: 예.
2: 영춘권. 네.
0: 삼보라는 격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효도르가
3: 효도르. 러시아 무술.
0: 예, 러시아. 러시아 무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보 안에 다 해결한다는 거죠.
3: 삼보가 어떻게 보면
0: 근접거리에서 되게 강한 거죠.
2: 설마
3: 우리 3, 4보 4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삼보가 되게 레슬링하고 비슷해요.
2: 비슷하죠.
3: 아~ 네, 잡고 넘어뜨리는 운동이고 뭐 씨름하고 약간 다 이렇게 섞여 있는
2: 많이 섞여, 예, 섞여 있죠.
0: 예.
2: 아, 어렸을 때는 진짜 그때 절권도 그 흉내를 진짜 많이 냈었는데 그죠?
0: 맞아. 예. 옷걸이에서 그때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1: 아우!
3: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제 아우! 아우! 아!
0: 예. 자, 제가 이제 적은 답은요.
2: 네.
0: 그냥 약간 그 이분들이 입고 하는 그 복장이 너무 편해 보여요.
2: 아, 그렇죠.
0: 예, 요거 네. 하고 탁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흘러 막 흘러가는 느낌.
2: 리듬.
0: 천천히. 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와우. 저는 택견입니다.
2: 택견.
1: 이크 이크 이크 이크 이크 이크 와우.
2: 저는 사실 요새 뭐 UFC 이런 막 종합 격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라운드 기술로 들어왔을 때 막 이렇게 정말 하나가 딱 꺾였는데 막 승리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전 적어 봤습니다. 주짓수. 오!
0: 주짓수.
2: 네. 뭐 하나의 관절이 꺾이면 그쵸?
3: 저 문석이 본 무술은 이 무술은 2025년도 청소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됐어요.
0: 어, 진짜?
3: 네. 그래서 올해 무슨 어쨌든 뭐 아시안 게임부터 뭐 올림픽까지 앞으로도 이제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무술입니다.
0: 무에타이.
3: 무에타이입니다.
0: 무에타이.
3: 네.
2: 아하.
0: 와, 자 과연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택견을 제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실시간으로 몇 분이
1: 익

0: 택견을 적었을 것.
1: 몇명이야 바로!
2: 바로!
1: 바로! 오! 오! 되게 많이 나왔네? 80명!
3: 오, 되게 많은데?
4: 80명! 네. 와! 와, 좋습니다. 자, 저와 같은 주짓수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2: 바로!
0: 주짓수!
3: 우와!
4: 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싶어? 156명!
1: 와, 많이 나왔다. 이거 많이 나왔어. 자,
3: 근데 80명과 156명 사이에만 들면 되는
4: 그럼
3: 거죠?
4: 그럼 중간이 되는
1: 중간을
4: 거예요.
1: 중간을 가는
4: 예,
1: 거죠.
4: 예.
3: 자. 자! 바로!
4: 자, 무에타이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3: 바로!
1: 아유, 이게 몇 명인가요? 자, 우리 홍문석 씨가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나올지 아니면 얘기했기 때문에 아예 적게 나올 수도 있고
4: 적게 나올지
3: 중간만 가자.
4: 80과 156 사이에 들어가면
3: 중간만.
4: 저기 중간에 갑니다.
1: 바로!
3: 바로! 바로! 나이스!
1: 98명!
3: 무에타이!
4: 자, 중간만 가자. 문석의 이름으로 무에타이 보내주신 98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땡큐!
1: 야, 진짜 100명까지만 저희가 주는데 네. 꽉 채워서 주는 거죠. 은문석의 얼굴 사진이 박힌 기프티콘이 날아가는 거예요.
4: 그렇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야, 나이스.
3: 나이스.
4: 좋다.
1: 자, 이번에 은문석 배우 특집 중간만 가자 마스터하고 싶은 땡땡 시리즈 두 번째 도전을 주제를 발표합니다.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었던 댄서로도 놀랄만한 활약을 보여줬던 두 분의 공통점은 댄서 출신이라는
4: 거. 그렇죠.
3: 맞습니다.
1: 예. Yeah. 우리 은풍당당 은문석 배우의 옛 영상을 찾아보다가 뽑아온 주제. 한 번쯤 마스터해보고 싶은 춤의 장르는?
4: 너무 많죠, 사실. 아...
1: 원래 비보잉 둘 다 하셨죠, 두 분 다.
3: 그렇죠. 처음 시작은 다 비보이로 시작했죠.
1: 비보잉,
4: 네. 락킹, 팝핑, 네. 이렇게. 에.
1: 트월킹 이런 거 아니에요?
4: 트월킹은
3: 아 트월킹은
4: 제가, 예, 아, 골반이 좀 안 좋아.
1: 골반인데.
3: 아, 골관절이 안 좋은 사람 좀 힘들어서요.
1: 아 트월킹 예, 예. 그렇군요.
3: 맞습니다. 예.
1: 뭐 힙합 댄스.
4: 힙합 댄스.
3: 뭐 락킹, 크럼프, 왁킹.
4: 와 왁킹.
3: 하우스.
4: 로마.
3: 뭐 많죠.
4: 또 문석 씨가 했던 클럼프.
1: 네. 클럼프는 뭐야?
3: 뉴스쿨 댄서인데요. 그 올드스쿨이 아닌 이제 타이라이즈라는 댄서 친구가 새로 이 만든 창시한 춤인데 신에게 찬양하는 거 그다음 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분노를 몸으로 표현하는 춤이에요. 그래서 클럼프라는 춤을 보면
1: 좀 세겠다 느낌.
3: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무에이타이를 하면 엄청 세지죠.
1: 어우 그러네. 그럼 예전에 추던 것들 보면 뭐 우리가 셔플 댄스인데 토끼 춤이랑은 다르죠?
4: 좀 달라요 셔플 다르죠. 댄스랑.
1: 왜냐하면 이게 발을 찍는 게 발을 빼고 예, 하는 게 예, 다르잖아요. 예, 예. 토끼 춤과 그렇죠. 셔플 댄스는 다릅니다.
4: 다른 춤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저는 보면서 막 차차차 바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그런 거 저
4: 너무 나 그런 거 너무 멋있어.
1: 절사 뭐 이런 거.
4: 절도 이렇게 탁.
3: 아, 다 너무 멋있죠. 옷 딱 붙는 거 있고.
4: 맞아.
3: 촥 허리 서가지고.
1: 촥촥촥. 가자. 뭐 앞으로 갈 때 막 이러고 그냥. 막 이거 막.
3: 나 여고 계단인 줄 알았어.
1: 자, 또 이제는 그 춤 자이 자이브.
4: 자이브.
1: 예. 자이브.
4: 아 자이브도 멋있고. 예.
1: 그리고 이제 많이 추시는 줌바 댄스.
3: 네.
1: 줌바 댄스.
4: 아, 줌바 댄스.
1: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빠빠빠빠빠빠 이거 했던 거. 테크노. 테크노.
4: 테크노.
1: 예.
4: 에 마칼레라. 나 그놈 나도 마칼레라.
1: 마칼레라. 내가 그놈 나도 네가 마칼레냐? 아 마칼레라.
3: 탭 댄스도 있고.
1: 아 탭 댄스. 멋있어요 탭 댄스도.
3: 예전에 솔직히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그 어렸을 때 탭 댄스 그 신발이 너무 비싸서 못 사서
1: 그래.
3: 네.
4: 저는 어렸을 때 보고 너무 신기했던 거 발레.
1: 아 발레.
4: 이 포인을 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1: 그렇죠.
4: 딱.
1: 대단한
4: 백조처럼. 네. 와 그 너무 신기.
1: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배기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춤 강강.
4: 어릴 때 많이 했죠.
3: 강강술래. 근데 그걸 그 춤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4: 춤이죠.
1: 춤이죠.
3: 아
4: 강강술래.
3: 아
4: 강술래.
1: 술래 아니고 수월래.
4: 수월래. 그러니까 수월래. 봉산 탈출.
1: 봉산 탈출.
4: 아, 참.

0: サンバ
1: サンバ
2: サンバ
1: 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
0: ババババババ
2: ババ
0: 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
2: あ、フリア
0: 치마가진짜멋있어요、네、아치마를착들고이렇게하는、네、거
2: 벨리댄스벨리댄스를진짜잘하시는분들진짜신기해그그몸의움직임
0: 골반이어떻게고따로몸만따로움직이잖아
3: 웨이브가되게특이하게움직여
2: 어맞아
3: 그걸아이솔레이션이라고하는데몸이돌아가는어떤이런느낌들이너무좋아요
2: 이렇게하는게아이솔레이션하나는감할까하나는움직이는、네、거이걸아이솔레이션
0: 아난잘안돼머리가무거워
2: 조심해서으으떨질라
0: 때려지면 죽는기다 야, 야자캉캉춤도있고요
2: 캉캉춤
0: 예훌라춤훌라춤도있고자아여러분들이중간을갈만한춤을추고싶은춤이죠네한번쯤마스터해보건춤의장르를적어주시면되겠습니다아브레이크댄스도있구나
2: 브레이크브레이크댄스
0: 딱딱꺾이는거뭐각기라그러죠그죠
2: 그거를각기라그러죠、네、맞아맞아、네、각기
0: 그거잘쳤어요각기
2: 그제일처음에춤시작하신분들이각기로많이시작을
3: 맞아요
0: 아진짜
3: 뭐브레이크댄스하고각기
2: 거기에서、네、이제튀겨지면팝핀이라그러는예거기서이제또
3: 이제여기좀애매한게부분이있어
0: 어팝핀
3: 각기하고팝핀하고좀다른게각기는옛날에어깨를되게많이썼어요
0: 어어이렇게딱딱끊어지는느낌어
3: 근데팝핀은어깨를안쓰고그냥몸
2: 그렇죠
0: 오
2: 팝이라그래요팝팝팝튀기는
3: 뭐야어시작
2: 팝프레지노팝팝팝팝팝팝팝
0: 오
2: 여기를튀기는거
0: 여기를튀겨나너
3: 그래서
0: 좀 아파보이는데
3: 온몸에있는근육들을튕기면서비트를맞추는
2: 그렇죠예그걸예팝핑이라그러고 예, 예이제거기서좀더지나지면로봇팅이라그래서로봇처럼움직이는거예
0: 요예멋있다예은문석씨가댄싱라인에서대단한기량을뽑는크럼프이거영상이잠깐준비되어있습니다예한번볼까요
2: 어마어마했죠이때
0: 예댄싱라인에서보여줬던
2: 극찬을받았던
4: go
0: 화가있어야된다면서화가 그화가있는거야지금
2: 와진짜오랜만이다
5: 와저런힘을가질수있는사람이있을까
3: 아몸이좋다
6: 아잘한다
0: 와 이게몇년전이야
3: 이게 10...
7: 트럼핑자체느낌
8: 좋아좋아너무좋아
7: 15년전이야
8: 잘한거야
0: 이때는배우로데뷔하기전인가
3: 네이때는가수활동만했어
0: 아와화가있네춤에
3: 네맞아요
2: 화가있네화가있어
0: 아지금도춤하면좀출수있나요
3: 네
0: 지금도
3: 원하세요
2: 야
3: 여러분들원한다면 Let's go
0: 아니음악이있어야될거아니야
2: 노래가있어요
3: 노래없이그냥어간단하게느낌만
0: 노래준비했대요준비
2: 노래준비되어있대요
0: 알겠습니다그냥좀만보여줘크럼프입니다크럼프
2: 자크럼크럼프입니다크럼
0: 핑크럼핑
2: 크럼핑
0: 크럼핑오오오

0: 원숭이다! 원숭이다! 오! 와, 아유, 막,
1: 나 화났어! 나 화났다고! 아, 이런 취미였어.
2: 까불지 마!
3: 야, 저 거짓말하고 진짜 오랜만에 지금 춤, 다 추는 것 같아요.
1: 이야,
0: 와, 멋있다. 이야, 멋있다.
1: 와. 에이. 아니, 그, 우리 댄스로 처음 시작했던 우리 열디도 구미, 구미에서 정말 날렸잖아요.
0: 날라다녔어.
3: 아, 그럼요. 진짜 날라다녔어.
1: 진짜. 네. 구미 1등이었나? 박지열이?
0: 예. 어, 딴 데. 자, 하라고요?
1: 아니, 좀 보여줘요. 아, 프리로, 프리로 그냥. 아, 구미 1등이 안 보여주면 누가 보여줘. 같은 노래다, 같은 노래.

0: 나이스! 와, 난리다!
1: 아, 감사합니다. 오.
0: 와. 오. 아니, 이거, 아니, 곰이 짱이었으면 다른 동네로 도장 깨기 하러 이런 거 안 다녀요?
1: 그러긴 또 그때 좀 너무 이렇게 예.
0: 네?
1: 예, 예.
0: 뭐요?
1: 꼭 유명했었어가지고
0: 너무 유명했어요.
1: 네네. 오, 아. 릴
2: 이게 바닥이 좀 춤추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약간 최악이에요.
0: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3: 껄끄러워 바닥이.
0: 바닥 부드러워야 돼.
3: 부드러워야 돼요.
0: 아 부드러워야 돼.
2: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껄끄러워서 다음에 왔을 때 제가 혹시나 또 춤을 출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왁스 칠만 살짝만 했고.
0: 야 우리 방송 놈들이 이제 하다 왁스 칠까지 해야 된다는데.
1: 우리 박근숙 씨께서 은문석 배우님 아산 고등학교 때 댄스부였는데 호핑 베스트. 추억돋네요.
0: 호핑 베스트가 뭐야?
1: 뭐예요?
2: 어, 최고를 추구하다. 어어. 그래서 제가 그때 동아리가 있었었는데 그때 추던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호핑 베스트.
1: 호핑 베스트. 이 팀 이름이 호핑 베스트였는데.
2: 예.
0: 아산짱과 지금 구미짱이.
1: 예.
2: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아산에서는 거의 뭐 탑이었거든요. 저희가 공연을 다니면 거의 뭐 한 3,400명은 기본적으로 항상.
0: 공연 다니면 몇 명 왔어요 여기는?
1: 저희는 매주 저기 쇼핑몰 앞에서 공연했었어요. 전속으로.
0: 야, 전속.
1: 예,
0: 전속이요.
2: 어디 쇼핑? 아,
1: 구미.
2: 아 그래?
1: 예, 예.
2: 나도 뉴타운인가.
0: 어디 신천탕 안에서 한 거 아니에요?
2: 아니, 신천탕. 녹산백화점인가? 나도 했었어, 우리도. 그럼.
0: 서울.
2: 튀지마.
0: 우리 그 서울 댄서들은 이제 주로 두타 앞에,
1: 그렇죠.
0: 밀리오레 앞에.
1: 밀리오레나.
0: 거기서 막 댄스 배틀하고 난리가 났었죠.
2: 옷 잘 입었죠.
1: 우리 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금도 많이 타고 했었어요. 기억나네요. 어렸을
2: 제일 많이 받은 상금이 얼마나 돼요?
1: 너무 많죠 사실.
2: 아니, 그러니까 제일 큰 상금.
1: 큰 상금 뭐 2,300?
2: 아 2,300?
1: 그 당시 2,300이면 진짜.
2: 엄청 크지. 왜냐면 우리가 8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대회였어가지고. 어떻게 그쪽 대회였어?
0: 아 구미!
2: 아 구미 대회.
0: 대회? 구미 대회.
2: 저희는 전국 대회여서 좀 약간 스폰서가 되게 컸어요.
0: 아니 거기 저 엘땡 그 그룹에서 한 거 아니었어요? 드림 페스티벌 그거 아니에요?
1: 어 맞아요.
0: 그런 데서 이렇게
1: 저희는 저희 팀
0: 축하 공연이잖아 거기는.
1: 저희 팀을 그 가수를 시키려고 기획사 찾아왔었어요. 네, 저희가 안 한다 그랬어요.
0: 가수를 시켜주려고 기획사 찾아왔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했어요?
1: 그때 이제 춤 이제 그 단장님들이 되게 춤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희는 춤만 춰요. 뒤에서 다 저요.
0: 기획사에서 찾아왔다는데 거기 안 찾아왔어요?
2: 뭐 좀 멀기도 했고 시골이기도 했고.
1: 구미가 더 멀어.
2: 그래서 그쪽에 뭐 아니면 기획사 대표님이 구미 쪽 출신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그거는 뭐 아직 뭐 그러니까요. 어떻게 정확하게 뭐 고향 내려왔다가 우연히 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1: 됐어.
0: 알겠어요.
1: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번쯤 마스터해보고 싶은 춤의 장르는 어떤 게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중간이 되신 분들께는 댄스곡은 흥을 돋울 수 있게 템포가 빠르잖아요. 클럽 음악 BPM은 120에서 130 정도. 걸그룹 댄스곡 BPM은 150부터 시작인데 의외로 어쿠스틱 장르인 10cm의 노래 중에 웬만한 댄스곡만큼 빠른 166 BPM의 곡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하! 차분 커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0: 네.
1: 자 둠칫둠칫 신나게
0: 둠칫둠칫
1: 한 문제당 기회 한 번뿐 여러 개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는 맞습니다.
4: 아메리카노.
0: 자 샵의 1097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광고 등동 얼른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보내세요. 샵의 1097
0: 한 번은 배워보고 싶은 춤. 자 광고요.
1: 광고요. 쏘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0: 자, 문자는 마감이 됐습니다.
1: 마감.
0: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1: 손 떼.
0: 3시 52분 41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1: 인정.
0: 한 번쯤 마스터해보고 싶은 춤의 장르를 먼저 공개합니다. 자, 이걸 진짜 멋있게 한번 쳐보고 싶다는 흉내는 내지만 네. 제대로 한번 배워서 아 진짜 이게 멋들어지게 한번 추고 싶다. 두 분이 아까 추셨던 그 바로 그 춤. 브레이크댄스. 악기를 쓰셔도 뭐 예, 답으로 같이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저는 영화 보면서 이 춤을 보면서 아, 되게 멋있다라고 멋있지. 생각했었습니다. 탱고.
2: 탱고.
3: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춤을 보면서 춤을 시작을 했고 너무 좋아하는 힙합.
1: 아, 힙합.
3: H-I-P-H-O-P. 힙합.
0: 힙합. 힙합. 힙합. 힙합. 힙합. 자, 먼저 브레이크 댄스를 정하신 분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댄스.
1: 각기 포함이고.
0: 각기 다 포함입니다. 자, 과연 몇 명일까요? 과연 몇 명일까? 몇 명? 브레이크 댄스. 바로 37명.
1: 의외로 적어요.
3: 의외로 적네.
0: 적당해.
1: 자, 저와 같은 탱고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0: 바로.
1: 바로. 왠지 적당할 것 같습니다. 61명!
3: 야, 생각보다 많아. 자, 그럼 힙합을 적어주신 분은
0: 야, 이거
3: 바로
0: 힙합 1등 할 것 같아.
3: 바로!
1: 아, 이거 많죠. 힙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요.
0: 예.
3: 또 중간?
0: 또 중간, 또 중간, 중간.
3: 100명.
0: 아, 100명?
1: 어? 100명 이하라고?
0: 이하래요, 이하. 100명 이하.
1: 어, 잠깐만.
0: 100명 이하랍니다.
1: 100명 이하라고요.
0: 어, 그러니까
3: 아, 100명 이하라고요?
1: 어, 중간 냄새 나는데요?
3: 이거 두 번 연속으로 1등한 이게 중간만 간 경우도 있나요?
0: 있죠, 있죠.
3: 있어요,
0: 많죠,
3: 있어요.
0: 많죠, 예, 예.
1: 똑똑 중간 왔습니다.
0: 예.
3: 기대하겠습니다.
1: 예. 자, 힙합 적어주신 분은 바로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바로
3: 바로
1: 어머
3: 아
1: 27명
0: 중간 브레이크 댄스 나이스. 아... 야, 브레이크가 중간을 갑니다. 저 김태균의 이름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보내신 37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 쏩니다.
1: 쏩니다.
3: 쏩니다.
0: 기사가 하나 떴네요.
1: 네.
0: 실시간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황치열 무에타이 13년 수련한 은문석 발차기의 철퍼덕. 찐친 케미.
1: 나 진짜 맞았네. 표정이.
0: 표정이 맞아서 아픈 표정이야. 막 울고 있는 것 같아. 맞아갖고.
3: 야, 이게 사진이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심하게 구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0: 아, 너무 재밌었어 오늘 은문석 씨.
3: 아, 재밌었어요.
0: 아, 조만간에 또 보시죠.

0: 시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저는 뭐 이슈 없이 항상 달려옵니다.
2: 이슈 없이.
1: 아, 맞다, 맞다. 제가 콘서트 하나 하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는
2: 빨리.
1: 예. 7월 4일 날
2: 황치열 콘서트.
1: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콘서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게스트로 나가는데.
3: 게스트로 오시는데. 예. 그 미리 오셔 저보다 더 빨리 가요. 와.
1: 노들역 라이브 하우스에서 노들섬.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에드피아.
7: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8: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특이한 식물도 많은데요.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사람들 못 보게 밤에만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이 좀 길어요. 셀레니케레우스. 더 있네요. 셀레니케레우스 그란디 플로투스와 셀레니케레우스 코니플로루스래요.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밤에 꽃을 피우니까 이 꽃은 사람들이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자,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레니케레우스 그란디플로투스와 셀레니케레우스 코니플로루스. 다 외우셨죠? 그래서 국립수목원이 꽃 핀 영상을 연속 촬영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1년에 딱 하루,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선인장은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꽃이 피는 순간을 딱 캐치해서 영상을 찍은 우리 국립수목원 관계자들도 대단하고요. 이 세상엔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남모르게 자신만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봅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선인장 꼭 구경하러 가볼까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다!

0: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육중한 밴드 낭만과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 귀한 꽃이네요. 셀레니케레우스 그란디플로투스랑 셀레니케레우스 코니플로루스. 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긴 친구, 이름이 긴 친구는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개화 영상을 제가 살짝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얘가 꽃이 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다시 오므려 버리래요. 그러니까 살짝 까꿍 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야, 그야말로 얘를 보려면 하루 종일 얘 앞에서 텐트 쳐놓고 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주 감사하게도 국립수목원이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대신 고민을, 이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셨네요. 근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야, 선인장꽃도 진짜 아름답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갖다 놓으려고 금전수를 샀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꽃에도 약간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몰랐는데 얘가 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내가 없는 동안에 얘가 얼마나 햇빛도 못 쬐고 힘들었을까 하고 또 햇볕에도 놔둬주고 물도 이렇게 아이고 목마르려나 하고, 이게 무언가를 아마 강아지 반려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생명체를 하나 케어를 해보면은 약간 인류애 같은 것, 이런 게 좀 샘솟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1년에 딱 하루 밤에만 꽃을 피우는 꽃이니까 이 영상 좀 볼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니크하고 우리가 1년 동안 막 기다렸다가 이거 할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 보시면은 여러분들 되게 좋을 것 같고, 꽃이 좀 신기하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여요. 6명의 팡디 중에 안경 쓴 팡디 모두 몇 명인가요? 1번 4명, 2번 2명.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이름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름도 불러드릴게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합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임플란트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0: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0: 7266 황경, 아내한테 나 오늘 늦어 했더니
1: 굿
0: 이러는데 어쨌든 좋은 거죠? 두시면 무조건 좋은 거죠. 네. 왜? 라고 안 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만큼은 자유 남편

송이니 님이 와이프가 삼겹살 구워준다고 합니다. 축기법으로 퇴근해버립니다. 슝슝. 아, 옳다 오라. 삼겹살은 사랑이죠. 조성훈 그리고 박희전님, 김현웅님 반갑습니다. 심재희님 어서오시고요. 김성현님, 정도민님, 김근영님,

남편이 또 있네요. 3982님. 모레까지 자유남편인데 할 게 없어요. 나 어쩌죠? 자, 어쩌긴요. 일단 4시부터 6시까지는 황제파워를 들으면서 뭘 할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저녁에 무조건 야식 때려야 하고요. 자, 여러분, 낭만이 뭡니까?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과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네, 빨리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러 가세요.

철랑 넘어갑니다. 레이디스 코드 예뻐 예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6명의 빵디 중에 안경 쓴 빵디는 모두 몇 명인가요? 1번 4명, 2번 2명.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0: 장관 수술 후 7일이 지난 하진수 입장입니다. 그럼 장관 예우를 또 우리가 바쳐야죠. 어서 오십시오. 하진수님.
1: 웰컴!

0: 이은효님.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뒤꿈치가 다 까졌어요. 우엉.
1: 이거 진짜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두를 새로 사면 뒤꿈치가 자주 까지는데 이거 좀 방지하는 법 없나요? 인생의 선배님들.

정진서님 어서 오십시오. 손성열님, 이우현님도 반갑고요. 변인엽님, 강명희님도 와주셨네요. 자, 일주일에 딱 절반입니다. 수요일 여러분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빨리 출석 체크하면서 나한테 소식을 알려줘.

0: 자, 성태현님. 아니 아내가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하길래 아 보기 좋아 했다고 혼났습니다.
1: 정답이 뭔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이거 정답이 뭡니까? 자기야 나 살쪘지? 아니 보기 좋아.
0: 아니 안 쪘어가 정답이에요?
1: 그거 거짓말이잖아.
0: 그건 거짓말이야.
1: 지금도 예뻐요? 아 지금도 아 쪘다 안 쪘다를 아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든데요. 쪘다 안 쪘다 자체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도 예뻐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자기야 나 살쪘어? 쪘어 안 쪘어 다 오답입니다. 지금도 예뻐 이게 정답. 눈을 감아도 보이고 네가 티를 내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아. 그래 네가 좋았어 기다릴게. 그 집에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아내분들도 될 수 있으면 남편분들한테 이런 퀴즈 조금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야 나 바뀐 거 없어? 자기야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무서운 퀴즈 조금만 자제 부탁스. 한규민님, 윤하나님, 성란이님 그리고 김정혜님 반갑습니다. 정은주인님도 출세!

0: 자, 여기까지 임찬호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임찬호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왔다. 맛있게 드십시오. 왔다.
0: 아니, 이거 아따 하니까 또 이게 생각나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친어머니한테 저희 애들을 좀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친어머니는 표준어를 쓰시려고 하는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아따 맛있겠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희 애들은 아따라는 단어를 전 집에서 사투리 안 쓰니까 아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할머니 집에 이틀 갔다가 저희 집으로 왔는데 왔다 맛있겠다 하는 거예요. 영어랑 그 한국말을 섞어 쓰는 거예요. 왔다 왔다 예쁘다 왔다 맛있겠다. 그래서 왔다 맛있겠다 수현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왔다 엄마가 영어를 했다. 엄마가 무슨 얘기하니까 아따 아따 고놈 맛있겠다 이걸 왔다 고놈 맛있겠다. 저희 애들은 이 영어인 줄 압니다. 네 아따 왔다 너무 귀엽죠? 자 여기서 네. 아니야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야 돼요. 우리 안 했어.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안경 쓴 빵디 몇 명이냐? 1번 4명, 2번 2명. 정답은 2번 2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7097님의 신청곡 청하 스파클링 들려드리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비싼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4: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문자 몇 개만 만나보겠습니다. 모우림님, 팡디, 동대문 완구거리 가보셨나요? 요즘 하플이라고요. 전 내일 동대문 구경 갑니다. 야, 이거 완구거리,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제가 상가 돌아다니는 곳 그 컨텐츠를 좀 하고 있는데, 완구점, 문구점, 아, 이런 데를 좀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억들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 많이 사라져가지고 아주 아쉬웠는데 이거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완구거리. 근데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오래된 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립식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란에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리셀이 붙어있는 아주 레어한 로봇 장난감들을 찾을 수가 있죠. 이 코미디언 이상훈 씨랑 가면은 이런 보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동대문 완구거리 요거 제가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몸은 컸지만 마음은 또 동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스마일카오님, 와이프가 나는 무슨 상이야 또 시작해. 이거 여러분 조그만 질문을 좀, 나 살쪘어? 바뀐 거 없어? 나 무슨 상이야? 유민상이라고 대답하진 않았겠죠. 강아지상이라고 했더니 좋아하네요. 여보, 여보는 투견이야. 여보는 투견이야. 네, 스마일 카오.

언니, 알콩달콩 사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장난 많이 쳐야 돼요, 부부끼리.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부 시공간을 넘어 항상 제보 전화를 주시는 그분의 전화를 받아보는 코너 시그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복권 번호나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제보해 주시면 참 좋은데.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민지님의 신청곡 토이 김영중 좋은 사람 듣고 올게요.

0: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또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1: 어, 오빠, 오빠, 어, 나도 살려줘.
0: 왜 그래, 왜?
1: 어떻게, 나 지금 배가, 배가 막 터질 거.
0: 어, 왜 그래?
1: 배가 남산만해서, 어떻게.
0: 왜 그래요? 아니, 왜 배가 터져요? 혼자 또, 뭐, 삼겹살 한 5인분 구워드신 거예요? 아니, 적당히 좀 드세요. 진짜 위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1: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나 지금 뱃속에서 미역이 지금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지금.
0: 왜요?
1: 입이 심심해갖고 내가 바삭바삭한 겉미역을 바다처럼 양양양양 주워 먹거든.
0: 네.
1: 근데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바가지 마시다 배가 그냥, 배가 갑자기 남산만해지는 거예요.
0: 아니, 미역을 생으로 다 주워 드셨어요? 아니, 그거를 왜 생으로 먹어요, 그걸?
1: 아니, 근데 그냥 오빠 겉미역 안 먹어봤어요. 이게 씹으면 은근히 고소하고 짭조름한 게 막 쥐포 맛도 나고 맛있다니까.
0: 아, 쥐포 맛은 무슨, 미역은 국으로 끓여 드셔야죠. 그걸 왜 생으로, 아유, 왜 그거를 강냉이 털려가면서 씹고 있냐고요.
1: 아니, 테레비를 딱 켰는데 미역이 나오길래 반가워서 그랬지. 화면에 겉미역을 많이 먹으면 네모다, 이렇게 네모 박스로 정답을 가려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0: 네.
1: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커다란 수조에다가 막 겉미역을 쏟아붓고 막 물을 막 붓는 거예요.
0: 아니, TV에서 그런 기괴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물을 막 부으니까 미역이 막 괴물처럼 막 불어나더니 수조를 꽉 채워버리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어머어머 너무 신기하다 대박. 그래서 나도 싱크대 가갖고 미역 꺼내갖고 막 아구작구작 먹기 시작했지. 아우 배야.
0: 왜 드신 거예요? 아니, 남들 보면 지식 쌓는데, 남들은 지식 쌓는데 누님 왜 뱃속에다 미역을 쌓고 계세요?
1: 잠깐만. 정답 공개됐다. 정답.
0: 네?
1: 정답. 정답이, 잠깐 들어봐요. 겉미역을 많이 먹으면 밤새 공포에 시달릴 수. 어머어머 망했네. 지금
0: 왜요?
1: TV에 박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0: 네네.
1: 겉미역을 물에 불리면 부피가 10배는 불어난대요. 어머어머. 장에서 불어나면 소화에 심각한 어머어머 어떡해. 엄마 나 지금 밤새 공포에 시달리다가 응급실 실려가는 각이네. 이거 어떡하지? 오빠 나 어떡해요?
0: 아니, 누님, 이 평소에 드시는 식사량을 생각해보세요. 소 한 마리를 때려 드시는 분이 미역 몇 가닥 그거 불어난다고 끄떡하겠습니까? 아, 지금 몇 년도인지는 알려주세요.
1: 배가 아프다는데 자꾸 연도만 물어보고 진짜.
0: 빨리 알려주세요.
1: 정이 없네. 정이 없어. 2004년이야.
0: 네.
1: 2004년.
0: 2004년
1: 6월이야.
0: 6월.
1: 지금 TV에서 노란 별박 조명이 막 그냥 빛나라 지식의 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네. 아, 별이고 나발이고 하네 진짜. 아, 배가 어떻게. 아, 이거 나 지금 응급실 가야 되나 봐. 어우 진짜 나 화장실 갔다.
0: 화장실 갈 때 휴지나 좀 잘 챙겨가시고.
1: 예? 네?
0: 그만 좀 드세요.
2: 여기까지.
0: 자, 2부의 훅 치고 들어온 코너 시그널. 오늘은 2004년에 살고 계신 뱃속의 미역 양식장을 차리신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금 이분이 TV로 보고 있다는 그 프로그램 다들 기억하시죠? 빛나는 지식의 별. 네. 아, 빛나라 지식의 별이죠. 이거 별 점수 매겨가지고 네, 상금이었나? 뭐 주는데 이거. 네, 저는 요즘에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주행하고 있고. 이 미역에 관련된 사연들은 참 많죠. 한 자취생이 겉미역 그 긴 거 있잖아요. 배고파가지고 그거 하나 다 먹어가지고 입에서 계속 미역이 튀어나온다고. 10배 뿌는데 그게 네. 매주 기상천외한 실험과 제보를 통해서 전 국민의 가려운 지식을 긁어줬던 인포테인먼트 예능 땡땡은 네모다 라는 네모 박스 퀴즈와 함께 50인의 감정단의 버튼을 눌러서 지식의 별을 밝히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네모다. 이거 뭐 다 알죠. 힌트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효원님의 신청곡 이상은 비밀의 화원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 코너 시그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2004년을 살고 계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자 TV를 보다가 건미역을 생으로 주워 드시는 바람에 위장이 파괴될 뻔한 위기 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건미역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진짜로 이거 장난 아니래요. 당시 금요일 밤만 되면 땡땡은 네모다 라는 유행어와 함께 온 가족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던 지식 충전 예능의 절대 강자 50인의 감정단이 누르는 노란 지식의 별이 켜지던 장면 하이라이트였던 이 프로그램의 제목 바로 스펀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수많은 유행어와 신기한 지식들을 남긴 이 KBS의 전설적인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남산에서 기타를 치면 라디오가 들린다였어요. 남산에서 기타를 치면 네모가 들린다였는데 라디오가 들린대요. 그래서 기타를 남산에서 진짜 어느 지역에서 앰프를 꽂고 그 전기 기타를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어떤 주파수의 라디오가 앰프에서 나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쓸데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KBS의 전설적인 예능 프로 스펀지 땡땡은 네모다라면서 네모 박스를 가려두고 요걸 이제 맞추는 게 핵심인데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어요. 네. 네모 박스 속에 숨겨진 상상 초월의 정답이 공개되는 순간 시청자들도 감정단들도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곤 했죠. 자 일단 뭐 레전드 네모다 한번 몇 개 알려드려볼게요. 우는 아기를 달랠 때는 진공청소기가 특효다. 그리고 사람의 콧바람 세기는 양쪽이 서로 다르다. 야 진짜 이거 신기하다. 팔굽혀펴기 10번만 하면 키가 커진다. 진짜?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 폭발한다. 아 이거는 이때 유행이었죠. 예. 그 콜라

보면은 그 싱크대 쓰댕에 치등등등등 하면서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떨어지는 소리. 그들은 바로 멈춥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생후 며칠 혹은 몇 개월 안 돼서 맨날 울어서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참고하십시오. 7345님, 저는 오랑우탄도 간지럼을 탄다 실험이 제일 웃겼어요. 바나나로 유인해서 팔 올리게 하고 간지럼 태우니까 오랑우탄이 자지러짐. 아, 오랑우탄 너무 귀엽죠. 김수영님, 모기 물리는 실험한다고 우통 까고 들어가던 실험맨 생각나요.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스펀지 실험맨. 맞아. 그리고 또 봤던 게 그거였어요. 저기 63빌딩에 비상대피로가 있는데 수직으로 내려오는 비상대피로가 있어요. 이게 천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면 1층, 63층부터 내려오면 사람 죽잖아요. 아, 그게 아닙니다. 그 천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왼쪽, 건물의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고 한 3층 높이를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람 안 다치게 천의 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한 3층 높이, 2층 높이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비상 통로가 있는 걸 실험맨들이 또 실험을 하더라고요. 1243님, 콜라에 아이스크림 넣으면 폭발한 데서 동생이랑 따라하다가 싱크대 대폭발, 엄마 대폭발. 진짜 우리 집 멸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안 해본 남자애들이 있을까요? 거의 다 해봤죠. 그 투게땡. 이거 잘 돼요, 여러분. 투게땡을 입에 물고, 아, 그리고 이제 엑설땡땡은 좀 비싼 아이스크림이어가지고 그걸로 하면 안 되고, 투게땡 같은 거를 입에 물고 콜라를 이렇게 드셔보시면 입에서 거품이 분수처럼 푸악 하고 나오는, 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치겠습니다. 2부 끝고 박지윤님의 신청곡 10cm 아메리카노 듣고 올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치면 파워의 팸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낸 또띠맘입니다. 저희 아들이 드럼을 제대로 쳐보겠다고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연락이 왔는데 글쎄 저번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당당하게 1등을 했답니다. 남편이랑 소리 지르며 기뻐하다가 드럼스틱 잡느라 굳은 살 가득했던 아들의 손이 생각나서 문득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1등이라는 화려한 결과 뒤에 숨겨진 아들의 피땀 눈물을 알기에 기쁨보다 감동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아들, 1등이라는 결과도 정말 축하하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럽단다. 앞으로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건강하게 즐겁게 음악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고 누구보다 너를 응원해. 서울살이 힘들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조만간 고기 파티하자. 사랑한다. 쌍디, 서울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노래는 체리필터의 우리 날다 신청합니다.

0: 아, 참, 이게 대견스럽네요, 아드님이. 야, 이게 드럼이 사실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드럼을 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이게 또 드럼이 장비도 이 세팅도 쉽지 않고, 네, 그중에서 또 성적이 엄청 좋으니까, 야,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시험이 아니라 평가에서, 어차피 같은 말인가? 요즘에 평가를 내신처럼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해야지 1등 하는 건지 아니면은 딱한번 봐서 1등 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드럼 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는, 어유, 이거 웬만큼 잘 치고 웬만큼 잘해서는, 네, 잘한다는 얘기가 듣기가 이게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종목이던데, 야, 진짜 우리 또띠맘님, 충분히 감격스러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심지어 또 고등학생 우리 조카가, 와, 이 대단하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주 야물딱진 아드님을 두셨네요. 우리 조카분도 혹시 같이 듣고 계시면 열심히 드럼 잘 치셔가지고 국가대표 드러머가 되시기를, 네, 황제파워가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엄마랑 나중에 저기 아빠랑 예쁜 추억 쌓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황제 파워에 도착한 문자들, 그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AS 센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넌.
1: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황제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무궁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0: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자, 오직 빵댕이들만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목동 SBS 11층에 위치한 AS센터. 빵댕이들의 맞춤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오늘도 순도 100% 고객 만족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황제파워 AS센터. 다들 어떤 코너인지 가물가물하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황제파워에는 하루에 몇천 통이 넘는 사연이 쏟아지는데요. 우리 SBS, 그러니까 제 애칭 신병수 AI가 적립 시스템으로 모든 사연을 입력하고 있다가 뒷이야기가 궁금한 문자, 미처 소개 못하고 넘어간 문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예, 다시 끄집어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AS 해드릴 사연, 바로 이겁니다. 8565님, 소개팅하는데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버하며 이야기하다 사례 들려 스파게티 면발이 코로 나왔습니다. 절 보고 있던 여성분이 경악하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자, 이 사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문자배틀 금운동에 나왔던 온몸으로 웃겼다 주제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던 비운의 사연. 스파게티 면발이 코로 나왔는데도 은메달이면 과연 금메달은 뭐였을지. 남친과 포옹 순간에 관략근이 풀려서 방귀를 꼈던 사연이 1등이었습니다. 네, 가지마 기억나네요. 가지마라고 앉는 순간 뿡. 아, 그때 배가 아픈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야, 이 쟁쟁한 이 방귀 폭탄 사연과 아주 박빙의 대결을 펼쳤던 분인데 이분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번 그 소개팅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지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빵디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 생후 528개월 된 배뚱뚱이라고 합니다.
0: 배뚱뚱이님.
1: 네.
0: 아, 진짜 그날 기억나는데 덕분에 진짜 너무 많이 웃었어요.
1: 아, 네.
0: 아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특히 면발이 코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하필이면 소개팅 장소에서 면발이 코로 나오셨어요.
1: 네, 저도 네. 그때 생각만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0: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렇게 된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 아, 네. 저 그 지인을 통해서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요.
0: 네.
1: 그 카톡 프사에 보고 제가 너무 이쁜 나머지 소개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0: 아, 많이 예쁘셨나 보네. 본인 마음에 엄청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1: 네,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0: 아, 본인의 본인이 봤을 때 연예인으로는 누구를 닮으신 분이었습니까?
1: 연예인의 지금 따지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때 그 김연아?
0: 아, 가나하게 네. 아름답게 네. 생기신 분이었군요.
1: 맞습니다.
0: 아니, 그때 먹은 스파게티 종류가 또 궁금하네. 뭐 알리올리오, 봉골레, 뭐 토마토 여러 개 있잖아요.
1: 토마토였습니다. 그 아주 색깔이 진한.
0: 아, 그러면 붉은색이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아, 사례가 들렸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이 대참사가 일어난 건가요?
1: 제가 그 소개팅 나가서 네. 너무 이제 이뻐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게티도 먹는 동 마는 동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0: 네.
1: 이제 콜라를 한 모금 먹었는데
0: 네.
1: 그게 사례가 걸려가지고
0: 네.
1: 콜라랑 같이 이제 코로 나오게 됐어요.
0: 하다가 나왔어요?
1: 네네네. 그래서 네. 옆에 그 소개팅녀가 아주 공포스러운 그 표정을 지으면서 경악을
0: 혹시
1: 표정을 지. 네.
0: 면발이 코로 나왔을 때.
1: 네.
0: 이거를 손으로 뺐나요? 아니면 들이마셨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있었나요?
1: 일단은 그 전 나온 줄 몰랐는데.
0: 네.
1: 그 소개팅녀가 코에 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0: 아, 나온지 모르고 계속 그럼 덜렁덜렁하면서 스파게티를.
1: 네네. 그래가지고 딱 보니 코를 딱 푸니까
0: 네.
1: 그 스파게티 면이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바로 그 소개팅녀 얼굴 보니까 공포 영화 본 것처럼.
0: 아, 쉽지 않은 장면이죠. 소개팅 나갔는데 남자애가 코에서 면을 뽑아내고 있으면은 이게 면 뽑는 기계도 아니고.
1: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0: 혹시 이게 토마토 스파게티라고 하셨는데 토마토 소스도 좀 나왔습니까?
1: 네, 붉은 면발이었어요.
0: 아, 붉은 면발이었다.

0: 아, 여성분의 그 멘트가 압권이었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히?
1: 그 여성분이 보자마자 혹시 그 뭐냐 평소에도 그렇게 면발을 잘 나오는지.
0: 어, 평소에도 그렇게 뽑아내시는지.
1: 네. 그래가지고 어. 아, 평소에는 안 그렇다. 네. 하고서 이제 비처리하러 화장실 갔거든요.
0: 아니 그렇게 그 여성분이 아름다우셨습니까? 이렇게 긴장을 할 정도로?
1: 네, 그때는 진짜 좀 간절했어요.
0: 아, 이제 사실 그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날 이제 소개팅 마무리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1: 그래서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제 비처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0: 네.
1: 나왔는데 이제 자리에 가니까 네. 여성분이 설마 없더라고요.
0: 아! 없다고요?
1: 네. 그래가지고 한 5분 이상 네. 기다렸어요. 화장실 갔는지 해서.
0: 네, 네.
1: 그래도 안 와가지고 그 주선자한테 그 물어보니까
0: 네.
1: 먼저 집에 갔다고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
0: 아, 이거는 예의가 좀 없네요.
1: 네.
0: 아, 예의가 좀 없는 사람이네. 사람이 살에 들리면은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거 너무 못된 거 아닙니까?
1: 네, 워낙 예뻐가지고.
0: 아, 그래도 아, 이거 얼굴로 우리가 결혼합니까? 이 전체적인 이런 아, 이게 좀 예의가 없네요.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적지 않은 충격을 본인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혹시 이거 면 포비아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1: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라면이나 네. 국수 같은 그 질따란
0: 네.
1: 그 면 같은 거는 좀 자제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혹시 네. 지금 결혼은 하셨습니까?
1: 네, 결혼했어요.
0: 어, 지금 아내분도 이런 기술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재능이죠, 재능.
1: 지금은 안 하고요.
0: 아, 혹시 그 이제... 뒤로도 좀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까?
1: 어, 없었어요.
0: 아, 그 후로는 이 기술을 다시 쓰지 않았고.
1: 네.
0: 아, 어, 아내분도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1: 네,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0: 뭐라고요?
1: 더럽다.
0: 아, 더럽. 더 러브이죠. 네. 사랑이죠. 더 러브. 그럼 아내분이랑은 첫 만남 때 뭐 먹었어요? 스파게티 안 먹었습니까?
1: 삼겹살 먹었어요.
0: 그것도 한번 나왔다면 아, 더 재밌었을 뻔했는데. 아, 어쨌든 네. 이 전국에 있는 우리 솔로 팡댕이들에게 아, 소개팅 때 스파게티를 조심하라라는 경각심을 지금 어, 몸소 보여주셨고요.
1: 네, 위험한 음식입니다.
0: 네, 수많은 남성 팡댕이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1: 처음 본 여성하고 혹시 만날 일이 생기시면 소개팅을 하시거나
0: 네.
1: 그러면 절대 혼란은 조금 드시고 특히 그 스파게티 그 토마토 파스타는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아, 그럼 어떤 파스타 어떤 파스타가 좀 괜찮을까요? 그나마.
1: 그나마 티 안 나는 뭐 그 올리브 파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0: 올리브 파스타.
1: 네. 그런 거는 나와도 좀 덜 창피하지 않을까 해서.
0: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스파게티 면이 또 짧은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나사처럼 네. 생긴 거.
1: 아.
0: 그런 걸로. 어, 그게 근데 또 나오면 더 경악스럽겠네요.
1: 그거 좀 그렇죠.
0: 네. 아, 뭐 일단 우리 배뚱뚱이 님.
1: 네.
0: 아, 진짜 전화 연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아, 본인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큰 네. 웃음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 지금 네, 네.
1: 그 와이프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0: 아, 좋습니다. 남기십시오.
1: 어, 우리가 결혼한 지 좀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난 절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는 절대로 코로 음식을 내보내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해. 그리고 사랑해.
0: 아유, 근데 아무래도 그 아내분이 결혼을 하신 거면 코로 음식을 뿜으셔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다라고 하실 겁니다. 일단 배뚱뚱이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혹시 신청곡 있습니까?
1: 네, 리스라핌의 스파게티 신청할게요.
0: 아, 뭐 신청곡까지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아, 이 노래는 뭐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약간 코로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1: 네.
0: 자, 아,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항상 황제 파워랑 함께 해주세요.
1: 네, 파이어!
0: 파이어! 아유, 여기 보니까 웃음소리가 그냥 성격이 아주 호탕하시네요. 자, 오늘도 확실히 AS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AS 필요한 사연들 끝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어,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뚱뚱이님께서 신청해주신 르세라핌 스파게리.

자, 여기서 3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배뚱뚱님의 사연을 명분 삼아서 수많은 우리 솔로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치면서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심한 오빠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무설래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위스키에 탄산수, 레몬, 얼음을 넣어 마시는 칵테일. 요즘 인기인 하이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하이볼의 원래 이름은 스카치 앤 소다. 탄산수 제조법이 등장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돼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이름 하이볼이 됐다고 해요. 당시 미국 철도에서는 기차 출발 신호로 공을 높이 띄웠는데요. 공이 높이 올라간 하이볼이면 속도를 내도 좋다는 뜻이었고, 이 표현이 기차 식당 칸에서 빠르게 서빙되는 이 칵테일 이름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이볼,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계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후.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10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운동복 입었다고 왕언니한테 눈치를 받고 계시네요. 솔직히 왕언니 타이시가 더 눈이 부시는데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김윤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에 본인들은 완벽한 비밀 연애라고 믿는 풋풋한 커플이 있어요. 어제 타이밍을 보다가 슬쩍 던져봤죠.
1: 너희 둘이 사귀지?
0: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아니라는데 터질 것처럼 붉어진 얼굴과 흔들리는 눈동자까지 속일 순 없더라고요. 서로 눈도 못 마주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요. 빵디, 이럴 땐 모르는 척 슥 빠져주는 게 맞겠죠? 내 연애도 아닌데 50대인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간질간질한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완벽하게 소개해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예쁘게 연애해. 네, 오늘은 비밀 연애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김윤정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짓궂네요, 우리 윤정님. 근데 이걸 또 지켜보는 사람들은 놀리고 싶어서 내 마음을 꾹꾹, 놀리고 싶어도 못 놀리는 그 마음을 꾹꾹 담고 있어야 하죠.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아이유의 좋은 날. 네, 선곡을 해놨네요. 그냥 이 노래 황제 파워에서 나오면 이 커플 옆으로 스피커 쓱 갔다.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우리 마음도 딱 중간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이 상태 자 여기서 살짝 기분 좋은 쪽으로 신나는 쪽으로 옮겨봅니다 월요일에 입장하면 기분이가 좋아져 버린다고 오늘 월요일 REF 고요 속의 외침으로 출발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AS 센터는 자 소개팅에서 이오리를 먹다가 코로 뽑은 사연이었죠. 과연 어떤 요리였을까요? 힌트는 소개팅의 정성 메뉴고요. 르세라핌의 노래에도 있죠. 여기까지.

오사님. 아니 오늘따라 믹스커피가 왜 이렇게 달달하죠? 세 봉지째 흐리세요. 야, 국공사님 오늘 하루가 많이 더 됐나 봅니다. 에너지 빔 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8822님. 엄마가 반찬을 보내주셨는데 택배 상자 안에 용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문자 진행시켜.

추천 은유미 빵기 수학숙제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인치에 그래요. 하루 종일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제파워 듣다가 잠깐 쉬고 머리 휴식하고 하면은 5시간 걸리고 1시간에 끝내버린다고요.

장곡입니다. 하이디 지니. 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AS 센터 소개팅에서 이 요리를 먹다가 코로 뿜은 사연이었죠. 과연 어떤 요리였을까요? 힌트는 소개팅의 정성 메뉴 그리고 르세라핌의 노래에도 있죠. 여기까지.

월드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골 슬퍼지게 하기 전에 자, 오늘 저녁 메뉴 말 안 해도 알겠죠? 오늘 저녁 메뉴는 퀴즈의 정답입니다. 아셨죠?

6613님, 부모님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가는데 가족 티셔츠를 맞췄어요. 아 너무 귀엽겠다.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아 가족들이 이렇게 단체 티 입고 돌아다니는 거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인천이 우유에 바나나랑 블루베리를 갈아서 원샷 했어요. 꿀까지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가만 보니까 맛있는 거지 달달한 거를

드십시오. 자, 오늘도 덕분에 2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도 4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드릴 에너지까지 다 챙겨서 오겠습니다. 퀴즈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있을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자, 남은 하루도 여러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십시오. 오늘 끝곡 케이스의 그때가 좋아서 준비했고요. 요거 들으면서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가능.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는 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 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후바오 동생이 태어났더라고요.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는데 손바닥만한 몸에 눈도 아직 못 뜨고요. 하얀 솜털만 보송보송. 이런 아가가 어떻게 그렇게 큰 자이언트 판다가 되는지 볼 때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끝없이 솟은 빌딩, 커다란 고목나무, 드넓은 바다까지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꼬물대는 아기 판다를 보며 괜한 경건함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0: 오늘도 응원할게 흰이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수요일 첫 곡이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8585님, 아기는 다 사랑이죠. 우리 집에는 자이언트 판다처럼 덩치만 큰 아기가 있어요. 지금 옆에서 저녁 안 주냐고 난립니다. 이렇게 귀여운 문자를 넣어주셨고, 박혜영님, 나도 아기 때는 작았는데 자이언트 아줌마가 됐네요. 귀엽죠, 이 문자도. 자이언트 아줌마 선물 갑니다. 아이바오의 세 번째 출산이죠. 예, 몸무게 171g으로 태어났습니다. 딸인데요. 171g? 아니, 그럼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봤더니 4.5kg. 4.51 더 정확히는. 우량한 거죠. 보통 뭐 한 3.6 뭐 이럴 정도인데 아주 튼실하게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올 겨울이면은 루이바오랑 후이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된다고 해서 예, 새로운 아기 판다가 태어난 게 또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영수증은 오늘 하루 어디서 누구와 뭐 하면서 돈을 어디에 얼마나 소비하셨는지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합니다. 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는 러브 119 3, 4부도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와!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제이레빗 넌 언제나 이어드렸습니다. 배영기님 오늘도 러브게임 들으며 야간 작업에 투입됩니다. 언제쯤 야간 작업에 해방될까요겠죠? 예, 오타가 나가지고 행방될까요가 아니죠. 해방될까요. 아이고 배영기님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3527님 퇴사한 지 보름도 안 된 백수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랑 같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 백수 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사람 없는 평일에 여행 다니니 여유롭고 좋네요. 월요일에 경주로 여행 와서 지금은 포항입니다. 지금 이동 중에 라디오 듣고 보내봅니다. 이런 시간이 또 일생에 언제 오겠습니까? 예, 평생에 한 번도 앞으로 안 올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퇴사는 하셨으니까 일단 이 시간을 보람되게 잘 쓰시기 바래요. 3527님께 선물 갑니다.

버는 건 새끼 판다면서 쓰는 건 다 큰 푸바오. 무럭무럭 튼실하게 가득값도 잘만 자라네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3011님 엄마 생신이라 케이크 구매해서 집에 가고 있어요. 안전벨트도 매주고 어머 조심조심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 식사할 예정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도 태어나고 자이언트 특급 우리 엄마도 태어난 6월입니다. 아니 다들 엄마를 왜 자꾸 이제 특급 자이언트 엄마라고. 예. 안전벨트를 매줬어요. 케이크 흔들리지 말라고. 이거 이제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안전벨트를 예쁘게 맸는데 이 크림 케이크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엄마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0458님 역시 다이땡 밴드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7,500원 쓰고 나왔네요. 하지만 다 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건 하나도 안 샀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땡 간 이 기분 알죠? 예, 거기 정말 개미지옥이잖아요. 뭐 선크림 5,000원, 폼그린징 5,000원 예, 많이 사셨어요. 총 10,000원 예, 지출 7,500원 예, 지출을 하신 분입니다. 4130님 누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1학년 딸 미술학원 학원비를 결제했네요. 맘 같아서는 영어 수학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가야죠. 예, 부모님 좋아하는 거 보내잖아요. 기억도 못해요. 저도 예전에 다니기 싫어하는 그 피아노 학원을 5년을 다녔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피아노 7월 못 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발레 학원을 갔더니 제가 막 발걸음 가볍게 그 학원 가는 걸음이 너무나 가벼웠대요. 예. 4130님 미술 학원비 결제 축하드립니다. 2190님 3년 전에 일하던 어린이집 현장에서 재취업하게 됐어요. 보건증, 채용 신체 검사서, 잠복 혈액 확인서 등등 거의 10만원 가까이 썼어요. 그치만 취업의 기쁨과 설렘이 더 크네요. 아유 재취업 축하드리고 축하 선물 갑니다. 축하 축하. 5238님 저 오늘 회사 휴가 내고

애기들 남편한테 맡기고 혼자 제주도 왔어요. 한라산 등반하고 흑돼지 먹고 이제 서울 가려고 합니다. 멋진 여행이었다고 응원해주세요. 멋지다 5238님. 네, 저도 제주도 당일로 갔다 오는데 아 저는 한라산 등반까지 못했어요. 그냥 뭐 먹고만 오는 거지. 아, 이분 대단하십니다. 선물 가고요. 이적 하늘을 달리다 이어집니다.

하늘을 달리다 이적이었습니다. 이 노래 나가는 사이에 인증샷이 왔는데 너무 힐링되는 인증샷이라 2815님 소소하지만 뒤늦게 텃밭을 시작했어요.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이라 걱정이지만 부족한 햇볕만큼 정성으로 키울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길 응원해 주세요. 라송. 보기만 해도 푸릇푸릇 초록초록 그리고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큰데요. 그리고 앞에 와, 이렇게 막 대도 다 세워줬어요. 그리고 바질 같은 것도 있고 상추 같은 것도 보이고, 예. 아, 토마토인가요? 저 대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인데 매일매일 이걸 보면서 출퇴근을 하고 하면 너무너무 보람될 것 같습니다. 잘 자라길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다음 사연은 김다연님인데요. 회사 후배가 평소와 달리 표정도 안 좋고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라고요. 카페 데리고 나가서 커피랑 샌드위치 먹으며 이야기 들어줬네요. 내 눈에는 너무 귀여운 20대의 연애, 마냥 귀여운 후배 달래기로 25,600원을 소비했네요. 여러분, 우리 20대 때다 이런 소비, 30대 때 이런 소비 해봤죠? 이렇게 친구 중에 누구 하나 이별하고 또 나도 또 이별할 때가 있고 정말 30대 때 이런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김다현님, 아유, 정말. 20대 때는 그게 정말 큰일이지만 나중에 또 생각하면 에, 내 20대 연애 너무 귀여웠다 이런 때가 온답니다. 네, 김다연님께 선물 가고요. 102님의 신청곡 바로 이어드립니다. 박재정 헤이.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게임의 법칙. 업무차 해외 교육에 잡혀서 싱가포르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담 통역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업 마케팅 담당이자 통역을 맡은 그녀를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5일간의 일정 동안 현지 교육자와 저, 그리고 그녀, 이렇게 셋이 늘 함께 다녔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싱가포르의 명소와 맛집도 함께 다니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고향이 경주라고

0: 가봤고요. 경주는 수학여행 때 말고는 안 가봤는데.
1: 그렇죠. 대부분 불국사, 참성대 뭐 이런 데 말고도 경주에 좋은 곳 많아요.
0: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경주.
2: 그때는 그 정도로 끝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느낌은 있었지만 일로 만난 사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다가가긴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0: 아니, 제가 이번에 친구랑 경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경주가 고향이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요. 갈 만한 곳 추천 좀 해주세요.
2: 순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럼 혹시 제가 직접 동행하면서 가이드를 해드려도 될까요?
0: 어머,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2: 바로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 함께 경주로 떠났죠.
1: 자, 여기 보시고요. 아, 좀 더 좀 다정한 포즈. 아하, 웃으시고. 예.
0: 이렇게 해요?
1: 예, 좋습니다. 예, 하나, 둘.
2: 마침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었기에 그녀의 사진을 많이도 찍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요.
0: 아, 저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보기는 처음이에요.
1: 이거 다 인화해서 드릴게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0: 아,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2: 바빴습니다. 우선 사진들을 인화하고 제일 잘 나온 것들로 골라 정리하고 노트에 사진과 함께 한때 끄적여봤던 시를 적어 앨범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했습니다.
1: 바람소리가 들리세요?
2: 꽃내음 가득 전해주는 바람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린다고요? 눈을 감아보세요. 푸르른 들판에 노랗게 물든 꽃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바람소리가 들리세요? 그날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 그녀의 나이는 31. 저의 어린 나이와 여러모로 부족한 집안 사정에 약간의 반대는 있었지만 결국엔 그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도록 함도 드리고 결혼식도 올렸지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이제는 네 식구가 되어 결혼 20주년 세레모니를 할 예정입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우리 집 거실 벽면에는 연애 시절 찍은 그녀의 사진들로 가득한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청순했던 여자가 어떻게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는지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미안할 때도 있지요. 이 마음 잊지 않고 30년, 40년, 아니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스위스러우 사랑해. 성행숙님 눈을 감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울둥이 밥 먹다 눈을 감네요. 너무 귀엽죠. 아, 시 진짜 감정 넣어가지고 읽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분 오늘 대단한 게 장승훈님의 러브스토리거든요. 그 앞서서 지금 현재에도 거실 벽면에는 연애 시절 찍은 그녀의 사진들로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 액자를 저한테 인증샷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액자가 이렇게 크면 그냥 결혼사진, 뭐 가족사진 이렇게 한 장만 덜렁 들어가 있잖아요. 세보니까 한 50장이 넘는 사진들로 구성을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50장 넘는 사진이 그 큰 액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이 다 생각이 나겠죠. 예, 연애 시절 안에 그 사진 액자. 아, 그리고 또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으로 또 코멘트도 적고 시도 남기고 정말 아주 그냥 정성이다 정성이야. 예. 움짤이라고 알죠 여러분? 이걸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이걸 다 붙이면 또 영상이 되잖아요. 움직이는 영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보내주시고 사연이 이렇게 소개되다니 신기하네요. 사연자가 문자 주셨습니다. 장승우님. 와이프랑 저녁 준비하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박수현님 목소리로 들으니 더 아련하고 그리워지네요. 사연 소개해 주셔서 다음 주 결혼기념일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20주년

네, 정말 큰 이벤트. 그렇죠. 나중에 30주년에도 러브게임의 법칙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종종 두 분의 추억에 러브게임 저도 넣어주세요. 아주 사진마다 사랑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이 애정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니까 그 사진 한장한 장이 어떤 사진보다도 다 애정이 묻어나서 와이프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20주년 잘 보내시길 바라고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긴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휘성 너라는 명작.

0: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오늘 이정현 7723님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한 갑자기 아이오아이였습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한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나는 문어. 아내는 문어의 꿈을 특별히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0903님. 언니 이번 주 주말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리는 대문어 축제 여기에 참가하게 돼서 준비 중입니다. 체험부스에서 문어 키캠 만들기 진행 예정이래요. 축제 때 많은 분들 와주면 기쁠 것 같아요. 볼거리 먹거리도 많으니까 놀러 오세요. 대문어 축제 고성군입니다, 여러분.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안혜은 문어의 꿈 지금 흐르고 있고요. 0903님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과 함께하는 러브 119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오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치읓 이응.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기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남기는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두꺼운 앨범에 인한 사진을 넣었다면 요즘은 SNS에 일상을 기록하며 순간을 박제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열풍도 결국은 이것이 그리워서 다시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답게 보정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치읓 이응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아유,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 정답은 추억이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추억으로 사는 것 같아요. 2620님. 학창시절 친구들이랑 다이어리 속지 교환하고 스티커 사진도 찍어서 다이어리에 많이 모아뒀었는데 집에 가서 예전 다이어리를 찾아봐야겠어요. 7774님. 오늘 유치원 입학한 지 100일, 100일 추억하며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추억을 보내주신 안지민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치읓 이응으로 참외가 왔습니다. 지금 참외 맛있죠? 참외 계절. 원하정님, 또 창원이 됩니다. 우리 딸들 야구에 빠져서 창원까지 야구 보러 갔어요. 김선미님, 창원, 정아름님, 추위. 남편이랑 온도차가 나서 남편은 밤에 잘 때 선풍기를 틀고 자고 정아름님은 추워서 아직도 두툼한 솜이불을 덮고 잔다고 온도차가 이렇게 난다며 정아름님 추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왔어요. 0715님 또 오답은 나의 최애입니다. 최애가 되네요. 치읓 이응 8810님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요 정아름님 8810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러브 119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호해줄게요.
2: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 진료실 러브 119. 시선을 뺏겨 많은 사람 속에서
3: 순간 너만 보였어. 아, 제가 좀 웃겼어요 방금. 처음.
2: 왜요?
3: 아, 오늘 진혁 씨 이제 모자가 약간 이렇게 힙합 하시는 분 같이 했는데 갑자기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2: 아픈가요?
0: 아픈가요? 아픈가요?
2: 아, 네. 오늘 러브 게임의 공식 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 두 분 모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혁 씨가 생일 카페를 이제 여기저기 도셨던데.
0: 네네, 맞습니다.
2: 어땠어요?
0: 아, 진짜 이게 사실 생일 카페를 해주시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고.
2: 그럼요. 맞아요. 보통 그 동일이 그럼요. 아닙니다.
0: 정말로. 이게 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카페당 한 팬분만 계속 하세요.
2: 네네네.
0: 팬분들은. 네.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2: 감사 인사 한번. 예.
0: 아, 정말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이제 SNS로 올리고 그랬지만 네. 그래도 진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생일 카페 챙겨주실 때 뿌듯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노력하는 연기자와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이단 감사드립니다.
3: 아니, 근데 무슨 비장하네요.
0: 오늘. 비장해야죠.
3: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앞으로.
0: 앞으로. 아, 네. 아,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제 팬분들도 해주는 맛이 나죠.
2: 그럼 의미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행복해서 해주는 건데 네. 그 맞아요. 아티스트가 이렇게 기뻐하면
3: 네. 네. 수상소감인 줄 알고.
0: 아니 왜냐면 어떤 한 팬분은 네. 그 프린트를 제가 15년부터 25년까지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만들어온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에요. 진짜 네. 팬분들이 이게 절대 당연하지 않고 그거 한 번을 위해서
2: 여러 개를 준비하는 거고
3: 설치면서 할 거 생각하니까.
0: 라디오도 있었어요.
2: 네네.
0: 그 거기 필모에 박선영의 러브게임이라는 그래. 무단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0: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2: 진짜 정성이야. 이거는 진짜

0: 너무 행복한
1: 그러니까
0: 이거를 영상을 다 촬영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나중에 10년 뒤에도 볼 수 있게.
2: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0: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지 씨는 제가 스토리 보고 네네. 아기를 안고 있길래
1: 맞아요.
0: 아니 누가 보면 언니가 애난 줄 알겠어요. 조카인 줄 알겠어요.
1: 아니 진짜 이게 이렇게 레이디 제인 언니가 네. 이제 쌍둥이 애기인데 네. 우주 별이에요. 네. 우주랑 별인데. 네. 제가 매주 사실 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애들이 너무 쑥쑥쑥 커가지고 저 2주 전만 해도 아예 뭘 잡고 못 썼는데 네. 근데 어제 갔더니 이제 막 뭘 잡고 서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아니 네네. 그래서 기사가 네. 떴어요. 그 이제 그 아이를 막 안고 있으니까 허영지 20세 결혼 아이 넷 꿈 무속인 40세 안에 결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근데 이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네. 이제 살짝 봐주신 거예요 저를.
0: 아 근데 언제 결혼한다고요?
1: 40세 안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0: 그 저는...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 2, 30대 처자들을 모아놓고 40대 안에 결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네, 저도 살짝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네. 애정으로 봐주신 거니까
2: 그럼요,
1: 네. 또 열심히 살아봐야죠.
0: 근데 정말 무속인들 진짜 너무해. 저한테는 결혼을 못한다고 말한 무속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20대부터
1: 언니 아직 안 끝났어요.
0: 하지마. 하지마. 그러지마.
1: 아니 왜요? 아니 왜요?
0: 그래서 그러니까 50까지 결혼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런 해줬어야지. 그리고 40 넘어도 어렵다 이거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래서 단 한 명도 그런 사실을
2: 진짜 언급하지. 한 명도?
0: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래서 영지 씨 큰 기대는 말아요.
1: 아 네. 네.
0: 또 되게 씁쓸하게 또 오프닝을 또.
1: 아 죄송한데 기분 좋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1: 뭐 아기를 안고 있는데 뭐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0: 그러다 또 결혼 얘기만 나오면 우울해져나.
2: 아니 아이 넷은 진짜 힘들 텐데.
0: 그럼.
1: 제가 그 얘기를 아이 넷을 낳고 싶다는 거를 스무 살 때
0: 얘기했어요.
1: 꿈을 꿨다고. 예 얘기했죠. 지금 이제 안 되죠.
0: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망했어. 아 어차피.
1: 아니 스무 살 때 그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21살에 제가 데뷔를 했어요.
0: 그러니까.
2: 네, 그렇죠.
1: 그래가지고.
0: 그래서 네.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1: 너무 예뻐요.
0: 근데
1: 진짜?
0: 여러분 허성윤 씨가 애기 난 건 아니에요.
1: 아, 맞아요.
0: 조카는 네. 아닙니다. 레이디 제인의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2: 오해하겠어요.
0: 그럼 오해하죠. 네. 예. 자 러브릴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연애에 대한 모든 고민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사랑에 관한 고민만 받습니다. 긴 글로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한 남자분이에요.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남자분의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3: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1년 넘게 만나고 있고요.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투게 돼요. 여자친구는 제가 약속이 있을 때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
4: 친구 누구?
3: 대학 때 친구들.
4: 몇 명?
3: 3명.
4: 어디서?
3: 건대.
4: 왜 만나는데?
3: 오랜만에 얼굴 보려고.
4: 그럼 몇 시쯤 끝나?
3: 이런 식? 거의 육하원식으로 꼬치꼬치 묻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도중에도 연락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4: 뭐 하고 있어?
3: 밥 먹지.
4: 영상통화 한번 해봐.
3: 어? 지금? 여기서 갑자기 왜?
4: 그냥 보고 싶어서.
3: 결국 영상통화로 돌려서 친구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식당도 보여줘야 끝이 나죠.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4: 응.
3: 왜 그렇게 내가 어디만 가면 자세히 알고 싶어해?
4: 알아야지 안심이 되니까?
3: 그래서 제 생각을 털어놓았죠. 있잖아, 나는 연인 사이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4: 아 뭐야? 아니 그럼 뭐 내가 널 못 믿는다는 뭐 그런 거야?
3: 못 믿는 거 아니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0: 이러다 싸워 이제. 싸워 이제.
3: 저를 좋아하니까 궁금하고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는 거 여기까진 좋은데 무슨 보고하듯 설명하고 인증하듯 영상통화하고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연애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확인일까요?
0: 아유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1: 근데 아직 1년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0: 아니 그리고 그러면 미리 좀 전화를 해줘요. 여친 전화 오기 전에.
1: 그래 이거 6화원책 물어보기 전에 그냥.
0: 그러니까 영상통화 요구하기 전에 미리 좀 전화를 해줘요. 나 지금 친구들이랑 와서 밥 먹고 있고 지금 메뉴 나왔다 하고 끊어주면 되지.

0: 있잖아요.
1: 데리고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친구가. 근데 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먼저 아 오늘 어디서 몇 시에 누구랑 어디 뭐 어디서 만난다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문제 될 거는 그렇게 딱히 없을
0: 그쵸,
1: 것 같은데.
0: 그렇죠. 이제 뭐 믿어주면. 근데 여러분 이게 관심인데 인정. 근데 관심이 과해지면 집착이 되죠. 근데 그쵸. 그게 선하나 차이잖아요.
2: 그렇죠.
0: 선하나 차이잖아요. 이 집착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의 문자 주제 집착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집착해봤다. 나는 데이트할 때 뭐 하루에 뭐 20통도 연락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집착 당해봤다. 두 가지 다 받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집착이 너무 없어서 서운했다도 보내주세요.
1: 그래서
0: 제 남친은 제가 말하고 나가면 뭐 그날 밤 새고 들어와도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서운했어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야 이번 주제 세네요.
1: 네, 네. 집착. 집착의 기준이 언제 어디까지인가?
0: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집착해봤다, 당해봤다 다 맞아요. 포함입니다.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집착입니다. 송지은 미친 거니?

0: 송지은 미친 거니 이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집착에 관한 경험담을 읽어드립니다. 1254님.
1: 오늘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서 못 만난다고 했더니 내 집에 말도 없이 와서 기다리고 있던 엑스.
0: 와, 집에.
1: 진짜 늦게 끝나는 건지 거짓말인지 확인하려 했다고 해서 헤어졌어요.
0: 와, 집에 와 있어요.
2: 근데 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좋았으면 네. 약간 어? 서프라이즈네?
0: 그쵸.
2: 어 뭐지 뭐 감동이야 이렇게 네.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0: 무서워 그쵸? 이게 이미
2: 무서운 거 이미 약, 조금 네.
0: 소름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애정을 넘은 거죠.
2: 맞아요 예. 맞아요.
0: 2221님
2: 저는 연애할 때 연락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0: 많이 계세요.
2: 잠자는 거 말고 2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어디 다치거나 아픈 거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하게 되고 부재중 전화 100통도 찍어봤어요.
0: 와, 대단하다 진짜.
2: 근데 이거는 근데... 맞는 분들끼리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0: 그렇죠. 맞아요. 야, 근데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면은 뭐 몇 통을 해야 되는 거야? 회사 와가지고도 2시 점심 먹기 전에 그죠 한 세 통을 해야 되고 굉장히
2: 좀 어머 이거 좀 힘드네.
0: 7407님
1: 22살 전역하고 복학한 후 만난 여자친구가 집착이 심했는데 대학교 동기들하고 점심 시간에 밥 먹으면 절대 이성이 있으면 안 되고 아. 밥 먹는 곳 식탁 수저 개수랑 사람들 얼굴 다 나오게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0: 매일
1: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느라 전화 못 받았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머리 자르던 미용실까지 와서 결제 문자 확인까지 했. 전 여친 많이 좋아했지만 결국 제가 너무 지쳐 헤어졌었네요.
0: 네, 이건 믿어줘야 되는데 미용실까지 와서 결제 문자 확인하면 그 네, 모든 심하다. 사람이 다 알게 되잖아.
2: 저도 좀 근데 이 문자 보면서 느낀 게 젊다라고.
0: 그래 젊어 진짜.
2: 너무 젊네.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막, 이게 막 어렸을 쫓아, 때 막 쫓아가고 할 수 있는 막 약간 그런
1: 사랑을 열정적으로.
0: 맞아 하네. 이제 더 나이 들면 여러분 마음은 그래도 못 가. 그냥 아니 그래 맞겠지 뭐 믿어줘야지 이렇게 됩니다.
2: 그러니까. 어려서 할 수 있었던
0: 맞아요. 네. 7870님
2: 연애 시절 연락에 집착하는 여자친구에게 눈 떠서 잠잘 때까지 1시간 간격으로 뭐 하는지 말과 함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0: 센노그냐고 이거
2: 그렇게 그렇게 5년 하니까 반응이 없어서 작년부터 연락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연락 안 해도 뭘 안 하네?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말하길 내 집착병을 자기가 치료해줬어. 이제 제발 그만 보내.
1: 아 이건 좀 좋은 선례네요.
0: 아 정말 너무 다행이다. 너무 아니 앞서서 2시간도 우리가 학을 뗐는데 1시간마다 매번 보낸다는 거예요.
1: 샌로그냐고 해서 너무
2: 아니 7870님이 앞서갔네요. 유행을 앞서갔어.
0: 네. 그렇네요. 진짜 1시간에 한 번은 1244님
1: 회식 가면 다들 남친 여친 남편 와이프 전화 오는데 전 전화 문자 한 통도 없습니다. 서운해서 한마디 하면 믿으니까 허튼 행동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는데 참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섭섭하니 관심 가져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러면 이런다고 난리야 저러면 저런다고 난리야 전화를 안 하면 하라고 난리야 하면 안 한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해박해인데 너무 힘드네요. 어느 장단에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요.
0: 네, 1244님께는 선물 갖고요. 5689님
2: 연애 시절 제가 나가서 술을 먹든 말든 11시만 되면 자던 구 남친 현 남편 친구들이랑 놀 땐 쌩쌩하게 놀아서 싸운 적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1: 이거 좋죠.
2: 그만큼 믿으니까
0: 그렇지 그래야지 맞아. 결혼을 네. 하셨네 또 이분은
2: 맞아요. 네. 잘하셨네요.
0: 5586님
1: 저는 남편과 연락을 안 하는 편인데 남편 출장 갔을 때 몸이 아파 병원 입원했는데 남편은 저 입원한 것도 몰랐어요.
0: 이건 좀 심하다.
2: 이거는 연락을 해줬어야 돼. 네,
1: 이거는 집착이랑 관련이 없고
0: 그래 이거는 관심이
2: 아니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아내분은 남편이
0: 걱정할까 봐 걱정할까 봐
1: 너무 무관심이다.
0: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한 건데
2: 안 하니까. 네.
0: 정말 여러 커플들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자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거 뭐가 있나요?
1: 요리하는 시간이요. 요즘 저녁마다 요리를 배우는데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활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만 기다려요.
2: 퇴근길에 듣는 라디오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을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좋아하는 노래라도 나오면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0: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사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자꾸 들여다보세요. 일상 곳곳에 특별함이 늘 함께할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박소연.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허영지, 이진영 연애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러브119 이번에는 짧은 고민 사연을 재빨리 참견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도 고민 받으니까 여러분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로켓 상담 OX 참견 빠밤. 이름을 밝혀주셨어요. 위은유님. 은유님.
1: 예쁘시다.
0: 여자분이에요.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소개팅 후에 그 남자가 먼저 연락을 주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와요. 그 사람은 본인 시간이 중요해서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싫대요. 근데 잘생겨서 자꾸 마음이 가요. 제가 막 다가가도 될까요? 다가가라 하면 오, 그만해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오,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입니다. 여자친구가 감기가 걸렸는데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래요. 감기 없는다고 스킨십도 거부해요. 제가 대신 감기 가져가고 뽀뽀할까요 말까요? 뽀뽀해라 하면 오, 참아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네.
0: 이거 하면 안 되지. 상대가 싫다는데.

0: 네, 저희는 살짝 생각이 다르네요.
1: 아, 달랐어요. 예, 예. 자, 여자분입니다. 언젠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면 함께 쓰려고 커플 잠옷, 커플 머그컵, 커플 실내화 등을 사놓고 저 혼자 신부놀이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솔로 생활 오래 하더니 애가 이상해졌다며 병원이라도 가보래요. 저는 이렇게라도 가상의 남자가 있다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이상하다 하면 O, 정상이다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오.
1: 여기.
0: 이거부터 살짝 이거는 네. 왜냐면 미래의 남자친구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 생겼어. 근데 갑자기 집에 놀러 왔어.
1: 그래,
0: 근데 이렇게
1: 커플 잠옷.
0: 모든 커플 잠옷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이 남자친구분은 그치.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1: 왜냐면
0: 나 사이즈도 안 맞는데.
1: 자기의 취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니까. 아, 그래서
0: 네, 예. 그리고 약간 이거 뭐야? 전 남친하고 한 거야? 약간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1: 아, 근데 새 거잖아, 새 거. 아직 다 뜯지도 않은 커플 잠옷 새 거. 그러니까 양말도 새 거.
0: 하려다가 헤어졌나? 약간 뭔가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만약에 안 맞아요. 그 남자분과. 그러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거.
1: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0: 굳이.
1: 굳이.
0: 생기면.
1: 네. 자, 그리고 앞서서 OX가 나뉜 게 있었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다가갈까요 말까요 였거든요.
0: 네. 저는 그냥 좀 기분 나빠서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요.
2: 진짜 죄송한데 저도 그거였어요. 저도 X였어요.
0: 네. 그냥 솔직히 하든지 말든지.
2: 저 죄송한데 OX 참견에도 이런 걸 봤나요?
1: 그럼요. 봤죠. 이분한테 심각하니까.
0: 아니 안 심각해. 우리 언니 놀리려고.
2: 놀리는
0: 거잖아요.
2: 거예요 이거.
1: 아 그래요?
2: 네. 그럼요.
0: 이거 이거잖아요.
1: 진짜 아, 나 그 의도를 몰랐네.
2: 이거 청취자분들한테 여쭤보면
1: 예, 예.
2: 이거 진짜 사연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아니오라고 네. 보내실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2: 지금
0: 여자친구가 감기 걸렸는데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말랐는데 저는 옮겨도 괜찮아요. 제가 감기 다 가져갈게요. 뽀뽀할까요 말까요? 이거
2: 알아서 하세요.
1: 아 그런 거였군요.
0: 그래서 저희는 그냥 참으세요. 네. 이렇게 한 겁니다.
1: 아 제가 맥락을 못 짚었네요.
0: 아 이게 근데 이분은 그랬으면 더 열받았을 수도 있어. 언니처럼 맥락을 몰라.
1: 저는 몰랐어요.
0: 뭐 알아서 하세요.
1: 네네네.
0: 오히려 더.
1: 아 김성현님이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1: 맞았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소개팅 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잘생긴 소개팅 남을 만나셔가지고
0: 은유님
1: 다가가라 5로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0: 네,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마음이 가는 거니까 저는 일단은 그 뭐 일주일에 연락을 한 번 하고 이분이 뭐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스타일이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2: 맞죠,
0: 일단 다가가 보고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1: 추천합니다. 네. 9909님이 그럼 선물 보내지 말고 뽀뽀를 허락해 주세요 하셨는데
2: 너무 좋네요.
1: 이 세 분께는 선물이 가지 않습니다. 네. 원래 세 분께는 네.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리니까
0: 맞아요.
1: 선물이 네. 가지 않아요. 네. 예, 생김 노 눈치 이어드립니다. 노 눈치 피처링 크러쉬.

0: 노 눈치 생긴 피처링은 크러쉬였습니다.
1: 너무
0: 아우, 아주 저한테 아주 딱 맞는 선곡이었네요.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2: 아, 네.
0: 다음 사연은 여자분이고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가고요. 여자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드려요.
3: 제 남자친구는 양복 입고 출근하는 직업이랑 평일에 만나면 진짜 드라마 남주 같아요.
0: 오.
3: 수트 차림에 넥타이 딱 메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 내면서 걸어오면 멀리서부터 괜히 설렌다니까요. 문제는 주말 데이트입니다. 저는 주말이면 오히려 더 꾸미는 스타일이거든요. 머리도 하고 옷도 이쁜 걸로 고르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데 남친은 늘 목 늘어난 반팔 티에 고무줄 바지, 슬리퍼 차림. 가끔 카페 창문에 비친 남친 모습 보고 화들짝 놀라요. 못 볼 거 본 것처럼요. 그래서 돌려 돌려 말을 하죠. 오빠! 아니 오빠는 그 회사 갈 때가 훨씬 멋있다.
4: 아 세상에서 양복이 제일 불편해. 주말만이라도 편하게 살자. 난 고무줄 바지가 제일 좋아.
3: 아 근데 저만 계속 꾸꾸꾸 하니까 점점 좀 민망한 거예요. 나 혼자 소개팅 나가는 사람 같고 그래서 저도 한번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가봤거든요. 근데 절 보자마자
4: 너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3: 어? 아니 나 그냥 오빠 따라서 편하게 입은 건데.
4: 아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넌 평일에 정장 안 입잖아.
3: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섭섭해져요. 저만 노력하는 것 같고 오빠는 이제 내가 너무 편해졌나 싶고 제 앞에서 조금만 더 긴장된 모습을 바라는 나 과한 요구일까요?
4: 아 이거는
0: 이게 약간 거울 치료 같은 건데 그렇죠? 이쪽 네. 여자분이 이제 똑같이 트레이닝복 입고 나가니까 편하게 나가니까 고무줄 바지 입고 나가니까 어 너는 그러지 마 이거 완전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
3: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4: 맞아 맞아요. 이거는 나 남자인 나도 좀
3: 맞아요.
4: 별론데
3: 뭐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여자친구도 아 그래 오빠 그래도 평일에 양복 입으니까
0: 그렇죠.
3: 그럴 수 있지 약간
0: 맞아요.
3: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0: 네.
3: 그러면 나도 좀 편하게 입고 나가볼까 했더니 어 넌 안 되지 이거는 조금
0: 그렇지
4: 이거 거울 치료 하세요. 그냥 월화수목금 그 정 이제 양복 입고 출근하실 때 똑같이 양복 입고 꾸꾸꾸로 하시고
0: 네.
4: 주말에
0: 편하게
4: 계세요. 어 나도 평일에 계속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데 왜? 뭐 어떤데? 그럼.
0: 근데 아까 나왔잖아요. 너는 평일에는 정장 안 입잖아.
4: 그러니까 입게 만들라는 거죠. 아예 입고 다니라고.
0: 아 입고 다니라고.
3: 아, 평일에?
4: 평일에.
3: 아, 나는 그냥 그렇게도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왜냐면 왜 그냥 본인의 스타일인 건데 사실은 네. 여자분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0: 남자분도 인정해주고
3: 네.
0: 아. 그리고 요즘에 트레이닝복 예쁜 거 많아요. 고무줄 바지도 요즘 예쁜 거 많아가지고
3: 맞아요.
0: 만약에
3: 네.
0: 내 남친이 너무 그러고 다니는 게 난 좀 속상하다 싶으면 같이 한번 그렇죠. 쇼핑을 나가셔서

0: 맞아요.
1: 매 주말마다 그 옷만 입고 나오는 거지.
0: 맞아.
1: 그 편안한 네, 트레이닝복 네. 고무줄 바지 예쁜 거 사셔가지고 한 세 달 계속 입는 거죠. 아니, 괜찮지. 봐요.
0: 김지윤님도 태양도 아니고 무슨 내가 한 바람 펴도 넌 피지만은 아니지.
2: 아,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0: 맞아요.
2: 그리고 누나가 말한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건들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저는 그냥 일단 얘기를 했던 게 어찌됐건 자기 이제 주말에는 이제 같이 꾸미고 같이 좋고 이쁜 모습을 남기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거울 치료에 대한 해법을 드린 겁니다.
1: 네.
0: 아니면 그냥 흰 티에 청바지만 입으세요.
1: 맞아. 그냥 네. 청바지 입어요.
2: 그죠. 그것도 너무
1: 근데
2: 예쁘죠.
1: 아마 이 남자친구분은 청바지도 불편하다고 할 거예요. 고무줄 바지.
0: 요즘에 고무줄 완전 와이드한
1: 거 있으니까.
2: 와이드 팩까지 네. 이런 거 이런 거.
0: 맞아. 추리닝보다 편한 청바지 네. 많아요.
1: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핏하게 입질 않기 때문에
0: 맞아요.
1: 제가. 그래서 네. 아니 그리고 트레이닝복 고무줄 바지도 우리 연예인들이 녹화 때마다 우리 트레이닝복 입고 출근하잖아요.
2: 맞죠.
1: 예쁜 거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너무 많아요.
1: 거,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런 거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서로의 그 스타일은 예 터치하지 맙시다.
0: 맞아요. 옷 입고 그래.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
1: 맞아. 그리고 또 뭐 뷔페 그래. 식당 가고 이럴 때 고무줄 바지 입고 이러는 사람도 있지. 그걸 어떻게 매번 또 꾹꾹꾹으로 나갑니까. 날도 더운데.
0: 진짜로.
1: 네.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로켓 상담인데요. 1659님이 주셨어요. 장거리 커플인데요. 지난주 주말에 못 만나서 이번 주말에 가려고 했더니 여친이 더운데 뭐하러 오냐 안 와도 서운해 안 한다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이거 저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귀찮아서 하는 말인가요? 아 이거는 생각해서 하는 말 같기도 한데 두 분 어때요?
0: 네, 이거 OX로 할까요?
1: 네, 내 생각해서 다 하면 O 아 조금 귀찮아서 다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O
0: 아 X
2: 어. 아 X야?
0: 왜냐면
1: 귀찮아서
0: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진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리 약속을 안 했는데 네.
2: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1: 주말에
0: 갑자기
1: 오면
0: 그러니까 갑자기
1: 그치.
0: 마음이
2: 무거워지는 거지.
0: 왜 안 온다고 했다가 아 왜 괜찮은데 아 네네네. 정말 왜 그럴까 아니야 셔 진짜 괜찮아 그렇지, 다음 주에 보면 되지
1: 맞아. 왜냐면 내 공간에 일단 남자친구가 오게 되면 일단 청소라도 해야 되고 뭐 정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지 않은 청소와 정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나쁠 게 없는 게 귀찮아서라고 해도 이분도 안 와서 좀 한 주 쉴 수 있잖아.
0: 맞아. 싫은 게 아니라
1: 그래 싫은 게 아니야. 배려예요.
0: 맞아.
1: 배려고 배려. 이분도 또 마음에 또 이제 집 청소하고 뭐 하려면 좀 이제 마음의 맞아요. 부담도 있고 이런 거 이해가 네. 됩니다.
0: 귀찮아서까지보다는 그냥 네. 조금은 혼자 시간을 갖고 싶어서라고
1: 그렇죠.
0: 예쁘게 네. 포장을 좀 해드리고
1: 그리고 또 1659님의 생각을 한 건 한 거예요.
0: 맞아. 무조건 했죠.
2: 이거 둘 다예요 사실.
1: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이게 6대 4냐 뭐
2: 4대 6이냐
1: 그런 건데 아,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위너 밀리언스 이어 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꼬 치킨.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8: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1: 에이. 옥수사진관 서영.

0: 거니까 네. 재현 언니가
1: 영재 씨가 많이 그리울 것 같고 우리 재현 씨의 그 빨간 맛 토크 네, 진짜 네. 오랜만에 저희가 또 우리 둘이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어 네. 재현 씨가 그러니까, 혼자 아. 단독 진행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2: 너무 기대가 됩니다 벌써 저는 네, 두 분이 땀 삐질삐질 흘리는 모습 생각하니까 벌써 네, 아찔하네요
3: 쉽게
2: 네.
3: 지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지지 마요
1: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재현 씨가 너무 상담을 빨간 맛으로 잘하니까
2: 너무 기대됩니다
1: 네, 네. 네. 영재 씨 잘 다녀오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허영지 씨와 다시 만나요. 안녕.
3: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시스템웍 컨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실에서 혹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각자 원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영스 가족들은 어떤 자리를 좋아하시나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앉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의 옆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편안해지는 단골 카페나 식당의 자리 등등.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신가요? 마음이라도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동시켜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샤이니의 늘 그 자리에였습니다. 교실이나 대중교통에서 원하는 자리가 있죠. 저는 교실에서 이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발표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막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네, 지금도 듣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예전이랑 그 느낌이 좀 다르달까? 그래서 어렸을 때 무조건 첫 번째 줄 중간. 네. 중간에 무조건 앉고 이거 뭐 발표해볼 사람 하면은 저요! 이렇게 바로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학창시절로 돌아간다 하면은 뒷자리? 그리고 맨 끝에 가장 고개에 앉지 않을까? 엘리베이터도 똑같잖아요. 엘리베이터는 바로 내릴 수 있는 앞에 코너 그 버튼 누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자마자 바로 핸드폰 보기 이런 곽다경님께서 집에서 반신욕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만의 다이어트 꿀팁인데 밥 많이 먹었을 때 반신욕하면서 땀 쫙 빼면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거 알죠? 그리고 그런 베스솔트나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오일이라던가 조금 더 땀을 잘 나게 해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너무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반신욕을 해도 땀이 안 나요. 제가 요새 그래요. 제가 요새 순환이 너무 그러니까 짠 거랑 탄수화물을 너무 단짠 매운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하나 반신욕 좀 정말 오랜만에 해보자 해서 이 집에 이사를 간 지 1년이 됐는데 처음 거기를 욕조를 쓴 거예요. 했는데 땀이 안 나요. 2, 30분을 했는데 그 오일이랑 솔트랑 다 넣고서 했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몇 번은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땀이 안 나시면 순환이 정말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보세요. 이제 오늘의 역사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어린 시절로 떠나는 추억 여행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준비돼 있습니다. 순국 씨, 문치 씨와의 수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8: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9: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0: 든든하게
9: 집에서도
11: 간편하게
9: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11: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9: 오딸
11: 와 건강한데 맛있네
1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본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4: 리아야, 놀러 갈게.
1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4: 리아야, 함께하자.
1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5: 비다샵!
1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5: 비다이렉트샵!
1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정수희님,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어요. 열심히 커트 연습 중인데 저도 언젠간 칭찬받는 날이 올까요?

네, 저는 이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커트를 연습하시는 만큼 결과물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만큼 칭찬받는 날이 더 빨리 다가올 겁니다. 완서들에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겨주세요. 하루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달빛의 인턴.

옥상 달빛의 인턴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7538님. 어제 퇴근하면서 발목을 살짝 삐끗했는데 아직도 시큰거리네요. 파스 붙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내일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게 삐끗한 게 아니라 인대가 또 늘어난 걸 수도 있고 아직도 이 파스가 도움이 안 된다면은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프면 저는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제일 좋은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건강해야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최대한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혜진님, 요즘 발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참고 꾸준히 다니니까 점점 늘어서 뿌듯합니다. 주변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줬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러닝은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레는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SNS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요새는 후기들을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발레를 시작하신 분들 뭐 3개월 후, 뭐 6개월 후에 그 자세나 이런 몸매 라인이 달라진 걸 봤을 때 확실히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와 함께 병행을 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영스에 공유해 주세요. 아델의 Easy on Me.

아델의 이지엄미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0135님 운동하고 와서 시원하게 콩국수 만들어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TV 안 보고 영스 들으면서 먹는 저녁이 더 맛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콩국수 너무 맛있겠다. 이 콩국을 직접 만들어서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콩국은 구매를 해서 드시는 걸까요? 네, 제가 예전에 콩국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두부랑 이제 견과류 같은 거를 갈아서 그리고 땅콩버터 같은 거를 넣어서 만들어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여름에는 냉면, 콩국수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또 드셔주셔야죠. 네. 둘이 이강수님 과외 준비하에서 스페인어 문법 정리하며 듣고 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부담이 되지만 저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스페인어 너무 멋있다. 네. 근데 배우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멋지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그 이상으로 더 멋진 직업?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2878님 오랜만에 친정 가서 엄마 밥

먹고 왔어요. 가족들이 다 바빠서 저 혼자 갔는데 엄마가 반찬을 엄청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먹고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 집밥이 최고죠. 네, 밖에서 사 먹는 밥들도 진짜 맛있지만 집밥은 항상 그리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입맛에 제일 최적화된 그런 맛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드시고 체하지 않을 정도로 네 그리우 한동안은 그립지 않을 정도로 네 많이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alk to Me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우리 이승국 씨, 박문치 씨와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저희는 첸의 최고의 행운 듣고 2부에서 만나요.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지금은 냉면의 계절입니다. 역사적으로 평안도를 지칭하는 관서지방이 냉면의 본고장이죠. 그럼 평양식과 함흥식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평양냉면은 메밀로 면을 만들어 부드럽고 쉽게 끊어집니다. 육수는 동치미 국물과 소고기 육수를 섞어서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데요. 그래서 간이 세지 않아 슴슴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잘 맞습니다. 반면 함흥냉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면을 만들어 훨씬 쫄깃한데요. 보통은 국물이 거의 없이 매콤한 양념장에 비벼 먹고 가오류에 같은 회무침을 고명으로 올려 먹기도 해요. 담백한 평양냉면, 쫄깃하고 매콤한 함흥냉면. 여름엔 뭔들 안 어울릴까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1: 왜?
0: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박문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링 링.
2: 제 이름은 이승국.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싶어요. 그린 그린. 자, 그러면 만디는 어떻게 소개할지 들어볼까요? 어,
1: 들어봅시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DJ 웬디. 웬디.
3: 너무 좋네요.
0: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아직은 저희는 아직 요 컨셉에.
1: 아니, 저희 PD님이 쿠르티스 멤버 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 스타일로 해봤어요.
3: 아,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진짜.
1: 네, 아니 팬 그냥 팬도 아니고 멤버가 되고 싶대요.
0: 어, 기사 뜨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1: 웬디 영스트리트 PD님 쿠르티스 네, 멤버 되고 싶어.
0: 제 6의 멤버가 되고 싶어.
1: 그리고 화살표 누리꾼들 술렁. 아, 피디님이 직접 보도자료 보내신다고. 와. 준비가 돼 있네요. 쿠르티스 분들 연락 주세요. 네.
0: 진짜 오늘 방송 끝나고 기사 찾겠습니다.
3: 진짜.
0: 아, 올라오는 거.
3: 전해졌으면 좋겠다.
1: 제발. 네. 제발.
0: 아니 우리 파리파로님께서 음악이 문치니까 음악에 조예가 깊은 우리 승국님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노래들이 있나요? 청취자들에게 요즘 꽂혔던 좋은 노래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 네네네.
0: 네, 궁금하다. 오. 플리 두 분 진짜 다를 것 같아요.
3: 플리
1: 진짜 다르긴 할 것 같아요.
3: 그럴
0: 진짜
3: 것
0: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저랑도 다를 것 같고.
3: 맞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부터 스타트를 끊자면은 저는 플리라는 거를 거의 안 추가하기는 해요.
0: 어, 음악
3: 잘 만들지도 않고 음악을 듣는데 워낙 그 대중문화 전반을 좋아하는데 영화를 계속 보는 게 일이 되다 보니까 음악을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찾아내서 검색해서 넣고 할 정도의
0: 그렇죠. 그렇죠.
3: 에너지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0: 네네네네.
3: 그래서 그냥 차라리 랜덤 틀어놓고 나오는 걸 듣다가 좋으면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막 추가하는 거는 은근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뭐지 추가한 것도 벌써 한 1년 2년 전에 어떤 노래 하나 추가했을 거예요.
0: 그게 무슨 노래예요?
1: 그거 궁금한데.
3: 제가 우연히 듣다가
0: 우리 승국 씨의 픽이 되었던 그 노래 너무 궁금하다. 지금 1, 2년 동안 픽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1: 누구일까?
3: 맞아요.
1: 1년간 바뀌지 않은 픽.
0: 너무 궁금하다.
3: 제가 이름을 까먹었고 잠시만요.
0: 그럴 수 있죠. 1년 됐으니까.
3: 맞아요.
0: 그럼 그동안 우리 문치 씨는 네?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한번.
1: 저는 사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0: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나뉠 것 같아요. 완전 다양하게 듣는 분 아니면 아예 안 듣는 분. 새로운 걸 떠올려야 되니까.
1: 하, 시즌별로 다르긴 해요. 시즌별로 아예 그냥 그 명상음악만 들을 때도 있고.
0: 오!
1: 진짜. 근데 요즘에는 음악을 제가 만든 거 모니터링 말고는 잘 안 듣는 거 말고 모르는 좋은 노래들을 계속 그냥 디깅해서 추가해놓고 한 번씩 듣고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그 곡들
0: 그 맞춰서
1: 듣고 그런 것들 작업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듣는 것 같아요. 저는.
0: 근데 항상 작업을 하니까 작업 관련된 노래들만 찾겠네요.
1: 그래서 시즌별로 듣는 노래가 다 다르죠.
0: 어 멋있어.
1: 에? 이게요? 그냥 항상 K-POP도 열심히 듣고 요즘 뭐가 나왔나.
3: 멋있어. 뭐 했어?
0: 멋있어요.
3: 진짜?
0: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저희 집에 문지 씨가 놀러 왔을 때 플레이리스트를 트는데 되게 특이해가지고 기억나세요?
1: 뭐 틀었다?
0: 그때 밥을 먹으면서 플레이리스트를 트는데
1: 아 그거 맞아요. 그게 이제 저의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일식 먹을 때였나요?
0: 네네네.
1: 일식을 먹어서 제가 일본 전통음악 틀어놓고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의 뭔가 전통 식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태국 음식 먹을 때도 태국 전통음악 틀고 먹고.
0: 오, 이런 재밌는데요? 분이 전 처음이었어요.
1: 네. 진짜 네. 근데 재밌었죠. 그리고 맛있었죠. 더 맛있잖아. 음악이. 음악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음악이잖아.
0: 그러다가 문지 씨가 조금 뻘쭘했나 봐요. 갑자기 언니 그냥 플레이리스트 바꾸자 해가지고
3: 아 본인이?
0: 예.
1: 아니 하는데 네. 그 원래 그게 같이 느껴야 되는 건데
0: 죄송해요.
1: 그날 첫날이라서 그런지 잘 못 느끼시더라고.
0: 최소 세 번. 평양냉면도 한 세 번 먹어야지만 그치, 느낌 그치. 오는 것처럼.
1: 잘 못 느끼셔가지고 그냥
0: 네네, 죄송합니다.
1: 됐다. 그냥 R&B 틀자.
0: 예요. 맞아요. R&B 죄송합니다.
1: 네, R&B
0: 세 번. 승국 찾으셨나요?
3: 말씀드린 순간 노래 정확히 찾았거든요.
0: 네.
3: 스테픈 데이라는 분의
0: 네.
3: If You Were the Rain이라는 노래였어요.
0: 오.
3: 저는 노래 음악을 잘 모르니까.
0: 네.
3: 그리고 막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니까 들었을 때 음색 좋거나 노래 잘하는 분의 뭘 들으면 이렇게 어? 뭐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1: 뭐 왠지 커버해보고 싶은 느낌?
3: 뭔가 뭔가 따라 노래방 가면 이런 거 부르고 싶다 이런 느낌의 노래여서
0: 그럼 이거 가서 부르셨어요?
1: 이거?
0: 노래방 가서?
3: 근데 그 이후로 노래방 가서 이걸 떠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노래방 가면 그래, 불렀던 거 또 부르고
0: 애창곡.
3: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1: 맞아요.
3: 이 노래 개인적으로 되게 열심히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0: 우리 완서분들께 추천을 한 곡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자가 또 와 있는데 승국 씨 하나 소개해주세요.
3: 6560님. 두 분은 어렸을 때 동아리 활동 활발하게 하셨나요? 어떤 활동했는지 궁금해요. 크크.
0: 고등학교 동아리. 때나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
1: 뭐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에. 막 열정적으로는 아니고 하긴 다 했다. 할 건 다 했다.
3: 할 건 하는 정도.
1: 네. 옛날에 뭐 유사한 거 많이 했어요. 그 연극부 들어가서 작가 연극도 하고.
3: 뭐야? 연기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3: 이해됐다.
1: 그
3: 이해됐다.
1: 뭐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끼리 뭐 누가 대본 준 거 받아가지고 그냥.
0: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지.
1: 제 대사 하나였어요. 야 미친 게 한다. 이거 하나.
3: 그 학원물이었네.
0: 얼마나 연습했을까?
1: 이거 하나 받았고 네. 그리고 방송 댄스 그거 해. 해서 일주일 한번 나갔고.
0: 와 어쩐지 춤을 또 추시잖아요.
3: 그때 그러니까, 잘하더라. 야.
1: 그때 아마 미세이 분들의
0: You don't know me
1: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랑 롤리폴리 배웠던 것 같아요.
0: 롤리폴리
1: 롤리폴리
0: 와
1: 그거랑 소원을 말해봐.
0: 와
1: 세 개 배우고 저는 퀵 했습니다.
0: 와 어쩐지 있어 몸에.
3: 맞아요.
1: 저는 뭐 저는 흥은 뭐

0: 항상 그냥 디폴트로 원래가 그냥 타고난 그냥 재능이 있는 그쪽이어서 네네네
1: 발산해야 됐던 거예요. 그쵸, 자기도 그쵸, 모르게
0: 그냥 답답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2: 아니 승우 씨는요?
1: 저는 되게 희한하게도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 극소수 중에 하나 동아리가 없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2: 우와!
1: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못했고 중학교 때는 한 번은 만화 동아리 우와. 그리고 한 번은 사물놀이 동아리 들어갔고
2: 중학교 때 동아리가 있었구나.
1: 그때는 근데 사실은 특별활동이라 그랬죠. 아, 근데 동아리가 네네. 10대 때 없다 보니까 그쵸? 저 자신이 그걸 동아리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그 결핍이 있다가 대학교 올라가서 락밴드 동아리
0: 와 맞아 나도 밴드부 했었다.
2: 진짜 많이 뭐, 했네.
1: 예능인 다 했네. 예체능 다 했네.
0: 재밌어 보이는 거 다 했어요.
2: 와 대박.
1: 맞아, 저도
0: 밴드부 출신이 두 명이네요.
1: 아, 밴드부였네요.
2: 그럼 거기 밴드부에서 뭐 맡으셨어요?
1: 당당하게 보컬로 들어가서.
2: 와, 그래서.
1: 그래서 목이 다 나갔어요. 에이. 저랑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걸 그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아 이게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0: 저는 기타로 시험 봤었어요.
2: 와,
1: 어? 네. 어, 기타?
2: 네. 멋있어.
0: 근데 피아노 쳤어요. 결국에.
2: 기타 뭐요? 일렉?
0: 아니 저 그때 일렉 못 치니까 저 당당하게 밴드부 오디션인데 그 나일론 기타 들고 갔죠.
2: 와.
0: 재즈 기타 같은 걸.
2: 멋있어. 나일론 진짜 멋있어.
0: 그때는 코드 처음 배울 때라 막 코드
2: 시어.
0: 아는 애가 저한테 막 저한테 시험하는 거야. 너 도미넌트 세븐 알아? 뭐 이러면서.
2: 어려워.
0: 네. 근데 진짜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코드 배우면은 이제 레벨 1이 C 그러면
2: 네, C, G,
0: 그, 레벨
2: 뭐
0: 2 때 배우는 거예요. 레벨 2 때. 그거를 막 이제 막 엄청 자부심을 갖고 너 어그먼트 알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더라고요.
1: 아, 말투가 너무 킹받아.
0: 네, 그러니까. 너무 킹받아요. 네.
2: 이렇게 또 멋진 분들과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밴드부.
1: 밴드 여러 밴드분 재밌습니다. 네네.
0: 밴드부 하세요.
1: 네, 아 멋진 보컬도 멋있고요. 네네.
2: 이제 또 코너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주 예고한 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부모님 편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지만 참 특이하다. 못 말리는 우리 부모님 등등 부모님의 특이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녀들의 뒷목을 잡게 했던 부모님들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버지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드렸다고 합니다. 그 별명은 바로 생색왕. 대체 어느 정도 생색을 내시길래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3: 여봉, 식탁 좀 닦아줘.
4: 식탁? 알았어. 야, 이거 빛나는 거 보여? 아, 눈 부셔. 야, 이거 팔찌. 내 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여보,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3: 네네네, 고맙습니다.
2: 중호의 아버님은 집안일에 대해 생색을 내는 편이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집안일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아주 사소한 것을 도와주고는
4: 거봐 나밖에 없지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2: 라는 말을 달고 사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낼 때도
0: 동그랗게 붙이고 나물 붙이고 수육 삶고 완보가 고추전 좀 만들어.
3: 네.
0: 아 밥을 안 깎았네. 여보 밥껍질 좀 벗겨줘.
2: 다들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 아버지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밤 하나만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4: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깔끔하게 깐 거 보이지? 내가 하면은 또 잘한다고 이런 거.
0: 고생했어.
4: 아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 밤 없이 제사 지낼 뻔했잖아.
2: 그때 높게 생색을 내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조용히 깐밤을 사오셨죠. 그렇게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쭉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요. 얼마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제사였어요.
0: 여보, 병풍 좀 옮겨.
4: 오케이. 아 이런 거는 내가 잘하지. 자, 오, 이봐, 이봐. 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니까.
2: 당연하게도 아버지는 또 생색을 내셨고, 그럼 또 어머니께서는 귀찮다는 듯 하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때 들려온 건
0: 잘 살았겠지.
2: 아주 시크한 어머니의 대답.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약간 넋이 나간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4: 어? 여보 뭐라고?
0: 없었어도 잘 살았을 거라고.
2: 너무 당연한 말이라 아버지는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하고 뒤를 도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 여보! 생일 축하해!
2: 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끼리 저녁 먹는 식사자리에 꽃을 사오신 아버지.
3: 아휴, 어머, 당신이 왜
4: 이런 남편이 어딨냐 이거야. 나밖에 없을걸, 진짜로?
2: 참, 이 어머니께서 고마워하는 말을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것조차 듣지 않고 아버지는 말을 끊으며 생색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는 말.
3: 입겠지.
4: 어?
3: 생일에 꽃 사주는 남편 많겠지. 없겠어?
4: 아, 그렇지. 많겠지.
2: 주인공과 주인공의 동생은 뭔가 부모님의 이 달라진 분위기에 웃음을 참느라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4: 야! 아이고,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3: 별일 없었겠지.
4: 나밖에 없지?
3: 아니지, 저기 딸들도 있지.
2: 주인공은 딸로서 중재를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두 분의 모습이 귀여워 우선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아빠,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해요. 좀 더 움직이세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피자 쿠폰과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아. 역시나 오늘도 너무 귀여운 사연이.
2: 그러니까요.
1: 아유, 어머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시네요.
2: 그러니까요.
1: 저는 이때 이미 약간 반했어요.
2: 언제?
1: 어머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네. 아버지가 밤 잘 까셔서 생색내셨을 때 그 네. 이후로 어머님은 조용히 깐 밤을 사오셨어요.
0: 아, 맞아, 맞아.
1: 아, 무언으로 이미 티를 내고 계셨구나.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하.
1: 아, 재밌네요, 이거.
2: 네. 근데 아버님들 중에 이렇게 생색내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긴 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2: 네, 네, 네. 두 분은 본가에 살 때 집안일 많이 도와드렸나요?
0: 저 뭐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렸죠. 근데 저도 좀 생색파여가지고
2: 예를 들면
0: 도와드리고 아 이거 내가 다 했다 이런 느낌. 내가 다 해놨다 이런 느낌.
1: 아, 해야지. 네,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0: 인정 욕구가 또 강한 아이였어서.
1: 아, 모를 수 있잖아요. 누가 한지 모를 수 있으니까.
0: 누가 봐도 내가 하긴 했는데 혹시나 모를까 놓치면 또. 더블 체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1: 그럼요. 예. 저는 뭐 응원합니다.
2: 승우 씨도 그런 편?
1: 저도 뭐 사실 자발적으로 뭐 한 건 사실 많이 없고 규칙 같은 게 있었겠죠. 아무래도 뭐 설거지는 누가 한다. 뭐, 뭐 이렇게 하고 뭐 아침 청소한다 이런 네. 게 있어서 룰에 따라 좀 움직였던 기억이 있고 뭐 글로크랜드 뭐 잘 된 거 같다? 그러면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앞서 나간 자기 PR이라고 생각해요.
0: 와, 이 표정과 네. 자세까지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1: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0: 어깨가 한껏 올라갔어요 지금.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시대를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2: 아하. 네.
1: 자기 PR. 네.
2: 어허. 근데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지금 이 사연에서.
0: 네, 맞아요.
2: 말을 약간 있겠지.
0: 이게 지금 두 분이 있겠지. 케미가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이게.
2: 너무 잘 맞으시고 네. 잘 어울리시고.
1: 맞아요.
2: 있겠지.
0: 있어. 그런 남편 있지.
2: 있어.
0: 없겠어?
2: 그러니까 이 톤이 그냥 상상이 딱 돼버리는. 네.
1: 근데 그렇게 하고 아버님께서 바로 꼬리 내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는 거는
0: 그러니까, 아니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너무 귀여우세요.
1: 두 분의 재미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네. 재미가.
2: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또 문자 주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승국 씨.
1: 주제 못 말리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뒷목 잡게 했던 부모님들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0: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악뮤의 매력있어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그 음악 부모님 편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0: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3, 2, 1 가평으로.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웬금악 문자 주제는 못 말리는 부모님입니다. 그 사연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럼 웬금악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2: 오늘의 주인공의 어머니께서는 이것에 푹 빠져서 주인공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머니가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3: 야, 진짜 할만하니? 나 미친 거 아니냐? 아, 너무 예뻐. 야, 일단 자산 얘기 만나서 해. 아, 끊어.
1: 아니, 통화를 2시간 해놓고 뭔 또 자산 얘기를 따로 해. 귀 뜨겁겠다.
2: 그날 어머니와 주인공 단 둘이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통화를 길게 한다고 어머니께서 한 소리를 하셨죠.
3: 네네, 알겠습니다.
1: 근데
3: 뭐?
1: 할 말 안 해? 뭐 할 말 안 한? 뭐 이런 거 쓰지 않았어? 그게 뭔 말이야?
2: 갑자기 주인공 말에 관심을 가지시는 어머니.
3: 아, 할 말 한 그 줄임말인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거야.
1: 어머머머. 아, 요즘 애들은 별걸 다 줄인다.
3: 어, 그래서 별 다 줄이란 말도 있어.
1: 응? 그건 또 뭔데?
3: 별걸 다 줄인다고 해서 별 다 줄.
1: 어머머머머. 그게 뭐야? 웃긴다.
2: 어머니께서 주인공이 쓰는 줄임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주인공도 어머니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 단어를 알려드렸죠.
1: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요런 말을 써?
3: 뭐 사바사지? 뭐,
1: 사바사? 사람, 어? 그건 또 뭐야?
3: 사람 바이 사람. 사람 따라 다르다.
1: 진짜 별다 줄이네, 별다 줄이야.
3: 오, 응용력 뭐야?
2: 주인공은 그렇게 그 줄임말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1: 여보, 날씨도 좋은데 분조카 어때?
4: 분뭐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1: 아니, 분조카 분위기 좋은 카페. 허, 그것도 몰라 당신은?
4: 아유, 그거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지. 다 늙어서 그런 말을 왜 써?
1: 허, 뭐 어때서 자기 나이 가뿐 써 만들지 마.
2: 주인공에게 배우고 또 인터넷에서 본 줄임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남발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는 물론
1: 요번 모임 있잖아, 이번에 네가 알잣다 깔쓴으로 해봐.
3: 뭐 알떡갈비? 뭔 말이야 그게?
1: 그 알잣다 깔쓴 몰라? 알아서 잘 딱 뭐 그런 게 있어.
3: 아, 어머, 얘 젊게 사네. 아주 질문이야, 질문이.
1: 내가 좀 그렇잖아.
2: 친구들에게 사용하며 아주 재밌어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서.
1: 뭉치야, 오늘 제복 어때?
3: 제복? 그게 뭐야? 설마 제육볶음?
1: 딩동댕.
2: 본인이 직접 줄여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게다가 난이도는 점점 높아져만 갔죠.
3: 아, 여보세요. 엄마 왜?
1: 뭉치야, 집원들?
3: 집원들? 그 뭐야?
1: 집원들이 뭐게 맞춰봐.
3: 집에 언니

0: 들렸다?
1: 땡.
0: 집들이 언니네 들게?
1: 땡.
0: 아, 집.
1: 실패.
0: 아유. 아 뭔데?
1: 집에 언제 들어와? 집 언들.
0: 아 그게 뭐야?
2: 어머니와 대화를 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께 톡이 딱 세 글자 왔다고 해요.
1: 오, 김, 어.
2: 그리고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퀴즈 시간.
0: 아, 오기모가 뭐야?
1: 몸무게.
0: 아, 오늘 김자반 어지?
1: 땡.
0: 아, 오정세, 김재원, 어남선.
1: 땡.
0: 아, 아, 그냥 알려줘.
1: 오늘? 김치찌개.
0: 김치찌개?
1: 어때? 그래서 오, 김, 어.
0: 아, 엄마!
2: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만든 줄임말을 계속 가족들에게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족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의 마지막에 어머니께 전하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3: 엄마 제발 말 좀 그만 줄여주세요. 못 알아듣겠다고요.
4: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원 플러스 원 3중 구조 베개와 푸딩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귀여.
0: 어머님 너무 귀여워.
4: 그 뒤에 하나 붙였다.
0: 너무
4: 귀여.
5: 어머니 너무 귀여워.
4: 어떡해? 어머니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어머니 맞추게 했어야 됐는데. 아.
0: 어머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
4: 아 그래 이렇게 해요?
0: 네. 그 갑자기 삘 받을 때가 있거든요.
4: 아 그래요?
0: 제가 이 기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
5: 갑빌.
0: 하루 종일 줄이고 있어요 그냥. 갑빌. 그냥.
4: 맞추는 거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초반에는.
0: 아니, 맞아요.
4: 초반에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5: 심지어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마 문지 씨가 왠지 그런 친구일 수 있어요.
0: 문치근?
5: 혼자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그걸 옆에서 실시간으로 줄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0: 실줄친.
5: 아. 이런 친구들.
0: 이친.
5: 이게 듣다 보면 웃기기도 하고 약간 킹받기도 하고. 마치 딱 문치 씨가 왠지 그럴 것 같았어.
4: 아, 귀여워.
0: 문구 같. 네. 제가 그거 전문이에요. 친구들
4: 귀엽다.
0: 말을 줄여서 킹받게 하는.
4: 너무 귀여운데요?
0: 그 롤입니다.
4: 넘기? 너무 귀엽다. 넘기.
0: 감사해요.
4: 문 넘기. 우리 어른들은 이제 듣기에 줄임말이 되게 재미있고 신기하고 낯설면서 신기하니까 이걸 맞아요.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응용을 그쵸. 하시게 되고.
5: 그럴 수, 이 자체가 재밌으니까.
4: 맞아요.
5: 그럴 수 있네요.
4: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는 줄임말을 이렇게 쓰진 않는데 한때 이제 쓰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아 이거 이런 뜻이야 막 하면은 그 다음부터 맞지 않는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 이걸 다 써버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4: 예.
5: 그럴 수 있겠다.
4: 그래서 그 후로 전 줄임말을 부모님 앞에서 안 씁니다.
5: 약간 어린 아이들이 새로운 어휘 배웠을 때
4: 맞아요.
5: 쓰고
4: 신나서.
5: 싶어하는 아
4: 신나서.
5: 그런 거군요.
4: 네
5: 아.
4: 그렇게 쓰는 것처럼. 예. 네.
0: 맞아.
4: 혹시 요즘 알게 된 줄임말 있으세요? 전 없어요 일단.
5: 빠르게 손을 그으시네요.
4: 저 없어. 두 분이 더 빠르시니까.
0: 빠르게.
4: 네네네.
5: 근데 저는 사연이 일단 그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아 이런 말 요즘 써봤던 거에는 줄임말 번호는 이제 또 다른 느낌의 신조어들을 쓰던데요.
4: 아 그쵸 그쵸.
0: 그냥 네. 느껴야만 하는 단어들.
5: 그쵸 그쵸.
4: 그쵸 이 분위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나
5: 네.
4: 기분 좋음을 표현하는 거를 이제 줄임말이 아닌.
0: 네. 다른 줄임말도 단어. 이제 올드하다고 할 것 같아요.
5: 저도. 그러니까 줄임말을 어서 새로 배웠다는 것 자체가 아 뭐야 요즘도 줄임말 공부하세요?
0: 우리 이런 막내 느낌이 작가님이 있으면. 끄덕끄덕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진짜 올드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
4: 아니 저는 이제 스텝 친구들이랑 같이 스케줄 하다 보면은 요새 막 그런 유행하는 말들을 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못 끼어들어요.
0: 안 끼는 게 나을걸요?
5: 그럼
4: 아까 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아니까
0: 아니
4: 아 잘 들어봐 문치야 문치야 잘 들어봐
5: 문잘
4: 네. 문잘들
0: 지오시오
4: 아까 끼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단어들을 막 애들끼리 막 이렇게 쓰면은 야 그런 거 근데 왜 써? 야 너무 이거 너무 많이 쓰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 요새는 이거 그냥 모든 상황에서 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난 너무 낯설다 해서 약간 내가 약간 아웃사이더 느끼죠.
0: 저는 좀 그런 스타일. 저는 제 재유행어 시즌별로 그 재유행어가를 만들어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4: 밀고 나가는 타입?
0: 네, 친구.

0: 들이 그건 뭐야? 유행하는 거야. 내 오리지널 이러면
1: 요새는 그 뭐예요?
2: 유행어를 만들어서 유행시키는 것도 대단하다. 기세잖아요, 기세.
1: 약간 어떻게 보면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분들이 보면은 본인의 유행어를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2: 그거네.
0: 근데 이제 이 세상이란 게 또 어딘가에서 쓰였을지도 몰라서 오리지널 논란에 저는 휩싸일까봐. 아. 그거 당신이 오리지널 아니다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말하지 않을게요.
1: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0: 이거 너무 그 방송용이 아닌데.
1: 아 그래요? 아,
2: 네. 오케이 오케이.
0: 그러니까 약간 그 몬스터 이름처럼 뭐 인정사우루스 이런 느낌처럼 인정 엔터테인먼트. 그냥 인정한다. 그냥 인정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인정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식으로.
1: 약간 그런 느낌이다. 예전에 예전 맞나? 어쩔 TV 약간 그런
2: 계열이네요.
0: 인정 발록 막 이런 게.
2: 나오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1: 그냥 솔직히 지금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냈죠.
0: 그냥 그 인정 쓴 발록 같은 것은 제가
1: 약간 날리자베스 느낌처럼.
0: 그 게임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
1: 몰라요.
0: 나뭇잎 모양 스토리.
1: 아.
0: 거기에 이제 그 주니어 발록이라고 있어요. 그 크림 쓴 발록이라고 거기 몬스터인데 그 쓴 발록이 되게 또 입에 착 붙어요. 이거 SBS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정 쓴 발록 이런 거
2: 해서 유행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유행했어요.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0: 아니 제가 저만 썼다니까요. 그냥.
2: 오케이 오케이.
0: 유행 같은 건 저는 모르겠고요.
1: 그냥 본인이 오케이. 밀고 나가는 유행어다. 네.
2: 아 오케이 오케이.
1: 너무 좋아요 그런 거.
0: 네네.
2: 네. 오케이 엔터테인먼트.
1: 네.
0: 맞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찌개 이런 거.
1: 인정 엔터테인먼트.
0: 인정 찌개.
1: 인정 찌개. 좋습니다.
0: 아 이거 방송용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1: 네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화사의 So Cute.

0: 화사의 So Cute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먼저 승욱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박혜연님, 저희 아빠는 판관포청천 100번, 야인시대 100번 이걸 넘게 보셨는데 아직도 그거 두 가지만 보세요. 아빠 닮아서 저도 순풍산부인과만 봅니다. 크크크 이렇게 보내셨어요. 판관포청천 추억의 저 이름이네요. 웬디 씨의 눈빛을 보고 그랬어요. 문치 씨는 눈도 이제 마주쳤어. 개작두를 데려와라. 몰라요?
2: 아, 역사 같은 거죠?
1: 뭐 그렇게 이해하고 싶죠. 머리에 달 달려 있는 분 몰라요?
2: 포청천은 알긴 알아요. 이거 본 적 있어요.
1: 그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거라서 두 분은 사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2: 네네. 아, 그럼 된 거죠.
0: 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여기까지 알아요. 야인시대는 알고.
2: 저도 자아 없을 때 봤었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자아가 저도. 형성되기 전에.
0: 저도. 네 그렇게까지는 압니다. 네. 또 다음 문자. 네.
2: 안유라님, 엄마는 사람을 둘로 나누세요. 친구 아니면 적. 오. 친구라 생각하면 간이고 쓰레기고 다 주는데 적이라 생각하면 저주를 내리십니다.
0: 와 확실하시네. 중간이 약간 그리고
1: 그러시네요.
2: 저는 이런 친구도 좋아요. 제 친구랑은
1: 저주 내리시는 거 너무 귀엽다. 듣기에는
0: 어떻게 하시는 거지?
2: 뭔가 리액션 되게 찰지기 잘해주실 것 같아요. 뭔가
0: 그럴 것 같아요.
2: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욕해주시다가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래?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그리고 0592님, 엄마는 저 어렸을 때 재료 이것저것으로 술을 만드셨어요. 약술이라고 토마토, 키위 등등. 결국 색이 요상해져서 결국 버렸는데 엄마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주조를
2: 토마토, 키위? 조주.
1: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술? 하나요?
0: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1: 약술이라 그러니까 또 맞아요.
0: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칵테일 같은 거 보면은 네네네. 칵테일 위에
2: 아 살짝 약간, 숙성시키는 느낌.
0: 네, 약간 요새는 뭐 술은 아니지만 토마토 바질 음료 막 이런 것처럼.
2: 맞아, 토마토 맥주 엄청 맛있잖아요.
1: 나 진짜 호응해주고 싶은데 제가 모르는
0: 요즘에 상상을 했어. 토마토 맥주 언제
2: 아니,
0: 마셔봤지?
2: 요즘에 그러니까. 토마토 어쩌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0: 근데 요새는 맥주 같은 거나 칵테일 같은 것도 맥주 이렇게 캔으로 해가지고 네. 많이들 다양한 거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시잖아요.
2: 네네. 네. 우리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우리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1: 계절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3분의 1로 나눠서 각자의 얘기 하셨을 거예요.
2: 진짜 공감하셨을 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0: 하나 확실한 건 엄마의 도전 화이팅!
1: 화이팅! 네. 이정희님, 저의 엄마 직업은 10만이입니다. 작년에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발목이 부러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송이버섯이 눈에 아른거린다면서 목발 짚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열정도 좋지만 회복이 먼저라고요, 엄마.
0: 와, 너무 위험하신데?
1: 아이고, 자녀 입장에서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2: 그쵸. 근데 저는 이 열정도 응원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쵸.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럼 끝난 겁니다. 가야 돼요. 가야지 끝나.
0: 근데 응원하지만 또 다치실까봐.
2: 네, 조심하셔야죠.
0: 너무 걱정됩니다. 안전하게 잘 조금 회복하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그리고 김선아님,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 후 꿈꾸시던 농부의 삶을 살고 계세요. 자식들과 형제들 나눠주시려고 무려 33가지 작물을 키우시는데 밭에 가보면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수확 시기가 다 달라 1년 내내 바쁘시고 고생도 많으시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아빠 덕분에 항상 싱싱한 농작물을 먹을 수 있어서 늘 감사해요.
0: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일 끝나고 맞아요. 시골로 내려가서 뭔가
2: 힐링의 느낌.
0: 맞아요.
1: 이걸 오랜 로망으로 품고 계신 분들도 네. 젊은 나이 때부터 꽤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오, 되게 놀랐어요. 저도 친구들 얘기할 때.
0: 맞아요. 제 친구의 아버님도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전부터 꿈꿔왔었던 이제 이렇게 시골에 가셔서 집을 짓고 이렇게 농사도 본인들 것만 조금 이렇게.

0: 사고 지인들도 거 나눠주고 그렇게 좀 살고 계시거든요. 너무 행복하대요.
1: 지금 좀 꿈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0: 이렇게
1: 좋다.
0: 근데 진짜 행복하시대요. 네.
2: 맞아.
0: 예전부터 꿈을 또 이루시니까 그쵸. 엄청 좋으시대요.
1: 아버님 본인도 행복하시고 가족도 엄청. 행복해지고
0: 엄청 약간 심, 캠핑처럼 가시고 또
2: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풍족해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얼마나 좋아.
0: 너무 좋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2716님, 우리 엄마는 정리정돈과 청소에 강박이 너무 심하세요. 남들은 몇 달에 한 번 하는 창틀 청소에 주방 후드랑 싱크대 청소를 매일 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하신 후 물기까지 다 닦으셔야 마무리가 되는데요. 얼룩이라도 있으면 다시 청소를 하세요. 도대체 체력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저희 엄마 좀 말려주세요.
2: 대단하시다.
0: 근데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긴 하세요.
2: 화장실 청소를?
0: 제일 더러운
2: 아, 그러니까?
0: 곳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셔서
1: 그쵸. 예, 예. 샤워 끝나고 그냥
0: 맞아 한 번 청소하고 오시고 변기랑 이런 거 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2: 근데 창틀 청소, 주방 후드, 싱크대를 매일 하시는
0: 와,
2: 창틀 청소 매일이 전 정말 놀랐어요.
0: 주방 후드랑 또 싱크대 청소도
2: 예. 좀 성향이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떤 본인만의 힐링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0: 맞아요. 맞아요. 이걸 스트레스 푸시는
2: 맞아요. 맞아요.
1: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0: 맞아요. 대단합니다. 네,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 든든하게
0: 집에서도
2: 간편하게
0: 소시지 베이커리 5달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0: 5달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한 친구들은 막을 수 없다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2: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요. 링 링. 너무 재밌어요. 그린 그린
3: 그린. 다시 듣기 또 듣고 싶은 그런 그린. 그런 방송 오늘 그린 그린.
1: 어. 안 되겠다 우리.
4: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가사 어떻게 썼지? 진짜 어렵다.
2: 탈퇴하겠습니다. 크루티스 상상 멤버에서 탈퇴하겠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네, 이건 PD님의 목소리 남겨드릴게요.
1: 일단 네, 제 6의 멤버는 저희 PD님이기 때문에 네, 범접할 수 없어요.
4: 오디션 까비. 자체 탈락. 아깝다.
2: 아쉬워요.
1: 아, PD님 먼저 들어가시고.
4: 오케이 오케이.
2: 우린 상상도 하지 말자 이제.
4: 네, 아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1: 네. 그럼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수맥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요.
2: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오늘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했던 시절,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분노가 더 커졌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죠. 호원 철폐, 독재 타도. 1987년 6월 10일 거리에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외침이 울려 퍼졌는데요. 이 외침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항쟁,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맞서 싸운 시민들의 힘. 오늘만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무게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0734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어우, 이 거래처에 좀 다녀와야겠는데. 아, 내가 시간이 안 되네. 누구 시간 되는 사람 없나? 부장님은 귀찮은지 누구에게 일을 미룰까 큰소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가기 싫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저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 할 거, 바람이나 쐴 겸 나가야겠다 싶어 손을 번쩍 들었고, 어? 그래? 다녀올 수 있겠어? 아이, 그럼 고맙지. 이걸로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역시나 부장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법카를 쥐어주셨고, 아, 뭐하러 간다고 해? 그냥 조용히 있지. 다 이유가 있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손 번쩍 들고 나선 것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은?

영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1번 휴게소, 2번 박장대소.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오랜만에 먹는 휴게소 음식이라니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 가는 내내 휴게소가 보이길 기대하며 열심히 운전을 했다. 드디어 휴게소가 나타났고 입구부터 맛있는 냄새들이 솔솔 풍겨오는 게 위장을 자극했다.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먹을 것에 진심인 나는 화장실부터 들러 경건하게 손을 닦고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했고 처음 들린 곳은 맥반석 오징어. 구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주문을 해놓고 사장님 너무 익히면 좀 딱딱해서 살짝만 구워주세요 촉촉하게. 오징어가 구워지는 동안 내 눈에는 다음 타깃인 이것이 보였다.

명심 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주문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과자, 2번 감자.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

사장님 여기 감자 하나요. 뭐 뿌려드려? 소금? 설탕? 둘 다요. 통감자에 설탕과 소금을 둘 다 뿌리고 오징어까지 찾아서 의자에 앉아 여유를 즐기다가 라면까지 먹어주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눈에 호두과자가 밟혀서 따끈따끈한 호두과자 한 봉지까지 사들고 진짜 출발을 했다. 거래처는 핑계고 오랜만에 온 휴게소 나들이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기분이 좋았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늘의 지도 행복한 출장으로 완성. 영스 맵스, 오늘은 0734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휴게소와 감자였습니다. 아, 휴게소 먹거리들 너무너무 맛있죠. 예, 우리 완서분들이 좋아하는 휴게소 먹거리들은 어떤 것일까요? 뭐 소떡소떡일 수도 있고, 뭐 저는 옥수수도 너무 좋아해요. 찰옥수수 같은 거. 그리고 감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호두과자는 항상 삽니다. 예, 휴게소들마다 호두과자 맛들이 다 다르고, 안에 든 호두 사이즈, 팥도 약간 좀 더 달달한 팥인지 아닌지, 알갱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달라서 무조건 호두과자는 꼭 삽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립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트와이스의 Chillax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형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2: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레노.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 티저 마칠 시간입니다. 4645님, 아내가 다니는 병원이 5주년이라 회식했는데 끝나간다고 해서 데리러 가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고생했고 많이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5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 끝나고 이제 부부 아니면 연인이신 분들이 데리러 가는 거 너무 스윗한 것 같아요. 예. 뭔가 하루의 피곤함이나 이런 노곤한 것들이 다 이렇게 다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아, 너무 이 사랑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정은지 그리고 서인국의 All For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이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0: 문제.
1: 봄 단화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2: 보글보글
1: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4: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 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5: 남심 여심 다 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윷마치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6: 9 8 7 6 5 4 3 2 1
7: 속보.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온다. 벌써 한 발 빠르게 등판한 편의점 여름 별미 신상들.
8: Hey, girls.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해외 출장을 떠난 배성재 DJ를 대신해 윤마치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윤마치입니다. 첫 곡은 소녀시대의 파티였고요. 오늘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온다. 벌써? 한 발 빠르게 등판한 편의점 여름 별미 신상들이었습니다. 여름이 왔구나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굉장히 빵빵해요. 쇼핑몰도 그렇고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 양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또 무엇보다 냉면 이런 거 땡기잖아요. 제가 웃기세요?

0: 이거 할 때 나 말하면 안 된다고. 너 혼자 있는 거야 지금.
1: 알았어요. 자, 무엇보다 먹거리에 변화가 생기죠. 식당마다 여름 별미 콩국수가 나오면 여름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편의점에 가면 여름을 실감합니다. 열무 비빔밥, 냉 메밀소바 같은 여름철 간편식이랑 삼계탕, 수제비 같은 보양식, 천도복숭아, 초당옥수수, 수박 같은 제철 과일, 채소 상품이 대량 출시됐거든요. 늘 그렇지만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또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별미들 맛보면서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을 보내시길. 자, 오늘은 저의 비즈니스 남사친 오조네, 오 좋네 상담소 할 거고요. 그동안 해결은 없고 존소리만 가득했던 고민 상담 코너, 오늘은 저와 함께 명쾌한 해결도 도전해 볼게요. 오존 씨의 신박한 존소리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세요. 윷마치의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생녹방 시간에 맞춰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창으로 마음껏 참견해주세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또 있습니다. 저 윤마치에게 하고 싶은 말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번호.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번호. 이번 주 새롭게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윤마치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마치님! 마치님 생일 3월 28일이랑 베텐 생일인 텐탄절이랑 똑같은 거 아세요? 베텐과는 운명인가 봐요. 라고 김영준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베텐이죠? 윤텐이죠? 3590님이 보내주셨어요. 뜨개질하는 대형 카페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씨름했는데 다섯 줄도 못 떴네요. 취미로는 못 삼을 것 같아요. 마치님은 평소 취미가 뭔가요? 저는 베텐 뺏기. 마지막 사구공호님. 요즘 아침 러닝을 해요. 러닝할 때마다 만나는 강아지가 있는데 리트리버고 아주 잘 뛰더라고요. 갈색 털 흔들리는 게 멋져요. 혹시 저희 나리를 만나셨나요? 제 강아지가 골든 리트리버거든요.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해결해드립니다. 요즘 좀 너무한 오존에 오! 좋네? 상담소! 오! 좋네 고민 상담소 함께하는 분! 이분과 같이 있으면 제가 윤빡치가 됩니다. 착한데 킹받는 친구 가수 오존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오존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죠?
2: 아,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DJ 부스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네,
0: 그 결혼식 후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2: 에이, 그러네요. 공식 석상에서 처음 뵙는데 아 좋다 좋다. 아 이렇게 이 자리에 윤마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선한 자리일 줄 몰랐어요. 항상 이 약간 제가 여기 오면 위축돼 있고 해 또 항상 해가 져 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이렇게 오늘 해도 떠 있고 지금 그쵸. 녹방인데 와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어우 되게 존칭 쓰시고 되게 그러시니까 되게 어색하고
2: 아, 예, 예.
0: 어이없고 그러네요.
2: 아 저는 저 공적인 자리에서는 또 칼같이 합니다.
0: 오 네. 그러세요?
2: 예 근데 말 얼마나 했다고 지금 말줄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저 말한 지 3분도 안 됐거든 지금 들어온 지.
0: 아,
2: 코너
0: 정말.
2: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0: 마텐 너무 잘 붙지 않나요?
2: 마텐 착착 붙어요.
0: 그렇죠. 예.
2: 마텐으로 당분간 갑시다.
0: 저희가 고딩 어게인에 이어서
2: 네 예, 그러네요.
0: 고생 어게인까지 콘텐츠를 두 개나 같이 했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2: 심적의 거리 그래도 가깝잖아요. 제가 연예인 친구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중에는 굉장히 가까운 마음의 거리가 와.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마치님이
0: 제가 연예인이라는 그 생각이 없어서
2: 대연예인이죠.
0: 그렇죠. 뭐 이거 DJ도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어. 마텐 됐는데
2: 그럼 연예인의 기준이 어디예요? 저는 연예인이요? 마치님이 봤을 때?
0: 네.
2: 왜요?
0: 침착맨 나와서
2: 아 그렇다면은 뭐 공인 받은 거죠. 맞아요. 연예인으로. 아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0: 그럼요.
2: 근데 채팅창 좀 아니라고 하는데.
0: 아니라고요?
2: 옆에 일반인 자리 빼라고.
0: 잠깐 제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읽게도 여유가 없어서 좀 기다리세요.
2: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0: 아 삿대질 해버렸어.
2: 아 괜찮아요. 삿대질 좋아해요 이분들.
0: 좋아해요?
2: 오히려 존중해주면 어색해하셔요
0: 아~
2: 이분들. 예. 네. 아 근데 그. 어쨌든 저번에 베텐 네. 처음 나오셨을 때 네. 저랑 같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때도.
0: 그쵸.
2: 그리고 이번에는 무려 스페셜 DJ로 이렇게 나와주신 거잖아요.
0: 그쵸. 고정 게스트 네. 패스하고 바로 그렇죠. 그냥 DJ를 이제 제가 같이
2: 그렇죠. 네. 그 저는 사실 저번에 그 스페셜 DJ 한 번 제안 받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0: 네.
2: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마치님이 이렇게 벌써 빨리 이 DJ의 자리에 오른 것에 네. 제 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꺼드럭대려고 얘기를 꺼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단 뭐 오늘도 역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 감사드리고요. 진짜 어휴 아 그러면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0: 배성재 선생님 뵀을 때보다 제 얼굴 봤을 때가
1: 아 너무 좋았죠.
0: 더 훨씬 너무 반가웠다.
1: 예, 예, 예. 제 친구들이 엄청 뭐라고 했어요. 야, 윤만치랑 친구야 이러면서.
0: 뻥치지 마세요.
1: 진짜요?
0: 뻥 돼요, 피디님?
1: 뻥 되죠.
0: 뻥치지 마세요.
1: 아니,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0: 아, 근데 친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1: 친구가 그 조금 뭐랄까 겹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아내 쪽이랑 제 쪽이랑 겹치는 친구들도 많고 아내도 세상에. 친구 많고 이래가지고
0: 그냥 그저 아름다우셨습니다. 여기 다 아시죠?
1: 아~
0: 여기 오셨더라고요 또.
1: 네. 제가 PD님도 다 오시고
0: 예습도 하고 왔어요. 제가 하도 떨려가지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1: 아 예습하고 왔어요?
0: 네.
1: 무슨 예습했어요? 제가 나온 거 보셨나요 혹시?
0: 아니요, 저 지영님 나온 거 봤어요. 다 결혼식 제가 결혼식까지 갔잖아요.
1: 아
0: 저를 위해 뭐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1: 아 뭘 해줄 수 있냐고요?
0: 네.
1: 글쎄요, 뭔가 뭐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줄 수 있고 뭐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하다 이러면 좀 생각 좀 해볼 거예요. 이제는 이제
0: 진짜로요?
1: 생각을 해보는데 저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또 경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뭐 그건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 나 지금 뭐 빵꾸 났는데 나 이거 좀 대신 가져오면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저 지금 약간 버거운데 장어 바꿀래요?
1: 아니 벌써 버거우면 안 됩니다.
0: 아 이게 네. 초반이라 버거운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1: 이거를
0: 하고.
1: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지 네. 않을까.
0: 베텔러 예쁘게 봐줘.
1: 네.
0: 자 오준 씨의 요즘 고민은 뭔가요?
1: 아, 제 요새 고민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좀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핸드폰 안 보고.
0: 아.
1: 예. 네. 좀 그 약간 뇌를 조금 젊게 유지하고 싶다? 이런 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쵸, 약간.
1: 예. 네.
0: 약간 30대가 되면서.
1: 예. 네.
0: 좀 시간이 유독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고.
1: 그리고 계속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0: 예. 네. 너무 이제
1: 네.
0: 모든 일들이 다 제 예상 안에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1: 네.
0: 뭐 그거 제가 해결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1: 그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은 그냥 최대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안 보고 뭔가 쓰려고 한다. 그리고 자꾸 아. 지금 댓글 창으로 이상한 거 물어보죠. 모자는 언제 빠냐고 하는데 이거 빨았어요 최근에.
0: 예, 네, 아,
1: 세탁기 돌렸어요. 진짜 이상한 질문인데니까 사람들. 와 정신이 쏙 빠져요 저런 걸 보면. 이 방송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0: 아
1: 와
0: 오 존내 상담소 오준 씨에게 고민 상담 받을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선물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럼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1903 남자분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전 여친이 저랑 커플로 맞췄던 액세서리를 아직도 하고 다녀요. 헤어진 지는 한 달 정도 됐고요. 저희가 좀 비싼 브랜드의 팔찌를 커플로 맞췄었는데 SNS 프사 같은 걸 보면 아직도 그걸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미련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굳이 그걸 왜 끼고 다니죠? 아 비싼 거면 그 반지도 아니고 팔찌니까.
0: 그쵸, 팔찌. 뭐 막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1: 안 브랜드 뭐 이니셜 앞에 뭐 S사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될까요?
0: 땡처리해서
1: 뭐 그저 그런 좀 뭐 명품 많으니까
0: 순금 이런 거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자랑하고 싶긴 해요.
1: 그쵸.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0: 그쵸. 그 모자도 계속 쓰고 오시고 그 끼르띠땡 팔찌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은 만약 제가 헤어진 네. 연인에게 선물을 받았었는데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안 찰 것 같기는 해요.
1: 그치, 그쵸.
0: 그 친구에게 만약 이제 이럴까봐
1: 신경 쓸까봐
0: 조금이라도 이제 여지를 주고 싶지 않게 끝났다
1: 그럼 팔아요? 그걸 현금화 할 거예요?
0: 완전
1: 다시?
0: 팔죠.
1: 그게 사실 깔끔할 것 같긴 해요.
0: 완전 팔고요.
1: 네.
0: 그래서 금이
1: 좋죠. 지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금인지 은인지는 모르겠지만
0: 요즘 다시 많이 떨어졌나요? 금?
1: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오를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0: 네.
1: 경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쵸? 불쑥불쑥 튀어나오네 이게.
0: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네. 버전에 제가 있고 이렇게 공중파 버전에 저는 제가 지금 저도 처음 만나요. 지금 제가 굉장히 저와 낯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어차피 뭐
1: 저 그냥 꺼드락 되는 거예요.
0: 네 꺼드락 네. 되면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네. 때려주시니까
1: 뭐라고 하시니까
0: 네. 네.
1: 금 요새 좀 주춤하다고.
0: 아 주춤해요?
1: 은을 또 많이 사시더라고 또. Gold and silver.
0: 보통 이럴 때 배 DJ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1: 저 작가님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경제 지식이 빠삭하시니까 작가님.
0: 아 별명이 뭐라고요?
1: 조재벌.
0: 조재벌.
1: 헛소리 하지 말래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 밈이거든요. 여기서 생긴.
2: 헛소리 하지 마 임마.
1: 예, 네, 이거는 마치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0: 아 그럼요. 적응 중이에요.
1: 이 목소리 누구 것 같아요 방금 나온 거?
0: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2: 헛소리 하지 마 임마.
1: 캐릭터예요 캐릭터 유명한 캐릭터.
2: 포로리.
1: 비슷해요. 보노보노.
0: 보노보노.
1: 예, 네, 보노보노 목소리예요. 저희가 녹음을 따가지고.
0: 이 목소리 본체가 있는 거예요?
1: 저희 안에 나왔는데 그때 개인기를 하고 간 거를 이거를 녹음 따신 거예요.
0: 와 그럼 진짜 와닿겠다.
1: 예, 네, 등에 식은땀이 나죠 이거 와, 나오면.
0: 행복해요 근데 요즘?
1: 아 행복합니다. 부럽네. 너무 좋네요. 예예 예.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0: 네.
1: 익명으로
0: 사연을 마무리 하셔야죠.
1: 아 네, 네 사연 마무리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0: 전 여친 미련이 있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여성이니까. 성격이 어떠셨느냐에 따라
1: 너무
0: 다르겠지만
1: 하지만,
0: 혹시 ENFP고 A형이고 양자리였다. 그러면은 사실 미련이 조금 있는 걸 수도
1: 있어요. 아. 네. 오케이. F, 굉장히 F적인 발상. 알겠습니다.
0: 굉장히 F적인 발상.
1: 네, 네, 네.
0: 맞아요.
1: 저는 사실 T라서 이거 그냥 팔찌가 비싸고 예뻐서 끼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0: 근데 까르띠 땡이면 또 말이 네, 달라지네요.
1: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니셜 박은 게 아니니까.
0: 그죠?
1: 그냥 차고 다니는 걸 수도 있다.
0: 근데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푸사에 해놓는다잖아요.
1: 아 과한데 좀 그거는.
0: 약간. 약간 의심스럽다.
1: 아 반 의심되네요.
0: 네.
1: 지금 예.
0: 근데 연락은 하지 마세요. 까지 완벽했다.
1: 이거 솔루션 깔끔하네요.
0: 네.
1: 예.
0: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1: 쓰셔주시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네.
1: 아 너무 좋다.
0: 갈게요.
1: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부장님이 1년 365일 추어탕만 먹자고 하는 게 고민입니다. 정말 일편단심 추어탕입니다. 어떻게 다른 메뉴 먹자고 회유하죠? 아무리 다른 거 먹자고 해도 비 오는 날은 추어탕이 딱이다. 이렇게 더울 땐 이열치열로 추어탕을 먹어야지 이런 식이라 설득이 안 돼요.
0: 보통 이런 메뉴가 있으세요?
1: 전 있어요.
0: 뭘까요?
1: 저는 닭곰탕을 너무 좋아해서 닭이 들어간 거 정말 좋아하는데
0: 닭
1: 이게 물에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0: 아, 물에
1: 그런
0: 들어가면
1: 메뉴 있으세요?
0: 저는
1: 마치님은?
0: 아 저는 생각보다 저도 국밥을 좋아해요.
1: 국밥?
0: 근데 약간
1: 국밥
0: 좀
1: 국밥 중에 그럼 빨간 거 하얀 거
0: 얼큰한 거
1: 그러니까
0: 붓는 거
1: 붓는 거.
0: 네.
1: 자극적인 국밥.
0: 자극적인 국밥.
1: 오.
0: 자극적이지 않은 곰탕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1: 저도 자극적인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네. 닭이 들어간 게 대부분 좀 하얗고 순한 게 많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시원하고 사실 오늘 저 오기 한 2시간 전에도 닭 라면을 먹고 왔는데 예 닭으로 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하나만 파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0: 그쵸.
1: 한 메뉴만.
0: 아 근데 너무. 힘드시겠다. 저는 약간 추어탕을 즐기지 않는 사람으로서
1: 매니악할 수도 있어요.
0: 네. 어떡해요?
1: 이게 근데 산초 빼면 사실 맛있거든요. 산초 넣는 추어탕을 고집하시는지 아닌지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0: 아니에요.
1: 근데 네.
0: 그게 그 갈려 있는 그 느낌 자체가
1: 네.
0: 괴롭단 말이에요. 통미꾸라지 들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가끔.
1: 저는 그거 못 먹어봤어요.
0: 눈 맞추면 전 큰일 난단 말이에요.
1: 아, 갈아 있는 것도 싫다. 그 호불호가 강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강요를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은.
0: 약간.
1: 저는 못 먹어요. 이러면.
0: 그냥 이게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본
1: 네, 저도.
0: 그런 사람이라서
1: 네.
0: 이럴 때 약간 아 저는 그럼 따로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그 가서 추어탕집을 가서 거기 있는 거 다른 거 시켜 먹어 이럴 수도 있는데

0: 네. 이게 저는 이분의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곳에서의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그 발언권이 언제 주어지느냐도 사실 잘 모르겠기 때문에.
1: 제 릴스에 요즘 약간 도시락 싸서 다니는 그런 릴스들이 굉장히 많이
0: 네네네네.
1: 뜨거든요.
0: 저도 봤어요.
1: 도시락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정말
0: 맞아요.
1: 귀찮고 힘들지만 맨날 추어탕 미꾸라지랑 눈 마주치는 것보다는 그냥 계란후라이 맛있게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0: 네.
1: 근데 저는 약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0: 이거요?
1: 네,
0: 왜요?
1: 먹기 싫은 메뉴를 먹었을 때그
0: 아,
1: 화가 남.
0: 너무 싫죠.
1: 너무 싫어요.
0: 네.
1: 근데 진짜 오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0: 오줌 오빠요?
1: 오존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다른 메뉴가 있을 거예요.
0: 많죠. 이 세상에 지금 메뉴가 얼마나 많은데.
1: 네, 그래도 10번 가주면 한 번은 다른
0: 그럼요.
1: 데 가주시겠죠. 일단 그 10번 동안은 추어탕
0: 네.
1: 집에 있는 다른 메뉴를 일단 뿌시는 걸로.
0: 좋습니다.
1: 네.
0: 네. 명쾌한 해결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가시죠.
0: 예.
1: 마취라면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까? 저 같으면은
0: 예.
1: 이 베텐을 틀것 같아요.
0: 거기서?
1: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0: 아, 이 방금 대화 내용을 튼다고요?
1: 네, 부장님 얘기입니다.
0: 부장님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걸 틀어준다고요?
1: 부장님 얘기입니다는 말하지 않죠. 이제
0: 그냥 그 단톡방에 공유하는 거예요?
1: 아이쿠쿠 하면서 이렇게 아이쿠쿠쿠 이게 치즈 익혀놓고 뭐
0: 아,
1: 이런 일도 있네요.
0: 예. 마치님이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하면 저는 이제 바로
1: 헛소리 하지 마, 이민호야.
0: 그렇죠. 싸우자는 거죠. 예, 돌려까기 되는 거고.
1: 쉽지 않은, 이거 정말
0: 이런 건
1: 고민인
0: 이런
1: 것 같아요.
0: 사회생활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추어탕 화이팅!
0: 화이팅. 추어탕도 한번 사랑해 보세요.
1: 네.
0: 네.
1: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가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 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0: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거나 낙뢰 우박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도 예상돼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지 궁금할 때 있죠? 서울에서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이용하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리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수돗물을 깨끗한 페트병에 담아 택배를 반품하듯 문 밖에 두면 직원이 수거해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환경부의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환경부 물사랑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윤마치의 텐 2부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간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윤마치의 텐을 진행하는 가수 윤마치고요. 윤마치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 좋네 상담소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예,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다음 사연.
1: 네,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부장님과 점심때 중식당에서 간단히 회식을 할 때가 있어요. 자꾸 고량주를 시켜서 한잔하자고 하십니다. 술 못하는 저는 반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서 먹기 싫은데 제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도 팀장인데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가면 팀원들이 욕하지 않을까요? 부장님이 술을 못 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 일부 부장님이랑 열 부장님이랑 조인 시키면 될 것 같아요.
1: 아, 추어탕 집에서 이 점심에 한 잔 좋아하시는 부장님이랑 네. 야 최고의 조합이네요. 아니, 서로 행복하겠네 그러면.
0: 아, 너무 좋을걸요?
1: 추어탕의 고량주.
0: 맛있겠다.
1: 와 쉽지 않은데 아니 점심에 이렇게 회식하는 분들 많으시구나.
0: 추부장과 거부장이. 자 부장 둘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추어탕 대 중식당 이런 것도
1: 즐겁네요. 뭐 어쨌든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0: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약간 점심에 직장인분들 시간 내서 소개팅하는 것처럼 이제 부장님들끼리 마음이 맞는 메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추어탕 있니? 이러면.
1: 그렇죠. 아니 근데 왜 밥을 다 같이 먹어야 될까요? 이것도 좀 힘든 것 같아.
0: 그러니까요.
1: 대학생활 하실 때 네. 밥을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식 혼자 먹었던 기억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0: 근데 학식은 깔끔하게. 워낙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같이 먹으면 너무 인싸 같죠.
1: 보통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드셨어요? 식사는?
0: 저는 학교를 잘 안 가긴 했어요.
1: 아 그렇구나. 멋있다.
0: 넘어갈게요.
1: 예,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여자친구가 기분 나쁘면 말을 안 하고 티만 냅니다. 제가 계속 눈치 보면 이유를 맞춰야 돼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눈치 없이 응 그래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가 왜 이렇게 눈치 없냐고 한 소리 들었거든요. 이런 눈치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0: 눈치는 사실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눈치는 있으신데 네. 약간 그 어쨌든 여자친구분이 표현하시는 방식이 이제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과 네. 맞지 않는 거죠.
1: 네. 그 눈치는 타고나는 거라고 많이들 댓글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채팅창에서.
0: 눈치 많은 있는 편이세요?
1: 저는 눈치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봐요. 근데 그 눈치가 잘 알아채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많이 보기만 할 뿐.
0: 무슨 소용이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피로도만 높은 거죠.
0: 네가라는 댓글이
1: 눈치 많이 봐요. 예, 네. 많이 보는데 눈치가 없는 편인 거죠.
0: 매섭다.
1: 그래서 눈 튀어나왔냐고요? 어허, 플립사이님 경고입니다. 유리하긴 합니다. 시각이 넓어요 이게. 예. 네. 볼록 렌즈죠. 자체 볼록 렌즈.
0: 오존님은
1: 네.
0: 왜 이렇게 안 붙죠 오존님?
1: 네. 오줌님. 아 그냥 오줌님이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0: 오줌님은 네. 아내분 행동만 보고 눈치챈 적이 있나요?
1: 아 많죠.
0: 너무 많아요?
1: 많죠. 뭐 가만 있다가 뭔가 지금 코가 불편한가 보다 한 느낌이에요. 네. 그럼 그냥 휴지를 갖다 주고 이런 건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죠.
0: 저랑 네. 그 뼈작가님이랑 눈 마주치고 웃었거든요.
1: 왜?
0: 모르겠어요.
1: 코가 왜?
0: 작가님이 잘 보시더라고요.
1: 근데 아닌가? 모르겠네.
0: 아니 근데
1: 왜 그러시는 거지?
0: 멋있어요. 제가
1: 왜 그러는 거지? 이걸
0: 근데 채팅창에 코가 간지러운 걸 어떻게 눈치채냐고.
1: 아니 뭐 비염 시즌이라거나 이러면 아 지금 콧물 흐를 때 됐다 하면 제가 알아서 이제 휴지 갖다 주고 이런 거죠. 냄새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0: 채팅창에 하인이라고.
1: 아 수발존이라고.
0: 수발존.
1: 아니 그 정도는 해야죠. 예, 그 정도 해야죠.
0: 아 근데 너무 스윗하다. 스윗 좀.
1: 저한테 알러지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0: 어우 진짜 아주 재치가 넘치세요.
1: 이 정도 다. 센스는 있어야죠. 네. 이 정도 챙겨야 결혼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베텐라
0: 네.
1: 여러분.
0: 네, 넘어갈게요.
1: 예. 8259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결혼은 왜 하는 걸까요? 오존 씨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겠지만 결혼 생활의 단점을 느끼기도 하나요? 전 단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삐딱한 걸까요? 물론 좋은 날도 있지만요. 딸이 결혼을 왜 했냐고 자주 묻는데 저도 결혼했거든요. 아 저도 모르겠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하죠? 단점을 찾게 되는 결혼 생활 극복할 수 있을까요?
0: 힘드시겠다. 고민이 많으시겠다 이거는.
1: 근데 이거는 그 인간의 어떤 당연한 심리가 아닐까 해요. 그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무조건 사람이 단점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0: 어쩔 수 없이.
1: 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유독 많게 느껴지신다면 몸과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시기가 아닐까 지금 싶습니다.
0: 이게 따님이 계신 걸 보면 이제 어쨌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오래되신 것 같아요.
0: 근데 저도 진짜 그러니까 오래 결혼 생활을 지속하시는 부부들을 네. 보면은 네.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1: 대단하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네. 궁금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뭔가 어쨌든 한 사람을 오래 보면 권태감도 들 수 있고
1: 그럴 수 있죠.
0: 네. 사실 오전 씨도
1: 네.
0: 오전 씨도 네. 오전 씨도 되게 장기 연애를 하셨죠.
1: 아, 엄청 오래 만났죠. 네.
0: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노력하는 점이 있으세요?
1: 노력을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치를 채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0: 채팅창 하인이란.
1: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0: 아.
1: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내가 더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긴 해요.
0: 최수존.
1: 그냥 그게 편해요.
0: 아. 최수존, 아 정말 최수존 씨 정말 멋집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연애 권위자. 예.
0: 이렇게 뭐 이런 사실 모든 문제와 갈등에 네. 뭐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가장 정답과 가까운 거는 그래서 전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1: 대화.
0: 그렇게 대단한.
1: 아 좋아요.
0: 되고. 네. 그렇죠. 대화를 그래도 네. 사실 뭐 한 10년 이렇게 되셨으면은 네네네. 좀. 대화를 걸기도 싫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아니요 저희 대화 정말 많이 합니다. 에.
0: 아니 그 여기 사연자분
1: 아 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꺼드럭 됐네요. 죄송합니다.
2: 헛소리 하지마 임마.
1: 죄송합니다.
0: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셔라.

0: 네네.
1: 결혼의 장점을 하나만 찝어주세요.
0: 장점이요? 아, 저는 뭐 아직 아기 유부남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장점이라 하면 가족이 새로 생겼다는 게 장점 아닐까요? 지금 생각했을 때 아직은 그렇습니다. 뭔가 완벽한 내 편이 세상에 한명더 생긴 거잖아요.
1: 그죠.
0: 그건 정말 대단한 뭔가 든든함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말좀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1: 너무 이게 너무 따뜻하고 그런 대답이라서 제가 차마
0: 네.
1: 리액션을 할 수가 없었어요.
0: 편하게 하세요. 왜 평소처럼 막 막말도 하시고.
1: 아니에요,
0: 예,
1: 솔직히
0: 너무
1: 이제.
0: 지금 DJ 되셨다고 권위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편하게
1: 약간
0: 하셔도 됩니다.
1: 그런 거죠. 우아하게.
0: 우아하게.
1: 우아하게.
0: 우아함은 아까 인트로에서 끝났습니다.
1: 아, 이게 지금 치고 싶은 그
0: 네.
1: 감탄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0: 지금 누르고 계셔서 말을 안 하시는
1: 되게
0: 거구나.
1: 턱턱 걸려요.
0: 그거를 그 마치님 팬분들은 지금 아시나 보다. 이렇게
1: 들리지 않아요?
0: 보면서. 네.
1: 만치들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방송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아, 또 할까요?
0: 예.
1: 네.
0: 익명으로 온 여자분 사연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은데요. 저와 손발 맞춰 같이 일하는 동료가 갈수록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저에게 미루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은 눈 감고 얘기했는 아, 눈 감고 그냥 지나갔는데 매번 그러니 힘들고 그 사람이 미워지려고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더 똑똑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런 일 있으면 팍 부딪히는 편이에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편이에요?
1: 부딪혀야지 하고 말은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0: 결심은 하나.
1: 너무 화가 나. 안 되겠어. 나 말할 거야 하고
0: 네네네네.
1: 안녕하세요. 이런 좀 저는 A형이에요.
0: 그렇게 뭔가 뾰족하게 말하는 걸잘 못하시는군요.
1: 뾰족하게 말하는 걸잘 못하죠.
0: 네,
1: 제가
0: 저도
1: 언제 뭐
0: 그런 편이긴
1: 뾰족하게
0: 합니다.
1: 말한 적 있나요?
0: 아니요, 그냥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1: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사실 전공법이 제일 베스트긴 한데.
1: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0: 방금 좀 뾰족했다는데요.
1: 제가요?
0: 예. 나오는데 이게.
1: 오존 한정 송곳이라고.
0: 바늘인 줄 알았다고.
1: 아이고. 아, 네. 그렇네. 고슴마치라고.
0: 고슴마치.
1: 왜 이렇게 다 신조어를 다들 만드세요? 여기
0: 이게 계속 생겨요. 이게.
1: 피디님이고 그 지금
0: 예.
1: 청취자분들이고.
0: 아마 계속 끊임없이 생기실 거예요.
1: 그럼 저는 뭐한 집에 갈때한 서른 개 이거 말하게
0: 예.
1: 되는 거군요.
0: 그럼요,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해결할까요?
0: 네네. 손발 맞춰 일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법이 최고입니다.
1: 저
0: 할수
1: 동의해요.
0: 있다면.
1: 동의해요.
0: 이게 이제 저는 못하는 성격이라 이제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 할
1: 네.
0: 수 있다면 부딪혀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1: 물론
0: 직접 대화와 대면으로.
1: 그쵸. 근데 물론 약간 좀 예의를 차린 그런 말투와
0: 맞아요. 말투가 좀 중요한 것
1: 너무
0: 같아요. 예,
1: 중요하죠.
0: 나이스하게 좀 이렇게
1: 네.
0: 잘 깎아서.
1: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행동을 하신다 하면은 이제 진짜 그냥 송곳을 그냥 이렇게 들으셔도.
0: 그럼요, 그럼요. 일러요, 이거는. 뾰족한 솔루션 감사합니다.
1: 네, 그럼요.
0: 예.
1: 넘어갈까요?
0: 예. 박수경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친구가 자기 집에 뭐가 고장나면 자꾸 저를 불러요. 고장난 문고리, 덜컹거리는 콘센트, 불나간 형광등. 제가 그런 걸잘 고쳐서 늘 해결해주긴 했는데 너무 자주 부리니까 피곤합니다. 이 정도는 본인이 할수 있지 않나 싶은 일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친구의 부름을 멈출 수 있을까요?
1: 친구가
0: 네.
1: 이성인가요? 동성인가요?
0: 그것도 저기 만약에 이성이라면 플러팅이긴 한데
1: 그러니까
0: 이것도.
1: 나 동성이래요.
0: 그러면 아마 그 되게 친한 사이겠죠, 이거는? 이 정도면?
1: 그쵸?
0: 예. 네.
1: 그렇겠죠?
0: 근데 저도 그잘 고치는 친구 있으면 부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집 근처에 친구분 살아요? 친한 친구가? 아,
1: 없죠.
0: 없어요.
1: 네. 아니 근데 뭐 얼마나 잘 고치시길래?
0: 완전 저건가 보네. 맥가이버인가 보네.
1: 이거는 재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존 씨도 막
0: 네.
1: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이제 팬분들이 찾잖아요. 이거 약간
0: 비슷한 개념으로 재능이니까.
1: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뭔가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0: 대가를 지불하는 것.
1: 그쵸? 당근만 해도
0: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1: 벌레만
0: 사실.
1: 잡아줘도 지금 3만 원인데
0: 그렇죠.
1: 지금 이렇게 막 부르시면은

0: 공짜로
1: 맛있는
0: 이렇게.
1: 거라도 사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0: 그렇죠.
1: 너 다음부터 나 부를 때는 저 친구비 내라, 수리비 내라 이렇게 그냥.
0: 피자라도 시켜놔 주시고. 네.
1: 그치.
0: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 아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시키시면 안 되죠?
1: 그러면 친구가 날 부르면 아 오늘은 뭐 먹고 싶네 이렇게 보내세요 메시지로. 오늘은 제육 이렇게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출근하시는 거죠. 친구 집에 가서.
0: 어 근데 굉장히 위트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1: 음식 올 때까지 안 가요. 아, 안 고쳐. 수리를 시작 안 해. 음식 도착하면 그때 고쳐. 오케이 하면서.
0: 이게 사실 나쁘지 않아요. 선입금 호출 말하는.
1: 솔직히 밥 정도는 괜찮잖아요. 엄청 비싼 금액도 아니고.
0: 아 그럼요. 그리고 뭐 같이 먹는 거잖아요. 네. 또.
1: 너무 좋네. 시트콤 같다 약간.
0: 근데 저도 좀 알고 싶겠는데.
1: 아 이분?
0: 저는 큰 거 드릴 테니까. 저는 약간 뭐 피자도 큰 걸로 시켜드리고.
1: 뭐가 고장 났었어요 지금 집에?
0: 최근에. 네. 딱히 고장 난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불이 나가거나. 네네. 하면은 아니야.
1: 근데 여기 지금 지원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일단 이분들 중에 한 분 저희 집에 와 보세요. 저희 집 변기가 지금 뜯어질라 그러거든요. 변기 그 몰딩이라 그러나요? 그게 지금 하나씩 떼지고 있어요. 일단 저희 집부터 와주세요. 또 여긴 안 오신다고.
0: 넘어갈게요.
1: 네,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룸메와 생활비 분담 문제로 자주 싸워요. 처음에 반반씩 내기로 했는데 룸메가 자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냉장고에 뭐 남는 게 없어요. 하나씩 불만이 생기는데 공과금은 똑같이 내래요. 자기가 더 많이 쓴 분야는 본인이 더 내겠다더니 따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따로 살고 싶지만 월세도 공과금도 반씩 나누는 게 당연히 이득이라 참고 살게 돼요. 적당한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와, 이건 속상하다 진짜.
0: 약간 이입 네. 같은 거 잘 하세요?
1: 네네.
0: 좀 약간 저는 지금 사연 읽을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게 네. 이런 사람이 많구나.
1: 많죠. 이것도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0: 염치도 없네요.
1: 네, 눈치 없고 염치 없고. 왜냐면 보통 같이 살면 눈치껏 뭔가 하거든요.
0: 그럼요.
1: 서로. 근데 그게 아예 없는 거죠 지금.
0: 그니까 이분 최수전 씨가 약간 약간 그런 정신 교육을 좀.
1: 근데 저도 돌아보면 저도 있었나 돌아보면 반성하는 부분도 좀 많긴 합니다. 저도 룸메가 한 두세 번 있었는데 네. 그렇게 좋은 룸메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갈등이 있으셨었나요?
1: 아니요 갈등은 없었어요.
0: 에이 그럼 좋은 룸메죠.
1: 근데 좀 너무 정이 없는 룸메지 않았나 싶어요.
0: 아 네. 오히려 네. 너무 칼같이 했다?
1: 네네네. 아. 그리고 자꾸 혼자 시간 보내려고 그러고 저는 같이 밥 먹자 그러는데 싫다 그러고 좀 그런 룸메였습니다.
0: 이분은 그러면 규칙을 정해야 한다.
1: 네.
0: 근데 이건 사실 디테일하게 정하는 게 네. 이게 정하려면 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행되기까지가 너무 약간 힘들거든요.
1: 어렵죠. 근데 디테일할수록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네. 근데 GPT한테 한번 그냥 한번 짜달라 그러세요?
1: 네네네네. 요새 그런 것도 칼같이 잘 짜주니까.
0: 맞아요. 사실 뭐 저희가 뭘 굳이 짭니까? 그냥 저희 상황을 넣고 AI를 활용해라.
1: 네네.
0: 처음으로 대화를 해라 라는 답변을 네. 피해갔어요.
1: 근데 모든 사연에 해결을 안 해드려도 돼요. 이분들은 사실 정말 진정한 해결을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0: 그런 거예요? 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1: 마치님은 그 룸메랑 뭔가 그 공동생활을 해보신 적 있어요?
0: 저 대학교 때 네네. 제가 쉐어하우스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1: 쉐어하우스가 뭐예요?
0: 쉐어하우스가 이제 약간 여러... 그러니까 한 쓰리룸 이렇게 되는 그런 한 집에 네. 진짜 조금 월세보다 아무래도 싸죠.
1: 아 기숙사 대신.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룸메 언니가 있었었고 그 방에 그 언니가 근데 너무 나이스한 외국에서 온.
1: 아 유학생이었어요 심지어?
0: 네. 약간 한국말 잘 못하시는.
1: 문화도 달랐겠네 그러면.
0: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1: 근데 그 문화가 다르면 그 개인 영역 바운더리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췄어요?
0: 그게 근데 이제 너무 그 예의가 너무 K-패치가 잘 된 유학생 언니였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사실 너무 우호적으로 사실 뭐 제가 잘하니까 그땐 뾰족하지 않게 했죠.
1: 근데 그 오래 살았어요? 그 분이랑 그러면?
0: 아니요. 3개월 살았나.
1: 아니 뭐 많이 살았네.
0: 그래서 그 분이

0: 마치 댓글에 댓글도 달았어요. 아
1: 진짜로? 단적 있어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동거인입니다 이래서 과거의 윤마치 동거인입니다 영어로 달았나요 그분이?
0: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1: 네.
0: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지? 정말 대단한 사람.
1: 와.
0: 또 사제들 해버렸네. 대단한 사람.
1: 그거 어떻게 알았지?
0: 어머, 네.
1: 폭로합니다. 윤마치의 과거, 윤마치.
0: 아,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 정도예요. 네.
1: 아, 약간 그게 그럼 그 윤마치의 선함을 어떤 얘기한 그런 사연이었군요.
0: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삭제하지 않은 걸 삭제해달라고 빌지 않은 걸로 봐서는.
1: 3개월 한정이라고.
0: 아무튼 저도 약간 좀 되게 좋게 기억이 돼요. 이렇게 좋기가 쉽지 않잖아요,
1: 아, 쉽지
0: 어쨌든.
1: 않아요.
0: 살
1: 같이
0: 부비고 이렇게
1: 살면. 네.
0: 살면은. 아, 근데 제가 그때 학교 안갈그 시즌인가?
1: 그땐 좀 위험했나요?
0: 맨날
1: 그러면?
0: 안 갔거든요. 그 집에 갈 필요가
1: 아,
0: 없잖아요. 학교를 안
1: 그렇죠.
0: 다니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사이가 좋았던 걸 수도
1: 그랬을
0: 있고요.
1: 수도 있죠.
0: 네. 어머 어머 세상에. 웃는 게 예쁘다고 착하다고. 어머 세상에 기절이야.
1: 에? 저거를 룸메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뭐지?
0: 그럴 수가 있어요.
1: 웃는
0: 세상에.
1: 게 예쁘다 착하다 저거는 땡튜브 보신 분들이 그냥 댓글로 달 수도 있는 건데.
0: 그렇죠. 제가 미국 스타일인 거죠.
1: 그래요.
0: 네.
1: 아니 뭐 생활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월세를 대신 내줬고
0: 미국 가보셨어요?
1: 설거지도 막 대신 해줬다 이런 얘기가
0: 미국
1: 아니었거든요.
0: 가보셨냐고요.
1: 미국 가봤어요 저는.
0: 아, 그래요?
1: 예. 뉴욕 가보고 LA도 가봤죠.
0: 아.
1: 미국인 스몰 토크는 일단 칭찬하는 거라고. 그래서
0: 아니에요.
1: 그냥
0: 아니에요.
1: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칭찬한 거죠.
0: 아니라고요.
1: 그속 얘기는 안 하고.
0: 싫어. 아, 아니에요. 미담으로 납둘 거예요. 제 미담 몇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1: 네. 앞으로 미담 많이 쌓아주시길 바라고
0: 네, 잘
1: 미담
0: 부탁해요.
1: 아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0: 네.
1: 정희민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친한 친구가 투머치 토커입니다. 말이 많으면 대화가 끊길 일도 없고 좋긴 하지만 이 친구가 너무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처음엔 가벼운 연애 얘기를 했다가 진지한 인생 철학 얘기를 하고 가족 여행 얘기를 했다가 진지한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딥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아, 근데 이거는 희민님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어땠어요?
1: 지금 굉장히 멋있는 접근인 것 같아요. 꿰뚫어봤다 사연자를. 희민님이 멋있는 사람이다. 왜요? 어떤 점에서?
0: 아니 뭐 당연히 멋있고 잘 들어주고 이런 안정형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1: 아, 잘
0: 싶잖아요.
1: 들어준다.
0: 네. 그래서 약간 뭐 정희 종.
1: 아니면 이 사연 주신 분이 거절을 잘 못하거나 잘못 끊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듣고 있지 않은데,
0: 만만하다.
1: 예. 듣고 있지 않는데
0: 왜 우리 희미님을 그렇게 몰아가세요?
1: 제가 그렇거든요.
0: 아.
1: 제가 잘못 끊어요. 그래서 사실상
0: 아.
1: 듣고 있지 않고 계속 딴 생각하는데 곧다 대고 아 제발 말좀 그만해 이럴 수가 없잖아요.
0: 그럴 수 없긴 하죠. 근데 약간 그런 약간 조금 하품을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막 기지개를
1: 티를
0: 편다든지
1: 낸다.
0: 티를 안 내세요?
1: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데
0: 네.
1: 쉽지 않죠. 예.
0: 쉽지 않은 게참 착하네요.
1: 만약에 이러면 어떠실 거예요? 그
0: 저한테
1: 친한
0: 이렇게
1: 친구가. 예.
0: 저는 제가 사실 친한 친구면은 재밌게 듣겠죠? 아무리 진지하고 힘든 얘기를 해도
1: 네네.
0: 깔깔대며 막 조롱하며 듣겠죠? 근데 막 오존 오빠가 저한테 막 갑자기 막 진지한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기지개 피고 막 이렇게 하겠죠?
1: 상대에 따라 다르다.
0: 예. 네.
1: 그건 맞네요. 저도 이해합니다만. 이거는 그러면 그 사연 주신 분이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잘 가고 있다? 지금?
0: 잘 하고 있는데 기지개 조금 펴줘라.
1: 티를 그래도 조금 내라?
0: 조금은 내라. 왜냐면 희민 씨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 그죠. 시간 소중한데
0: 그럼요.
1: 1절만 해야지.
0: 그럼요. 그래서 기지개. 기지개가 해결책. 마무리 광고로 갈까요?
1: 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에어셀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앙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고민상담 코너 오존의 오 좋네 상담소 함께 했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존씨 저희 DJ 진행 어떻게 보셨을까요?
4: 정말 화려했어요. 인트로부터 귀를 뗄 수가 없는 엄청난 신박한 진행 실력이었습니다. 너무 그 뭔가 듣는 이를 빨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네요.
3: 카트 카트. 수고 많으셨고요.
4: 예.
3: 다음에 또 만납시다.
4: 아, 감사합니다.
3: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윷마치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4: 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든 게 체감이 되는 순간이 횡단보도 신호등 깜빡일 때 안 뛰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괜히 나이 탓하지 말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참에 한 템포 쉬어가자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나이 든 게 체감되는 순간이 횡단보도 신호등 깜빡일 때 안 뛰는 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땐 바로 뛰었는데 요즘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지 뭐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 아직 뛰어요. 예, 아직 나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예, 저는 뜁니다. 예, 기다리는 게 더 싫어서 기다리는 게 더 싫어서 예, 저는 뛰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운전하다 보면 가끔 느끼는 게 빨간불로 바뀌어도 걸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나이가 드셨구나 느낄 때가 있죠. 누가 봐도 빨간불로 바뀌었고 알 텐데 그 빨리 걷는 신용 없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들 보면 아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또 막 빵빵 거리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또 그분들이 화내 걸어가시다가 참 신기해요. 그렇죠? 누가 잘못한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제 내가 운전했나? 어제 운전했다. 어제? 네. 어제다 어제. 어제 운전하는데 그 신호등 말고 그 차들이 이렇게 좀 신호 때문에 차들이 멈춰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사이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당횡단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태평하게 하시면 이제 약간 걱정도 되면서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약간 이런 게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괜히 나이 탓하면 슬퍼지니까 그냥 이참에 한 템포 쉬어가자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9189님이 현재 야간 근무 중입니다. 야간에 일할 때마다 딘디님 방송을 귀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보아요 해주셨는데 그쵸. 예, 야간 근무 하시는 분들 라디오 듣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예,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양수님이 고등학생 딸 라이딩하면서 듣게 됐는데 재밌네요 해주셨는데 이제 오프닝 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 특별 초대석은 제 친한 동생이자 딘뮤와 가족 싱어송라이터 정세훈 씨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미리 보내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이렇게 안 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행정복지센터에 갔다. 자주 와본 곳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 직원분이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시는 거다. 그리고 내 마음을 사르르 녹인 그분의 한마디. 도움 필요하세요?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였고 박지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머뭇거리고 계셨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요럴 때 좀 감사하죠. 네,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싹 와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어쨌든 서비스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가 그 판단하는 가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식당도 사실 음식이 맛있는 걸 떠나서 뭔가 거기

서비스가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막 파인다이닝은 서비스 이런 것도 점수로 채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집도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좀 태도가 별로면 또 별로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어본 친절 많죠. 예,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연예인들에게 좀 이점이 되는 것들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서비스를 주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예. 어제 회식 때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파인애플 그 슬러시가 이렇게 나오길래 와 서비스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막내 작가서 화장실 가서 먹고 싶어서 시킨 예. 야 서비스로 이걸 주네 했는데 그냥 본인이 시켰던 거인 예. 자 사연 보내주신 박지윤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그리고 흰의 너에게로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박지현님이 이사하고 뻗어있어요. 정리는 언제 할까요? 집이 엉망이라 너무 힘드네요. 그런 걸 못 보는 성격이라 그래도 새 집에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흐흐 해주셨는데 아 저도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사하고 그 엉망이 된 집을 내 손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기간이 그래도 꽤 걸리니까 아 요거 쉽지 않죠. 예, 요거 최소한 한두 달은 그래도 계속 틈틈이 하셔야 이제 좀 내 집이다라는 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86 하나님이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 보내봐요. 12년 연애를 마치고 오는 9월 남편이 될 남자친구가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아, 묵묵하고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준 예비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식 당일 우리의 퇴장곡을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에드 시런의 쿨레이드예요? 이거 뭐야? 컬라이드? 요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이게 결혼식에 노래 정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네.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오랜만에 찾아온 딘미와 가족이죠. 아마 우리 라디오 제일 많이 출연한 사람이 세훈인 것 같은데 정세훈 씨와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세훈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지금부터 보내주시고 저는 방금 486 하나님이 신청해 주신 에드 시런의 Collide 그리고 SG 워너비의 랄랄라까지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언제 봐도 반갑고 편안해지는 분입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정세훈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보는 라디오 켜져 있고요.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오늘 정세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아, 오랜만입니다. 네.
2: 오랜만입니다.
1: 24년 5월 이후로 2년 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2: 네,
1: 오늘로 여섯 번째 출연이에요.
2: 이야, 2년 만인데 여섯 번째.
1: 왜 이렇게 자주 나왔지?
2: 여섯 번 확실해요, 근데?
1: 고정 우리가 그 네. 뭐지? 고막 메이트로 한번 왔었고, 처음에 저 라디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왔었고, 그리고
2: 벌써 여섯 번인가? 근데?
1: 근데 여섯 번이면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세훈 씨가 뭐
2: 네.
1: 그러니까 뭐 컴백하거나 이럴 때마다 온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안 쉬고 계속 컴백을 했네.
2: 그래도 꾸준히.
1: 그러니까 맞아, 그 선우정아 누나랑 곡 했을 때 그때 나와서 그거를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어.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많이 나오긴 했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
2: 일단 그 이 장소에서도 저번에 마지막에 왔을 때 했던 거가 갑자기 확 기억나서 여기 와서
1: 여기서 했었어.
2: 네, 그래서 그게 갑자기 확 기억나고 뭐 항상 사실 저는 이 딘딘 형이랑 하는 뭔가 스케줄이 너무 개인적으로 재밌어해서 저는.
1: 근데 되게 고맙게 약간 세훈 씨 회사에서 저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늘 우리 쪽에 그래도 컨택을 준다? 뭐 너튜브든지 라디오든지 꼭 컨택이 와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지 나도.
2: 다 좋아하죠, 딘딘 형.
1: 왜냐하면은 사실 너가 딴 데가 있으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키스터 라디오를 나가서 그럼 약간 뭐야?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왜 우리 거 안 가지?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자, 1128님이 오, 딘딘의 뮤지카이 로고송 저번에 나오셨을 때 알려주셔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찰떡인걸요 해주셨는데 이거 10분만이잖아 노래.
2: 맞아.
1: 그럴 땐 10분만 이거잖아.
2: 근데 목소리가 진짜 앳되네요. 약간 지금 제가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1: 그래?
2: 이거 할 때도 그래도 꽤 몇 년 전이잖아요.
1: 그치 그치.
2: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저는 감회가 좀 새롭네요. 이게 들으니까.
1: 근데 다 그런 게 약간 예전 작업물들 들으면 약간 아, 왜 저랬지?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 약간 그 약간 오글거리고.
2: 맞아.
1: 진짜 린 누나 그때 나왔을 때 린 누나가 그 뭐지? 그 제발 그러지 마, 아직 사랑하는 나. 이게 뭐지? 그거 뭐지? 그 사랑해. 아. 사랑했잖아. 그 노래를 제가 틀었어요. 린 누나 있을 때. 근데 누나 이런 거 못 듣겠다는 거야.
2: 너무 옛날 그거라서.
1: 아, 못 듣겠다. 왜 이렇게 못했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
2: 아, 본인
1: 우리는
2: 그 명곡을
1: 우리한테 초명곡인데 아우 막 못 듣겠대 자기는 부끄러워서. 그게 웃겼지. 어쨌든 강은하님이 와, 세훈님이라니 자르다 눈이 번쩍 뜨이네요 해주셨고, 윤미영님이 정세훈님 오늘 많이 힙하네요 해주셨는데
2: 아하.
1: 염색을 한 거예요?
2: 그죠,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하고 좀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1: 마지막에 좀 불태우고 하는 거야?
2: 마지막에 탈색 진짜 가지각색을 다 했어요.
1: 그래, 가기 전에 하는 거야. 어차피 머릿결 상한 거 싹 밀 거니까.
2: 그쵸, 새로 출발할 거니까.
1: 이 원아님이 세훈님 어린 왕자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계속해서 세훈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미담, 목격담 있으신 분들 편하게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세훈 씨가 네. 지난 봄에 많이 바쁘셨습니다. 3월 31일에 EP 앨범을 발표했고 앨범 제목이 Love in the Margins였습니다.
2: 네.
1: 자,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2: 이제 가장자리에 겨우 이제 자리 잡은 사랑 이런 뜻의 이제 앨범이고요. 미니 앨범 총 5곡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앨범 제목에도 이제 러브가 들어가 있듯이 좀 그런 사랑을 좀 가장자리의 측면에서 뭔가 관계

0: 끝에서 어떤 본 사랑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앨범이었습니다.
1: 저는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그 앨범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0: Love in the Margins.
1: 그래서 이제 세훈이가 Love in the Margins라고 그래가지고 아 사랑하다 보면 마진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거를 따지는 거구나. 야 너도 이제 현실적으로 변했다 했더니 아니요 형 마진스.
0: 마진스.
1: 영어에 마진스. 그래서 내가 아 그래 했었던.
0: 근데 딱 그 딘딘 형이 그 얘기할 줄 알았어.
1: 아 그래? 나는 몰랐어. 진짜로 그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아 되게 새로운 시선으로 너가 썼구나 이 생각을 한 거야. 뭔가 사랑 속의 마진 이게 되게 철학적이잖아. 뭔가 누가 더 사랑했으며 누가 더 마음을 줬으며 이 마진류를 약간 따지는 느낌이라서 되게 의미있다 이랬는데 아니었지. 그냥 겁멋들어간 제목이었던 것 같아 약간
0: 살짝 이제 마진스의 다른 의미 그러니까. 검색해서
1: 자 가장자리에 초점을 둔 이유가 있어요?
0: 약간 저는 가장자리를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이고 약간 막 그 우리 뭐 MBTI 검사하면 네. 뭐 사람 많을 때 있을 때 중심에 있다
1: 뭐예요
0: 가장자리에
1: MBTI.
0: 있다 저 제일 최근에 한 거 INFP예요 근데 좀 몇 년 전이긴 한데 어쨌든 막 그러면 저는 항상 가장자리에 있다 약간 이런 거 선택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제가 가장 익숙한 뭔가 자리에서 측면에서 좀 보는 뭔가 느낌이기도 하고
1: 근데 궁금한 게 Love in the Margins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제목이?
0: 일단은 저는 앨범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정해요 내가 놓은 이제 곡들을 다 이렇게 모아두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되게 좀 사랑의 측면이 되게 지금 중심에 있고 막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조금 여러 측면에 여러 단계의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1: 근데 원래 마진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0: 마진이라는 것도 저만 알고 있었는데.
1: 아 그래.
0: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가장자리 이런 거 영어 이런 거로 좀 뭐가 있을까 해서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있어가지고.
1: 장소리님이 사랑의 마진율. 약간 트로트 제목 같다 해주셨는데.
0: 그래. 그러네. 이게 직역하면 이제 또 사랑의 마진.
1: 사랑의 배터리처럼 사랑의 마진. 누가 더 사랑한 게 이유 있나요?
0: 사랑의 마진을
1: 따져요 하면서 박하연님이 본격 가성비 사랑이라고
0: 가성비 사랑.
1: 자 어쨌든 앨범에 총 다섯 트랙이 수록돼 있고 다 자작곡입니다.
0: 네.
1: 얼마 전에 이제 제 채널에 나와서 노래를 쓰다 보니 내가 편한 건 익숙한 것만 찾아서 쓰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송캠프를 열었는데 그 송캠프한 곡들이 이 앨범에 들어있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쵸? 그 곡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1: 그건 언제 들어요 우리가?
0: 뭐 언제 듣지 않을까요?
1: 아니 네. 자 일단 4월 4일 5일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어요.
0: 네네.
1: 일단 그거 축하하고
0: 예?
1: 그걸 떠나서 또 바로 콘서트 이제 입대 전에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콘서트는 아니에요. 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라이브 뮤직 쇼? 약간 파티에 가깝게 좀 가볍게 준비를 하고 있고
1: 약간 잼하고 약간 이런 거고
0: 좀 마지막으로 진짜 마음껏 그냥 음악하고 노래 부르고 좀 이제 팬분들도 좀 보고 하고 싶어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4162님이 군대 가는 날이 오늘로 13일 남았는데 입대하기 이틀 전에 팬들을 위한 공연 소식이 떴는데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건가요?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아직 공학메이트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나 누나였나? 아이고 세훈이가 군대 가는구나 하면서 이걸 올린 거예요.
0: 맞아 최근에 또
1: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야. 세훈이가 충격까지? 이제 군대 갈 그래 얘가 갈 때가 됐구나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 전에 못 보겠구나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야 면회 갈게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몰랐는데 우리 라디오에 섭외가 된 걸 난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제 인별그램 보니까 뭐 아직 회사에서도 안 올렸는데 혼자 그냥 신나서 올렸더라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획을 한 건지.
0: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그 기다리는 입장이었어요. 날짜를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근데 이제 예측하기로는 원래 4월쯤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4월 초쯤에 이제 다 좀 이렇게 해 놓고 안전하게 이제 근데 뭘 이제 하질 못했죠. 그래서 언제 날짜가 이게 당장 나올지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날짜도 이제 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기 전에 한번 그래도 좀 더 그 재밌는 좀 추억 쌓고 저도 노래 마음껏 좀 하고
1: 한 타임에요? 두 타임에요?
0: 두 타임에요. 두 타임.
1: 두 타임? 아.

0: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좀 급하게 이제 또 잡은 공연이긴 하지만 좀 그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그 스탠딩으로 한번 이번에
1: 진짜?
0: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1: 안 그래도 9517님이 입대 이틀 전 진행된 콘서트 스포 살짝 부탁해요. 일단 스탠딩인지 좌석인지도 몸 건강히 잘 다녀와요. 여기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주셨는데 스탠딩이군요.
0: 스탠딩입니다. 그래서 스탠딩이 사실 이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1: 사실 나는 저는 좌석파예요.
0: 저도 좌석파예요.
1: 그래서 저는 공연 보러 가서도 스탠딩 한 번도 서본 적 없고 제일 힘들었던 게 시경이 형 콘서트 축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게스트가 싸이 형님이 오셨어. 근데 갑자기 다 일어나서 뛰어왔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저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좌석파인데 그래서 저도 공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좌석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좌석이다. 스탠딩은 내가 부담돼서 싫다 이랬는데 이번엔 스탠딩이구나.
0: 저도 첫 시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공연 타임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 스탠딩이라서 막 너무 길게 가져가면 또 힘들고 하니까.
1: 장수리님이 소식 듣고 기차부터 냅다 예매했어요. 표도 없는데 해주셨는데 티켓 오픈을 아직 안 했는데
0: 네
1: 일단 기차부터 예매를 해놨다고.
0: 와, 언제인지 아직 모르는데.
1: 그니까 자 사연도 왔습니다. 보고 싶다 정세윤님이 콘서트에 길다고 소문난 4시간 팬싸에 5월 31일엔 생일에 세윤님 덕분에 저도 4월이랑 5월 알차게 보냈어요. 행복했어요 흐흐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 뭐 팬싸가 엄청 길었다고 뭐 알고리즘에 뜬 걸 봤어요.
0: 맞아요. 팬싸 이번에 이제 좀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1: 근데 어떻게 구성을 했어? 원래 팬싸는 사실 그 탁자에 앉아 있고 한 분씩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고 이거잖아.
0: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1: 근데 했는데 4시간을 어떻게 해?
0: 이제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도 연예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약간 좀 더 내가 더 하면서도 좀 재밌고 싶은 거야.
1: 그렇지.
0: 뭔가를 다 하면서 이제 할 때 나도 내가 더 즐기고 싶고 내가 이제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내 캐릭터에 맞게 더 하고 싶고 내 성격에 맞게 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저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뭐 이것저것 그래서 팬사인회라는 걸 가지고 좀 더 내 입맛대로 약간 한 거죠.
1: 근데 궁금한 게 대부분 팬사인회 하면 4시간까지 시간을 잡고 오는 팬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약간 중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팬분들 중에.
0: 제가 조금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근데 미리 다행히 공지를 했었고
1: 그래, 4시간 한다 이렇게
0: 하고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뭐 하고 싶다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해놓고.
1: 그래 4시간은 좀 힘들어.
0: 하프타임도 가지고 약간 하프타임 시간도 가지고.
1: 제가 그 최근에 영화 그 아마존이었나? 아바타. 아바타를 제가
0: 너무 아시죠? 다른 이름 아닌가요?
1: 죄송합니다. 네. 어제 회식을 좀 라디오 팀이랑 신나게 해가지고 아바타 그 최근 영화를 제가 그 헐리우드 가가지고 뭐 인터뷰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프리미어로 먼저 비공개 상영회를 먼저 보고 본 영화를 또 보고 뭐 이렇게 한 세 번 봤어요. 그 3시간 40분인가 이래.
0: 그러니까
1: 죽겠는 거야 진짜.
0: 너무 길다.
1: 근데 팬싸 4시간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했죠.
0: 그래서 그 다양한 좀 컨텐츠들을 중간중간 넣긴 했었습니다.
1: 스투핏 럽님이 세훈씨의 유명한 미담 중 하나 회사에서 직접 앉아보고 엄청난 푹신한 소파를 팬사인회장에 가지고 다니셨답니다. 팬들이 앉을 소파요. 너무 다중해 너무 스위트해 해주셨는데
0: 네. 하여튼 너무 또 칭찬 많이 해주신다. 약간 근데 이것도 막 그 어쨌든 오래 계셔야 되니까
1: 그치.
0: 이게 이제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1: 맞아.
0: 나만 즐거우면 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재밌자고 했는데 막상 이게 왔는데 좀 불편한 그게 생기면 안 되니까.
1: 지금 너무 칭찬이 온다고 하니까 약간 여러분 험담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0: 좋아요 험담.
1: 자 계속해서 세훈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남겨주시고 소개된 분들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훈씨의 Love in the Margins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정세훈의 Love in the Margins 듣고 오셨고, 이종민님이 Love in the Margins 노래 정말 좋아해 주셨는데, 자, 5월 31일에 생일이었는데 뭐하면서 네. 보내셨는지.
1: 생일 카페도 또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갔다 왔고 라이브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은 그래도 축하를 좀 팬분들께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0: 잠깐만, 내가 그래, 내가 12시 땡 하자마자 축하했지?
1: 아, 맞아.
0: 내가 1등이었지?
1: 깜짝 놀래. 2등이긴 12시, 했습니다.
0: 12시 땡인데?
1: 네.
0: 어떻게?
1: 다른 또 땡 하자마자 또 근데 아, 살짝 빠르신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진 형이 뭐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나 순간 나한테 뭔가 아니 이용 뭐야 이용 12시를 땡 하자마자 보낸 게 약간 좀 무서웠던 거야. 난 형이 아, 12시 땡 하자마자 보내니까
0: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1: 뭐지 이용이 뭐 할 말이 뭐가 있나?
0: 아니야 아니야
1: 뭐 갑자기
0: 내가
1: 원래 이런 형이 아닌데
0: 제가 심야 라디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12시가 넘어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생일이 뜨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뭔가 그렇게 보내잖아 생일 축하를 12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헐 너무 감동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일을 가장 먼저 축하해 준 게 너라니 막 이런 거야. 그리고 가끔 막 피부과 원장님은 딘딘 씨가 와이프보다 먼저 축하해 주셨어요 막 이래.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한 11시 한 58분쯤 되면 그냥 12시에 누구 생일인가 볼까 약간 이게 되는 거야.
1: 멋있다.
0: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세훈이 생일이 딱 뜨니까 바로 그걸 한 거지.
1: 저도 그거 본받아야 될 것 같아.
0: 근데 그게 생각보다
1: 근데
0: 되게
1: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0: 기분이 좋잖아.
1: 되게 고맙더라고요 확실히.
0: 되게 뜬금없이 오 얘가 1등이야 이거. 박은혜님이 생일 카페 와서 너무 낯설어서 부끄러워하셨는데 왜 그러셨나요 정세훈 씨 해주셨는데.
1: 모르겠어요.
0: 이게 뭐야?
1: 아니 그 생일 카페를 열어주셔서 그 갔는데 뭔가 그 보통 이제 제가 되게 뻔뻔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너무 뭔가
0: 나 원래는 좀 뻔뻔하게 막
1: 이렇게 뭐 얘기도 편하게
0: 스타를
1: 하고
0: 스타를 하는데
1: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더 뻔뻔하게 하는데
0: 약간 낯가렸구나.
1: 약간 갑자기 뭔가 확 낯이 가려지는 거예요.
0: 왜 그랬지?
1: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도 갑자기 확 빨개지고.
0: 진짜?
1: 네.
0: 전날 술 먹은 거

0: 아니야.
1: 어, 그럴 리는 없고.
0: 자, 그리고 이제 세훈 씨가 6월 23일 화요일에 네. 육군 현역으로 또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제 2주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1: 13일 남았대요. 그렇죠.
0: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친구들이 군대를 간다 이러면 좀 걱정이 됐어. 얘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안에서 정신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세훈이 군대 간다 그럴 때는 아 되게 얘한테 좋은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 되게 늠름해져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예. 어때요 지금 좀 뭐 하고? 근데 사실 지금 앨범 앨범이란다 그 공연 준비하고 에이. 이러니까 사실 뭐 일만 하다 가겠네.
1: 그쵸 거의. 그래도 뭐 되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저 스타일에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이제 가게 되면 한동안은 못하는 일들이니까 좀 더 하고 또 따로 곡 작업도 하고 지내면서 하는 게 있고.
0: 아니 그 송캠프 했던 곡들은 언제 들어?
1: 이제 그것도 좀 이제 갈고 닦아야죠 곡 자체를.
0: 근데 군대에서는 못 갈고 닦으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갈고 닦아 놓으려고 일단 하는 거죠.
0: 갈고 닦아 놓은 다음에 가 있는 동안에 내면 안 되나?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1: 그 법상은 문제는 없다고 듣긴
0: 맞아,
1: 했어요.
0: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를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앨범을 나와서 그때 녹음을 하고 작업하고 이러면 그치, 안 되는 그치, 거지. 그치. 근데 미리 해놓은 거를 이제 내는 거는 문제가 없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럼 뭐 군대 가 있을 때 나오겠네.
1: 뭐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0: 군대 가 있을 때 휴가 나가서 틈틈이 하고 해가지고 모니터 하고 한 다음에 내겠네. 그럼 안 돼 전역하고 연말에 콘서트 하겠네. 아 하겠네.
1: 갑자기. 예.
0: 자 주성애님이 세훈님 혹시 입대 전에 형들이 해준 조언 같은 것도 있나요 해주셨는데.
1: 아 예.
0: 누가 조언 해준 사람 있어요?
1: 일단 제가 친형이 또 두 명 있다 보니까.
0: 아 그치 그치.
1: 형들이 막 이제 뭐 저기 뭐 군대 깔창이란 게 따로 있다. 뭐 가면은 뭐 발이 엄청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한데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가라 결론은 이거예요.
0: 시계 했어?
1: 시계는 있어요.
0: 아 그거 있어? 그 국룰 시계?
1: 그 군대 시계.
0: 쥐땡 쥐땡.
1: 어 맞아 그것도 감사하게 또 선물 받아가지고.
0: 아 그래?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1: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도 막 그 먼저 갔던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있어요. 준비물이 있냐? 뭐 어떤 거 챙겨가야
0: 돼? 학교 가냐? 준비물이 어디 있어? 그냥 몸뚱이만 가면 돼.
1: 그러니까 혹시나 뭐 꿀팁 있냐?
0: 아 그냥 몸뚱이만 가면 돼. 그리고 깔창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야.
1: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공통된 저기 그 말이에요.
0: 그냥 가는 거야.
1: 그냥 그리고 가면 된다.
0: 그리고 그거 하나 알려줄게요. 행군하잖아. 행군할 때 양말을 무조건 한 세 개 챙겨가. 그래서 행군하다가 발이 좀 아프다 싶잖아. 갈아 신어 새 걸로. 왜냐면 그게 약간 땀이랑 물기 때문에 발이 점점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갈아 신어줘도 이거 진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 춥잖아. 양말을 한 두 개를 챙겨가야 돼. 그래서 양말을 갈아 신어줘야 돼. 양말이 젖으면서 추워지는 거거든요. 행군할 때도 젖으면서 아픈 거고. 이거 진짜 무조건 기억해라.
1: 오케이 오케이. 양말.
0: 이거 진짜 꿀팁이다.
1: 진짜 꿀팁이다.
0: 자 이찬희님이 세훈이 꼭 머리 밀면 셀카 남겨주고 가셔야 해요 제발 해주셨는데.
1: 저도 궁금해요. 너무 오랜만에 밀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중학생 때 밀고 거의 안 밀어봐가지고.
0: 아 좀 궁금한데? 난 사실 네. 세훈이가 앞머리 이렇게 없는 거를 거의
1: 못 봤으니까.
0: 거의 못 봐가지고. 5520님이 입대 2일 전 콘서트 혹시 머리 밀고 오진 않겠죠 해주셨는데.
1: 2일 남았는데 뭐.
0: 거기서 미는 거 어때? 거기서 퍼포먼스로
1: 무대하면서
0: 뭐 노래하다가 하면서 네가 미는 거야. 자.
1: 너무 너무 클리셰다.
0: 아 그래?
1: 너무 클리셰다. 너무 클리셰다.
0: 참나. 그렇게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자 사연이 왔는데 세훈 씨가 읽어주시죠.
1: 네, 세훈이의 평생 행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글쎄 세훈이를 엄청나게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홀랑 그곳으로 가버리면 점점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우뚝하라고 오똑하라고 어떡화라고 엉뜩혀라고 가지마 세훈아. 아니야 잘 다녀와. 아니 가지마 조심히 다녀와. 싫어 가지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세훈 씨가 지금 몇 살이지?
1: 제가 서른이죠.
0: 이제?
1: 네.
0: 아 그러면 팬분들도 다 어쨌든 이제는 가겠구나 하고 계셨을 텐데.
1: 마음의 준비는 아마 많이.
0: 그래도 많이 놀라시긴 했겠다. 그래도 뭐 한마디 해주시죠.
1: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팬분들도 이제

상당히 잘 아시기 때문에 걱정은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 걱정이 된다면은 걱정해 주세요. 네, 걱정을 해 주시고 그 걱정해 주신 게 무색할 만큼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이제 뭐 앨범 제 앨범 뭐 이제 뭐 어떻게 작업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 세훈이가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형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면서 갑자기 하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정아영님이 콘서트 소식 보고 두 달 전에 예약한 해외 여행 취소했습니다. 예? 세훈님 콘서트표 있겠죠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어 팬분들한테는 네. 입대 전 콘서트야? 이거는 사실 없잖아. 다시는 없잖아. 네.
1: 와 근데 되게 진짜 가볍게 생각하는 그냥 파티라서 무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표 있냐고?
1: 어 그거는 저도 아직 잘.
0: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
1: 없으면은
0: 다음 날 또 할 거야?
1: 없어. 다음 날이요?
0: 뭐 없으면 어떡해?
1: 없으면은
0: 뭐 세빛둥둥섬에서라도 뭐 해?
1: 없어. 아무튼 그 표 뭐, 만약에 못 잡으신다면. 이왕 이번 기회에 더 이제 재밌는 해외 여행 장소지를 또 한번 물색하셔서
0: 아 안 되면
1: 오히려 액땜했다 이런 느낌으로
0: 야 두 달 전에 예약한 해외 여행을 취소한 거면 지금 공연이 십몇일 남은 거잖아.
1: 근데
0: 그러면 수수료 이거 많이 나왔을 걸? 유류 요즘 유류 값도 비싸가지고 이거 많이 나왔을 아이고. 텐데. 아 이건 실수했다.
1: 이게 또 혼자 근데 계획하신 건가? 아니면 뭔가? 같이
0: 누구랑 같이 더, 가려다가
1: 그럼 또 더 일이 커지는 그러니까. 커지니까
0: 아 이거는 세훈 씨가 좀 실수했네.
1: 더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0: 만약에 진짜 너무 동나가지고 사람들이 못 왔다 이러면은 세빛둥둥섬에서 전날 하나 해요 버스킹. 무료로 사람 다 올 수 있게 해가지고
1: 세빛둥둥섬 진짜 오랜만에 또
0: 거의 버스킹 성지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자 15일에 티켓 오픈이니까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4746님 문자 읽어주시죠.
1: 세훈 씨 이번 공연 뭐라고 불러야 해요? D2인가요? 공연에 준비해 갈 것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D2.
0: D2.
1: 예,
0: 공연 D-2가 아니라
1: 네, 그냥 D2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저희 팀들이랑은. 그렇게 그냥 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뭐 준비해 갈 거 뭐 있나요?
1: 편안한 신발 정도. 아무래도 스탠딩이다 보니
0: 명품 선물 어때요?
1: 준비해 갈 것이요?
0: 세훈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명품 선물.
1: 정말 잘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0: 늘 제가 이제 세훈이 뭐 생일이거나 뭐 세훈이가 저 뭐 도와주거나 하면 제가 이제 맨날 야 세훈아 뭐 사줄까 그럼 형 진짜 괜찮아요 하면 야 뭐 명품 그릇이라도 사줄까 그럼 아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요 형.
1: 진짜.
0: 그래 내가 지금 와인 마셨던데?
1: 최근에 제가 가족 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가족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0: 어디 갔어?
1: 속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이제 형이 준 그걸 다 하니까 이제 모든 가족 이제 가족이 이제 와 딘딘.
0: 그거 좋은 와인이에요. 그거
1: 다르다. 맛이 다르대. 딘딘이 좋은 와인이 다르다.
0: 그거 만약에 식당에서 팔았으면 100만 원 넘어갈 걸? 식당에서 팔면은.
1: 너무 좋은,
0: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술을 잘 몰라서 그냥 시원하게 먹자 해가지고
0: 괜찮아 딱 좋아. 그런 사람들이 먹어야 돼. 좀 아는 사람들 먹으면서 아 근데 이게 연도가 좀 아쉽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1: 아 이거 좋은갑다. 빛깔이 좋다.
0: 그치
1: 빛깔이
0: 야 색이 다르네 막 하면서
1: 진하다 색이 뭐 이런.
0: 야 확실히 연예인이 먹는 거 다르네.
1: 아 딘딘 너무 엄마가 딘딘한테 꼭 고맙다고 꼭 전해줘.
0: 감사합니다. 남 민영님이 요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나요? 해주셨는데
1: 아 요즘에 특히 제가 설탕 같은 것들을 잘 안 먹은 지가 몇 달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케이크 이런 것도 막 먹고
0: 아 그래? 가기 전에 그냥 때려 먹고 있구나 지금.
1: 네, 했는데 이제 또 D2 공연도 이제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좀 이제 많이 즐겼으니까 다시 좀 해보려고.
0: 왜 좀 즐겨?
1: 뭐
0: 충분히 아직 며칠 안 남아가지고 뭐.
1: 근데 뭐 충분히 많이 설탕 뭐 먹은 것 같아요.
0: 아니 세훈 씨가 좀 귀가 얇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대쪽 같은 면이 있는데 또 생각보다 전문가들한테 귀가 얇아. 그 전형적인 네, 엄마들이 약간 야 철아 아까 아침에 보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그런데 검은 콩을 먹어야 된다 막 이러는 것처럼 세훈이가 약간 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좀 휘둘리더라고.
1: 아 근데 저는
0: 최근에 그래서 뭐 그거 하지 않았어? 식단 뭐
1: 카니버라고
0: 그게 있어요. 뭐야?
1: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0: 뭐였어?
1: 내 몸에 해보는 거야.
0: 어.
1: 저도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걸 안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0: 근데 그걸로 효과를 봤어요?
1: 모르겠습니다.
0: 김소희님이 아직도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3부 시작했고, 오늘은 딘미와 가족이자 제 동생 싱어송라이터 정세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0: 카니보어 식단 하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카니보어를 하면 살이 빠지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1: 저는 이 식단을 뭔가 그 어떤 미용의 목적 사실보다 그게 약간 내가 몰입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당 스파이크가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왜 안 좋은데 또 몰랐는데 이게 뭔가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하거나 할 때 집중을 못하게 해줘요. 이게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오면은
0: 아 그래?
1: 저 잠이 오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약간 이런 거가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0: 아 그거에 영향이 좀 있는 스타일이구나.
1: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집중할 때 빡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을 더 세게 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0: 이미 좀 세뇌가 됐네.
1: 아니에요. 저 그렇게 잘 귀 얇은 사람 아닙니다.
0: 아 그리고 한때는 또 뭐 미라클 모닝 한다고 갑자기 무슨 막 새벽 4시에 몇 시 일어났지?
1: 새벽 4시 5시
0: 그래 그때 일어나서 막 베이킹하고 막 하면서 형 하루가 기니까 너무 행복해요. 형도 꼭 해봐요. 형 너무 좋아요 이러더니 그 뭐 영어 배우지 않았어 또 막?
1: 영어도 하고 열심히 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저희 큰형이랑 딘딘형이 동갑인데 약간 그 이런 태도도 엄청 비슷하거든요. 큰형이 항상 걱정해. 너 지금 너무 또 시작이다.
0: 또 뭐에 빠졌다.
1: 또 시작이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해보는 것부터 해보는 게 나아.
0: 맞아.
1: 해보고 내 몸에 해보고 너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달라서. 맞아. 난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0: 근데 이제 그건 있지. 그 태도가 해보는 건 좋은데 이제 세훈 씨가 이거를 마치 내 인생을 바꿀 무언가인 것처럼 해. 막 갑자기 너무 깊게 빠져서 막 이게 마치 내 삶의 앞으로 내가 평생 이걸 가져갈 것처럼 행동을 해.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나면
1: 다른 거 하고
0: 안 하고 있더라고.
1: 다른 거 하고 있어. 지금 새벽 4시 5시에 잡니다. 근데 그냥 그 저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0: 미라클 하나. 모닝이 아니라 그냥 헬 모닝이네. 헬 모닝. 노 모닝.
1: 해 뜨는 거 보고 자지.
0: 자 아까 콘서트 보려고 해외여행 취소하셨다는 분이 정하영님 절대 실수 아닙니다. 이런 즉흥성이 세훈님 매력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표 꼭 잡아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화이팅 해주셨는데
1: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0: 자 세훈씨가 4월 초 콘서트를 잘 마치고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땠어요 콘서트 때?
1: 일단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어떤 준비를 했냐면 뭐 모든 항상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좀 저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 좀 안 할 법한 것들도 약간 내 스스로의 그 벽이 있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0: 안 할 법한 거는
1: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할 때 할 때도 좀 넘지 않는 선 되게
0: 나 뭔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1: 깔끔하게 항상 늘 단정하게 끝내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공연할 때도 뭔가 좀 보이지 않는 내 표현력의 벽들도 좀 깨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연 밴드 그 공연 편곡 자체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더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저 스스로도 도전을 했었는데 너무 그래도 좀 한 꺼풀 또 벗겨낸 것 같아서
0: 여태까지 했던 공연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1: 네.
0: 그래.
1: 그래서 뭐 좀 개인적으로 후련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0: 그래, 그게 있어. 그 그냥 흘러 하는 콘서트가 있고, 그냥 늘 내가 해오던 느낌의 방식이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 잘한 콘서트가 있잖아, 공연이 있잖아. 그런 거는 진짜 만족도가 다른 것 같아.
1: 맞아요, 확실히.
0: 자, 그래도 올해 상반기가 진짜 바빴네요. 앨범 나오고 콘서트하고 팬미팅하고 뭐 이랬는데. 상반기에 그러면 일 말고는 거의 뭐 기억에 남는 게 없겠네.
1: 근데 이제 일상들이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일상이 제가 많이 확 바뀌어가지고 환경도 바뀌고
0: 왜?
1: 이래서 그러니까 아예 합정이라는 동네에 제가 이제 또 거닐고 뭐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동네잖아요. 저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상 자체가 되게 확 리프레시가 많이 돼서 일상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0: 요즘은 뭐 배우는 거 없어요?
1: 요즘에는 하나 있긴 한데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0: 아 그때 색소폰 막 했었잖아.
1: 네, 색소폰 했었죠.
0: 지금은 뭐예요? 뭐 배워요?
1: 지금은 일단 기타에 좀 더 다시 그걸 다지자, 기초를 다지자. 주의입니다.
0: 그거 말고 뭐 배워 지금? 뭐 악기? 배우는 거 있는 거 아니 악기 말고 뭐 지금 배우는 거 있는 거 같은데
1: 따로 그냥 취미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해요. 뭐. 근데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서
0: 아 뭔데
1: 아니 너무 초기 단계라서
0: 운동이에요 운동?
1: 약간 그런 유긴 하죠. 근데
0: 또
1: 지금
0: 이상한 이제, 거네 또.
1: 아니 이상한 거 아니고 좀 해보고 괜찮으면은 얘기 드릴게요.
0: 뭔데 또 아, 막 이상한 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1: 아, 그런 건 아닙니다.
0: 이따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1: 아 그럼 또 형 바로 얘기.
0: 아 얘기 안 할게 얘기 안 할게.
1: 아 내가
0: 아, 숨기는 형을... 거 보니까 팬분들한테 좀 나중에 네. 공개하고 싶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얘기 안 하지.
1: 그러니까 아직 그 사실 공개를 떠나서 뭔가 한다고 하기조차도 민망한 정도라서.
0: 그러니까 복싱 만약에 복싱이면 지금 원투도 안 뛰고 주렁 깨고 그러니까, 있는 단계야.
1: 어, 근데 뭐 내가 그걸 합니다 하기가 아, 좀 오케이. 그런. 네.
0: 시작했습니다 이러기에는 좀 민망하다.
1: 그렇죠 그렇죠.
0: 하이록스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1: 아 계속 지금 하나씩 찔러보면서
0: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런 주제로 사연 받아보려고 하는데 올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2026년 2026 상반기 결산을 해볼 건데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지 잘 산 물건이나 아쉬웠던 순간은 뭐였는지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받는 동안 정세훈의 장난스럽고 다정하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정세훈의 장난스럽고 다정하게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2016 상반기 결산 사연들 세훈 씨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현님.
1: 세훈님이 했던 모든 콘서트를 다 가봤는데 올해 상반기에 했던 러브 인 더 마진스 콘서트가 제일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0: D2는 어때요?
1: D2는 이제 콘서트라기엔 좀 가벼운 느낌이라 파티 느낌이라서 근데 재밌게 해야죠.
0: 막 그거 할 건가? 그 뭐지? 그 관객석으로 뛰는 거 뭐냐 그거?
1: 점프해가지고
0: 그거 밴드들이 하는 거.
1: 살 많이 빼야겠는데 그거 하려면?
0: 그거 한번 하는 것도.
1: 해본 적 있어요?
0: 전 없죠.
1: 아 뭐야?
0: 아, 나는 사실
1: 힙합.
0: 그러니까 보면은 좀 쾌활한 성격이고 약간 그러지만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거까지는 못하겠더라고.
1: 근데 그걸 저한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0: 아 왜냐면 이제 입대 전이니까 정신 나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을 온몸으로 느껴보겠다고 뛰어드는 거지 막. 좀 다른 모습이잖아. 자, 5939님이 저도 취미부자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제가 후회하는 건 너무 많은 일을 벌려둔 거예요. 필라테스 일본어 베이스 기타 와. 영어

0: 회사 모두 회사 다니며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너무 딸려요 해주셨는데
1: 대단하시다.
0: 근데 저도 약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운동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막 뭐 관리도 하고 뭐도 하고 러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집중해서 하나를 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필라테스, 운동, 러닝이 다 어쨌든 헬스잖아요. 그럼 그냥 헬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집중,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게 된.
1: 딘딘 형도 막 한때 기타 막 하고.
0: 맞아, 나 엄청 열심히 했지.
1: 막 운동한다고 하고.
0: 네.
1: 지금 그럼 계속 이제 운동에.
0: 아, 운동 시작한지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1: 아니 옛날부터 막 그 헬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막 갑자기 만져보라고 막.
0: 맞아, 맞아.
1: 저한테.
0: 근데 그러다가 네. 이제 너무 바빠지면서 쉬어버린 거야 다. 도저히 못 가겠어서.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매니저랑 생각해보니까 가끔 스케줄이 늦게 할 때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늘 막 아침 8시 픽업 이러다가 갑자기 뭐 12시 픽업이야. 그러면 아 그럴 때는 우리가 헬스장을 같이 가자 해서.
1: 와 대단하다.
0: 둘이 아침에 좀 차라리 한 시간 먼저 가서 운동을 하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최근에 했는데 확실히 좀 아픈 게 덜해요. 옛날에는 약간 보여주고 싶어서 막 야야 만져봐 이랬잖아.
1: 너무 많이 했죠.
0: 근데 지금은 내 몸이 안 아픈 게 우선이라 하고 나면 안 아프다 약간 이게 좋아.
1: 좀 바뀌었네요 그것도 약간.
0: 나이 먹으면 이렇게 어깨 막 말리고 이게 더 심해지니까 아팠는데 딱 운동하면 이제 안 아프니까 아우 다행이다 뭐 이러지. 자 8366님 저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잠 못 빠지 잘 산 거예요. 이번에 샀는데 100% 면이라 너무 편하고 잠도 잘 옵니다.
1: 오.
0: 뭐 최근에 좀 소비한 거 중에 요거 좋아요 하는 거 있어요?
1: 아하 저는 발바닥 마사지볼
0: 동그라미? 아니면은...
1: 네 동그라미. 아. 얼마 진짜 싸거든요. 근데
0: 그거
1: 이제
0: 진짜 아파 근데.
1: 근데 진짜 아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러닝을 조금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러닝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걸로 스트레칭 하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0: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발목을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니까 하기 전에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 이렇게 꿈틀꿈틀 해본 다음에 그 마사지 볼 한 다음에 발목 돌리죠? 진짜 가볍다.
1: 맞아요. 진짜 확 달라요. 그 꼭 사십시오.
0: 그것도 있어. 그거 해봐. 그 발가락 그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신발 현대인들이 양말도 신고 신발 신고 해서 발가락이 원래 이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 발이 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끼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있어요. 발가락 사이사이 벌려주는 거. 그거 신고 좀 걷잖아. 진짜 아파.
1: 뭘 신는 거예요 그게?
0: 아니 그냥 이렇게 고무 같은 거를 그냥 끼우는 거야. 근데 그걸 신고 이렇게 걷잖아? 진짜 아파. 너무 웃겨.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나중에 보지? 그럼 진짜 발이 이렇게 펴져 있다. 그거 좋아요.
1: 그런 게 또 있군요.
0: 자 7083님
2: 저는 올해 상반기에 허리디스크로 병원도 밥 먹듯이 다니고 고생도 좀 했어요. 몸의 중심이 무너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들 운동할 때 허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세훈 씨도 약간 디스크 끼 있지 않았어요?
1: 저도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도 한번 했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
1: 맞아요.
0: 크러쉬도 디스크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 그러던데.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근데 그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신까지 막 엄청 힘들어지니까.
1: 그게 아예 못 걸을 딱 때가 있거든요. 확 오면은. 진짜 막 근데 이제 그럴 때 와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0: 아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뭐 잘 쉬고 치료하고 일어나서 걸어야죠. 그럼 걸어져요.
0: 단순하네. 7971님이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 막학기에 취업했어요. 수습도 무사히 끝났답니다. 이어폰 끼고 일할 수 있는데 요즘 거짓말 안 하고 딘딘님, 정세훈님 노래 많이 들어요. 하반기에는 졸업 논문을 꼭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해주셨는데 어휴. 감사합니다.
1: 너무 멋있는 삶 같아요.
0: 너에게 들어보세요. 네, 저랑 세훈이랑 같이 한 거.
1: 갑자기?
0: 아, 좋아요. 저 그 노래 좋아요.
1: 아니 갑자기. 아 이어폰 끼고 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0: 그리고 우리 노래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 소개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씨한테 궁금한 점들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1: 네.
0: 잼잼님이 저도 세훈님 목격 좀 하고 싶어요. 어디 가면 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그러니까 저 목격

0: 생각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1: 근데 거의 작업실에만 있잖아, 거의.
0: 그렇죠. 회사 작업실 이쪽에 있어서.
1: 회사 위치가 어디죠?
0: 합정이요.
1: 아, 그럼 거의 그쪽에만 있겠네.
0: 네, 그쪽에서 거닙니다. 회사 주변.
1: 회사에 그 소속사 앞에 계시면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썩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0: 그렇게 아마 하시기도 약간 애매할 분위기긴 할 거예요, 회사 앞이.
1: 어. 네. 아, 근데 그럼 작업이나 스케줄 없을 땐 뭐 해요?
0: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뭐 취미를 즐기죠. 러닝을 하거나.
1: 러닝한 지 얼마 됐어요?
0: 러닝은 뭐 늘 꾸준히는 못했지만 뜸은.
1: 아 맞아, 세훈이니까 러닝 붐 이전에 러닝을 하던 애야.
0: 맞아요. 그래서 저희 형 두 명이 운동을 되게 잘하고 좋아해서 형들이랑 형 두 명이 진짜 러닝에 진짜 거의.
1: 아 진짜?
0: 미쳐 있거든.
1: 마라톤도 나가?
0: 마라톤도 나가.
1: 풀 마라톤?
0: 풀 마라톤은 아직 못 나갔고. 근데 뭐 10km 마라톤 이런 거 하면은 막 그 나이대별에서 막 순위권 안에 들고 막 이래요.
1: 오, 엄청 잘 뛰는구나.
0: 네, 그래서 저한테 막 자세도 계속 코칭해 줘. 하고 뭐 어디서 막 뭐 배워 세미나를 갔다 오고 막 이런 느낌.
1: 아, 뭔지 알죠?
0: 황영조 선수님한테 막 또 배우고 와서 뭐.
1: 아, 그 분이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
0: 세션 하고 이런 거 하면은 거기 가는 약간 이런 느낌.
1: 아, 진짜 엄청나네. 네,
0: 그래서 막 제 자세를 봐주고.
1: 준 프로야 그럼 준 프로.
0: 그렇죠.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래서
1: 페이스 몇 나오는데? 형?
0: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기록을.
1: 샘포포님 문자 읽어주시죠.
0: 친한 언니 결혼식에 세훈님이 축가로 오신 적이 있어요. 원래도 알았지만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차분한 에너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여 패가 될까봐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팬심을 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단단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아티스트였어요. 군대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삶의 흐름 속에서도 잘 해내실 거예요. 세훈님 답게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와, 근데
1: 왜 비웃었어?
0: 아니 무슨 비웃은 게 아니라
1: 왜 비웃은 거야?
0: 진짜 너무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걱정 그 잘 흐름을 이렇게 용기를 주시니까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뭔가 그 왜 그러게요? 왜 웃음이 났을까? 그냥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1: 아니 축가는 근데 어떤 노래?
0: 그러게요. 어떤 결혼식이었는지를 제가 모르다 보니
1: 만약에 축가가 들어왔어, 그럼 뭐해?
0: 저는 노래가 고정적인 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 네, 그때 받고?
0: 그때 받고 제 노래 중에서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 두 분에게 사연이 있는 노래가 있다 그런 게 있으면은
1: 기타 치면서 해?
0: 기타 치면서 할 때도 있고 MR 틀면서 할 때도 있고 약간 다 저는 다르게
1: 좋네.
0: 많이 좀 생각 열어두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맞추는 느낌이라서 저는
1: 아니 그 뭐야 어쨌든 입대를 이제 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아마 팬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가서 우리 세훈이 잘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어쨌든 세훈 씨가 아기 때 그 K-pop 스타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연예계 생활을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계속 이 인더스트리에 계속 있었잖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이 어쨌든 계속 이거에 부딪히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음악하고 계속 장비 만지고 계속 했잖아. 근데 그 학생가 자아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그거랑 합법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군대가.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진짜로 거기 가서 진짜 막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저한테 막
0: 뭐라고?
1: 진짜 가서 쉬다 와라.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군대에선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아침에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고 야 땅가 하면 땅가면 돼요. 점심 먹고 이제 쉬어라 하면 쉬면 돼. 자라 하면 자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정말 휴식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휴식이 되는 거지. 현 사회에 나와서 제가 느낀 건 사회에서는 24시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일적인 거나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군대에서는 뇌가 엄청 편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플 일이 없었던 거야. 세훈이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십몇 년의 인생이 계속 알게 모르게 이렇게 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한 2년 동안 푹 쉬다 오면은 좋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0: 좋죠.
1: 근데 이제 그런 게 힘들 거야. 뭐 태양볕에 6시간 서 있어.
0: 자연 태닝.
1: 근데 그 태닝이 이제 그 군 태닝이라고 정말 안 예쁘게 타는 거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옷을 입고 타니까.
0: 이상해. 같은 햇빛인데 왜 그래?

0: 그러니까 옷을 입고 타니까 딱 그 내놓은 부분만 타는 거야.
1: 군태닝이라고 불러요.
0: 아 그거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내가 지금 지어낸 거야. 군태닝이라고 딱 벗으면 딱 그 군복 접은 데만 안 타 있어. 그게 있거든. 즉 새까매져.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든 거지. 이 태양볕을 피할 수 없는 게. 그런 거 말고는 다 괜찮아.
1: 저도 잘 재밌게 그냥 건강하게. 저는 기대돼요 오히려.
0: 잘 지내고 올 것 같아.
1: 재밌을 것 같아요.
0: 안수진님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다녀오기를 해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세훈 씨가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후임들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막 장난치면 재밌는 후임들이 있어. 근데 일단 세훈이가 받아내는 능력이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쳐. 그러니까 타격감이 없는 행동을 해버리니까 내가 승질나 막 하다가. 그래서 별로 그런 것도 없을 거라 내가 볼 땐 그냥 잘 있다 올 것 같아. 어쨌든 잘 있다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오늘 정세훈 씨와 함께 했고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굉장히 또 실질적인 꿀팁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여섯 번째 함께하는 뮤직하이인데 이렇게 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D2 공연을 어쨌든 네. 곧 하니까 우리 세훈이를 보고 싶은 분들은 D2 공연 정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꿀팁을 몇 개만 좀 더 드릴게요. 네. 또 내 동생 같으니까 막 보내기가 좀 그러네.
1: 네네네. 지금 끝내야 될 시간 아니에요?
0: 아니요 열심히 하지 마 가서. 열심히 하면 다쳐.
1: 아 다친다.
0: 그러니까 폐가 되지 않을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보통만 하면 돼. 근데 잘하려고 하다 다쳐. 3697님이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치지 않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럼 아마 지금 세훈 씨가 가잖아. 그럼 세훈 씨보다 다 한 8살 어려.
1: 그쵸.
0: 걔네 관절이 훨씬 튼튼하단 말이야.
1: 그쵸.
0: 걔네 연골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하면 돼. 그렇다고 세훈이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데 보통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뭘 옮겨야 돼 무거운 걸. 그러면 허리 디스크 있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낫겠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절대 군대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손 드는 거야.
1: 아 뭐 할 사람 했을 때?
0: 뭐 할 수 있는 사람. 이병 정세훈 하면은 넌 앞으로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어느 날 너가 손을 안 들면 아 빠졌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제 편한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애초에 가만히 있어. 애초에 나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이거 옮길 건데 자 이거 옮길 사람 그럼 뭐 누누누누 다 든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세훈이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정세훈 너는 저거 그냥 치워라 약간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가만히 있어. 최대한 가만히 있어. 그리고 공연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해.
1: 공연? 공연이 있어요?
0: 가끔 그 장기자랑 같은 게 있어요.
1: 아
0: 그러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
1: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컬을 뽐내야 되는 느낌?
0: 휴가가 나오거든. 그리고 매쉬업을 좋아해 군인들이.
1: 아 섞는 것.
0: 그래서 이제 걸그룹 노래를 좀 매쉬업을 하고 약간 그러면 좋죠. 어쨌든 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공항 메이트 팀이랑 이야기한 것처럼 면회를 한번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대 배치가 되면은. 네.
1: 진짜로요?
0: 가서 뭐 우리도 가는 김에 그냥 봐서 좀 보고 오는 거지 뭐. 제가 군대 면회 간 친구가. 정승환 말고 없어. 승환이는 한번 간다 그러고 내가 계속 못 가가지고 한번 갔고 세훈 씨 때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군생활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쳤으면 좋겠고 제대하고 또 딥뮤아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딘딘 피처링 정세훈의 너에게 들려드리면서 세훈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생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회식입니다. 자, 그럼 잔나비의 투게더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잔나비의 투게더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회식이었습니다. 예, 어제 저희 팀이 이제 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원이랑 같이 가서 먹었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 후반부에 좀 텐션이 오르면서 조금 예상보다 좀 더 달렸더니 예. 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많이 피곤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즐겁게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러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앨범 얘기도 하고 빅원의 요즘 트렌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느좋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계속 느좋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네가 뭘 하는데 이걸로 엄청 오래 이야기를 했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힘든데 그 힘든 것만큼의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술을 먹고 뭐 회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다음날 힘든데 짜증나는 힘듦이 있고 그래도 즐거웠다 이 힘듦이 있는데 다행히 그래서 아 즐거운 힘듦이다 이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그리고 또 앨범에 대한 약간 이게 또 풀려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자 저는 치즈의 마들렌 러브에 이어서 YB의 잊을게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박가연님이 입사 2년 차에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회사에 대차게 지각했거든요. 변명할 수도 없이 제대로 늦잠을 자버렸어요. 첫 지각이라 황당하더라고요. 어쩐지 햇빛이 뜨겁고 개운하다 했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고 오전 반 휴 써서 오후에 출근했네요. 허허. 딘디님도 평소에는 절대 안 하던 일인데 해버려서 본인도 황당했던 실수가 있으실까요? 해주셨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있죠. 그거 있잖아요. 그 자고 학교 갈 때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너무 나이스해, 푹 잤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고 시계를 보면 이렇게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으면 잘못된 거예요. 일어났을 때 아 이래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아 너무 잘 잤다, 어후 뭐지? 하면 끝난 거야. 그 참 희한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나빠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거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쉬는 날이 아닌데 그러면. 자, 저는 벤 포르즈의 The Luckiest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8: 파워 FM.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제 뮤지카의 오늘 끝곡으로 장수리님이 신청해주신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월엔 많은 가정에서 매실을 깨끗이 씻어 설탕과 함께 독에 가득 채워두곤 하죠. 재밌는 건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도 당장은 그 맛을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100일 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이 바뀌는 시간 동안 가만히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깊고 달콤한 맛을 내니까요. 아무리 서둘러도 오롯이 시간의 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맛인 셈이죠. 묵묵히르는 시간의 여백을 음악과 함께 보내는 오롯이 달콤함을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김정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곡은 토리 켈리의 새 음악 다이브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한 주만 또 잘들 보내셨나요? 정말 이제 6월이 또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 해가 언제 가나 싶다가도 달력을 보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벌써 또 6월이야, 또 7월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종님은 오늘은 퇴근 후 집에서 듣습니다. 애프터클럽은 거의 퇴근하는 차 안에서 듣는데 오늘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왔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일기나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일기를 쓰시는군요. 사실 일기는 저도 계속 좀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의외로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 일기 쓰잖아요. 그렇게라도 썼던 것이 뭐라 그럴까? 아니,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일기를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이 것과 비교해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리고 나중에도 성인이 돼서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 이건 좀 삶의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도전해보려고요. 김현우님은 푸디님은 본인 곡 중에 마음 다스리고 싶을 때 꺼내 듣는 곡 있으신가요? 요즘은 조금만 더워도 벌써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숨 돌릴 때 쇼츠 보는 것보단 루틴처럼 연주곡을 좀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려는데 푸디님 곡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이제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들으셔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곡을 듣기가 여전히 힘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푸딩이란 밴드 했을 때 1집 있거든요. 1집을 다시 처음부터 듣는데 녹음 끝나고 제가 그 뉴욕에서 짐 싸들고 귀국하기 전날에 첫 곡부터 끝곡까지 쭉 이어서 들었던 첫 뭐라 그래야 되죠? 첫 성공 케이스?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2009년도 정도였으니까 첫 앨범 내고 한 6년 정도가 지나서 첫 곡부터 끝까지 쭉 듣게 되던데요. 그 전까지는 듣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듣고 이게 뭐 음악가 본인이 만든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예전에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런 그 처음에 앨범 낸 그런 음악들은 나중에 눈 감고 만들어도 100곡은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창피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꼭 어떤 연륜이나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감성이란 게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6년이 지나서 깨달았다니. 이거 빨리 깨달았으면 그때 앨범 많이 냈을 텐데. 한 생각도. 저희 음반사 대표님이 항상 주장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앨범을 내야 될 텐데. 근데 그때는 뭐 3, 4년 안 하셔도 되고 이랬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새 음악 들어봅니다. 말콤 토드의 새 음악이에요. I saw your face. 그리고 국내 아티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최근에 이 음악가의 음악을 듣고 물론 예전에도 들었었는데 음악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밀레나의 텔레스코프, 말콤 토드의 I saw your face, 그리고 밀레나의 텔레스코프, 이 두 곡 또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2918님은 좋은 인연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인연은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에게 오늘 고맙다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뭔가 제가 오프닝에서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또 이렇게 시적이고 좋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좀 숙연해졌어요. 맞습니다 하면서요. 최희연님은 푸디님 그냥 걷는 게 너무 힘들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빈혈 수치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러셔서 그날부터 바로 철분 주사 맞고 있어요. 일단 20회 맞아야 하는데 벌써 15차를 맞았고 수치가 올라가니 걸을 때도 힘들지 않네요. 계속 건강 유지하길.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20회 중에 15차인데 다행히 수치가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 아무튼 건강 유지하시길. 이게 본인의 말이 아니라 많은 청취자분들도 함께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힘내세요. 더 스트록스의 새 음악입니다. 고잉 쇼핑, 그리고 닐 프란시스의 티어드롭스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희정님은 새벽이라 그나마 좀 선선하네요. 이번 주는 애아빠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해서 지금 음식하는 중입니다. 얼른 해놓고 저는 늦잠 자야겠어요. 하,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데 그리고 또 그 음식까지 야, 온 가족이 네,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늦은 시간에 이 늦은 시간인가요? 이른 시간인가요? 나가시면서도 뭔가 이렇게 든든하시겠습니다. 강선영님은 제가 원하던 회사의 영양사 인턴으로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뭔가 모를 압박감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잘해내겠죠? 이거 엄청 축하드려야 될 일인데요. 그쵸? 뭐 어쨌거나 합격하신 거잖아요.

부담은 사실 새로운 일을 할 땐 언제나 우리가 드는 것이니까 잘 해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자, 이제 정글. 저희가 저 그 새롭게 출시된 음악도 보내드리지만 가끔 이 음악 놓쳤네 이런 것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새 정규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앨범들이 선공개 형식으로 발매가 되면서 사실은 막 차곡차곡 채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런 음악들을 듣는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글의 웨이브, 그리고 블러드 오렌지의 SX 허니 MP3. 예, MP3까지가 제목이에요.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 영화 마이클의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마이클은 팝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잭슨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입니다. 어린 시절 그룹 잭슨5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부터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담아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조카 자파르 잭슨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고, 실제 무대를 본 듯한 화려한 공연 장면과 생생한 음악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특히 자파르 잭슨의 뛰어난 연기와 댄스 장면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반면에 마이클 잭슨의 복잡한 개인사와 여러 논란은 조명하지 못했다는

평론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음악과 무대를 사랑했던 팬들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전설적인 아티스트를 만날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대중음악사에 남긴 영향과 예술적 가치를 다시 돌아보기 위한 영화 마이클의 사운드트랙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마이클 잭슨 사운드 트랙 중에서 워너비 스타팅 썸띵 먼저 들어봤습니다.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영화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이조일 조조로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극장에서 가족이 처음 끝까지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본 최초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가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끝까지 보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무섭다, 내신 너무 소리가 크다 이런 걸로. 여러 가지 화제가 됐지만 일단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제 서양 관객들 뭐 프리미어 시사회 이렇게 장면들 쇼츠 같은 걸 보면 관객들이 막 이제 끝나고 크레딧 올라갈 때 막 춤을 추는 장면들이 있어서 오 이게 그렇게 신나나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영화의 재미를 떠나서 세상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과 영화 끝난 후에 가장 신나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 특유의 이제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노래할 때 초임새? 그때 나올 때 정말 와 그것만으로 너무 신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은 많은 관객들이 생각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겠지? 했을 때 진짜 영화가 끝이 나가지고 어 뭐야 끝난 거야? 하고 나서 이제 막 크레딧에 마이클 잭슨의 또 음악들이 팍 막 드라마틱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크레딧 끝까지 막 춤을 막 추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흥겹게 즐기다 왔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냥 저에게 영화가 재밌었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재밌진 않았고 아이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아내도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뭐 그 사실은 원래 시나리오와는 굉장히 달랐다고 하잖아요. 어떤 뭐 개인사나 여러 논란들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또 마이클 잭슨을 너무 오랫동안 또 팬의 입장에서 봤던 사람들의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너무 무난했다. 그냥 생각보다는 진짜 뭐라 그럴까 되게 평면적이어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집에만 가면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오고 가족과 함께 차를 타도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 다시 들으면서 아 맞아 이런 노래도 있었지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다시 마이클 잭슨의 음악들을 다시 들으면서 오히려 그 영화를 본 이후 시간에 마이클 잭슨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영화? 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생각해보면 재밌고 그렇죠. 어제까지도 가족들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잠깐이라도 가면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울려나오는 것.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헤드폰

그냥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음악을 후반 작업할 때 요즘에 저도 학생들 이제 그 졸업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반드시 후반 작업을 할 때 뭐 헤드폰을 쓸 수도 있겠지만 꼭 스피커로 들어봐야 된다라는 걸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꼭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관리나 답습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스피커를 이용해서 후반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이건 그냥 뭐라 그럴까 진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돌비 아트모스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이래도 귀로 직접적으로 듣는 것과 우리가 스피커는 이렇게 떨어져서 듣는 거잖아요. 그때 음악적인 어떤 그 모니터도 다르지만 감동도 다르다라는 게 저는 막 끝에 극장에서 이게 정말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클 잭슨 음악을 정말 크게 스피커로 듣는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듣잖아요. 그때만큼 신나진 않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큰 스피커로 공연장이 아닌 이상 그렇게 정말 여러 사람이 함께 음악을 그런 옛날 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서로 각자 음악을 듣고 물론 공연장을 가긴 하지만 공연장은 이미 현존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인 거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진짜 스피커로 큰 공간의 음감회처럼 듣는 것 그 경험이 주는 즐거움을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 이랬거든요. 그렇죠. 붐박스가 유행했고 뭐 아하나 요요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스피커로 듣는 문화들이 상당히 일반적이었을 때니까 라디오로 우리가 헤드폰을 들었던 것보다는 이렇게 조그맣게 켜놓고 머리맡에 두는 붐박스로 듣거나 아니면 오디오로 들었던 어쨌든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다는 것 맞아. 그 시대는 그랬었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준 것 같아서 요즘에 좀 혼자 있을 때도 작업실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려는 세팅을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스탠드도 좀 새로 사고 해서 물론 개인 작업실이지만 굉장히 빈티지한 스피커에 이렇게 옛날 팝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요즘 청소하면서 계속 음악을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하며 어쩌면 제가 가장 이 영화를 보고 감흥을 받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본 순간이 아니라 보기 전과 본 후로 또 경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012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마이클 잭슨의 배드 들어보겠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빌보드 시간여행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더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주다 앤 더 라이온의 Maybe the Best is Now. 이 곡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디토리미 야공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여행 함께하는데요. 1960년대부터 2000대 초반까지 바로 이번 주 빌보드 핫 100 차트 음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시간을 다시 되짚어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코너라 자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79년 이번 주 음악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79년 이번 주 핫100 차트 2위입니다. 시스터 슬래치의 We Are Family입니다.

1979년 2위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 이 곡은 필라델피아 출신의 4인조 자매 그룹 시스터 슬래지의 메가 히트곡이죠. 이 곡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인물은 70년대 디스코 펑크의 거장 나일 로저스 그리고 버나드 에드워즈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일 로저스가 다프트 펑크로도 유명하고 이분이 기타 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마이클 잭슨 음악 중에서도 우리 히트곡 중 보면은 기타가 엄청나게 난무하는 곡들이 있죠. 특히 리듬 기타. 이게 또 나일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막 크레딧 같은 거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뒤에 막 기타 리듬으로 막 가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흥겨움을 보며 저는 또 수업 시간에 나일 로저스 기타를 또 우리가 함께 들어봐야 되겠구나. 야, 진짜 또 오히려 다프트 펑크나 이 나일 로저스의 음악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 뭐 프로듀서나 작곡가인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왜 이렇게 기타가 좋다고, 우리가 다프트 펑크 음악 들을 때 이렇게 막 테크닉적이진 않으니까 사실 잘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근데 나일 로저스의 기타를 진짜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마이클 잭슨 앨범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79년 4위 음악입니다. 피치스 앤 허브죠. 피치스 앤 허브 중 허브의 곡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이들의 그 화려한 재기작이라고도 해요. 리유나이티드라는 곡이요. 특히 이제 이 듀오인데 남성 멤버였던 허브 페임이 70년대 초에 음악계를 떠나 워싱턴 DC에서 연방 법원 보안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또 여성 듀오 상대편 보컬인 린다 그린을 영입하면서 다시 음악을 시작하자 하면서 진짜 리유나이티드처럼 극적인 재결합과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곡이 또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내죠. 79년 4위 곡 피치스 앤 허브의 리유나이티드입니다.

1989년으로 시간을 옮겨보겠습니다. 1989년 1위 곡은 매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였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 곡이 떠오를 정도로 당시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노래고, 1981년 카메오가 처음 녹음한 이후에 로저 휘테커, 뭐 루 롤스, 글래디스 나이트 등 수많은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배트 미들러가 부른 곡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버전의 프로듀싱은 바로 데이비드 포스터가 맡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80년대 90년대에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곡의 정말 많은 부분을 데이비드 포스터가 편곡을 하거나 작곡한 곡이 많거든요. 데이 포스터가 바로 이 곡의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또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9년 2위는 New Kids on the Block의 I'll Be Loving You 입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의 음악이 의외로라고 하면 안 되죠. 당시에 저는 New Kids on the Block을 별로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잠깐 말씀드리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New Kids on the Block은 잘 더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당시에 왜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막 New Kids on the Block은 싫어 막 이러고 막 중학교 때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헤비메탈을 좋아하긴 했지만 샘나서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워낙 주류를 점령해서 또 록매니아들이다 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중2병에 걸린 록매니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음악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지금쯤 내한을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89년 1위 곡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그리고 89년 2위 곡 뉴키즈 온 더 블럭의 I'll Be Loving You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옮겨서 199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2위는 TLC의 No Scrubs였습니다. 전설적인 트리오죠. TLC. 뭐 이때 R&B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TLC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을 만큼 많은 매니아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롤링스톤즈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어떤 잡지에서 이렇게 곡들 소개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오고 있는데 표현이 다 너무 참 멋있습니다. 21세기 미니멀 R&B 프로덕션의 기틀을 마련한 곡. 리듬 앤 블루스의 판도를 조금은 다르게 지형을 바꿨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음악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이런 TLC 음악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미래지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정도로 낯설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많은 팬들이 있었다는 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99년 4위는 맥스웰의 포춘입니다. 맥스웰은 지금 팝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이제 팝에서의 거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맥스웰의 초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실험적이고 와 진짜 막 그 저는 예술가예요 뿜뿜 막 이런 정신이 나오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양대산맥이 사실은 맥스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안젤로가 있었지만 고인이 됐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맥스웰은 상업적인 성공을 더 거두고 디안젤로는 또 당연히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어떤 디안젤로는 맥스웰과 좀 다른 노선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초기에 맥스웰은 거의 디안젤로가 이제 양대산맥으로 R&B의 미래, 소울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다 이런 식의 막 비디오와 음악과 이런 거를 보여줬던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막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이미지로 저에게 맥스웰이 그렇습니다. 바이브지는 당시 리뷰를 통해서 맥스웰의 기존 앨범에서 보여주는 복잡하고 난해한 네오소울의 문법이 이제 대중성이 극대화된 프로덕션적 타협을 이룬 정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그런 말 아닐까요? 초기에는 오우 아티스트 뿜뿜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대중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갔던 그런 시기를 접어들었던 그때의 음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99년 2위 TLC의 No Scrubs 그리고 1999년 4위 맥스웰의 Fortunate 들어보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준영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 손님도 없고 지루해서 졸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졸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졸려 죽겠다고 최준영님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풍경을 그려보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낭만적이기도 해가지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뜩이나 잘 졸릴 시간이기도 하죠. 예. 고생 많으세요. 9792님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참 많이 싸우고 풀고 싸우고 풀고 그런 시간에 서로 지쳐서 여기까지 왔네요. 여자친구가 많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둘 다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1년 반 동안 뭐 이렇게 싸우고 풀고 싸우고 풀고를 굉장히 많이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이게 또 사실 괜찮진 않잖아요. 792님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야즈민 레이시 그리고 타이슨의 워터 그리고 머디스티 마우스의 더 월드 엘 라지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Hi babe, it's me. I just thought I'd try ya. I miss you so much. I just feel like we've got so much to catch up on. I want to hear how little one is. And maybe I can try and see you in a couple of weeks. But I'm out tonight. Studio tomorrow. But yeah, try me.

배정원님은 아빠가 퇴근길에 노점에서 파는 참외를 사오셨는데 진짜 맛있어요. F인 아빠 할머니가 안쓰러워 사셨다는데 우와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사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근데 저도 며칠 전에 참외를 우연히 먹었는데 참외 맛있던데요. 잠깐만, 참외의 철을 제가 몰라서. 아니 그래서 참외가 왜 갑자기 맛있지 하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혹시 그 참외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비약이 너무 심했습니다. 노유진님은 안녕하세요 푸디님, 편안한 성공 너무 좋고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노유진님 감사합니다. 성공이 좋으려면 사실 음악이 좋아야 되는 건데 아직도 좋은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신지인님은 자다가 깨서 비몽사몽 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범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요. 지오바니 비라바시 음악입니다. 르샹 때 파티샹. 원래 1943년 내 그 싱어송라이터 안나 마를리가 러시아 뮌헨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하고 작가 조세프 케셀과 오리스드롱이 가사를 붙인

노래라고 해요. 아니 또 이 원곡이 뭔가를 또 찾아보다가 나왔네요. 그 제임스 사위의 음악입니다. 100 years, 100년. 이 두 곡 들어보죠.

어느덧 또 이렇게 수다를 열심히 떨다 보니 오늘 마지막 곡 한 곡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로스탐의 음악입니다. 클레어와 함께한 하디. 이 한 곡으로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이 한 곡 듣고 저는 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서 한 주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종범이었습니다.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뒤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중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재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TMI.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정국의 Dreamers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 2016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이 열립니다. 입사해서 월드컵을 편하게 보기만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열심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 공동 개최인데요. 3개국 공동 개최의 매력을 살려서 개막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각국 첫 경기 직전에 축하 공연을 열고 곧바로 자국 대표팀의 첫 경기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시작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2일 금요일 새벽 2시 20분에 공연을 하고 멕시코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는 4시에 열린다고 하고요. 캐나다는 13일 토요일 새벽 2시 30분에 시작, 4시에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LA에서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반에 공연을 시작을 하고 오전 10시에 미국 대 파라과이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월드컵 개막식 공연에 블랙핑크의 리사 씨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A조인 우리나라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첫 경기가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월드컵 시작이 되면은 뜨거웠던 열정과 응원의 열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응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열정 다시 생기길 바라면서 목요일 아침 펀펀투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7669님. 아침 공기를 마시니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며칠 전 셀프 도배를 하고 이제 차근차근 둘러보니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바뀐 방이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와, 셀프 도배를 하셨어요? 이게 보통 손기술이나 뭔가 이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도배라든지 아니면 페인트칠만 새로 해도 진짜 내 집이지만은 기분이 확 달라져요. 네. 6694님. 찡디 새벽부터 배탈 났는지 화장실 들락날락 중입니다. 찬 거 잘 안 먹는 편인데 어제 점심에 망고 인절미 빙수를 먹은 데다가 저녁에 딸랑구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뒤처리하려고 먹었더니 이렇게 탈이 났어요. 따뜻한 물 마시면 복통이 사라질까요? 찡디와 친구들도 올 여름 찬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늘 조심하세요. 노래는 유나의 아이스크림 신청합니다.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 고생하셨는데 신청곡이 아이스크림이요. 그렇게 너무 안 드시다 갑자기 찬 거 많이 먹으면 이렇게 탈날 수 있죠. 네. 실제로 따뜻한 물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당분간 찬 음식은 금지예요. 6694님. 유나의 아이스크림 듣고 목동 용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11일 찾아주신 분은 신정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할머니가 됐습니다. 일을 하는 딸을 위해서 연년생 남매인 손주를 육아하고 있어요. 나이가 있는지라 너무 힘들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있네요. 딸이 산후조리하고부터 제가 두 녀석을 키웠는데 이제는 할머니밖에 모르는 손주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미 다 큰 아이들이 있는 아들 부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머니, 저희 셋째 가졌습니다. 누뚱이 생겼어요. 아들 부부에게 7년 만에 누뚱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다시 셋째 육아하려면 힘들 텐데 걱정이네요. 저도 이미 손주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국자가 따로 없는 아들 부부 응원해주세요. 올해 12월이면 다섯 번째 손주가 태어날 것 같은데 힘들지만 너무 사랑스럽겠죠?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만나자.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신청해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친정자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올해 지나면 손주가 5명 생기는 거잖아요. 야, 손주들 다 모여갖고 막 뛰놀고 막 이 까난 아기는 그냥 안겨서 자고 있을 거고 그 모습 보는 기분이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진짜. 자녀들 위해서 지금 황혼 육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정자님 컨디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도 막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조카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어머니 원래 안 그러셨는데 차에서 입을 벌리고 침을 막 끌리면서 진짜 그냥 기절해서 주무시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머니처럼 극한으로 몰아서 손주들 사랑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 컨디션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기쁜 일 생겼을 때 목동 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시나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정혜연님,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밤을 꼴딱 샜네요. 불면증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결국은 잠을 잘 자야 우리가 뭔가 건강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그때 한번 우리 보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침 맞으러 한의원 갔다 그랬잖아요. 갔다가 뭐 많이 뭉쳐있다고 뭔가 그 약간 이렇게 드르렁하면서 추나 치료도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너무 푹 잤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은 약간 뭐 한의원이든 병원 가서 한번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윤영희님, 계란 삶으며 펌펌과 함께합니다. 계란과 두부무침, 토마토에 야채 샐러드까지 다이어트 도전 중인 출근하는 바쁜 딸의 식단을 준비하다가 이제는 내가 더 즐기는 건강식단이 되었네요. 영희님은 따님이 효녀네요. 딸이 엄마한테 다이어트 할 거니까 챙겨줘. 그 참에 영희님도 건강하게 한 끼 한 끼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네. 딸은 그만두더라도 영희님은 요 식단 한 끼 정도는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권혜선님이 신청한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타샤니의 경고까지 두 곡 이어드릴게요.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고고, 타샤니의 경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8038님,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요.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뭘 해도 자꾸 이상하게 돼서 급하게 정리했는데 지금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아침엔 시간이 없어서 머리 스타일에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드네요. 찡디의 아침머리 스타일링 꿀팁 있나요? 8038님 보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헤어스타일링 팁을 물어보신다고요? 뭐 사실 저도 이게 신경 쓴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자를 때 항상 그 지금 당장은 이상해도 괜찮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게 내 아침에 말리든 안 말리든 너무 이상하지 않게 세팅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파마나 이런 거를 한 석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고정을 하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옥숙님, 새벽 4시 20분에 알람 맞춰두고 일어나는 친구예요. 아저씨 도시락 싸서 역에 데려다 드리고 저 역시 도시락 싸서 출근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조금 바빠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잠시 시간 내어 글 남깁니다. 바빠도 펌펌은 늘 듣고 있는 애청자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증디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상 되길 바랍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새벽녘 신청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옥숙님. 사실 이렇게 문자 주시는 친구분들 두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감사드리죠. 하지만 또 이해라는 게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건 그만큼 바쁜 거잖아요. 문자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시는 걸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옥숙님처럼 종종 남겨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옥숙님이 신청한 에피톤 프로젝트의 새벽녘 듣고 잉데카솔로 이어갈게요.

일이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왜 안 찌는지 말해줘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건 집에 가서 샴푸 두 번 할 시간 지나서야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진짜 마른 동료가 몇 명 있거든요. 진짜 종이인간 수준이죠. 점심 먹을 때도 김밥 두 개 먹고 아 배불러 이러면서 남겨요. 근데 그 친구 입버릇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처음 듣고는 그냥 그랬어요. 뭐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했는데요. 문제는 꼭 저를 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 같이 간식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언니는 진짜 복스럽게 잘 드셔서 보기 좋아요. 그러면서 제 배를 한번 힐끔 보더니 저는 진짜 살이 안 쪄서 고민인데 언니 살찌는 비결이 뭐예요? 순간 뇌가 정지됐어요. 아니 그걸 굳이 왜 나한테 물어봐? 그것도 내가 엽떡에 튀김 추가해서 먹고 있을 때? 근데 저는 또 분위기 싸해지는 걸 못 견디는 인간이라 아 야식을 먹어보세요 이러고 말았네요. 근데 집에 오는 순간부터 분노가 미친 듯이 몰려와서 씻다가도 자려다가도 욱합니다. 막상 그 동료 앞에서는 말을 못하겠는데 혼자 화가 안 풀려서 미치겠어요. 찡디 화가 난 제 마음에 잉데카솔 좀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왜 안 찌는지 말해줘 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이 사연을 하는데 제가 다 화가 나네. 아니 우리 사연자님 왜 안 찌는지 말해줘 님은 왜 이렇게 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주변 눈치를 많이 봐? 거기서 어떻게 좋은 일 앞다시고 야식을 먹어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 상황 한마디 못하고 지나간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다 진짜. 근데요. 그 종이인간 그 동료분 있잖아요. 주변 동료들도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상한 사람인 거 다 알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뭐 아무런 뭐 악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뱉는 말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는지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그럴 때일수록 본때를 보여주세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에?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더 많이 좀 챙겨 드시고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해야 이 사람도 정신 차리죠. 네. 자 여러분도 속상한 일 있을 때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마음속 상처에 잉데카솔 발라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펌펀투데이를 듣고 계신 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사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보며 아침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님, 징디, 저는 지금 야간 작업 중입니다. 얼른 끝내고 싶어서 밤새 일하다가 아주 잠깐 휴식이 필요해서 펌펌 틀었어요. 일하다가 쉴 땐 두 눈을 감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는 게 최고입니다. 찡디는 일하다가 잠깐 쉴 때 보통 어떤 걸 하세요? 보통 일하다가는 저는 보통 뭐 방송을 하니까 뭐 눈을 감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방송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뒤에 엉덩이 종아리랑 그다음에 그 햄스트링이랑 하잖아요. 거기가 항상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좀 펴고 거기를 좀 쭉쭉 늘려주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좀 정신도 들고 뭔가 좀 허리도 좀 개운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1597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켜고 시간을 확인했는데 평소보다 30분 일찍 깬 걸 보고 행복해졌어요. 다시 잘까 하다가 아침에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펌펀투데이 틀어놨습니다. 그쵸. 평소보다 일찍 깨면은 30분이나 더 여유가 있네 하면서 진짜 꿀잠, 단잠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에 행복해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1597님처럼 행동하는 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피곤함보다는 행복함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2785님이 신청한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7619님이 신청하셨어요.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문안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일 보내주시면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255님, 저는 지금 배가 무지 고파요. 오늘 건강검진이라 어제 6시 이후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오늘 9시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한계가 찾아오는데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노래는 배우 김고은이 부른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지나갈 거야 듣고 싶어요. 가사 들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맛있는 걸 드실 수 있다라는 거. 조금만 힘내세요, 1255님. 자, 신청곡 김고은의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지나갈 거야. 이 곡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O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차 쓰고 싶었지만 돈 벌러 출근합니다. 징디 생일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7562님. 오늘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내 생일 챙기면 되죠. 네. 잠시 후에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샤키라의 힙스 돈 라이 듣고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에요. 얼른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세요. 7562님. 쨍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큰 맘 먹고 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레노.
1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2: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13: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글저도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12: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3: 줄거드리는 남자.
12: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제 6월 시작한 지도 11일이 된 거예요.
13: 그러니까요.
12: 어떻게 2026년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총평.
13: 근데 진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지나갔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요즘은 더 그런 게 빨리 느껴지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12: 맞아요.
13: 그랬는데 벌써 이게 중반까지 왔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12: 그러면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예요?
13: 올해요. 올해 너무 근데 쳇바퀴 같이 지냈어가지고
12: 방송도 많이 했고요.
13: 예, 네. 아 뭐 뉴스헌터스 나간 것도 좋았었고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PD님 만나 뵌 것도 좋았고, 예, 네. 뭐 그런 거 다 좋았습니다. 너무 사회생활 하나요?
12: 끝까지 비즈니스를 좀 본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서 사회생활을 해버리시면
13: 에이, 사는 게 힘듭니다. 네. 열심히 합시다.
12: 정말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동안 예. 뭔가 새롭게 생긴 루틴이라든지 예. 취미 혹은 낙 이런 게 있어요?
13: 낙이요.
12: 네.
13: 아 요새는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카페 찾아가는 재미. 예,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내랑 이제 같이 걸어가가지고 그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빵 먹고 오고 요게 조금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1: 주로 이야기는 누가 많이 해요?
0: 제가 좀 많이 하죠. 제가 많이 하고.
1: 아버님을 닮으셨나 봐요.
0: 오! 오, 너무 소름 돋네요.
1: 지금 그분도 아버님 얘기를 하니까 빵 터지시는 게 그림 이게 머리에 그려지는 많이 한바구음 지으면서
0: 그렇죠.
1: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랬을 수 있죠. 네, 저희 아버지 진짜 말씀이 많거든요. 네. 네, 집에 가면 저는 거의 라디오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네. 근데 그걸 형수님은 카페에만 가면 느낄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닮아 있었네요 제가.
1: 네. 네. 부전자전 역시 어르신들 말씀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럼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7593님이 이경민 변호사님 짱팬 여기 있습니다. 수요일에 사정이 생겨서 늦게 잠들어도 목요일 새벽에 꾸역꾸역 일어납니다. 이경민 변호사 특이한 목소리 들어야죠.
1: 야.
0: 또 칭찬인 듯 까는 글인 듯 그런 문자도 왔네요.
1: 쌉싸름한 이런 네, 문자였어요. 네,
0: 어쨌든 뭐 저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주셨다니까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네. 또 특이한 목소리로 많은 재미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목요일에?
0: 그렇죠. 목소리가 지문인 사람도 또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1: 목소리가 짐 아 지문?
0: 뭘로 들으셨어요?
1: 아 질문이라 그랬고 아 목소리가 지문?
0: 지문.
1: 아 그렇죠.
0: 이 확실히. 귀에 이어폰 빼세요 지금. 아, 제 목소리 아, 듣기 싫으세요?
1: 이걸로 들어서 그나마 알아듣는 거예요.
0: 아 그렇게 듣고 계시는 거구나.
1: 그나마 알아듣는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예. 0104님 변호사님 의뢰인보다 가족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요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먹기 싫어하셔서 참 힘듭니다. 변호사님도 가족을 설득해야 할 때 힘이 드는지 궁금해요.
0: 그렇죠. 이게 참 오늘따라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게 되는데 네. 이게 건강검진이잖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 처음 봤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저희 아버지 아직까지도 안 받으셨어요.
1: 아 받으셔야 돼요.
0: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1: 네,
0: 아버지가 진짜 무서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다가 뭔가 이제 병에 걸렸다 이런 게 나올까 봐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의뢰인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이게 뭐 저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설득을 하다가 화가 나는 거죠.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약간 안 좋게 목소리 톤 올라가고
0: 그렇죠.
1: 좀 차갑게 변하고
0: 그렇죠.
1: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이제 화냈던 저를 또 후회하고
1: 후회하고
0: 그렇죠. 참 이게 가족이 쉽지가 않습니다.
1: 근데 더 웃긴 게 후회하는 마음 갖고 아, 그래 내가 말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다시 이제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얘기 반복되면 화가 더 나.
0: 그렇죠.
1: 내가 왜 참았지?
0: 그렇죠.
1: 이렇게 될 거 내가 이게 참 안 좋은 반복이 돼서
0: 맞습니다. 아, 똑같네요 진짜.
1: 예, 이 대화를 좀 잘하는 예. 게 중요한데
0: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1: 그게 어려워요. 예. 근데 의뢰인보다 가족 설득하는 게 더 어렵다.
0: 예.
1: 이거 공감이 되세요?
0: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의뢰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서로의 니즈로 만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사건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을 드렸을 때 당연히 그런 건 사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통 수용을 하세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꼭 원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1: 있죠.
0: 그러면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 조금 순화해서 넣기는 하는데
1: 양보를 하는군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듣질 않으세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듣듯이 네. 아버지도 제 말 제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서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6394님 문자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0: 변호사님도 직업병 있으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자꾸 인사를 몇 분이서 오셨어요? 라고 해요.
1: 오. 직업병 있어요?
0: 직업병 있습니다.
1: 뭐예요?
0: 사람 말 잘 안 믿어요. 진짜 잘 안 믿어요.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사람 말 잘 안 믿어요. 진짜.
1: 우선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저도 찡디가 저한테 막 처음에 웃어줬을 때 저 친구 나한테 왜 웃어주지? 그래서 요 생각 좀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사람 말을 좀 믿으려면은 좀 같이 뭐 술자리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라포가 형성됐을 때 이제 믿기 시작하지 그 전에는 뭔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도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꼭 가거든요.
1: 아 그렇죠. 아.
0: 네,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그 본인이 이제 다른 뭔가 잔신한테 불리한 부분들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조금 끄집어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잘 믿질 않아요.
1: 오. 야,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와닿는 직업병이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너무 순진하게 그 말을 다 믿으면은 그럼 질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 사건이 저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사건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1: 아. 네,
0: 불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1: 야, 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도 새롭게 하나 얻어가네요.
0: 네.
1: 이지땡님 변호사님도 쉬는 날에 연락 오면

0: 싫죠. 저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님 전화 4번 안 받았다가 잘릴 뻔했어요. 근데 변호사님은 전화가 더 좋아요? 문자가 더 좋아요?
1: 아, 이건 저 확실한 게 문자가 무조건 좋습니다. 저 전화 포비아가 있어요.
0: 왜요?
1: 전화가 오면 좀 막 두근두근거려요. 네, 전화가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화 받으면 조금 그런 게 스트레스가 막 있더라고요.
0: 사실 의뢰인들은 직접 통화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1: 아, 근데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보통은 이제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많이 소통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궁금증 같은 건 충분히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뢰인도 스타일이 있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전화로 이제 막바로 걸어오시는 분도 있고,
0: 네.
1: 스타일이 막 다 다른데, 근데 가장 이제 곤혹스러울 때가 밤에, 밤에 전화 올 때.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전화를 주시더라도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그 시간은 있지는 않거든요.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자기가 막 일이 바빠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제 사건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거니까 서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좋으세요? 문자가 좋으세요? 전화가 좋으세요?
0: 전 둘 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1: 일단은 그 문자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답을 잘 안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전화는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는 게 나은가요?
0: 전화요?
1: 예. 네.
0: 근데 전화...
1: 전화도 싫어요?
0: 싫은 게 아니라 전 차라리 근데 뭐 일적인 거면 전 전화가 나아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확실하게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어떤 뭐 사건을 해결하는 전화는 저한테 올 리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요 정도니까.
1: 그렇죠. 이런 상황에 맞춤법이 어떻게 돼?
0: 아니 맞춤법을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요즘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냥 저는 확실하게 주고받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전화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자, 그럼 지금부터는 줄거 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줄거 드리는 남자는 있어 보이는 한 줄이 필요할 때 찾아와 주세요. 저와 찡디가 불금팬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의 상황에 아주 딱 맞는 한 줄을 있어빌리티하게 첨삭해 드릴게요.
0: 이인관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거 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고든 창자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찡디 변호사님. 저는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할 만큼 장이 약합니다. 외식을 나가서 맛있게 먹으면
0: 벌써 신호가 와? 지금 밥 먹는데.
1: 바로 화장실 신호가 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보면 먹고 난 후에 다음날 그 결과물이 나오던데 전 그날 먹은 건 그날 바로 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계속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으니 끊임없이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어디죠?
2: 네? 저기 열쇠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1: 그래서 저는 일단 어느 장소에 가면 꼭 화장실이 어딘지 제일 먼저 찾아봐야 하고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0: 갑자기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1: 이따가 회의해야 되는데 아까 먹지 말고. 장도 약한데 먹을 것도 좋아해서 먹는 걸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롭네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먹는 걸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덜 먹을 수 있도록 충격적인 문구가 있을까요? 웬만한 말이나 글에는 이제는 끄떡도 안 하거든요. 임팩트 있는 문장 부탁드립니다. 찡디 변호사님, 저 화장실 그만 가고 싶어요.
0: 사연 보내주신 고든창자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0: 장 활동이 활발해서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너무 괴로워서 먹는 걸 줄이겠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만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1: 예.
0: 방송 전에 절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1: 아, 물 종류는 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0: 물이요?
1: 예, 예. 물 종류 마시면 이제 그 화장실 가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물 같은 거는 안 먹고 나머지 그냥 먹는 거는 먹고 싶은데.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종류.
0: 초콜릿이요?
1: 이게 끼면 안 되니까.
0: 아.
1: 예, 예. 그런 거 안 먹습니다.
0: 저는 우유를 방송 전에 잘 안 마셔요.
1: 아, 혹시 그런 거 저기
0: 약간 그러니까 강한 건 아닌데 저는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은 속이 너무

0: 너무 불편해요.
1: 아.
0: 더부룩하고 가스찬 느낌이 들어서 아. 그 전에는 뭐 라떼라든지 우유 종류는 웬만하면은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1: 그러시구나.
0: 그러면은 일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좀 곤욕스러웠던 적 있어요?
1: 그렇죠. 그런 적 있죠.
0: 재판 중이에요? 방송 중이었어요?
1: 둘 다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있었고 진짜 그러면 식은땀 진짜 나잖아요.
0: 사람이 땀을 흘려요.
1: 네, 식은땀 나고 특히나 방송할 때는 중간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그 전까지 이게 빨간불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또 신기하게 또 괜찮아지긴 해요. 그럼 끝나고 이제 빠르게 이제 뛰어가는데 힘들죠.
0: 저는 뭐 요일은 말씀 안 드리고 클로징을 해야 돼요.
1: 생투?
0: 생방송으로 맞아요. 생방송으로 내레이션이 그날 많았어요.
1: 네.
0: 한 30분 정도 분량의 대본을 생방송으로 해야 돼서 물을 계속 마셔가면서 했거든요.
1: 네, 네.
0: 그랬더니 끝날 때 되니까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고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인사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막 인사 이렇게 막 하잖아요.
0: 인사하잖아요.
1: 어색하게 어색한 미션.
0: 그래서 그렇게. 그날은 좀 움직였어요. 좀 크게 움직이면서 카메라 넘어가면 바로 뛰어나가려고 마이크도 안 떼고 뛰어가려고 계속 약간 좀 꾸부정하게 살짝 점프도 뛰고 계속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그날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땀이 나네요.
1: 그렇네. 힘들겠네.
0: 근데 일할 때 화장실 자주 가는 걸로 눈치 주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요?
1: 와, 근데 눈치 주면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너무 자주 가.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이인권 씨는 화장실을 뭐 한 세 번은 가네?
0: 뭐 한 시간에 세 번씩 가요.
1: 그러니까 그렇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무안을 준다. 이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런 말 자체가 눈치를 주는 거다.
1: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가 이제 단체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이 일하는 시간보다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면은 좀 화장실 가려고 내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화가 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1: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0: 안 넘어가네.
1: 저는 괜찮고요.
0: 안 넘어가네.
1: 그런데 뭐 근데 그거 생리 현상인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0: 그거는 뭐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우리가 뭐 찡디가 저기 전단 핀다고 내려가가지고 있고 이런다고 해서 아니 뭐 수부스에는 뭐 아나운서가 뭐 하라는 일 안 하고 전단만 피러 다녀? 어? DJ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요.
0: 그러면
1: 그 DJ,
0: 안 되지.
1: DJ 옆에 있는 변호사를 바꿔.
0: 그거 괴롭힘이야.
1: 그렇죠.
0: 그 직장인 괴롭힘이야. 그죠? 예. 조심해야겠네요. 두 분 다.
1: 두 분 다.
0: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니 현실적인 결론은 사연자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입에 음식 좀 덜 넣게 이런 일 앞두고 트러블이 안 생기게 강력한 한 줄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였거든요.
1: 예.
0: 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를 조사해야 한다.
1: 네. 다음 주부터 새롭게 DJ를 맡게 된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급여도 반값으로 후레쳐도 가능합니다.
0: 갑자기 땀이 좀 나고요.
1: 일단 사장님 저는 시간이 다 괜찮습니다.
0: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한 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지금 그 사연자분이 말을 하기를 지금 웬만한 말이나 글에는 이제 끄떡도 없다라고 했어요.
0: 세게 해달라 그랬어요.
1: 그렇죠.
0: 충격을 달라고.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신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좀 충격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신설된 법이 법 왜곡죄라는 게 있어요.
0: 법 왜곡죄.
1: 이 사람 이렇게까지 먹는 걸 보면은 몸 왜곡죄다 이거는. 책상 앞에 몸 왜곡죄 수사 중. 이렇게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본인이 먹다가도 이건 나 내 몸 왜곡시키는 거야.
0: 그치. 이거 내가 신경을 써야 돼.
1: 그치. 이렇게 참신한 멘트하는 변호사를 DJ로 앉혀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0: 좀 그것도 왜곡된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있죠. 살짝의 과장과.
0: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 드릴 거고요. 근데 좀 이분도 너무 괴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0: 네. 잠깐만 선곡이 바뀌었는데.
1: 너무 마음에
0: 노래가,
1: 드는데요. 네. 와, 대박입니다 진짜.
0: 나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1: 와, 노래 제가 소개할까요?
0: 아니요, 노래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된다고.
1: 꼭 들어야 됩니다.
0: 그럼 노래 소개는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해주시죠.
1: 예, 오늘 노래는 싸이의 New Face.
0: 이 곡 듣고 3부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지요.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 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2: 아, 카페 24.
1: 카페 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매출 성장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우리말 지킴이.
2: 연애와 연예는 발음이 비슷해서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뜻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애는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며 사귐이란 뜻으로 한자어 사랑할 애자를 써서 그들은 3년째 연애 중이다와 같이 쓰이죠. 다음으로 연예는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만담, 마술, 쇼 따위를 공연함 또는 그런 재주라는 뜻으로 한자어 재주 예자를 써서 그녀는 연예계 데뷔를 꿈꾸고 있다처럼 쓰여 예술적인 재능을 펼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사랑하는 감정을 나누는 것은 연애, 대중 앞에서 재주를 뽐내는 것은 연예. 정확히 기억하면 실수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1: 아니요.
0: 나오겠다, 나오겠어.
1: 내게 뭐 책임져.
0: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1: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펑펑 투데이의 뉴 페이스. 오로지 친구들에게만 집중하는 이경민입니다. 누군가와 다퉜을 때 누가 더 잘못한 건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이런 싸움 사연 보내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 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감식군님 사연 소개해볼게요.
2: 저는 어디 놀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었을 경우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으면 바로 깨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프사를 자주 바꾸는 편인데요.
1: 어머, 프사분이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2: 매번 이렇게 사진 바뀐 걸 이야기합니다.
1: 프사의 카페는 어디예요? 오, 너무 이쁘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일해야 돼서 잘 못 가요.
2: 아, 저도 일 끝내고 가는 거예요.
1: 에이, 진짜 바쁘면 가지도 못해.
2: 왜 반말이에요?
1: 친하니까.
2: 근데 문제는 저만 일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1: 인순씨 어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셨나 봐요.
2: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1: 어제 2시쯤에 프사 바뀌었던걸요? 집에 가면서 사진 바꾼 거 맞죠? 새벽까지 대단하다.
2: 알고 보니 제가 새벽에 프사 바꾼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 프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싶고 좀 소름 돋는 거예요. 제 프사 지켜보시는 거예요?
1: 아니, 바꿀 때마다 눈에 띄어서요. 그냥 보게 되던데요. 자꾸 바꾸시잖아요.
2: 그걸 저한테 다 말하시잖아요.
1: 뭐라고 올리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럼 올리지 말던가요.
2: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은근 남들 프사 바뀌면 한 번쯤 눌러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기분 나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0: 사연 보내주신 감식군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동료가 자꾸 내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걸 보고 예.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프로필 사진 바뀐 거 보고 뭐 놀러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우선 이것부터가 무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놀러만 다니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프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조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보통 우리 프사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프사 바뀌었다고 뭐 이야기 잘 하지는 않지 않나요?
0: 전 남의 프사 바뀐 걸 사실 잘
1: 그렇죠.
0: 인지 못하고 확인을 잘 안 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프사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그럼?
1: 저는 거의 안 바꾸죠. 거의 안 바꾸고 저는 그 SNS에도 사진 잘 안 올리고 저 찡디 그거 사진 올린 거 봤어요.
0: 어떤 거요?
1: 그 애기 안고 있는 거.
0: 애기?
1: 아, 그 유모차 끌고 가는 거.
0: 그건 조카라고 붙여야지 애기라고 하면 지금 나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1: 오케이.
0: 내가
1: 오케이 오케이.
0: 이 동료가 예.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예. 예.
1: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찡디가 그때 이제 뭔가 화목한 가족 유지하는 것처럼.
0: 아니 우리 가족 화목하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물론 자랑한 건 있죠.
1: 아, 예. 아니 근데 너무 예뻐 보였어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진짜 아 나도 애기 낳으면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
0: 더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1: 진짜 멋있었어 멋있었어.
0: 근데 좀 무섭지 않아요? 내 프사 바뀌는 것마다 다 보고 시간대도 안다라는 거는 좀 난 소름 돋을 것 같거든요.
1: 혹시 제가 지금 그 사진 올린 거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좀 무서웠나요 방금?
0: 아니 항상 사진 올릴 때마다 처음으로 좋아요 누르니까 아니, 모든 게시물을 아니, 그렇게 바쁘다고 하고 방송도 그렇게 많은데 펀펀 게시물도 무조건 1등이고 우리 게시물도 1등이고 심지어 건이나 승혜 누나 것도 다 1등이야.
1: 맞네.
0: 그래서 바쁜 거에 거짓말이야?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1: 그렇네요. 제가 카톡 답변도 좀 빨리 하는 편이고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리액션이 빠른 건 너무 감사하지만은
1: 그렇죠.
0: 어떻게 매번 1등을 안 놓칠 수 있지라는 거는
1: 그렇죠. 말은 항상 바빠요, 바빠요 하면서 카톡 계속 보고 있고.
0: 맞아.
1: 좋아요 계속 누르고.
0: 우리에 대한 애정으로 예,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예.
1: 감사합니다.
0: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료분이 조금 부럽기도 하고 뭔가 좀 깎아내리고 싶어서
1: 예, 예.
0: 이거 일부러 이렇게 견제 아닌 견제하는 거 아닌가?
1: 아 일단은 모르겠어요. 견제하는 심리까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관심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0: 맞아요.
1: 예, 관심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깨톡 같은 경우에도 바뀌면은 이제 사진 바뀐 사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0: 업로드 업데이트한 사람 뜨죠.
1: 그렇죠, 뜨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매번 이제 관심이 가니까 눌러본다는 의미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대화 내용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뭔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조금 이제 선을 넘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내가 주말에 혹은 퇴근 후에 어디 가서 뭘 하든
1: 네.
0: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1: 네.
0: 이런 걸로 막 눈치 주고 막 아유 이거 바쁘면 못 가요. 난 일해야 돼서 못 가요. 돌려서 눈치 주는 거
1: 예, 예.
0: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1: 아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충분히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유 뭐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뭐 업무 그런 거 할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뭐 그런 데는 잘 다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믿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괴롭힘이 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그런 발언들이 만약에 주말에 쉴 때 왔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선을 넘는 발언들이 될 수 있죠.
0: 아. 쉴 때 오면 더 큰.
1: 더 그렇죠. 더 그렇죠. 예.
0: 그럼 이건 어때요? 이게 남의 프로필 사진 막 캡처해갖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어? 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0: 이게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됐던 그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1: 거,
0: 사람도 있고.
1: 제 거 지우세요.
0: 저장도 안 돼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프사 자주 바꿔요라는 질문 한 것부터 네,
1: 관심이 없다.
0: 프사를 내가 많이 안 봤으니까.
1: 아니 게스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어도 됩니까?
0: 아니 프사까지 제가 그거를 근데 이런 프사 캡처해서
1: 네.
0: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1: 아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0: 업로드를 하거나 이러면?
1: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른 내용으로 해서 업로드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소름 돋네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사진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알 수조차 없으니까.
0: 그렇죠. 아
1: 예. 네.
0: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에서 누가 잘못해서 빨간 줄이 그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1: 제 선택은 직장 동료와 깨톡에게 빨간 줄 긋겠습니다.
0: 동료와 깨톡에게 깨톡. 자 대기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1: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러시, 그렇게
0: 아니요,
1: 뭐라고
0: 하면 안 되죠. 들어볼게요.
1: 그렇게 안 되죠.
0: 아니 싸울 수 있어. LF도 싸우면 돼. 네.
1: 제가 그런 의지가 없는데요.
0: 아니에요. 자,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1: 예,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0: 네?
1: 일단 직장 동료가 새벽 2시까지

0: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가지고.
1: 맞아요.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게 빨간 줄을 긋고.
1: 네.
0: 그리고 깨톡을 그은 이유는.
1: 네.
0: 굳이 그 기능을 넣어가지고
1: 업데이트 되는 거
0: 투사한테 바뀐 사람들이 이렇게 뜨게끔 해가지고 괜히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게끔 할 필요가 있었나. 네, 그래서 괜히 분란의 씨앗이 된 게 아닌가라고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하게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점선으로 여하게 점점점점점점.
1: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이었고요.
0: 이 정도
1: 2인권의 펀펀투데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 SBS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0: 저도 깨깨오 좋아합니다. 깨깨오.
1: 네. 그래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0: 깨깨오 좋아해요.
1: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보이존의 Picture of You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보이존의 Picture of You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찡구 참여 재판인데요. 생일 축하 멘트님이 보내주셨어요. 친한 친구 4명 모임이 있습니다. 저랑 한 친구가 생일이 이틀 차이에요. 제가 먼저 생일인데요. 한 친구가 제 생일날 장문 축하 깨톡을 보내줬는데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1: 사랑하는 내 친구 잉원아, 너가 있어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밝아지는 것 같아. 항상 네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가 될게. 넌 항상 밝은 에너지 주는 사람이고 올해도 행복만 가득하길.
0: 잠깐, 성가대에 계신 어머님, 소프라노하는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엄청 길게 보내줬어요. 근데 며칠 뒤 다른 친구 생일 때 우연히 친구 톡을 보게 됐는데요. 저에게 감동을 준 생일 축하 톡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 보낸 걸 발견했습니다. 첫 시작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똑같았죠. 순간 감동이 식었습니다.

0: 그냥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장난처럼 아, 뭐야 너 생일 축하글 복붙하냐?
1: 오, 정성은 내용보다 보내는 마음이지.
0: 복붙이 마음인가?
1: 하이, 너는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도 똑같아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뭐 아예 보내지 말까? 어, 왜 서운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뭐 나한테 뭐라도 보내줬었나? 갑자기 급발진했죠.
0: 친구 말을 들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저는 생일 때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보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복붙 장문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걸로 친구랑 말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냉전 상태가 됐는데 제가 사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연 보내주신 생일 축하 멘트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친구가 생일일 때마다 단체 톡방에서 축하하는 경우도
1: 그렇죠.
0: 있고
1: 예.
0: 따로 연락해서 축하해주기도 하잖아요.
1: 예예.
0: 이경민 변호사는 어떤 쪽이에요?
1: 저
0: 이 축하를 해줄 때
1: 따로 연락하는 편이냐고요?
0: 네.
1: 진짜 친하면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보통은 단체 톡방에서 많이 하죠. 좀 가볍게 그냥 진짜 친한 친구면을 막 진짜 길게 쓰지도 않아요.
0: 맞아. 예.
1: 축하 요 정도면 축하
0: 생일 치우키 이렇게 축키 어. 요 정도로만 하고
1: 생일 그것도 안 하면 축하 그렇게만 합니다. 어떤 편이세요? 그러니까
0: 뭐, 저도 웬만하면 단체방에 올라오면은 이제 아 생일이구나 해서 어. 생일 축하해 좋은 하루 보내 이러고 이제 끝. 아니, 뭐 막 따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아. 이제 따로 해야 되는 사람들 따로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따로 아. 연락을 하긴
1: 그렇죠,
0: 하는데
1: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0: 근데 복붙으로 다 보낸다고 하면은 좀 뭐지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친구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랑 같이 단톡방에 있는데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 제가 뭐 지금 임원 씨한테 보내고 그 똑같은 내용을 지금 피디님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선 넘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모임 말고 다른 쪽에 이제 다른 모임이면은 좀 똑같이 보내도 모르게 안 걸릴 수 있잖아요.
0: 그렇지. 모임을 다르게 해서 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1: 그렇죠. 그거를 조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요.
0: 모임에서 하는. 일괄적으로는 글쎄요. 자 우리. 친구분들이 정확한 판결 내릴 수 있게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짧게 양쪽의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은 뭐 지금 어쨌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긴 했어요.
0: 그렇죠.
1: 보내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겹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과연 선을 넘은 건지 아니면은 아니다 그냥 내용이 똑같더라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각자 혹시나 경험이 있으시면은 좀 이런 부분 좀 살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친구 참여 재판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자 친구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들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 내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맛있는 킬바살
1: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8: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앞서 소개한 생일 축하 멘트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찡구 배심원분들의 의견 더 받아보겠습니다. 찡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주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을 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찡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12: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11: 친구들이랑 인사 좀 나눠주시죠.
12: 네, 아까 처음에 오프닝 시작할 때 어쨌든 올해 반이 흘러갔다라고 했잖아요.
11: 네. 네,
12: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내가 어떻게 지냈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친구분들도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초에 목표 세웠던 것들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혹시나 뭐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제 반은 또 남았으니까 한번 좀 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남은 이제 2026년의 반도 열심히 또 원하는 바다 이루실 네. 수 있기를.
12: 그 나머지 반도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 그럼 무조건 세트 메뉴로 가야죠.
12: 좋습니다.
11: 네, 앞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요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12: 어메이징,
11: I love you,
12: 스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벌었거나 기한이 없는 일은요, 내 안의 의지력이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지면서 세워라 내워라 계속 미루게 되죠. 그런 거 보면 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감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을 하면 딸려오는 성취감도 나름 짜릿하고요. 자, 계속 게으르기만 할 거 아니죠? 오늘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까요. 나만의 데드라인, 마감 시간을 만들어 심장 쫄깃하게 재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미션 성공 후 밀려드는 기쁨의 그 덤,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 저도 뭘로 이 기쁨을 드려볼까요? 회식이 있네요. 회식에서 말 진짜 많이 해야지. 김영철입니다.

0: 11일 목요일 Thursday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김영철님이 회식에서조차 또 말을 많이 한다고요. 오늘 각오하셔야겠네요. 제작진분들 크크크. 그래서 조식 먹을 때 다들 교대로 한두 명씩 빠지는 건가? 아니에요. 많이 들어줘요. 많이 들어도 주고 오늘도 많이 들어줄 거예요. 뻥이야! 자, 박진영님이 어머 철학디 저를 위한 오프닝인가요? 저는 교사인데 최근에 글을 쓰고 에세이를 냈습니다. 근데 같이 하는 팀원들과 마감 기한이 있으니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저희끼리 출간 기념회를 합니다. 언젠가 영철 본색의 제 책도 소개되길. 오, 박진영님. 저자 박진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교사 출신의 박진영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예. 혹시 진영님 책에 철없디 얘기가 나오나요? 제 얘기도 나오는구나. 한번 진영님 검색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박진영 검색. 여러분 박진영 저자 한번 검색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아, 맞아요. 마감 기한이 원고 쓸 때도 그렇죠. 저기 작가님 6월 20일까지는 주셔야 돼요. 저희들 왜냐하면 뭐 등등등 할 게 많으니까. 이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한나님은 또 갑자기 여러분 문자에 게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어제 우리 노래했던 거를 갑자기 또 이렇게 제가 또 눈치챘죠. 이거 가사 맞죠. 철파임 오프닝 듣고 미루지 말자고 마감 시간 정해서 해야겠네요. 집에 돌아와서 우리 영초보세계들 한번 했죠. 10시쯤에 와서 민기정 민기정 하면 12시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딱 나 10시 반에 무조건 다 끝내놓고 이제 씻고 할 거야. 10시 반에 설거지 등등을 정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해. 적당한 압박에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시험 기간에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2, 3일 전에 바짝 벼락치기가 또 집중이 잘 됐던 것처럼. 아무튼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미션 클리어 하시고요. 자, 오늘은 철파임 스페셜을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개그맨 출신 치과의사 개치개치 김영삼 씨를 모십니다. 와, 김영삼 씨는 저희 두기수 후배예요. KBS 16기 공채 개그맨이자 또 치의학 박사님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니까 궁금한 치아 관련 질문들 혹은 진로 상담까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직속 후배. 저를 아주 잘 따랐던 김영철, 김영삼. 왠지 잘 지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름도.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스타문학 강사 김재만 선생과 마음의 양식이 되는 문학 이야기 나눠볼게요. 향긋한 차 한 잔이 필요한 시간이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준비한 선물 단백질면 수분 보충 음료 커피 쿠폰 고급함 있고요.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코믹 마샬라츠 퍼포먼스 점프 관람 티켓인데요.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삼촌 딸까지 수상할 정도로 무술에 진심인 가족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넘어지고 구르고 날아오르는 순간까지 무술만큼 웃음도 강력하게 터진다고 하니까 관심있는 책가루도 문화선물 게시판 확인. 고릴라 보이죠?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치면 김영철이죠. 언하김. 광고 듣고 오디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8: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3: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4: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3: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0: 33세 남편 서운해 박지영 꾸꾸꾸꾸.
1: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선선한 밤에 러닝이나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많으시죠. 야간 운동은 비교적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두운 만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운전자나 다른 이용자에게 내 위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은색이나 짙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운전자가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 20에서 30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휴대용 LED 조명을 옷깃이나 가방, 모자 등에 부착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효과를 높이려면 부착 위치도 중요합니다. 자전거 탈 때는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안장이나 배낭 뒷면처럼

후방을 향한 곳에 달아주는 게 좋고요. 러닝을 할 때는 신발 뒤꿈치나 발목, 손목처럼 움직임이 큰 부위에 부착하면 시인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밝은 색 옷이나 반사 소재가 들어간 옷을 입으면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겠죠. 어두운 시간대에 운동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먼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조심조심 활동하자고요.

0: 샤워 중에 습기를 빼려고 화장실 환기팬을 틀어두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목욕하는 동안 환기팬을 계속 돌리면 따뜻한 수증기가 외부 공기와 만나면서 벽면이나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오히려 욕실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기팬은 샤워 중이 아니라 샤워 직후에 트는 게 효과적인데요. 목욕 후에 욕실 바닥과 벽면 물기를 제거하고 환기팬을 30분 이상 가동해 남아있는 습기를 배출해 주시고요. 환풍구에 먼지와 오염물이 쌓이면 환기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청소도 잊지 말아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요새 유난히 환기팬을 좀 많이 틀어놨는데 샤워할 때도 켜놨던 것 같아요. 지금 딱 하는 순간 아차 있거든요. 샤워 후에 그죠? 아, 그럴 때 이제 물방울이랑 그때 딱 키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기적인 여러분 소독도 좀 해두시고 꼭꼭꼭 기억하기에. 자, 성채 김성채님. 성채형! 철업디 신우인의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저 몰래 경비 100만 원을 줬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나한테 해주고 싶었다고 그러던데 그럴 거면 저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비밀로 했다는 그 사실이 속상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뭐 가족, 부모, 뭐 부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착한 인간관계가 늘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떤 섭섭함. 남편의 의도도 보이긴 보여요. 그 선함이 누나한테 처음, 그리고 아내가 물론 오케이 해주겠지만 그냥 어떤 몰래 몰래 살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이런 건 또 언니가 또 얘기했을 거예요. 고마워 아가씨 많이 저기 얘야 그지 형님 아무튼 그랬는데 아 우리 남편이 참 그런 거 살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참 아쉽죠 그죠. 예. 한번 그냥 살짝 얘기하세요. 여보 이런 거는 같이 얘기해달라고 내가 언니한테 안 했겠냐고 그지. 성태님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그지. 아유 속상해 이런 게 그지. 박주영님은 우리 딸이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길래 응? 아침부터 옷 골라주고 풀 메이크업 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딸이랑 헤어진 거 후회할 거야! 였습니다. 다시 이제 만나러 가는 거구나. 지금 풀메 중인데 그래 후회할 거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거겠지. 예. 야 역시 여기 멋지다. 주영 씨 딱 이렇게 딸한테 멋지게 입고 가라고 그러고. 우리 주영 씨, 성채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미 세트 드리고요. 7시 18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날씨도 궁금하시죠?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다시 쨍인가요?
1: 쨍하다 소나기 옵니다.
0: 그래요?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도의 최고 50,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강원 내륙 산지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7도, 대구가 28도로 어제 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6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2PM 우리 집 듣고 빵야빵야.

0: 와, 아침을 여러 차례 떨어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송이송이 신송이 님인데요. 남편과 함께 작은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게를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없이 열 일을 하다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어느새
1: 고2가 됐네요.
0: 이런 저희 가족이 늘 함께 모이는 시간이 바로 등교길이에요. 저희 가족의 데이트 시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지금 유일한 가족의 데이트 시간에 제가 딱 나타났군요.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이 되면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송이 씨가 뒷부분을 부르시면 돼요. 송이 씨.
2: 안녕하세요, 철없지.
0: 오늘 성시현 씨 노래 가도 될까요?
2: 아, 네.
0: 널 그리는, 널 부르는.
2: 네, 하루는.
0: 잘했어요. 보너스만 하시고요. 그리고 잘 가요. 성인님 굿모닝.
2: 아, 굿모닝 철없지.
0: 아, 전 이 문장 너무 좋아요. 매일 가족 데이트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함께 해주신다고 정말 감사해요 이거.
2: 저희도 늘 감사해요. 아침마다 진짜 슈퍼파워를 나눠주시잖아요.
0: 슈퍼파워. 성인씨한테만 드렸어요 지금.
2: 아유, 감사합니다.
0: 지금 다 같이 있어요 지금?
2: 아, 지금 아들이랑 있어요.
0: 아들 듣고 있으면 소리 질러.
1: 초등학교 5학년이 고2가 되었군요.
2: 네.
0: 아니 이제 어릴 때는 또 분식이 또 최고 인기 메뉴잖아요.
2: 지금도 좋아해요.
0: 아, 지금도 좋아요.
2: 네네.
0: 집 가게 몇 번 놀러 와요 일주일에?
2: 아, 가게는 지금 바빠서 자주 못 오고.
0: 자주 못 오고.
2: 네, 가끔 오면은 항상 먹고 가요.
0: 뭐 먹고 가요? 뭐 먹고 가요? 뭐 먹고 가요?
2: 아, 저희 그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메뉴가 매콤 까르보나라라는 거랑 로제 떡볶이. 있는데 그거 좋아해요.
0: 떡볶이가 우리 옛날에 생각하는 그냥 우리 그 고추장 떡볶이, 뭐 밀떡 쌀떡 이런 거 비해서 완전 이제 진화해가지고 로제 떡볶이랑 장난 아니죠?
2: 네, 맞아요. 인기 많아요.
0: 그것도 먹기도 하고 또 포장해서 가기도 하고.
2: 네네.
0: 아니 아까 남편하고 함께 이제 분식집 운영하시는데 같이 해서 좋은 점은 또 뭐예요?
2: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대화할 것도 많고 저희가 또 동갑이거든요. 원래 친구였어가지고. 예, 하루를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0: 가끔 또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나요?
2: 가끔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신랑이 다정한 편이어가지고 예, 항상 저줘요.
0: 뭐가 이렇게 웃겼던 거지 혼자? 좋아요, 좋아요. 그 어떤 가족의 단란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이 전해지는데 전화 연결이 됐으니 수분 보충 음료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해요.
2: 네.
0: 갑니다. 검은색 흰색 줄무늬가 있는 말.
2: 얼룩말.
0: 사자성어 몹시 마음을 졸이거나 걱정. 노심.
2: 초사.
0: 자, 가수 퀴즈. 바이야이야 마리아. 아, 이거 아니다.
2: 화사.
0: 화사. 연상 퀴즈. 해운대 밀면 돼지국밥 하면 생각나는 도시는.
2: 부산.
0: 속담. 땡땡땡도 밟으면 꿈틀한다. 땡땡땡도. 줄임말 자낫괴는 자본주의가 나은

0: 은 땡땡
1: 괴물.
0: 그렇지. 넌센스. 머릿속에서만 오를 수 있는 산은?
1: 어, 패스.
0: 암산이래. 이게 암산. 머릿속에만 네. 오를 수 있는 거. 송혜 씨 잘해서 12만 원 받게 되셨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건 맞추지 마요.
1: 네.
0: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음료. 원두를 볶고 갈아서 추출해서 갈색을 띠고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잠 깰 때 아주 좋죠. 땡땡 한 잔 할래요? 두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부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수분 보충 음료소고요. 자,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준다면?
1: 우주 최고로 다정하고 성실한 신랑 박승모. 언제나 우리 가족 위해 24시간 내내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당신을 항상 존경해.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소중한 아들 박찬서, 엄마 아빠에게 온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는 우리 가족의 기쁨이고 사랑이야.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느라 늘 고생 많았고 그럼에도 잘 커져서 고마워. 사랑해.
0: 옆에서 엄마 사랑해 한마디 해줘.
2: 엄마 사랑해.
0: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땡땡한 주안 할래요.
3: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철파에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2: 안 일어나네. 야, 철가루도 일어나이씨.

소녀 유성희님의 사연 랜덤 선물 또 보내드릴 거니까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하게 또 아주 나이스 흔들었고요. 자 오늘 한번 쫙 보았습니다. 안 보고 아주 나이스 소스 수분크림 유성희님께 선물로 챙겨드리면서 자 오늘 유성희님이 준 사연은 뭘까요? 뭐 하나 물어볼게. 친구가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너 눈빛에 되게 서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윽하다는 거냐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내가 배우도 아닌데 눈빛에 서사가 있어서 뭐하나 싶기는 한데 정말 살다 이런 칭찬은 또 처음이라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은근 좋았습니다. 아이즈원의 비올레타 신청합니다. 아 성인님 근데 잠깐 눈빛 어떻길래 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야 너 눈빛이 그윽하다 끝은 아니고 너 뭔가 약간 서사가 있어. 진짜 배우했으면 또 잘했을래나. 왜 배우분들 그쵸 눈빛이랑 얼굴 표정에 뭔가 약간 아련함 있는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칭찬이니까. 자 오늘 철없어 공감하는 주제 나 이런 칭찬까지 들어봤어. 살다가 난생 처음 듣는 왜 희한한 칭찬들 있잖아요. 이거 칭찬 맞지? 철가루들은 어떤 특이한 칭찬까지 들어봤는지 알려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내주세요.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내 얘기를 하는데 영철이 너 남 칭찬이야? 네 얘기지? 제 얘기겠죠. 영철 너는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네 얘기를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니? 칭찬이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를 100원 고일레는 무료 첫 번째 졸업생이죠. 아이즈원의 비올레타 뮤직 스타트.

부끄럽소 주제는 뭐 이런 칭찬까지 들어봤어 입니다. 우리 철가루들 어떤 칭찬 받으셨는지 기억들 잘 하셔가지고 샵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코리아 무료 보내주세요. 김수현님이 구렛나루 진짜 멋지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잔데요. 난 구렛나루가 그래 얼마나 멋있으면 알려고 했는데 있죠 그죠. 이렇게 털하고 이런 거는 나는 아예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땠어요 수현씨 그때 기분. 아 감사합니다. 일단 뭐 멋지다면 감사합니다 먼저 해야지.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7352번님이 건강검진하면서 피 뽑을 때 피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들어봤어요. 그 그치 그치. 이것도 뭐 그저 그렇고라면 말을 안 해줄 텐데 피가 쫙 뽑혔거나 이게 피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 그치. 이게 혈관 쪽으로 하면 그래 이런 것도 기분 좋지. 병원 가가지고 피 검사했더니 피가 좋고 칭찬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칭찬이니까. 고주연님은 장례식장에서 시누이 친구분을 처음 뵀었는데 저한테 어머 참 아기처럼 생기셨다 그러는데 무슨 의미였을까요? 동안이다? 이목구비가 흐릿하다? 왜 아기들 아직 얼굴 구성이 아니야 아니야 동안 쪽으로 가고 싶어. 왜 그 아기처럼 생긴 얼굴 있잖아요. 그 눈, 코, 입이 약간 좀 뭔가 그 성인 느낌이 안 들었나? 칭찬이네. 기분 좋네. 이선의님은 제가 신나서 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카들이 오 한국말 잘한다 얘들아 나 한국 사람이거든. 아 그 이거 있어 한국말 잘할 때 외국인이 You Korean is good 뭐지? 변준수님은 저는 육회나 생선회처럼 날것을 좋아해서 날계란도 잘 먹고 스테이크도 덜 익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야 너 원시인 체질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덜 익은 거 잘 먹고 이러니까. 야, 근데 음식에 나 약간 좀 이렇게 막 너무 그죠 못 먹고 막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거 더 기분 좋다 그죠? 아, 9016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참 모이스처한 아이야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 칭찬이었을까요? 촉촉한 느낌이었나 보다. 뭔가 이렇게 잘 흡수되고 아. 저는 약간 습자재 같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빨리 스며드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 나 너무 좋은데 901이면 너 모이스처한 아이야. 촉촉하고 수분이 바로 스며드니까 모이스처야. 이거 내가 할래. 강은진이 라식 수술하는데 각막 두꺼워서 세네 번 더 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은지 강은진 너무 부러워. 나 라식 수술하러 희철이하고 신동이가 해서 추천해서 받아갔는데 신동하고 나보다 10살 어리잖아. 6살 아 8살 9살 저는 안 된대요 라식. 너 아니라. 이수인님은 드라마 해품달 한창 인기였을 때 친구가 얼핏 제 얼굴이랑 한가인이랑 닮았다고 하면서 근데 그냥 닮은 건 아니고 100대 맞은 한가인이래요. 그 옛날 이런 거 되게 많았지. 아 칭찬할 거면 그냥 하면 되는데. 맞아. 자다 일어나 부은 뭐 누구라 그러고. 김미영님은 옛 남친이 술 취해서 넌 연애하긴 진짜 별론데 결혼하기엔 너무 좋은 여자야. 이러더라고요. 칭찬인지 욕인지. 보아의 넘버원 들려주세요. 칭찬이면 넘버원이지. 여기는 SBS 라디오 김영철의 보아의 배. 7시 9시 시간대 넘버원 보아들의 뮤직 스타트.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대 곧담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유인숙님이 철업디가 수요일 오후 4시가 사람들이 가장 못생겨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젠마쌤은 못생겨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크크크. 스타 강사 김젠마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젠마입니다.
0: 아, 우리 젠마쌤은 못생겨지는 시간이 없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아, 근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수요일 오후 4시 이때가 딱 주중에 네. 수요일 딱 느낌 오잖아요.
1: 완전 느낌 오죠. 어. 중간에 못생겨졌다가 다시 예뻐지죠. 어. 메이크업을 통해.
0: 중간에 수정을 좀 하나요?
1: 그렇죠. 아. 네, 또 이런. 딱 보면은 이제 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집에 아. 갈 때가 됐구나. 느낌 아니까.
0: 그 화장도 약간 톤이 그렇게 되죠. 이제 날아가죠.
1: 점점 사라지죠.
0: 오, 그렇죠, 그렇죠.
1: 점점 돌아가죠.
0: 지금 딱 화장이 딱 가장 좋을 시간이죠.
1: 지금 시작했죠.
0: 자, 그럼 지금 시작할까요, 우리?
1: 어,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얼굴보다 마음이 못생겨지면 안 되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 뷰티를 챙기는 시간 한번 시작해 볼게요.
1: 네. 회사에 권위만 앞세우고 꼰대짓만 하고 성과는 자기가 쏙쏙 가져가는 얄미운 상사가 있다면 아마 우린 스트레스에 짓눌려 더 못생겨지겠죠. 흥치뿡. 무조건 들이받을 수도 없고 속으로 사귀다가 화병 나기 십상일 텐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 조상님들이 쓰시던 기막힌 감정 처방법이 있습니다. 해학의 기술을 빌려오면 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강력한 사이다 캐릭터이자 갑질 참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봉산탈춤의 말뚝이를 만나볼까 합니다. 양반들이 고자세로 부채를 흔들며 편히 쉴 숙소를 구해오라고 거드름을 피우자 이 말뚝이가 통쾌한 언어의 마술로 참교육시키는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0: 자, 여러분, 서터레스를 날리는 해악의 기술입니다. 이거 잘 듣고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0: 동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중에서 이놈 말뚜가 여보거라 말뚜가 우리가 푹 쉴 거소는 정해놓았느냐? 예예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잡아놨습죠. 쇠망치로 참나무 울타리를 쫙쫙 꽂아치고 바닥에는 소똥과 말똥을 두껍게 깔아놓고 문에는 지퍼로 거칠게 엮은 발을 달아놓았습니다요.
1: 야야야야 이놈 뭐야?
0: 아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이 바닥엔 화려한 돗자리를 깔고 벽에는 꽃무늬 수놓은 십장생 병풍을 치고 고급스러운 비단 커튼을 달아서 아주 의리의리한 별장으로 모셨다고 그리하였소.
1: 아 그래? 의리의리한 별장이구만.
2: 근데 저는 지금 막 양반춤 네. 제6과장에서 예. 서로 반대의 비법으로 이제 놀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저는 양반 목소리 중에 네. 약간 화가 나서 뭐, 이놈 뭐야 하는데 약간 네. 찐으로 예. 찐으로 화가
0: 찐으로
2: 나.
0: 화난 몰입했죠.
2: 뭐야
0: 예. 왜야
2: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네. 야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주고받거니
0: 그렇죠. 티키타카 이렇게
2: 티키타카 이 양반의 역할도 사실 양반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말뚝이가 잡아놓은 숙소 어딘지 감이 좀 오셨죠.
2: 네.
0: 쇠망치로 참나무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고 바닥에는 따끈따끈한 소똥과 말똥이 두껍게 깔린 곳. 여기 어딜까요?
2: 소가 있는 외양간인가요?
0: 그렇습니다. 뭐 마굿간, 돼지우리 뭐 이런 곳이 떠오릅니다.
2: 그렇죠.
0: 양반들이 맨날 지식인인 척 거드름만 피우고 실제로는 무식하게 구니까 아예 인간 이하의 가축 취급을 해버린 거죠.
2: 그렇죠. 근데 이제 말뚝이가 말을 다시 바꾸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아예 의리의리한 별장으로 뭐 저기 뭐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양반들이 네. 못 알아들은 느낌 아닐까요?
0: 정확합니다. 네. 실제로 이 그게 진짜 매력적인 웃음 포인트는 일단 조롱을 당하는 양반들의 황당한 반응에 또 있어요. 말뚝이가 자기들을 똥밭에 재우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양반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뭔가 이제 지레짐작으로 이놈 왜야 하고 아까, 호통치다가
2: 아까 뭐야?
0: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파고드는 말뚝이의 반대 화술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아이고 양반님들 귀가 먹으셨나. 화려한 돗자리에 꽃무늬 십장생 병풍을 친 의리의리한 별장이라고요. 라고 번지르르한 수식어로 포장지만 바꾸니까 양반들이 바로 믿어버리죠. 눈앞의 실체나 진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2: 우와.
0: 그저 자신들을 치켜세우는 화려한 이 단어, 허영심, 여기에 집착하는 지배층의 무능함을 아주 시원하게 발가벗겨 비튼 명장면입니다.
2: 야, 진짜 사실 지금도 뭐 자리 높아질수록 네. 진짜 현실 감각은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없어지고
0: 맞아요.
2: 그래서 또 뭐 앞에서 싸바싸바 하는 거에만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2: 옛날에도 이랬군요.
0: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는 말뚝이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저속한 욕설을 써서 싸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의 심리를 역이용한 언어의 통제력과 밀당을 시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뚝이는 먼저 뼈 때리는 100%의 진실을 툭 던져서 상대의 그릇을 한번 딱 시험해 본 다음에 상대가 막 욱하면서 화를 내면 그들이 딱 좋아할 만한 가짜를 살짝 쥐어주면서 스스로 기만하게 만들죠. 요즘 직장인들로 친다면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네. 글씨체랑 표지만 싹 바꿔서 보고서를 다시 올리는 그런 기술?
2: 와.
0: 네, 살다 보면 회사에서든 일상에서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달콤한 말만 골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정색하면서 따지면 내가 먼저 진이 빠지는 게 현실이니까 가끔은 이렇게 영리한 말뚝이처럼 한 수 위에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제가 또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영어 공부 선생님을 또 이제 바꿔서 다른 분하고 하는데
0: 예.
2: 너 영어 너무 잘한다. 근데 너 몇 개 지적을 받아야 돼. 그걸 안 받으면 더 안 될 거야. 그래서 지적해줘.
0: 네.
2: 그래서 제가 네. 더 단수 복수로 자꾸 틀리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계속 이제 완전 지적받고 혼나고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수업 끝나고 그 말을 했어요. 지적 너무 많이 해준 것도 좋은데 가끔 칭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 했더니
0: 한 번은
2: 그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0: 네.
2: 해줄게. 아니, 너무 잘해서 너한테 너무 잘한다는 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0: 아, 또 선생님 허를 찌르신 거구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해줘라고.

0: 그래서
1: 와 근데 진짜 지적을 받고 혼나고 해야 또 표현이 늘고 하거든요.
0: 맞습니다. 입 정말 밀고 당겨야 되네요.
1: 아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오늘도 복수 퀴즈 가볼까요?
2: 조선시대 최고의 사이다 캐릭터 봉산탈춤 속에서 화려한 말빨로 양반들에게 팩폭을 날린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1: 폭이 나갑니다. 1번 말뚝이, 2번 맞박이,
0: 술래잡기,
1: 고무줄놀이. 아, 기억나? 내가 누군지 알아? 골목대자.
0: 난 맞박이야.
1: 맞박이야. 이거 진짜 그때
0: 지친 듯한 그 숨소리 치입니다.
1: 옥통자에도 거의 죽잖아 이들.
0: 그러니까요. 거의 아크로바틱처럼.
1: 7074.
0: 이마 빨개지셨어요.
1: 짧은 문자 오시면 김문자 100원. 고리날 무려.
0: 정말 빨갛습니다.
1: 스타 강사 김잼만 쌤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가끔 칭찬 좀 해줘요.
0: 해주세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826번님이 일반 정답 말뚝이. 말뚝이가 웬만한 양반들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뒷얘기가 더 궁금해지는데 찾아봐야겠어요. 굿잡. 1772번님 정재윤님도 정답 맞추셨죠.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커피였습니다.

김효선님이 커피. 오늘 출근길에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 한 잔 사서 출근합니다. 어, 좋네요. 이런 여유까지 또 챙기면서 효선님 출근 잘하시고 정소희님도 커피 잠 올 때는 커피 마시지 말고 쏘드래요. 그러면 확 깬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8413 윤이나님. 정불리 뉴스 듣고 개그맨 치과 인사 영삼이랑 같이 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황금 재관 분야의 고윤열 명장.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어린 나이에 조선소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를 꿈꾸며 주경야독한 덕분에 중년의 나이에 학사모를 썼고 명장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죠. 이후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그는 현재 강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술과 함께한 40여 년, 고윤열 명장의 삶이야말로 후배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모닝 메아 해비어티션 플리즈. 아 진짜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진짜.

철파임이 나오신다니 너무 반가워요. 아,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아주 그리고 재미있기까지. 잠시 후에 우리 김영삼 씨 치과의사 쌤 모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먼저 듣고 와서 정상근 기자님과 뉴스로 돌아올게요.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이노엔! 와!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4분 27초 됐네요.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김송림 님이 정불리는 건치 맞죠 고기를 씹고 뜯고 맛보잖아요.
1: 아, 네, 건치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잘 뜯어 먹습니다. 네. 제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네 집 개보다 제가 더 잘 뜯어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0: 그때 그냥 웃었어요.
1: 아, 네, 그냥 웃었죠. 네.
0: 친구니까.
1: 네, 친구니까.
0: 아, 얼마나 잘 뜯으시면 그죠? 아, 김성민님 문자 감사드리면서 이제 뉴스를 시작해 볼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 법원이 증거 보존을 요구한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졌다고요?
1: 네, 이 법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명령했는데요.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법원이 직접 어제 현장 검증에 나서 확인을 했는데 당시 투표소였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원래 역할인 경로당으로 돌아갔고 선관위도 투표용지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투표함과는 다른데요. 투표 전에 이 투표용지를 이송을 할 때 그 투표용지를 넣었던 상자를 말합니다. 당시 보관 상자에는 투표용지 1900매라고 적혀 있었는데 해당 투표소에

0: 유권자가 3,800여 명 이상이라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도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단순 상자여서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진 뒤 워낙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상황이라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 사태와 관련해 대학 총학생회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고요?
0: 네, 어제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선관위를 향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선 순간이라고 이 사태를 규정했고요.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상황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쟁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집회 참석자 중에 일부가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신분증과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이 경찰들에게 모욕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정치구 소식이어서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태국에서 대규모 마약 물질을 압수했다고요?
0: 네, 국가정보원이 그제 이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현지 마약 기지를 급습해서 무려 50톤에 달하는 화학 물질을 압수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이 필로폰이나 합성 마약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만약 만들어졌다면 무려 7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는 8조 4천억 원어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생산기지를 현지 당국과 함께 직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약 조직은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마약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계기는 국정원이 지난 4월 국내에서 이 태국인 거물급 마약상을 검거한 일부터였는데요. 태국 마약의 50% 넘게 유통시키던 마약상이 성형시술을 받기 위해서 신분을 위장한 채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과 태국 양국 정보당국의 공조로 붙잡혔는데요. 이를 계기로 양국은 공동으로 마약 공급 원점 타격 작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대한민국과의 협력 결과라고 말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새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우리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0: 네, 맞습니다.
1: 이정우 선수가 결국 어제 우리가 응원합니다. 내일 17경기 연속 뭐 등등 얘기를 했는데
0: 네, 맞습니다.
1: 한국 야구의 새 역사를 썼다고요?
0: 네, 연일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소속의 이정우 선수가 어제 17경기 연속 안타를 쳐냈습니다. 한국인 빅리거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인데요. 네. 과거 2013년에 추신수 선수, 2023년에 김하성 선수가 각각 16경기 연속 안타를 쳐냈던 바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어제도 두 개의 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했는데요. 3회에 깨끗한 우전 안타와 5회 2타점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시즌 22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한 이정우 선수는 타율을 3할 3푼 5리로 끌어올리며 리그 전체 타율 2위를 유지했습니다. 안타는 77개로 공동 4위를 기록 중입니다.
1: 컨그레츠. 아, 안은영님은 나오셨으니
0: 네네.
1: 철파에만 나오시면 되겠네요.
0: 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1: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로 사람을 구했다고요?
0: 네, 지난달 강원도 강릉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두 분의 간호사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하자 주저없이 뛰어가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박강륜 간호사와 주혜원 간호사였는데요. 이 두 분은 창밖 도로에 갑자기 차량 정체가 심해지자 이상함을 느꼈는데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고 곧바로 카페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신호등이 죽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고 환자는 호흡곤란에 경련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간호사는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요. 환자는 3분 만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또 때마침 다른 환자를 싣고 달리던 119 구급차가 이들을 보고 환자를 함께 태웠고요. 환자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두 간호사분은 인명구조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왔고요. 네. 카페 손님들은 박수로 두 분을 맞이했고 카페 사장님은 디저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1: 네네네. 자, 이렇게 마지막 훈훈한 소식.

0: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정상 기자님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노래가 FX 첫 사랑니 노래를 듣고요. 자, 우리 사랑니 전문 김영삼 씨랑 같이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자, 김영삼 씨에게 궁금한 질문. 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예요. 웃겨요. 개그맨이에요, 김영삼.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0: 진지하기만 한 치과 전생님은 가라! 환자들의 사랑니도 뽑고 유쾌한 입담으로 웃음까지 뽑아내는 분이죠. 개그맨 출신 치과의사 김영삼 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활짝 웃어요. 영삼이 건치 스마일. 치과계 유재석. 사랑니 마스터 치과의사 김영삼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0: 아. 마이크 좀 가까이 담아 와주세요. 네네. 아니 근데 진짜 봐봐 9668번님이 두 분 이름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해요. 크크크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 같네요 하시는데.
1: 얼굴은 조금 좀 많이 불편합니다.
0: 네 기분 나빠할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1: 전화번호도 비슷해요 뒷자리가.
0: 그래 네. 우리가 이제 03 0절 딱 처음 만났을 때도 네. 김영까지 같은 라인이니까 네네. 솔직히 김영으로 시작하는 이름 약간 땡기지 않아요?
1: 저희가 그 광산김 씨 영자 돌림이어가지고 저희는 김영하는 모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집안에.
0: 아 광산김 씨예요?
1: 예.
0: 김예김 씨입니다.

0: 있다.
1: 아, 예.
0: 예, 예.
1: 모두가 양반일 순 없잖아요. 누군가는 장작도 패고 뭐 밭도 갈고 해야죠.
0: 저도 네. 양반이거든요.
1: 아, 예, 예, 예.
2: 9819번님이 두 분이 개그맨 선후배인 건 알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연락을 하시는 편인가요? 영삼님 개그맨 시절 철업진은 어떤 선배였나요? 저는 이제 영삼 씨 치과를 다니고 있고 네. 영삼을 연락을 자주 하죠. 이제 본인 좀 얘기해봐요. 그 아니, 이제 유일하게 그 미담 나올 수 있는 건데
1: 영철 형님은 솔직히 저희가 2년 선배신데 네네. 제가 이미 입사했을 때 이미 떠 계셨죠. 이미 떠 계셔가지고 사실 그 후배들 갈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 일도 좀 안 풀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약간 관심이 많잖아요.
0: 네네.
1: 네, 영철 형님은 저 입사했을 때 이미 떠 있으셔서 네네. 후배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2: 아니
1: 내가 16... 잘 나가는데 뭐 후배들이 뭐 와서 해도 뭐해 뭐 이런
2: 괴롭힐 느낌. 시간이 없었죠.
1: 아, 예.
2: 16기 뽑혔을 때 예, 예. 홍대에서 예, 예. 16기 10명이었죠.
1: 예, 예, 예.
2: 다 모아놓고 밥 사줬던 거
1: 아, 예. 그런 기억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2: 네네, 제가 네네. 또 먼저 하잖아요.
1: 그래도 후배들 모아놓고 이렇게 밥 한 번씩 사주시고 왜냐면 또 그때는 좀 유명한 선배들이 밥 사주고 하면 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잖아요.
2: 네. 네.
1: 그래서 좀 많이 좋았었죠.
2: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유일하게 후배들을 앉혀놓고 유일하게 제 얘기를
1: 예. 네. 그죠. 네. 뭐 3시간 정도 자기 얘기만 하시니까
2: 박영진 박영진 얘기도 나 슬펐잖아. 영진아 민경이랑 성광이랑 우리 다 오남이랑 박소연을 보는데 얘들아 내일 김영수 선배님 강연하시는 날이다. 강연자로 그냥 어차피 자기네들 리액션만 할 거래. 그랬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아니 1427번님이 얼마 전 병원 회식을 정준하님 가게에서 했는데 정영도님이 오셔서 회식비를 결제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개그맨들 누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형돈이가 후배죠.
1: 예예. 2년 후배입니다.
2: 2년 네. 후배인데 진짜 이거 사실인가요? 형돈이가 와서 계산을.
1: 제가 봤을 땐 형돈이가 저희 직원들을 이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명훈 씨가 자양동에 고깃집 개원했거든요.
2: 우리 명훈이.
1: 예예.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화환 이런 거 안 보내잖아요. 이제 불편하잖아요.
2: 저희가 가주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바쁘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 여직원 네 명씩 짝을 지어서 제 카드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직원들은 또 원장님 카드니까 양껏 먹고 긁고 오고 그게 화환 보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2: 그렇죠. 좋네요. 예.
1: 그런 식으로 정형돈이 우리 준하 형님 가게에 오픈했는데 자기가 가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회식을 간다고 하니까
2: 살짝 뛰면서. 예. 자기도 네. 어차피 준하 가게를 가야 되니까 네. 본인 일석이조네요. 네, 네.
1: 저희 직원들이 한 40명 되기 때문에
2: 근데 계산을 다 해줬어요.
1: 네, 네. 얼마 나오는지 말해도 되나요?
2: 아니 잠깐 그걸 떠나서 네. 아니 얘기를 되게 이상하게 하는 게 형돈이가 계산해준 게 맞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1: 맞죠.
2: 자기 오픈하는데 왔다고 괜히 이렇게
1: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돈을 얼마를 냈든 양쪽에 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희 그렇다. 직원한테 고기 사줬죠.
2: 그렇지.
1: 준하 형님한테는 그 물건 팔아준 거죠.
2: 네.
1: 똑똑하게 쓴 거죠.
2: 그럼요. 아니 형돈 씨 말고 또 연락하고 지내는 뭐 저도 연락을 사실 네. 하고 우린 단톡방도 있고
1: 예. 예.
2: 김인석 씨 친하고 빡고 예. 예. 허태희 씨
1: 예. 예. 그리고 또. 친하고 또 저쪽에 또 그룹이 저희 여러 그룹 개그맨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안 친한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룹이 한 3개 정도 있죠. 요 그룹 있고 그다음에 조세호 남창희 그쪽으로 이렇게 또 좀 그룹이 있고 예. 예. 또 이제 뭐 저기 저렇게 좀
2: 정명훈하고
1: 예 그쪽 또 그룹도 좀 있고
2: 오히려 여자 개그맨 선후배랑은
1: 그러고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2: 예, 그렇네요. 네. 아 어쨌든 야 그리고 우리 고주혜님이 혹시 철업대 의지 저 김영삼 씨 작품인가요? 그리고 입툭 트인 분들은 진료하기 더 편한가요? 철업대 지금 치아 상태 어떤지 봐세요. 이게 의치가 뭐냐면 네. 라미네이트는 내가 다른 쪽에서 하게 됐는데 네, 네, 네. 권진영 씨가 금요일 코너 나오는데 영철이 형 그 앞니 의치야? 이래서 의치가 돼버렸어.
1: 네.
2: 의치가 아닌데 네, 네. 라미네이트 했거든요.
1: 예예예. 네, 뭐, 네, 네, 네. 아주 옛날에 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삼이한테 영삼이네 가서 이제 뭐 전체적인 치료를 하고 하는데 네, 네. 치과 저 상태는 어때요?
1: 네, 뭐 아니 근데 좋으시잖아요. 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빼고는.
2: 아 근데 진짜 입툭 튀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입툭 튀는들은 진료하기가 네. 사실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편한 거예요.
1: 편하죠, 편하죠.
2: 왜 왜요?
1: 우선 가깝잖아요. 잘 보이고.
2: 아,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구나.
1: 그럼요.
2: 네. 네.
1: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조금 잘 못해도 금방 잘 보이니까 좀 불편한 건 있어.
2: 아 그렇군요.
1: 네, 잇몸까지 다 보이잖아요. 네, 조금 잘해야죠 그러니까.
2: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해야죠.
1: 대충하면 안 되죠. 네.
2: 야 우리 0192번님이 요즘도 해외 강연하러 다니시느라 바쁘신가요?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해외 강연장에서 빵 터지는 나만의 필살기도 있으신가요?

0: 일단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1: 호주 다녀왔습니다.
0: 호주. 그럼 가면 몇 박 며칠 일정으로 가요?
1: 월요일날 왔는데 한 양쪽 이왕이면 힘드니까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주말 주말에 강의하잖아요. 치과 의사들 상대로 강의하니까.
0: 금토 아니면 토일. 네,
1: 그래서 토일 강의하고 월화수목 좀 쉬다가 토일 강의하고 이렇게 옵니다. 보통 열흘 정도.
0: 열흘 정도를.
1: 유럽하고 미국이나 호주 같이
0: 비행기
1: 10시간 타는 데는 이왕이면 강의 2개 잡고 이렇게 가죠.
0: 아, 한국에서 이미 딱 잡은 상태에서. 네, 네. 그 강연하다 보면 어쨌든 뭐 한국인 상대죠. 외국인들도
1: 외국인,
0: 있어.
1: 외국인 상대.
0: 그럼 영어로 해요?
1: 뭐 영어로 하는데 또.
0: 아,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약간 외국인들 있으면 네. Hello ladies and gentlemen. 네, 네. I am comedian. 네. Not a Canadian. 네. 이렇게 좀 미는 게 있거든요. 아, 오프닝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해야 되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0: 본인은 영어로 뭐 어떤 걸 밀어요? 필살기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좀 약간 빵빵합니다.
1: 그래도 외국 애들이 생각보다 잘 웃어요.
0: 그래 아까 내 코미디언 캐네디 라면 빵빵 터져줘.
1: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그 사랑니 강의라든 뭐라든 이번에 이제 호주에서 사랑니 강의했는데 보통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뺀다 이런 걸로 막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0: 아,
1: 한국
0: 네.
1: 한국 애들은 쉬는 시간 되면 뒤로 가 있어요.
0: 아,
1: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머리 만지고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외국 애들은 특히 이제 좀 백인 이렇게 좀 머리 빠진 아저씨다 이런 분들은 이게 딱 사랑니처럼 모델로 쓰기 좋잖아요.
0: 약간 티스라고 생각해라.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너무 좋아요.
0: 동해줘요 또.
1: 네. 좋아하고 막 이렇게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0: 야 근데 잠깐 사람 뭐 이렇게 머리 놔두고 이제 이게 네. For example.
1: 예예예. 예, 예.
0: Your hat, just teeth. 하면 아니 빵빵 터지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다 뻔히 알면서도 Does anybody have a big skull? 그러니까 여기 해골이 있는 사람 있냐 설명하기 좋은 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맨 앞에 앉아 있는 애한테 Oh, here it is. 여기 있네.
0: 여기 해골이 있네.
1: 해골 있네. Where did you get it?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뭐 이런 조크 하고 그렇죠.
0: 빵빵 터지겠네요.
1: 그리고 이제 설명 다 끝난 다음에 You can keep it. 너 가져 해골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
0: 직업은 치과의사지. 또 데뷔는 개그맨으로 했지. 정말 일석이죠. 네. 잘 활용하네요. 유지희님이 저희 친오빠가 치과의사라 세미나 가서 김영삼님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굉장히 네. 진중하시고 멋지시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1: 네.
0: 김영삼님 원장님 반전 매력 멋져요. 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재밌게도 하지만 또 진지하게 할 때 또 하죠.
1: 예, 예. 아 근데 아까 저 친절하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악성 리뷰가 하나 달려가지고 아, 지금 제가 해명을 하나 할까?
0: 뭐가 달렸는데?
1: 아니 어떤 아주머니가 좀 까칠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네. 제가 나이 들어서 저도 꼰대가 됐나 봐요. 아니 사인은 상악동 이렇게 그 임플란트 할 때 뼈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올리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를 딴 데를 막 이미 막 여러 군데 갔다 오신 느낌.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막 환자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저처럼 뭐 환자 많은 사람이 굳이 뭐 이렇게 쇼핑하는 환자분까지. 근데 이제 그분이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니까 이거를 1mm 남기고 뭘 한 다음에 뭘 올리고 해서 아니 그런 걸 설명해 주는 데가 있냐. 그냥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래서
0: 했더니
1: 악성 리뷰를 쓰셨네요.
0: 아, 그 댓글을 달았어요?
1: 아니 그냥 안 달았죠.
0: 안 달았고.
1: 아니 근데 아니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네. 몰라도 되는데.
0: 아, 또 그치 너무 또 우리가
1: 아니 그래서 무슨 기구를 어떻게 쓰는지 막.
0: 아, 그 기구까지 그걸 좀 뭐.
1: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왜 하려고 그러세요? 제 그쵸. 강의 좀 비싼데 뭐.
0: 의사님의 룰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해명하고 싶어가지고 이 라디오 나오셨군요.
1: 아니 그렇게 이제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0: 그래 네. 우리 또 너무 저기 전문 영역을 네. 이렇게 좀 존중하면서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인데 지금 벌써 이렇게 사실 또 기구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또 철거래들이 치과에 관련된 수많은 질문들을 오늘 보내주셨어요. 영산쌤 네. 온다고 전문가 오늘 전문가로 나오신 거예요.
1: 네.
0: 안 웃기셔도 돼요.
1: 아 그러세요?
0: 해골 이런 얘기 안 하시고 해도 돼요. 하나씩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영산쌤 우리 8062번님이 왜 치과쌤들은 불편하면 오른손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용기 내서
1: 왼손 드세요라고 합니다. 왼손 드세요.
0: 아 왼손 드세요라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용기 내서 이렇게 막 들으면 다 끝나가요라고만 하시나요? 이거 네. 오른손 들으라고 했는데 들면 네. 조금만 참아요 다 끝나가요 그러잖아요.
1: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환자가 좀 많고 근데 오른손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보통의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은 대부분이 오른쪽에서 진료하잖아요.
0: 그런데요.
1: 그래서 환자가 오른손을 들면 치과 의사의 손을 때릴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왼손 들라고 하는 겁니다.
0: 아, 그럼 이분은 왜 오른손이라고 했지? 네. 왼손.
1: 그렇죠. 왼손.
0: 왼손 들어라.
1: 네. 왼손잡이 치과 의사한테 진료 받으시나 보죠?
0: 아, 그럼. 네. 어쨌든.

0: 불편할 때 왼손을 들어라.
1: 그렇죠, 그렇죠.
0: 용기내서 드는 게 낫죠, 무조건.
1: 그런데 이제 아이고 이제 그걸 다 신경 쓰면 잘 안 끝나니까 대신에 이제 아픈지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아픈지 알고 하는 건 좀 더 중요하니까.
0: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네. 아니 이제 치과 치료 중에 사실 뭐 통증 순위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아우 잠깐만 베리님이 사랑니가 양쪽에 두 개 있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문제 없으면 그냥 두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나중에 충치나 염증 때문에 주변 치아까지 망가질 수 있으니 미리 빼라고 하는데 사랑니는 증상 없어도 뽑는 게 좋은 건가요?
1: 나이가 궁금한데 저는 어지간하면 빼라는 주의인데요. 꼭 그 다른 문제 이제 치아가 움직일 때 닿는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른 치아에 문제 없다면 빼라고 하는
0: 빼라고 편입니다.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김영삼 씨가 이거 전문 치과의사로 유명한데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이거 발치 강의를 할 정도로 월클이죠. 지금도 슬쩍 얘기했는데 어떤 치아 전문일까요? 1번 사랑니 2번 암니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부자 100원 고일라 무료 998 보내드릴게요. 4부 이어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요. 전분 성분인 아밀로우스 함량이 다릅니다. 한국인은 아밀로우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종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썩은 치아 내 이놈. 섬세한 터치로 아픈 치아를 낚여주는 황금 약손 치과의사 김영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은 무슨 이였죠? 자, 정답은
1: 사랑니입니다.
0: 사랑니가 정답이었는데 우리 9909번님 문자 네. 보면서 갈게요. 자, 9909. 네.
1: 지휘생사입니다. 출근길에 듣고 있는데 벌써 일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0: 아니
1: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0: 그 병원 얘기 안 하자. 하지 말고 다시 개그맨 시절로 돌아가서.
1: 그러니까
0: 지금 아마 간호사님, 뭐 지휘생사님, 선생님들은 네. 가다가 아 지금 출근길에 또 저기 사랑니 뽑는 얘기야.
1: 퇴근했는데 누가 또 치과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0: 그렇죠. 네. 아 장은현님도 1번 사랑니.
1: 네, 우리 사랑이 때문에 은근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뽑으러 가야겠네요. 우리
0: 아까 딱 짧게 얘기했는데 뽑는 게 낫다.
1: 어지간하면 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위 두 개, 아래 두 개, 네 개죠.
1: 네, 네 개.
0: 나도 다 뽑았어.
1: 네, 네.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0: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1: 그렇죠. 저는 아래만 두 개 났고요.
0: 위에는?
1: 위에는 안 났고요.
0: 윗니는 안 나고 아랫니.
1: 대부분이 뭐 네 개 다 난 사람이 많은데 안 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김재희님이 1번 사랑이하면서.
1: 네, 사랑니 빼다 저도 혼도 빠졌습니다. 네, 사랑니 왜 이렇게 누워 있나요?
0: 아,
1: 누워 있으니까 빼는 거죠. 잘 날 자리가 없으니까.
0: 아,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그러니까 왜 저도 저 찢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1: 아무래도
0: 크고.
1: 이제 턱이 이제 옛날 원시인처럼 크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는 치아들이 날 자리가 없죠.
0: 나는 옛날 원시인처럼 크다고 하는 줄 알았어 나한테.
1: 제가 감히 아직도. 예, 선배님이신데 제가 감히
0: 나 이런 분들 제일 이상해요. 네. 막 잘 놀다가 선배님 왜 그러세요?
1: 아직도 예, 찔끔찔끔 놀랍니다. 갑자기 차렷 이렇게 할까봐.
0: 한 번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네. 지금 행사할게요. 단 한 번도 권위인 썼던 적이 없는데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공 하하하 하영님이
1: 네 20년 전 사랑니를 뺄 때 사랑니가 너무 튼튼해서 사장님께서 빼다가 기구가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님도 저도 무척 당황스럽네요. 네.
0: 이거 이럴 수 있나요?
1: 그렇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환자분 걱정은 안 되고 기구 하나 새로 사야 되겠네.
0: 아유 농담도 잘하셔.
1: 의사들 걱정도 하죠. 부러진 것도 어떻게 제거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0: 아, 기구 네. 하나가 가격이 얼마 된대?
1: 이제 비싼 거는 한 2, 30만 원 하고요.
0: 아이 진짜 나는 나 지금 기구 하나에 지금 나 막 몇 천 해서 어머. 그랬는데.
1: 아니 기구도 기구도
0: 네. 아니 중요하지만 사람 네. 저기 뭐지 환자도
1: 네네네 네. 기구가 환자 이분 입장에서는 뭐 기구 새로 새 거 쓰면 되잖아요.
0: 네
1: 의사는 새로 사야 되지만
0: 기구가 네. 또 부러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우리 3852번님도
1: 네 1번 사랑니 원장님 무슨 소리가 너무 유쾌하네요. 진료 상담할 때도 잘 웃으시나요? 제가 아까 악성 리뷰 말씀드렸죠. 친절은 한데 제가 진짜 저희 병원 매년 친절상 제가 다 타는데 그 아주머니 때문에 지금 불친절 상담 치과의사가 돼가지고
0: 네, 네. 지금 네. 오늘 많이 하시려고 지금 우리 치과 치료 너무 무서운데 웃으면서 대해주시면 안정감 생길 듯 해요. 네. 원래 이렇게 좀 잘 웃으시듯죠, 그렇죠?
1: 아, 그럼요 잘 네. 웃죠.
0: 네, 잘 이제, 웃습니다. 네. 웃음소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더 이렇게 하이톤으로.
1: 아 그런가요? 네. 선배님 앞에서 약간 더 귀여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어머.
1: 네, 아니, 죄송합니다.
0: 아니야. 아니 영삼이 웃음 소리가 아니 이게 또 병원 일하다 보면 좀 더 바뀌기도 했나요?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다른 치과 의사로 라디오도 많이 출연하는 편인데 네. 형님 앞에서 조금 더 그런 것 같네요.
0: 아 그래서 또 같은 희극인이 있으니까.
1: 네네.
0: 아니 정답 쭉 소개된 분들께 구급판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철가루들 아무래도 오늘 치과쌤 오시니까 또 질문들이 많이 와 있는데 5218번님 질문

0: 볼게요. 혹시 살이 찌면 잇몸도 커지나요? 제가 살이 찌면서 잇몸까지 살이 찐 것 같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잇몸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살 찌면 왜 혀 씹힌 적은 있잖아요. 네네. 밥 먹다가. 아,
1: 정확하십니다. 잇몸은 똑같은데 혀는 커집니다.
0: 어, 그럼 혀는 살이 찌지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럼 혀 안 부지게.
1: 왜냐하면 이 재미난 게 저도 이제 지금도 제가 치과 의사로서 느끼는 게 이 치아는요 혀하고 뺨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혀가 커지는 병이 걸리는 사람들은 치아가 밖으로 다 뻗어집니다. 근데 정반대로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이 땅땅해지죠.
0: 그렇죠.
1: 그러면 그거에 맞서서 혀도 같이 예
0: 찌는군요. 네. 잇몸은
1: 똑같고요.
0: 똑같고요. 네. 그래서 하기야 잇몸이 커지면 치아도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잇몸이 커지는 건 그냥 다른 병들이 많습니다.
0: 잇몸병이에요, 그냥.
1: 그렇죠. 아니 잇몸병도 있지만 뭐 고혈압약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약들의 부작용,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죠. 약들의 부작용으로
0: 네. 아니었습니다. 혀가 살찐 거였을 거예요. 네네. 잇몸 살찐 거는 그 본인이 어떤
1: 그렇죠. 넉기에. 잇몸에 염증 생긴 건가?
0: 오라 그거 약 바르세요. 0085님 아무리 관리해도 이가 누렇게 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요. 치아가 노란색이라도 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하얀 이가 이뻐 보이는데 말이에요. 유유. 저도 그래서 사실 앞니 네 개를 라미네이트를 하고 네네. 조금 이제 미백을 하긴 했는데 이 노란색 이건 네. 어때요?
1: 색깔은 건강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0: 오, 그래요?
1: 노래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치아도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얀 옷 같은 거죠. 처음에는 하얗지만 계속 하얄 수 없잖아요.
0: 진짜 얘도 너무 잘 두고 그렇네요.
1: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하얀 옷 더러워지면 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과 가셔서 미백 한번 하시고. 네.
0: 아 미백을 하는 것도 도움되고 왜냐면 이를 그쵸. 하얗게 하려면 치과밖에 없죠.
1: 그렇죠. 이제 뭐 집에서 하시는 거 있는데
0: 뭐 레몬 뭐 이렇게 하라고.
1: 아니 그냥 치과 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거의 에이.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하시는 건.
0: 진짜.
1: 예, 예.
0: 치과 가서 미백을 제대로 한 게 낫죠. 한 3회 하라 그러더라고.
1: 그쵸, 예.
0: 하면 확실히 하얘져요. 아이고,
1: 그건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잘하죠. 안전하고.
0: 예. 이지현님이 이가 무지 튼튼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도 이 사이에 끼는 것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사랑니를 발치하고 난 이후부터 자꾸 껴요. 이게 확실히 사랑니 발치와 상관이 있는 건지 아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1: 저는 사랑니병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 드신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로.
0: 진짜로?
1: 네, 진짜로요. 왜냐면 원래 치아들은 다 앞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0: 아, 앞으로 나온다는 그거에 그쵸? 나 추가 질문해도 돼요?
1: 네.
0: 제가 교정을 할까 말까
1: 네, 네.
0: 좀 하면 좋잖아요. 입, 네, 입 나왔으니까. 네, 네.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입 나오신 분이 네, 네. 했는데 3년 지나고 이제 빼잖아요.
1: 네.
0: 4년 5년 지나면 다시 슬슬 나오더래요.
1: 그럴 수 있죠. 예.
0: 그러니까 이가 앞으로 나오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치아들은 모두 으쌰으쌰 하고 다 앞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치아끼리 움직이는 거고 앞으로 움직이는 거죠.
0: 뒤로 안 가네요 애들이.
1: 그렇죠.
0: 왜? 난 얘가 뒤로 좀 가주면.
1: 그러니까 뒤로 간다면 그건 치아 맞물림이 잘못된 거니까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0: 아, 그러니까 치아가 나랑 성격이 비슷하네. 자꾸 나대네. 앞으로. 앞으로 나가 버리고
1: 제가 차마 선배님께 나댄다고 할 수는 없어서
0: 해주세요.
1: 네. 네.
0: 아, 근데 이제 영삼이는 진짜 원래 또 예의 바르고 그런 게 이제 또 고객들한테 대하고 간호사분들은 또 잘 지내잖아요.
1: 네, 그럼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어쩐지 모르죠.
0: 아니 아까 음식물 끼는 거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네, 어떻게 해요? 치간칫솔 같은 거 들고 그
1: 다녀요? 치간칫솔도 써야 되고 치아 사이사이 잘 닦으시고 치아 맞물림이 잘못돼서 치아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 그거는 치과 가서 좀 조정을 좀 받으시고
0: 그리고
1: 해야죠.
0: 예, 저는 치간칫솔 들고 다녀요.
1: 예, 예.
0: 그거 저기 치간칫솔 아니면 우리 또 뭐 있죠? 저기
1: 치실이요?
0: 치실.
1: 예, 예, 예.
0: 치실 좋고 그다음 이런 거 안 좋죠. 그 명암 같은 거를 이런 거. 이쑤시개는 어때요?
1: 아, 이쑤시개 안 쓰는 게 좋죠. 예.
0: 이쑤시개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쑤시개보다는 치간칫솔.
1: 아니 그럼 칫솔로 구석구석 잘 닦는 걸 제일 예, 권장을 하고요.
0: 하루 세 번, 3분 네, 음식 네. 먹고 나서 3분 안에 네. 닦는 게 제일 네. 좋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 치아 관리 이것도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1: 그렇죠. 네.
0: 이쯤에서 이제 노래를 듣고 올 텐데 영삼 씨가 어떤 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까?
1: 우리 저기 박정현 씨의 사랑니 올까요?
0: 어? 왜요? 네.
1: 사랑니 환자 올까요? 네. 사랑니 올까요?
0: 아, 김태우 사랑비도 있잖아요. 사랑니가 내려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아. 네.

박정현 한번 꼬았어요. 사랑 미 오아오 든동안 샤이고 지지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를 보내주시고요. 아, 팩스 할까? 팩스는 못 받아요 저희들. Stay down, don't go anywhere.

0: 박정희의 사랑니 올 아, 그건 아니다. 사랑니 올까요? 사랑이 올까요? 듣고 왔습니다. 8시 44분 20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전 개그맨이라고 소개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전 개그맨 현 치과의사.
1: 저는 지금도 개그맨.
0: 아, 지금 하고 있죠. 아,
1: 지금도 개그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이 없을
0: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저도 미안합니다. 마치 은퇴한 사람처럼 여러분 활동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1: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본인이 예, 강연에 예, 현 지금 이제 치과 그렇죠. 의사를 예, 뭐 월화수목금 해야 되니까 예. 방송보다는
1: 그럼요.
0: 이제
1: 예. 아, 내가 주기적으로 한 4년에 한 번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0: 자, 네. 현 개그맨 현 치과 의사 김영삼 씨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2708번님이 아이가 둘인데요. 네. 하, 단걸 달고 사는 첫째가 충치가 하나도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둘째는 충치가 자주 생겨요. 이거 너무 희한해요. 잘 썩는 치아도 유전되는 건가요? 신랑은 충치가 없는데 저는 많았거든요.
1: 네. 야 이거 그럴 수 있죠.
0: 담배 하나도 안 피는 사람인데 왜 뭐 폐 네. 쪽에 안 좋고 네, 담배를 네. 많이 폈는데 폐 깨끗하고 네, 이런 것처럼 네. 이래요?
1: 그럴 수 있죠. 네. 침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치아 잘 닦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는 근데 너무 취약하긴 하죠. 조심해야죠.
0: 무조건 양치?
1: 그렇죠. 어. 이 설탕의 소비량하고 충치는요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된다. 설탕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충치가 그만큼 높아요.
0: 그래 우리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단 거 그거 뭐였죠? 그 단 거 그 사탕 후루 탕.
1: 나 탕후루.
0: 탕후루. 그거 네. 할 때 예, 예. 그거 뭐 많이 먹은 사람 이렇게 해서 치아 봤는데 치아 막 약간 썩어가는 과정 그런 거.
1: 아니 그럼요. 그거

0: 는 완전히 찐덕거리는 사랑 그 사탕이잖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당분하고 끈적임 그 두 개가 곱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1: 오케이. 그럼 아까 이거는 유전은
0: 유전도 유전이 일 수 있을 수 있죠.
1: 있어요.
0: 침 분비량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이 잘 안 닦는 것도 유전일 수 있죠.
1: 김현삼 씨는 충치가 있어 없어요?
0: 저는 없습니다.
1: 그렇죠. 자,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저는 충치가 네 개 있어요. 그러면.
0: 아니 그럼요. 치과 의사도 충치 있죠.
1: 아 있어?
0: 그럼요. 의사들은 안 죽나요?
1: 아 강연을 이렇게 하는구나. 빵빵 터지겠네. 아 그렇죠. 네. 치과 의사도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하겠죠.
0: 그럼요.
1: 어, 그럼 본인 치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0: 네, 저는 이제 엄대 치과 의사들도 이제 서로 치료받죠.
1: 밑에 네. 그 후배 박영민 네, 의사에게.
0: 예, 예, 예,
1: 여러분 저는 감히 영사이면 안 가고 영민이한테 가요.
0: 네, 저는 이제 형님 서로 혹시 뺄 일이 있으면.
1: 어, 어.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어, 충치 얘기 또 들어봤고. 장의지님은 임플란트 때문에 발치할 때 어떤 이는 굉장히 아프고 후폭풍이 있는데 어떤 이는 거짓말처럼 이렇게 쑥 빠지고 빼고 나서 덜 아프더라고요. 같은 치과에서 뽑은 건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0: 치아마다 다르고 빼는 방식마다도 다르고 다 그렇죠.
1: 어.
0: 아니, 모든 치아가 이제 사랑니 빼고 28개인데 28개가 다 똑같이 쉽게 빠지면 안 되죠.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죠.
1: 그럼요. 마취를 해도.
0: 잇몸 질환으로 빼는 건 대부분 안 아프고요.
1: 어어.
0: 썩어서 빼는 거는 아무래도 뼈를 좀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아플 수도 있죠.
1: 그러니까 썩게끔 놔두면 안 되군요. 모든
0: 그럼요.
1: 네. 어,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 치과 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뭐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치석 제거랑
0: 네, 스케일링.
1: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가주셔야 되고
0: 꼭 오시고요.
1: 어, 네. 스케일링 질문 왔어요. 김현정 님이. 네. 스케일은 1년에 한 번 꼭 해야 하나요? 스케일을 할수록 이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은 그냥 느낌인가요? 이거.
0: 네, 그냥 느낌 자, 맞습니다. 네.
1: 1년에 한 번은 맞나요? 네,
0: 그럼 뭐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보통은
1: 6개월 한 번은
0: 6개월 한 번이면 더 감사하죠. 그렇긴 한데
1: 아, 병원 측에서
0: 네, 저희도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 뭐 어, 때 많이 껴서 오는 것보다 예, 조금씩 껴서 두 번 오시면 더 좋죠. 법적으로도 6개월이면 또 가능하고요.
1: 아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0: 네, 근데 이제 젊고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가자 이렇게.
1: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이 끼죠. 녹차도
0: 네, 뭐 색깔은 많이 변화될 수 있죠.
1: 와인도
0: 그렇죠.
1: 에, 네. 그러니까 가고 아까
0: 변색 그다음, 미백도 좀 하시고요. 네.
1: 변색되고 아까 그다음에 이가 벌어지는 거는 그 느낌이에요.
0: 그렇다고 봐죠. 왜냐면 내 치석이 치아 사이 사랑 잇몸 사이에 끼는 거기 때문에 제거했으니까 그 틈에 비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죠.
1: 아, 뭔가 좀 깨끗해지니까 그쵸. 아,
0: 대신에 거기를 닦으셔야죠.
1: 어. 깨끗해서 허한 느낌이 들어서 네네. 뭔가 벌어졌는데 아니었고요. 우리 보라색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퍼플링께서 라떼는 치아 교정을 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7살 때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하더라고요. 치아 교정도 빨리 할수록 좋은 건가요?
0: 교정의 종류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릴 때 하는 거는 치아의 방향을 바꿔주는 느낌의 정도. 그 정도만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1: 방향
0: 앞니가 거꾸로 물리거나 이런 거 있죠. 지금 나오는데 방향을 조금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만.
1: 그건 어릴 때 하면 그쵸. 흔히 말하는 오래 쭉 가요.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교정을 너무 어릴 때 시작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투명 교정 그건 어때요? 왜 투명한 거 있잖아요. 방송할 때 보면 약간 영차다
0: 뭐 끼우고
1: 영차다 안녕 아닌데 내가 교정해서 조금 힘들어서 이게 앞에 이렇게 하얀데 언뜻 보면 티가 나는 것 같기도 안 나는
0: 투명 교정이 요즘 디지털 많이 발달하면서 엄청 발달했어요.
1: 어허.
0: 그래서 요즘은 투명 교정으로 할 수 있는 교정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
1: 네.
0: 예전보다.
1: 어허.
0: 네.
1: 그렇군요. 와 이거 물음이 다 답이 나오네요. 하기야 전문이니까.
0: 아 예 뭐 이것밖에 안 하는데요. 방송이 네. 없어서.
1: 현 개그맨 김영삼 씨.
0: 네네네. 혹시 섭외하실 분들 현 개그맨 맞습니다. 네.
1: 네네. 여러분 오늘 듣고 방송도 한다고 하니까요. 나 방송 일부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일부러 안 하는 건?
0: 아닙니다. 네.
1: 아니고요.
0: 지금도 섭외 오면 합니다.
1: 네네. 네. 1727번님이 아기가 16개월인데 이가 10개 정도 났어요.
0: 네네.
1: 아직 치과 검진은 간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가면 되나요? 그리고 치실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0: 네. 애들은 좀 일찍 써주는 게 좋죠. 치아 사이사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1: 치실은 뭐 예. 상관없군요. 어릴 예, 예. 때부터도.
0: 그런데 이제 뭐 16개월이면 아직 가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10개 정도면 지금 많이 난 건가요?
0: 3살 됐을 때.
1: 네.
0: 혹시 썩은 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요.
1: 아, 아직 치과 검진은 굳이 괜찮다. 3살 그쵸? 정도에.
0: 네.
1: 좋습니다. 0985님이 저는 양치하기 전에 물을 묻히고 치약을 짜는데 어허. 와이프가 물기 없는 칫솔에 치약을 짜고 양치해야 한다더라고요. 네. 양치 전 칫솔에 물 묻히면 안 되나요? 왜죠? 하셨는데
0: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싸우면서 치과 의사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뭐 저희는 그냥 편할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근데 왜냐면 침미 나오는 양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1: 그래서 왜 짜장면 먹을 때도 그쵸? 약간 좀 흥건한 사람은 그게 약간 침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0: 짜장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좀 많지 않나요? 알았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1: 알았어. 짜장면 얘기라 여러분 못 들은 걸로. 다시 그래서요. 물 이런 게 있어서.
0: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를 한 번 다 닦을 때까지 침이 부족해가지고 맞아. 계속 뻑뻑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물 안 묻히고 해도 닦는 동안 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흐르고 하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묻히고 하는 거고 입을 다 닦을 때까지도 침이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묻히고 하시면 좋죠.
1: 그러면 0989번님 그냥 남편대로 네네네네. 아내는 아내대로 하시고요. 맨날 그런 거 싸우잖아요. 치아 밑에서 짜. 아, 강원도에서 싸도 상관은 없죠. 다 그 양이잖아. 이것도. 그걸로 너무 싸우잖아요.
0: 마지막이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쥐어 짜서 마지막까지 쓰는지.
1: 그치. 네. 김은주님이 입냄새 관련해서도 알려주세요. 양치해도 안 없어져요. 네. 어이구. 네.
0: 입냄새는 정말 원인이 너무 많잖아요. 저 뭐 위나 폐까지도 가고.
1: 아, 이 밑에 안에서 올라오는 게 있군요.
0: 그런 것도 있고 입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본인이 지금 입냄새를 한다고 하셨는데 입냄새는요 본인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나요.
1: 아, 네. 아 그래요? 나 가끔
0: 네. 아니 그리고 나는 네, 입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 사람들은 본인이 보통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입냄새나서 고개를 돌리면 자꾸 얼굴 앞에 와서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신 분들 생각나는 분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1: 그렇죠. 네. 일단 네. 광고 듣고 올게요.

0: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

0: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김가영님이 정보를 주시는데 멘트들이 너무 웃기네요. 역시 희극인. 그래도 희극인 소리 듣고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3: 아,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2: 예. 역시 우리 뼈 개그맨. 2722번님이 저 고3 때 쌤한테 진료를 5대 받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길거리 캐스팅 되어서 연기 연습하고 다닐 때라 치아가 예뻐야 한다고 진짜 꼼꼼하게 진료해 주셨어요. 네. 지금 연기 쪽은 안 하고 있지만 치아만큼은 라미네이트한 아이처럼 아직도 하얗고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네. 라고.
3: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번 또 오세요. 제가 기억 못해더라도. 오셔서 그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억할지 모르잖아요. 네.
2: 다음에 우리 또 치과 특집 또 만들 테니까 그때 우리 또 현 개그맨에서 나와주시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우리 끝에서 함께하죠. 오늘 하루
3: 오픈업
2: 주시 때는
3: 치어업
2: 영철이랑
3: 영삼이는
2: 이제 셧업.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밤을 괴롭게 만드는 모기의 등장이죠. 내 몸보다 훨씬